0: 어디지?
1: 저쪽이야! 가보자!
0: 같이 가!
2: 어디서 봤더라?
0: 소리 나는 쪽을 가리키고 있어! 가보자! 여기 봐! 사가 있어!
1: 사? 사라고? 그대로 멈춰라! 노래하는 거야?
0: 그림이야! 살을 그린 거라고!
1: 나도 알아! 저건 뭐지?
3: 어서와, 어서와! 환영해! 새로 오픈한 스탬펄린 파크야!
1: 트램펄린을 말하는 거야?
3: 아니, 아니, 아니야! 봐!
4: 우, 재밌다!
1: 사? 너 맞아?
4: 당연히 나지! 1, 2, 3, 4! 블록 4개! 맞지? 어떻게 점프하더라도 유! 난 계속 사야! 야호!

0: 멋지네.
1: 방금 멋지다고 했어? 진짜 멋진 건 오야.
2: 이거 다 네가 만든 거니?
3: 내가 했지. 블록이 많을수록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
0: 나도 탈래.
2: 제법이야. 근데 방향만 조금 다를 뿐 전부 다 같은 모양이잖아.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일 뿐이지.
4: 아, 그래도 나보단 낫지. 봐. 이게 다야. 한 가지 모양. 너희들에 비하면 난 전혀 멋지지 않아.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네. 하나, 둘, 셋, 넷.
4: 아니야?
2: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4! 세상의 큰 모양들은 작은 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4: 아, 그럼 작은 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큰 모양들을 만드는 거네. 실력 발휘 좀 해볼까?
3: 우리를 전부 다 만들었네.
1: 예, 최고야.
2: 그럼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해볼까? 내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지. 바로 불꽃놀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알록달록 밤하늘.
3: 알겠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5: 하하하하.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6: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Exciting!
5: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nd a yellow ducky.
6: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nd a red bucket.
5: Oh!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 yellow ducky, and a yellow

Oh,

0: 너무 재밌어. 내 몸은 블록 한 개야. 다 합치면 1. 1.
1: 하나, 둘, 하나, 둘. 난 숫자 2. 안녕 얘들아. 내 몸은 블록 두 개야. 다 합치면 2. 1, 2. 1은 내 일부, 1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2. 확!

0: 미안. 3.
1: 다시 해봐.
0: 그래. 나 숫자 3. 지금부터 잘 봐. 내가 넘버 블록 블록 깨줘.
2: 그거 안 될 거야.
1: 진짜 치지 마. 응? 제대로 하란 말이야.
0: 난 숫자 3. 지금부터 잘 봐. 내 몸은 블록 3개야. 닥치면 3. 1, 2, 3. 1은 내 일부, 2도 내 일부, 결국 닥치면 3. 와!
1: 난 2, 나는 두 조각.
3: 난 1, 나는 한 조각.
0: 결국 다 합치면 3. 1, 2, 3.
4: 난 숫자 4. 내가 장담해. 내 몸은 블록 네 개야. 다 합치면 4. 1, 2, 3, 4. 1은 내 일부, 3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4. 와!
0: 난 3, 난 세 조각.
3: 난 1, 나는 한 조각.
4: 결국 다 합치면 4.

0: 나도 두 조각.
1: 결국 다 합치면 4. 정석욱 형이야, 봐. 선도 4개, 모서리도 4개.
2: 나 숫자 5. 살아 숨쉬어. 내 몸은 블록 5개. 다 합치면 5. 1, 2, 3, 4, 5. 1은 내일부, 4또 내일부. 결국 다 합치면 5. 봐.
1: 난 4. 나는 네 조각.
3: 난 1. 나는 한 조각.
2: 결국 다 합치면 5. 살아 숨쉬는 5. 여기서 멈출 수 없지. 1은 내일부, 3또 내일부. 결국 다 합치면 5. 봐.
3: 난 3. 난 세 조각.
0: 난 2. 나는 두 조각.
2: 결국 다 합치면 오! 하이파이브! 우당탕.

0: Imagine that! The world is a much more colourful place when you use your imagination!
1: 티틀리톰 톰톰톰톰
2: Why are you singing?
1: Don't you know? Today is a special day.
2: Why?
1: Today is my...
2: Pineapple! Look what we made for tea's...
1: What? What?
3: Ahoy there, shipmates! Are you ready for the...
1: What? What?
4: Am I on time for the surprise?
1: Surprise? I've had three already.
3: Trap!
4: What's a trap?
2: Yes! You found the trap!
0: Surprise!
1: Total tomfoolery! Do you even know what today is?
0: Fall in a hole day?
4: How about get out of a hole day? Come on!
1: Rat! Terrific! Come on, little rat. Dig us out of here. Dig, ratty, dig!
4: That's a very, very small hole.
1: Try again.
2: Tap!
1: Tremendous! We can all have a nice cup of tea. No tea? Try again.
2: Art!
1: Terrific. Terrific? Better than that. Tip-top! Tally-ho!
2: Yes! Close your eyes, T.
3: Ready?
2: R-E
5: Party! Surprise!
1: Is it a party?
2: Better than that!
5: It's a tea party! Happy birthday, tea!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줄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4: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2: 야호
3: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넌 너무 빨라.
1: 저는 못 따라가겠어.
0: 난 완전 엉망진창 연주였어. 우릴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
2: 우와, 별똥별이잖아. 손을 들자. 별 모양이다. 누구 손부터 빌까?
0: 나.
1: 내가 제일 크니까.
0: 아, 내가 먼저 할 거야.
1: 4.
0: 과학의 이름.
1: 바로.
2: 오. 나는 오야. 살아 숨쉬는 기분이야. 1, 2, 3, 4, 5. 점이 5개네.
3: 우와, 진짜 별이 태어났네.
2: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0: 이리 와서 봐봐.
2: 안녕, 오야. 하이파이브. 오. 너 손이 참 크구나. 하이파이브! 오?
0: 빼기 이름?
1: 바로 4!
0: 오!
1: 너는 누구야?
2: 나는 5야. 나만 믿으라고.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0: 뭘?
1: 언제?
2: 어디서?
1: 네, 요기를 뿌리는 5인조. 1, 2, 3, 4, 5. 옆으로, 위로, 밑으로, 땀을 늘려. 하이파이브.
3: 5, 4에서 7에.
1: 숫자 5와 함께면 어디든 빠르게. 새 5, 나무 5, 꽃 5, 벌 5. 1, 2, 3, 4, 5.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요.
3: 1, 2, 3, 4, 5.

0: 가자 우와 함께면 어디든 빨개
1: 블루
0: 옐로우
1: 블루 쿨
0: 옐로우
1: 블루

0: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옛날 옛날 누가 살았냐며? 아기 돼지 삼형제죠. 첫째 아기 돼지 집엔 방이 하나 있었어요.
1: 방! 이리야! 창문도 한 개! 너 이리야! 마당에 나무도 한 개! 문에 적힌 숫자도 이리고!
0: 그런데 바로 그때
2: 나는야 네모거인 괴물이다.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1: 깨끗하는 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다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이런, 집이 너무 네모나잖아.
0: 다행히 둘째 아기 돼지 집에 방이 두 개였어요.
3: 우리 위한 집이야. 나랑 너랑 하나 둘. 창문이 두 개 있고 하나 둘. 마당에 나무도 두 개 있어. 문에 적힌 숫자도 2고. 둘을 위한 차야. 둘이 마셔야 맛있지.
2: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3: 털끝 두 개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다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이런, 미안해. 이
1: 이 닭이 이름 바로
3: 이. 괜찮아, 연기였잖아.
1: 근데 우린 이제 어디서 살아?
0: 다행히 셋째 아기 돼지 집엔
4: 야, 내 딸이다. 바쁘다, 바빠, 바빠.
0: 방이 세 개나 있었답니다.
1: 자, 하나, 둘, 셋. 창문 세 개, 또 하나, 둘, 셋. 탑도 세 개, 또 하나, 둘, 셋. 깃발도 세 개, 또
0: 그래, 그래, 고마워, 삼.
3: 우리가 지낼 방도 있을까?
1: 당연하지. 둘이면 단짝이고 셋이면 팍이지. 네모 거인 괴물 물리치는 건 완전 누워서 딱 먹히지. 하나, 둘, 셋.
2: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1: 절대 안 돼. 털끝 세 개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다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1: 아니, 어떡해?
2: 별로 세게 안 불었는데.
1: 안녕?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3.
5: 너도 한번 당해봐.
0: 멈춰. 이야기가 이상해지고 있어. 셋째 아기 돼지 집은 부서지면 안 돼.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2: 4.
1: 그럼 이제 아기 돼지 사병제는 너 어디서 살아?
2: 우리 집이 있잖아. 방이 네 개나 있다고. 하나, 둘, 셋, 넷. 창문도 네 개야. 또 하나, 둘, 셋, 넷. 나무도 네 개. 문에 적힌 숫자도 4라고.
1: 1,
3: 2,
1: 3,
2: 4.
0: 모두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날 아기 돼지 삼형제랑 네모 거인 괴물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예!
6: I'm going to call you, Redora! things I've made. Oh, Redora! Redora! Oh, where'd you go? Redora!
7: Blue. Cool. Blue. Perfect for a relaxing day. Huh? Oh, hello. I don't remember colouring you. But blue suits you. I'm going to call you Bluesy. Wait here. Let me get you something to sit on. Blue. Here you go, Bluesy. You can sit up. Huh? Bluesy? Where'd you go? Bluesy? Where's Bluesy gone? Here, Bluesy, Bluesy, Bluesy. Bluesy?
6: Redora! Where are you? Oh, hey, Blue. Have you seen Redora?
7: Redora? Who's that?
6: Only the cutest, reddest little thing ever. She's my new friend.
7: Hey, I'm looking for my new friend too. She's called Bluesy, you know, because she's blue. Since we're both looking, shall we look together?
6: Oh, great idea. Follow me. Maybe this way. Oh, Redora! See? Isn't she awesome? I call her Redora because she's blue.
7: Hey, Bluesy! There you are.
6: But where did Redora go? Now she's red.
7: Huh? Back to blue? Wow! Red and blue. Cool.
8: I'm yellow. Huh?
9: Yelany, there you are. I've been looking all over for you. Thanks for finding my new friend.
6: Your new friend? What's going on? Why does Redora keep changing colour?
7: Yeah, one minute she's blue, then... Hey, she's gone. Hey, Bluesy, Bluesy, Bluesy!
6: Where did she go?
10: Where did who go?
9: Wowzers!
6: I didn't see you there!
10: Sorry, didn't mean to scare you. Who are you looking for?
9: Our new animal friend. Oh, have you seen her?
10: An animal? Oh, I love animals. What does she look like?
6: Well, she's small and cute, and sometimes she's red.
7: Yeah, but sometimes she's blue.
9: And other times she's yellow.
10: Small, cute, and changes colour.
9: Oh, do you mean this little one?
7: Bluesy! You found Bluesy!
9: See? She did it again! She changed colour!
10: Yep, that's what she does. Sometimes it's to hide herself. And sometimes it's to stand out. And sometimes it's to show how she feels. Blue means she's relaxed.
6: Well, if she always changes colour, I guess I can't call her Redora anymore.
7: Or Bluesy either.
9: Oh, how about Redora, Bluesy, Yelany Green?
10: I think she prefers to be called Chameleon.
7: Then that's what we'll call her.
6: Red Chameleon!
9: Yellow Chameleon!
7: Blue Chameleon!
10: Green Chameleon!
9: Red and yellow chameleon!
11: Hooray! Oh, am I fast? Oh, very fast! I'm very fast! It's a very nice day for a race, and we will vroom vroom to victory!
12: On your marks, get set! Go!
13: Cab!
14: Cab, follow that V!
13: Dig!
11: Down we go!
14: I'm a jolly J-bird! I can fly!
11: Jet!
14: I can fly!
11: Ah.
15: Run!
9: Yahoo!
12: Hold tight, Alpha friends. This will be exciting!
14: Yippee!
11: Ooh, you'll never catch me!
13: Ooh! Mm.
15: Zoom!
11: Everyone ready?
16: Where's P?
11: V is for vroom. V is for victory.
17: Surprise!
11: But I'm very fast. I'm very, very, very fast. Race your back!
1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9: 오래오래 락토핏
1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1: 진동.
20: 얼굴엔
21: 순한 킹킹.
20: 눈물엔
21: 더운말
22: 순하게
21: 지켜줄게.
2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숲속에 가자.
6: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5: 2층입니다.
6: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랄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바다를 지키는 악

0: 아마라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셔. 해양생물을 돌보고 바다를 보호하는 일이지. 아마라도 그 일을 돕고 있고.
1: 근데 기즈가 바다 이끼로 뒤덮여서 창문 밖을 볼 수가 없대.
2: 그럼 바다를 지켜보는 일도 할 수 없겠네.
1: 그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0: 바닷속에서도 실력을 발휘해줘, 호기. 그럼 출동 준비.

0: 생각보다 이끼를 닦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빠.
1: 그렇구나, 아마라. 하지만 이끼를 모두 없애야 혹시라도 위험에 처한 해양 생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단다.
0: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독이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루시야. 언제든 준비돼 있어. 카무스타, 호기와 루시. 난 아마라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1: 카무스타.
0: 카무스타. 이 깊은 바닷속까지 와주다니 믿어지질 않아.
2: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든 와야지. 여기 네 택배야.
0: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창문 청소 도구들이네.
2: 멋진데?
0: 우와, 길이도 늘어나요, 아빠.
1: 잘 됐구나. 이제 바다 이끼를 깨끗이 닦아낼 수 있겠어.
0: 해적이지 청소하는 거 도와줄래, 슈퍼잉스?
2: 그럼, 물론이지.
0: 대환영이야.
3: 청소를 시작하자!
1: 이끼들아, 잘 가라.
0: 자, 가자. 우후! 야호!
2: 좋았어!
0: 완전 깨끗해졌는데? 이제 창밖이 잘 보이겠다.
1: 고맙다, 슈퍼윙스. 안에 들어가서 기지를 구경해볼래?
2: 좋아요!
0: 완전 대환영이죠! 그럼 들어가자!
2: 우와!
0: 여기 진짜 너무 멋지다! 바다와 바다 생물들을 관찰하고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야. 이쪽으로 와봐. 여긴 해양생물 회복실이야.
2: 우와!
1: 우린 여기서 아픈 물고기나 식물, 산호들을 치료한 후에 바다로 돌려보내준단다.
0: 진정한 바다의 수호자들이네요. 그래, 맞아. 가자, 다른 곳들도 안내해줄게.
2: 우와! 기지 안에 식당도 있어요!
1: 우리가 먹을 건강한 음식과 물고기들의 먹이가 준비되어 있지.
0: 물고기들은 먹이를 어떻게 먹어요? 내가 보여줄게! 해초 스틱을 여기 넣고 버튼을 누르면
2: 우와!
0: 이제 다음 방으로 가보자! 짜잔! 기지의 주관제실이야! 연락을 주고받는 곳이지!
2: 월드 우주본부의 관제실이랑 비슷한 곳이구나!
0: 신기하다! 근데 여기 있는 건 수영장이야? 그렇진 않아! 바다와 연결돼 있어! 임무가 생기면 이쪽으로 출동하지! 따라와!
2: 우!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임무가 생기면 좋겠다!
0: 어?
2: 저게 뭐지?

0: 슈퍼잉스 아쿠아팀이 여기엔 무슨 일로 온 거야?
1: 엄청 화가 난 상어가 암초 주변에서 물고기들을 쫓고 있어.
2: 진정시켜보려고 했지만 말을 듣질 않더라고.
3: 그래서 전문가인 아마라랑 아마라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어. 도와주실 거죠?
4: 물론이지. 구조 작전을 시작해볼까?
3: 어서 타세요.
4: 벨트 메고 마스크를 착용하렴.
5: 준비됐어.
0: 우리도 가자.
5: 여기가 그 암초야.
0: 문제 없어 보이는데. 상어가 떠났나 봐.
5: 아니, 저쪽을 봐.
0: 어?
5: 잠깐 보세요. 상어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다친 거예요.
4: 그래, 네 말이 맞아. 긴급 처치를 시작하자.
5: 상어야, 우리가 치료해줄게. 상처가 덧나지 않게 조심조심. 다 됐다. 이제 훨씬 낫지, 안 그래?
0: 근데 상어야, 어떻게 다친 거야? 알려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줄게. 어떻게 된 건지 가보자. 어? 이 컨테이너들은 어디서 온 거지?
5: 긴급 상황 발생이야. 배에 있던 컨테이너들이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상어가 다친 거였구나. 아빠, 컨테이너를 막아야 해요. 이러다 다른 생물들까지 다치겠어요.
0: 우리한테 맡겨. 그럼 진력 발휘 좀 해볼까? 일렉트릭 파워 플러그 액션! 나머지 내가 맡길게. 걱정 마, 내가 왔으니까. 일렉트릭 성태 적재 액션!
3: 고마워, 슈퍼윙스.
0: 최고의 협동 작전이었어, 얘들아. 그럼 이제 컨테이너를 가져오자. 이제 됐어!
5: 넷플릭스 라인으로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묶자.
0: 좋은 생각이야.
3: 정말 고마워, 슈퍼윙스. 너희 최고야.
6: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5: 우리랑 같이 바다를 지켜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0: 천만에, 아마라. 덕분에 우리도 최고의 바닷속 모험을 즐겼어.
5: 바다 친구들의 수호자가 돼줘서 고마워.
0: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5: 그렇게 할게.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0: 가보자.
1: 중장비를 찾아라. 안녕 마티.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기대되는걸.
2: 어떤 곳이든 힘센 내가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0: 안녕 슈퍼윙스.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독일의 미넨이야.
1: 줄리안이란 친구가 미넨에서 중장비 박람회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 율리안은 그곳에서 멋진 중장비들을 인터뷰하고 싶어 하거든. 그러려면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해야 하지.
2: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0: 거기 출동 준비. 일렉트릭 파워 충전.
2: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독일 미넨에서 출발.
3: 우와, 궁금했던 중장비들이 전부 다 모여있어요. 엄마, 빨리 가서 인터뷰하고 싶어요. 저기 굴착기예요. 물건을 운반하는 로더도 있고요. 최고의 인터뷰 브이로그가 될 거예요. 그쵸, 엄마?
4: 분명히 어? 그럴 거야. 근데 어쩌지? 중장비에 가까이 가려면 안전조끼와 안전모가 필요한데 미처 준비를 못했네.
3: 안 돼요. 그럼 인터뷰를 어떻게 하죠?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마티의 최고로 힘센 비행기야.
2: 굿앤탁. 난 율리 아니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1: 굿앤탁.
0: 굿앤탁. 널 도와줄 물건을 가져왔어.
2: 에이,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안전모랑 안전조끼잖아. 됐어, 이제 중장비들을 모두 인터뷰할 수 있겠다. 참, 호기, 마티,
3: 어?
2: 나 인터뷰하는 거 좀 도와줄래?
0: 물론이지. 내가 카메라로 인터뷰하는 거 찍어줄게.
1: 그럼 난 붐마이크로 소리를 담을게.
2: 좋았어. 엄마, 이제 복장도 갖췄고 슈퍼인수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인터뷰하러 가도 되죠?
4: 그러렴, 율리안. 대신 슈퍼윙스랑 늘 같이 다니는 거 잊지 말고.
2: 그럴게요, 엄마. 어서 가자, 얘들아. 우와! 저 로다부터 인터뷰하자.
0: 힘이 엄청 세 보이는걸.
5: 맞아.
1: 안녕? 너 엄청 강해 보인다, 나처럼.
0: 인터뷰 시작해, 율리안.
2: 안녕, 로더. 넌 팔 힘이 엄청 세 보이는데. 그 팔로 나도 들어올릴 수 있어?
5: 하하, 당연하지. 어서 올라타.
6: 으쨔. 와, 굉장하다.
0: 잘 나오고 있어, 율리안.
1: 완전 최고야.
6: 날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면 슈퍼윙스도 들어올릴 수 있을까?
1: 오.
5: 그럼 당연하지. 어서 이 위로 올라타, 슈퍼윙스. 다들 준비됐지? 위로! 아래로! 다시 위로! 그리고 아래로!
2: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데?
5: 그렇지? 그래서 도로나 다리, 건물, 그리고 터널을 건설할 때도 주로 쓰이지.
2: 인터뷰해줘서 정말 고마워, 로더. 덕분에 새로운 걸 아주 많이 배웠어.
1: 우와, 너무 멋지다.
0: 저기 굴착기가 있네. 굴착기를 인터뷰해보자.
2: 안녕, 굴착기야. 뭐 하고 있어?
7: 작품 만드는 중이야. 짜잔.
0: 우와, 굉장한걸.
1: 정말 대단해.
8: 고마워.
6: 이런.
9: 안녕, 난 롤러라서 뭐든 다 평평하게 만들지.
2: 그렇지만 롤러, 그건 굴착기의 작품이었다고.
7: 맞아, 할 수 없지. 다시 만들어볼게. 이봐.
9: 난 롤러라서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또 몸이 움직이네.
7: 발성 키우지 마.
9: 키울 거거든.
7: 절대로 안 돼.
9: 아니,
0: 아니야. 나도 인터뷰해줄 수 있어?
2: 당연하지.
1: 우와, 넌 지게차구나.
0: 월드공항에도 너 같은 지게차 친구가 있어.
2: 멋지다. 지게차야, 뭘 보여줄 수 있어?
0: 글쎄, 난 어떤 물건이든 아주 잘 들어올려. 보여줄게. 봤지?
2: 멋진 도전이었어. 앞으로도 계속 연습하면,
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0: 난 타워 크레인이야. 날 인터뷰하지 않으면 후회할걸? 물건 높이 들어올리는 거 볼래?
2: 우와, 전부터 타워 크레인을 인터뷰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멋지다.
1: 우와, 굉장한 능력인걸?
10: 방금 본 건 시작에 불과해. 더 근사한 걸 보여줄까? 슈퍼 확장 기능이 새롭게 생겼거든.
11: 저거 봐! 또 다시 올라가는데? 우와.
0: 잠깐만, 진정해, 타워 크레인!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
1: 확실히 너무 높아!
0: 이제 그만 멈춰줄래?
2: 안 돼, 타워 크레인! 조심해! 그러다 부딪히겠어!
10: 동안 천장을 뚫어버렸네. 목이 꼼짝도 안 해.
0: 누가 나 좀 도와줘.
1: 우리가 도와줄게. 일단 좀 침착해.
0: 어서 율리안 올라타. 지금 당장 지게차를 구해야 해.
1: 아빠 떨어지고 있어.
0: 내가 잡을게. 걱정하지 마.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일렉트릭 스틱.
6: 고마워.
1: 잘했어 호기.
0: 이제 타워 크레인을 구해야 해. 방법이 없을까?
7: 도와줄게.
0: 좋았어.
1: 완벽해. 전장에서 머리를 빼내자. 조각력 후크 발사. 됐다.
0: 내가 도와줄게 마티.
2: 오히려 내가
0: 당겨! 조금만 더!
10: 도저히 머리가 안 움직여!
2: 천장에 완전히 끼었어!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해!
9: 어떻게 더 크게 만들지?
0: 내 들어올리기 기술로 천장 타일 하나를 들어올릴 수 있을 거야! 물론 겁먹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 때 얘기지만.
7: 넌 할 수 있어.

0: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1: 평생 갇혀 지내야 하나?
0: 응? 내가 도와줄게. 내려와, 타워크레인.
1: 알았어. 너희들은 정말 최고야.
2: 너도 최고야.
3: 일렉트릭 슈퍼 인수와 멋진 중장비 친구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2: 정말 최고의 인터뷰와 구조 작전이었어.
4: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2: 덕분에 브이로그를 잘 찍을 수 있었어. 고마워.
0: 천만에.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5: 잘 가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긴긴!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메이트!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술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당신의 락토피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핀과 함께.
1: 당신의 락토핏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익룡들과 비행하기. 오늘은 또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까?
3: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야.
0: 나도 그래. 어서 모험을 떠나보자.

0: 출정하게 될 장소는 바로 호주의 울렁궁이야.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마을이지.
1: 클로이란 친구가 아빠랑 같이 행글라이딩을 하고 있어. 근데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하늘을 날 수가 없대.
0: 오, 내가 도와줄게. 나는 거라면 내가 좀 아니까. 클로이의 비행을 도와주고 와. 슈퍼윙 출동 준비. 정말 재밌었어요, 아빠. 그치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2: 그러게, 바람이 부족해서 오래 날 수가 없구나. 한 번 더 해볼까?
0: 멀리 못 가고 착륙할 생각을 하니 너무 아쉬워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오래 날 수 있게 도와줄 텐데.
3: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트레버. 멋진 시간여행 비행기야.
0: 그대의 호기랑 트레버. 난 클로이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2: 만나서 반갑다.
0: 그대의
2: 클로이가 행글라이딩을 즐기고 싶어하는데 바람이 너무 부족하구나.
0: 걱정 마세요. 이것만 있으면 잘 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3: 새 날개가 달린 행글라이더?
0: 맞아. 거기 있는 조종장치로 날개를 펄럭이면 바람이 없어도 날 수 있어.
3: 우와, 정말 완벽해. 그럼 날아볼까?
2: 날개가 멋대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안정시켜야 하지?
0: 아,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저희랑 딱 붙어서 다니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3: 멋지다. 어서 출발해요, 아빠.
1: 모두 준비되셨죠?
0: 그럼 출발. 네, 이륙합니다.
3: 행글라이더가 너무 흔들려요.
2: 날개를 같이 펄럭여보자꾸나, 클로이.
0: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 안정이 될 거야. 가자, 트레버.
2: 예, 좋았어.
3: 익숙해지고 있어. 아까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아빠.
0: 계획대로 되니까 기분이 좋은걸.
1: 저게 뭐지?
3: 오리들이잖아. 이쪽으로 오고 있어.
0: 앞을 볼 수가 없어.
3: 어떻게든 해봐.
1: 나한테 맡겨. 시간아, 멈춰. 이런 조작이 잘못됐어.

0: 구해줘서 고마워, 트레버.
1: 아, 구하긴 했는데 시간을 공룡 시대로 돌려버렸어.
0: 어? 공룡이라고?
2: 어쩌지? 조종이 안 돼!
0: 민규!

0: 고마워. 어? 근데 넌 누구야?
1: 셀리는 인형 슈퍼잉스야. 어.
0: 난 클로이야. 만나서 반가워. 구해줘서 고맙고.
2: 전말의 클로이. 공룡 세상에 온 걸 환영해.
1: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셀리?
2: 난 임무가 없을 땐 아기 익룡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러 오거든. 그렇지, 우리 학생들?
0: 비행 선생님이구나. 오늘 슈퍼윙스한테 새 행글라이더를 받았는데 아직은 조종하는 게 어려워. 우리도 비행법을 배울 수 있을까?
2: 그럼 물론이지. 비행을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바람을 느끼는 거야.
0: 바람을 느끼고 나면?
2: 그럼 날아오르는 거지. 우와, 이제 해봐. 내가 앞장설게. 내 뒤만 따라와.
0: 날개를 움직여봐요, 아빠. 하나, 둘, 셋.
2: 저기 있는 나무를 돌아보자. 바람을 느끼면서.
0: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2: 이번엔 협곡 안으로 가볼 거야. 옆으로 비스듬하게 나는 게 제일 좋아.
0: 비스듬하게? 그게 뭔데?
3: 내가 보여줄게. 이런 비행 기술은 내가 전문이거든. 그럼 간다.
0: 우와, 우리도 해봐요, 아빠. 응?
3: 시간 정지, 액션!
2: 잘했어, 트레버. 어서 빠져나가자. 오늘 배운 비행 기술 기억하지?
0: 그럼 바람을 느끼면서 비스듬히 날아가기!
4: 왔어!

0: 두 사람 모두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비행 수업을 안전하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1: 다 네 덕분이야, 셀리.
2: 같이 비행해서 즐거웠어. 계속 열심히 연습해.
3: 그럼 이제 미래로 돌리기 시작! 미래의 시간으로 순간 이동!

0: 고마워 쇼퍼링스.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3, 2, 1, 발사! 쇼퍼링스 임무 완료! 하늘이와 우주의 첫 출동. 임무는 어땠어, 호기?
1: 좋았지. 배달은 언제나 즐거우니까. 역시 우리 호기야. 언젠가는 나도 너랑 같이 지구로 배달을 가서 모험을 즐겨보고 싶어. 정말 재밌어 보이거든.
0: 나도야. 지구 곳곳을 여행할 수 있다니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1: 그래, 나 엄청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내 다음 배달 임무를 두 사람이 해보는 게 어때?
2: 우리가? 완전 재밌겠다. 난 찬성이야.
0: 나도 해보고 싶어. 하지만
3: 우리 둘 다 없으면 우주 본부는 누가 지켜?
1: 내가. 걱정 마 누나, 내가 지킬게. 나한텐 식은 죽 먹기라고. 어? 이거 봐, 타이밍도 좋잖아. 새 배달이야. 여기 나한테 맡기고 마음껏 모험을 즐기고 와.
0: 좋아,
1: 가보자. 지구까지는 새 비행선을 타고 다녀오면 돼. 월드 우주 왕복선이야.
2: 멋지다.
1: 어서 타.
2: 어디에서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되는걸.
1: 안녕, 우리의 새로운 슈퍼잉스 친구들. 오늘 두 사람이 출동할 장소는 바로 영국이야.
4: 잠깐, 아니, 아프리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였더라?
0: 호기, 너 진짜 월드 우주본부를 혼자서 잘 지킬 수 있겠어?
1: 아, 그럼 당연하지. 아, 찾았다. 오늘 출동할 장소는 캐나다 앨버타야. 미안한 친구한테 도움이 필요해.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쳐서 도로 전체가 눈에 뒤덮이는 바람에 꼼짝도 할 수가 없게 됐대.
2: 눈보라쯤이야? 이 우주님한텐 상대가 안 되지.
1: 그럼 출동 준비!

0: 엄마, 쿠퍼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동물병원에 어떻게 가죠?
1: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구나. 너무 높게 쌓였잖니? 우리 차로는 이런 눈밭을 뚫고 갈 수가 없어.
0: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짜잔.
3: 안녕 미야, 난 하늘이야. 언제나 파란 하늘처럼 밝고 희망차지.
4: 난 우주야. 내 멋진 배달 실력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걸?
3: 안녕, 하늘이 언니, 우주 오빠. 난 미아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1: 오, 만나서 반가워.
0: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온 거야? 호기는 뭐하고?
4: 호기 대신 우리가 왔어.
3: 자, 여기 택배 받아.
0: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오리 튜브네. 이건 해변에서 놀 때 사용하는 거잖아. 눈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4: 아무래도 택배 물품이 다른 거랑 바뀌었나 봐.
0: 안 돼. 빨리 쿠퍼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3: 아, 이건 어때? 오리 튜브를 타고 가는 거야. 썰매를 타는 것처럼 말이야.
0: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데. 엄마, 두 사람이랑 같이 쿠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와도 될까요?
1: 그러렴, 미야. 대신 꼭 같이 붙어 다녀야 해.
0: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3: 쿠퍼, 이제 진료받으러 동물병원으로 가볼까? 이 다음은 우리한테 맡겨. 우주야, 준비됐지?
4: 준비 완료!
3: 그럼 특급 오리 큐브 썰매 출발!

0: 재밌긴 해. 하지만 이런 속도로 동물병원이 닫기 전에 도착하긴 힘들 것 같아.
1: 그럼 속도를 올려볼게. 우주 보드로프 발사!
0: 준비됐지미야? 응.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바로 이거야! 금방 동물병원에 도착하겠어! 슈퍼윙스가 되는 건 이렇게 신나는 거구나!
2: 생각보다 무지 한가하네. 너무...
1: 어? 새 임무가 생겼나? 루시 같은데?
3: 어? 오, 안녕, 호기. 오늘은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돼.
4: 안녕, 루시. 조이라는 친구한테 도움이 필요하대. 마을에 있는 가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엄마의 생신카드를 직접 만들어야 하거든. 그럼 출동 준비!
2: 루시를 위해 빛의 터널을 작동시켜야 해.
1: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지? 아마도 이건가? 그럼 혹시 이건가?
0: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2: 어떡하면 좋지? 뭔가 아주 큰일이 난 것 같은데? 제발 빛의 터널을 열어줘!

0: 휴, 일단 루시는 출동했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일렉트릭 보드가 그렇게 무섭게 회전할 줄 몰랐는걸. 아, 월드 우주본부를 맞는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1: 우! 신난다!
2: 병원에 도착할 거야.
1: 내가 멈춰볼게.
2: 어지러워서 버티기가 힘들어. 어쩌지? 그 속도가 줄어들 줄 알아. 오, 이런, 큐브를 멈춰야 해. 구조대가 필요해.
0: 알았어, 아리랑 바로 출동할게. 조금만 기다려. 아리, 빛의 터널은 작동 준비됐어.
2: 나도 구조 준비됐어. 어서 가자.
0: 캐나다 1번 타로 출발.
3: 병원 문이 닫기 전에 도착했어. 덕분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 모두 고마워.
1: 도움이 돼서 기뻐.
4: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0: 코드 정상화 확인.
1: 모든 시스템 안정화 확인. 이제 이것만 누르면
2: 우와!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네. 우주본부 일은 역시 두 사람이 제일 잘해. 정말 최고야.
1: 고마워, 호기. 그리고 배달 임무는 네가 최고야.
0: 맞아. 배달은 모험과 액션이 함께하니까 너희가 딱이야.
1: 모두에겐 각자의 장점이 있지. 그래서 완벽한 팀이 된 거고.
3: 슈퍼윙스 임무 완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3: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뽀르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10: 어서오세요 공주님.
9: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아라 캐슬.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가죠.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뭐?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돌바리가 9번 간다. 3인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하게
4: 식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7: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이미지가 커졌어요. 간식 먹자. 간식이요.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1: 간식 배는 따로 있다끼요.
2: 맛있습니다뮤.

0: 좀요. 제가 시식해 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1: 그럴래? 아니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0: 설마? 못 살아. 핑크비즈 너?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보자.
1: 조용히 해라, 뀨. 지금부터 빵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뀨.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고, 뀨? 슈슈! 난 아주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뀨!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뀨?
2: 슈슈! 슈슈! 슈슈슈!
1: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고, 뀨?
2: 슈!
1: 슈슈슈 괜찮다 뀨. 크면 클수록 더 좋다

0: 내가 다 먹는다큐.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써 아침이냐큐.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슈, 슈, 슈, 슈.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별거 아니다큐.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큐. 어? 빠! 지각이야! 슈.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1: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큐.
0: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따라해, 핑크비주.
1: 하기 싫다큐.
0: 얼른 하라니까.
1: 알았다큐.
2: 주주, 괜찮아? 어떡해.
0: 핑크비주.
1: 쉬어.
2: 핑크비주?
1: 어떻게 된 거냐, 큐?

0: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1: 이러다 큰일 난다뾰.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뾰.
0: 너?
2: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주,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1: 슈슈 슈.
3: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1: 슈슈.
2: 그럼 얼른 핑크비주한테 뿌려줘.
1: 슈.

0: 어떻게 된 거냐, 큐. 주러주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핑크뮤즈.
1: 변신해서 따라가자.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큐즈.

0: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너무 뜨겁다 뀨.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이미 반쯤 녹은 것 같다 뀨.
1: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뀨. 조심해, 빈터비주. 봤지? 걱정 마라, 뀨.
1: 빈터비주, 앞에 봐.
0: 응? 뀨. 신호가 왔다, 뀨. 뀨. 걱정 말라고 했잖냐, 뀨. 난 너무 재밌었다, 뀨.
2: 어휴, 이 말썽쟁이들.
0: 아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뀨?
2: 어, 아니, 됐거든. 도망사뇨.
0: 자, 뀨, 먹어봐라, 뀨.

0: 드디어 동화나라 문이 열렸어.
1: 이게 다 레드위즈랑 루시 덕분이야. 고마워.
0: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여기 동화나라 맞아?
1: 맞아. 여긴 플레로마 성인데 왜 이렇게 됐지?
0: 주주, 이거 봐라, 뀨. 그 쓰레기는 뭐야?
2: 쓰레기라니, 이건 요정의 보물이다뇨.
0: 보물이라고? 뭔데, 뭔데?
2: 내 거 재봉틀이다뇨.
0: 주주!
1: 이건 요정 주주가 쓰던 거울인데?
3: 누구야? 나를 깨운 게?
1: 너 요정 주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요정 주주? 긴 루이 왕자를 찾으러 갔는데.
0: 떠났다고? 어디로? 언제 오는데요?
3: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0: 여긴 날씨가 왜 이래?
3: 차가워. 난 갈래. 여긴 춥고 아무도 없다고.
1: 안 돼. 가지 마.
4: 로사가 동화나라 독감에 걸렸다, 큐.
0: 어떡해. 얼른 나아야 할 텐데.
1: 추워.
0: 어머, 얘 떨고 있잖아. 담요랑 이불이 더 필요해.
4: 우리가 덮어줄게, 큐. 사두르자, 큐.
1: 너무 추워.
0: 아직도? 어떡하지?
4: 짠! 바느질의 고수 옐로비즈를 소개합니다.
2: 동화나라에서 찾은 재봉틀로 이불을 만들 거다뇨.
4: 맞다. 옐로비즈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을 만든다, 뀨.
0: 정말이야?
2: 나만 믿어라뇨. 아차!
0: 깊이 잠들었어. 이제 안 추운가 봐. 너 제법인데?
4: 푹 자게. 그만 나가자, 큐.
0: 내가 너희들 뒤치다 거리나 하다니.
4: 투덜대지 말고 얼른 가자, 뀨.
0: 알았어.
5: 피곤해.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힘들어.
2: 멈춰라뇨.
0: 왜 그래?
2: 내가 저 사람에게 꿀잠을 선물하겠다뇨.
4: 옐로비즈,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뇨.
2: 손이 떨어지질 않는다뇨.
4: 옐로비즈.
2: 내가 이겨.
0: 재봉틀에 나쁜 마법이 걸려있어. 당장 멈춰야 해.
4: 아저씨!
6: 조조를 데려와라뇨.
4: 알았다 뀨.
0: 루시가 너네한테 간 지 한참인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얼른 찾아보자. 모두 잠들었어. 다들 뭔가 덮고 있는데?
4: 큰일 났습니다, 뮤! 옐로비즈의 재봉틀이

0: 주주? 주주?
1: 일어나, 로사. 친구들이 위험해.
0: 주주, 너 어디 있어?
1: 난 항상 네 곁에 있어. 먼 데가 아니라 바로 네 옆을 보라고.
0: 이건...
1: 친구들이 위험해!
0: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2: 이게 뭐야?
3: 나 좀 도와줘라뇨!
2: 옐로비즈, 조금만 참아!
1: 조심해! 잭잭 레인보우 스테이스! 스와이드 스윙!
2: 옐로비즈! 이대로는 안 되겠어.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4: 주주, 놀이 연습 좀 해.
2: 샌디! 뇨!
3: 뇨!
0: 주주, 스텔라, 로사!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지?
1: 노래를 불러줘라, 뀨!
3: 그래, 이건 우리가 해결한다, 뇨!
1: 알았어, 얘들아, 시작하자.
3: 뉴! 슈!

0: 슈즈, 지금이다, 뀨! 응.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샤?
1: 야, 잘 잤다.

0: 아이고, 깜빡 잠들었네.
1: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루사, 너도 다 나은 거지?
2: 응. 있잖아, 나 너희를 잃는 줄 알고 걱정했어. 더는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3: 우린 어디 안 가. 사라진 이 친구는 같이 찾아보자.
4: 나도 도울게.
2: 모두 고마워.
1: 일러비츠, 뭐 하는 거야?
4: 너희의 우정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만드는 중이다, 뉴!
1: 안 돼! 멈춰!
4: 받기 싫으면 넌 빼고 주겠다, 뉴!
1: 그건 더 안 돼!
4: 어쩌라는 거야, 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9: 또 졌네.
2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21: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이게 뭐야? 이건 가지고 놀면 못 써.

내가 엄마가 되고 얘가 아가가 돼야 해. 오, 알겠다.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할게. 아주 공평하게 하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돼지가 엄마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그럼 난 아가가 될게.

거라니까.

0: 완전 지쳤네.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어.
1: 자, 하나, 둘, 셋, 넷. 자세 바로 하고. 그렇지. 아! 좋아요.
0: 그래서 오늘은 누가 엄마를 할 거야?

아이 초콜릿 먹으러 온 거야? 야호! 음악이 다시 나온다! 근데 초콜릿이 다 떨어졌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엄마, 구급차를 부르는 게 좋겠다.

0: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그래,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곰마, 운동을 하려면 초콜릿이 필요해.
1: 자, 이제 라디오 운동 교실을 시작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옆으로 쭉 뻗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편하게 숨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세 유지하면서 힘내요. 할 수 있어요, 친구들.
0: 이거 봐봐. 초콜릿 없이는 안 된다니까.
1: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까요? 옆구리 운동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굽혀서.
0: 안녕, 곰마.
1: 더 굽히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반대쪽으로.
0: 잘난 척만 하기는 운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저기 고마, 빨리 구급차 불러.

아직도 진짜 모르겠어? 초콜릿 좀 달라니까. 누가 이 초콜릿 먹을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달콤한 초콜릿. 이거다

좋은 게 생겼잖아. 너도 살 빼고 싶지 않아? 좋아, 그럼 초콜릿 가자.

엄마, 이 세상 최고의 사진 작가님, 제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니까. 자, 돼지야, 이 멋진 사진 한번 봐봐. 뭐야, 아니야, 멈춰. 음식은 사진부터 먼저 찍고 난 후에 맛있게 먹는 거라고.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렸어. 곰마, 우리 소풍 즐기는 모습 좀 찍어줄래? 어서 곰마, 뭘 그렇게 망설이고 서 있어. 돼지는 이런 소풍이 처음이란 말이야.

돼지가 마음에 안 든대. 각도가 예쁘지 않다나? 사진 다시 찍어야겠어.

이번엔 정말 잘 나왔네. 근데 예쁘진 않은 것 같아. 엄마, 멋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안녕.

좋아요.

알지 너? 어쩜 이렇게 게을러졌니?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야? 먹기만 하고 놀고 있잖아. 누군가는 네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

이건 우리 거야. 우리 거라고. 여기서 도와준 건 바로 우리라고. 진짜 비밀 로우미는 네가 아니라 우리였다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토끼 쟤는 통나무 하나도 못 들어올린다니까. 돼지야, 그만 가자. 우리 말을 전혀 안 믿어. 괜찮아, 울지 마. 저 거짓말쟁이를 분명 혼내줄 수 있으니까. 시작했다.

한다고.

0: 녀석!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야! 고마워, 사! 이제 우리가 다시 몰래 도와줄게! 근데 이번엔 절대 절대 엿보면 안 돼! 뭐해, 돼지야! 작전 시작! 내가 이 빵들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6: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너는 너무 빨라.
1: 저는 못 따라가겠어.
0: 난 완전 엉망진창 연주였어. 우릴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
2: 우와, 별똥별이잖아. 손을 빌자. 별 모양이다. 누구 손부터 빌까?
0: 나.
1: 내가 제일 크니까.
0: 아, 내가 먼저 할 거야.
1: 자.
0: 과학의 이름.
1: 바로.
2: 오. 나는 오야. 살아 숨쉬는 기분이야. 1, 2, 3, 4, 5. 점이 다섯 개네.
3: 우와, 진짜 별이 태어났네.
2: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0: 이리 와서 봐봐.
2: 안녕, 오야.

0: 요기를 뿌리는 5인조 1, 2, 3, 4, 5. 옆으로, 위로, 밑으로, 너무 늘려. 하이파이브.
1: 오, 살아서 치네.
0: 숫자 5와 함께면 어디든 빠르게. 세 다섯, 나무 다섯, 꽃 다섯, 벌 다섯. 1, 2, 3, 4, 5.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요.
1: 1,

0: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옛날 옛날 누가 살았냐면 아기 돼지 삼형제죠. 첫째 아기 돼지 집엔 방이 하나 있었어요.
1: 이리야, 창문도 한 개. 너 이리야, 마당에 나무도 한 개.

0: 여기 숫자도 미리고.
1: 그런데 바로 그때.
2: 하하! 나는야 네모거인 괴물이다. 으아! 아기돼지야, 아기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0: 깨끗하는 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이런, 집이 너무 네모나잖아.
1: 다행히 둘째 아기 돼지 집에 방이 두 개였어요.
3: 우리 위한 집이야. 나랑 너랑 하나 둘. 창문이 두 개 있고 하나 둘. 마당에 나무도 두 개 있어. 문에 적힌 숫자도 2고. 둘을 위한 차야. 둘이 마셔야 맛있지.
2: 아기돼지야, 아기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3: 털끝 두 개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이런, 미안해. 이
0: 닭이 이름 따로
3: 이. 괜찮아, 연기였잖아.
0: 근데 우린 이제 어디서 살아?
1: 다행히 셋째 아기 돼지 집엔
4: 유, 내 차례다. 바쁘다, 바빠, 바빠.
1: 방이 세 개나 있었답니다.
4: 자, 하나, 둘, 셋. 창문 세 개, 또 하나, 둘, 셋. 탑도 세 개, 또 하나, 둘, 셋. 깃발도 세 개, 또.
1: 그래, 그래, 고마워, 삼.
3: 우리가 지낼 방도 있을까?
4: 당연하지. 둘이면 단짝이고 셋이면 파티지. 네모 거인 괴물 물리치는 건 완전 누워서 딱 먹기지. 하나, 둘, 셋.
2: 아기돼지야, 아기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4: 절대 안 돼. 털끝 세 개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4: 아니, 어떡해?
2: 별로 세게 안 불었는데.
0: 안녕?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3.
4: 너도 한번 당해봐.
1: 멈춰. 이야기가 이상해지고 있어. 셋째 아기 돼지 집은 부서지면 안 돼.
0: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5: 4.
4: 그럼 이제 아기 돼지 사병제는 어디서 살아?
2: 우리 집이 있잖아. 방이 네 개나 있다고. 하나, 둘, 셋, 넷. 창문도 네 개야. 또 하나, 둘, 셋, 넷. 나무도 네 개. 문에 적힌 숫자도 4라고.
0: 1, 2, 3, 4.
1: 모두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날 아기 돼지 삼형제랑 네모고인 괴물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예!

0: Alpha friends. This will be exciting!
1: Whippee! Oh, you'll never catch me!
2: Ooh! Mm. Zoom!
1: Everyone ready?
3: Where's P?
1: V is for vroom. V is for victory.
4: Surprise!
1: But I'm very fast. I'm very, very, very fast. Race your back!
5: Your lactopy time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직성.
7: 얼굴엔
9: 순한균.
7: 진물엔
10: 순하게
9: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3: 글릭소!
14: 글릭소! 몰라내가!
1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4: 글릭소!
1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4: 글릭소!
1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가 좋고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고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이, 이, 다시 해볼게. 이, 이. 이제 네 차례.
15: 난 못하겠어.
14: 방금 무슨
15: 소리지?
14: 저쪽이야. 가보자.
15: 같이 가.
14: 어디서 봤더라?
15: 소리 나는 쪽을 가리키고 있어. 가보자. 여기 봐. 사가 있어.
14: 사? 사라고? 그대로 멈춰라. 노래하는 거야?
15: 그림이야. 사를 그린 거라고.
14: 나도 알아. 저건 뭐지?
16: 오픈한 스탬펄링 파크야.
14: 트램펄린을 말하는 거야?
16: 아니 아니 아니야. 화.
17: 어? 우 재밌다.
14: 사? 너 맞아?
17: 당연히 나지. 1, 2, 3, 4. 블록 4개 맞지? 어떻게 점프하더라도 유후! 난 계속 사야! 야호!
16: 내 차례야! 야호! 난 계속 삼이라고! 야호! 빵빵빵!
14: 멋지네!
17: 방금 멋지다고 했어? 진짜 멋진 건 오야!
15: 이거 다 네가 만든 거니?
18: 내가 했지. 블록이 많을수록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
14: 나도 탈래.
16: 제법이야 이. 근데 방향만 조금 다를 뿐 전부 다 같은 모양이잖아.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일 뿐이지.
15: 그래도 나보단 낫지. 봐. 이게 다야. 한 가지 모양. 너희들에 비하면 난 전혀 멋지지 않아.
16: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네. 하나, 둘, 셋. 안녕.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세상의 큰 모양들은 작은 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15: 그럼 작은 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큰 모양들을 만드는 거네. 실력 발휘 좀 해볼까?
18: 우리를 전부 다 만들었네.
17: 예! 최고야!
16: 그럼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해볼까? 내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지.
15: 바로 불꽃놀이!
5: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알록달록 밤하늘!
18: 알겠지, 일?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6: 하하하하.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19: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Exciting!
6: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nd a yellow ducky.
19: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nd a red bucket.
6: Oh.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 yellow ducky, and a yellow lemon.
19: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 red bucket, and... Oh, what else can I colour?
6: Oh, I can help.
19: Red lady bird. Oh, what's this? Is it an apple?
6: I think it might be a hat.
19: No, it's a ball.
6: Whatever it is, it'll be happier being yellow.
19: No! Red's much more exciting. Red!
6: Yellow!
19: Wow!
6: Amazing!
19: Is that what happens when our colours mix?
6: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Yellow and...
19: Red!
6: Mix to make... Orange!
19: Whoa!
6: Hello! You're the same colour as this.
19: I am. It's an orange. It's a fruit with the same name as me. It's full of energy! Basketballs are orange too! Hop, hop, hop! Wanna play?
15: Oh, yeah! Yeah!
6: Yellow to red.
19: Red to yellow!
6: Oh, well.
19: My turn, my turn!
15: Oh! Oh,

버스. 버스.

0: 너무 재밌어. 내 몸은 블록 한 개야. 다 합치면 1. 1.
1: 하나, 둘, 하나, 둘. 난 숫자 2. 안녕 얘들아. 내 몸은 블록 두 개야. 다 합치면 2. 1, 2. 이는 내 일부, 이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이 과!
0: 난 이!

0: 2, 3. 하나, 둘, 셋. 1, 2, 3. 난 숫자상 지금부터 잘 봐. 내가 넘버 블록 대장이지. 딱 보면 알지. 다 합치면 멋져. 다 합치면 최고. 다 합치면 미안. 3.
1: 다시 해봐.
0: 그래. 나 숫자 3. 지금부터 잘 봐. 내가 넘버 블록 블록 깨줘.
2: 제대로 하란 말이야.
0: 난 숫자 3. 지금부터 잘 봐. 내 몸은 블록 3개야. 다 합치면 3. 1, 2, 3. 1은 내 일부. 2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3. 와!
1: 난 2, 나는 두 조각.
3: 난 1, 나는 한 조각.
4: 난 숫자 4. 내가 장담해. 내 몸은 블록 4개야. 다 합치면 4. 1, 2, 3, 4. 1은 내 일부. 3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4. 와!
0: 난 3. 난 세 조각.
3: 난 1. 나는 한 조각.
4: 결국 다 합치면 4.

0: 호! 난 이, 나는 두 조각, 나도 이, 나도 두 조각.
1: 결국 다 합치면 4! 정사각 형이야, 봐! 선도 4개, 모서리도 4개!
2: 나 숫자 5! 살아 숨 쉬어! 내 몸은 블록 5개, 다 합치면 5! 1, 2, 3, 4, 5! 1은 내 일부, 4또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5! 봐!
1: 난 4! 나는 네 조각.
3: 난 1, 나는 한 조각.
2: 결국 다 합치면 5. 살아 숨쉬는 5. 여기서 멈출 수 없지. 1는 내 일부, 3 또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5.
3: 4. 난 3, 난 세 조각.
0: 난 2, 나는 두 조각.
2: 결국 다 합치면 5.

0: have a nice cup of tea. No tea? Try again.
1: Art.
0: Art. Terrific. Terrific? Better than that. Tip-top! Tally-ho!
2: Yes! Close your eyes, T.
3: Ready?
1: P-R-E.
4: Party! Surprise!
0: Is it a party?
2: Better than that!
4: It's a tea party! Happy birthday, tea!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진동!
14: 얼굴엔?
15: 순한 킹킹!
14: 진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1: 3 더하기 4는 7
0: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0: 출발 돼버리가 도망 간다 3위 쫓아가야지
1: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0: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넘버블럭스 친구들
1: 모여라
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확인해
1: 우리 같이 놀자
0: 5월 3일 만나면
2: 8이야
0: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카베 가족
2: 꼬롱꼬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2: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3: 얼굴엔
2: 순한 킹킹
3: 중물엔
2: 덥덥한 말
4: 순하게
2: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바다를 지키는 아쿠아 윙스. 오늘은 또 어떤 신나는 모험을 하게 될지 기대되는걸. 나도야 호기. 출동 준비 완료됐어. 그럼 어서 가자, 루시.

0: 박사는 아주 특별한 곳이야. 태평양 깊은 바닷속에 있는 해저 과학기지거든. 아마라는 아빠랑 같이 그곳에 사는데 아빠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셔. 해양생물을 돌보고 바다를 보호하는 일이지. 아마라도 그 일을 돕고 있고.
1: 근데 기지가 바다 이끼로 뒤덮여서 창문 밖을 볼 수가 없대.
2: 그럼 바다를 지켜보는 일도 할 수 없겠네.
1: 그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0: 바닷속에서도 실력을 발휘해줘, 호기. 그럼 출동 준비.

0: 닦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빠.
1: 그렇구나, 아마라. 하지만 이끼를 모두 없애야 혹시라도 위험에 처한 해양 생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단다.
0: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잘 됐구나. 이제 바다 이끼를 깨끗이 닦아낼 수 있겠어.
1: 해적이지 청소하는 거 도와줄래, 슈퍼잉스? 어?
2: 그럼 물론이지. 대환영이야.
3: 청소를 시작하자!
0: 이끼들아, 잘 가라.
2: 자, 가자. 우후!
1: 완전 깨끗해졌는데? 이제 창밖이 잘 보이겠다.
0: 고맙다, 슈퍼윙스. 안에 들어가서 기지를 구경해볼래?
2: 좋아요.
1: 완전 대환영이죠.
2: 그럼 들어가자.
1: 우와! 여기 진짜 너무 멋지다.
2: 바다와 바다 생물들을 관찰하고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야. 이쪽으로 와봐.
1: 여긴 해양 생물 회복실이야.
2: 우와!
0: 우린 여기서 아픈 물고기나 식물, 산호들을 치료한 후에 바다로 돌려보내준단다.
2: 진정한 바다의 수호자들이네요.
1: 그래, 맞아. 가자, 다른 곳들도 안내해줄게.
4: 우와! 기지 안에 식당도 있어요!
0: 우리가 먹을 건강한 음식과 물고기들의 먹이가 준비되어 있지.
2: 물고기들은 먹이를 어떻게 먹어요?
1: 내가 보여줄게.
2: 해초 스틱을 여기 넣고 버튼을 누르면
3: 우와!
1: 이제 다음 방으로 가보자. 짜잔! 기지의 주관제실이야. 연락을 주고받는 곳이지.
4: 월드 우주본부의 관제실이랑 비슷한 곳이구나.
1: 신기하다. 근데 여기 있는 건 수영장이야? 그렇진 않아. 바다와 연결돼 있어. 임무가 생기면 이쪽으로 출동하지. 따라와.
4: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임무가 생기면 좋겠다.
1: 어?
4: 어? 그게 뭐지? 어? 안녕, 우리 왔어. 니나, 루피, 해리, 슈퍼잉스 아쿠아팀이 여기에 무슨 일로 온 거야?
5: 엄청 화가 난 상어가 암초 주변에서 물고기들을 쫓고 있어.
6: 진정시켜보려고 했지만 말을 듣질 않더라고.
7: 그래서 전문가인 아마라랑 아마라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어. 도와주실 거죠?
0: 물론이지. 구조 작전을 시작해볼까?
7: 어서 가세요!
0: 벨트 메고 마스크를 착용하렴.
1: 준비됐어!
4: 출발! 우리도 가자!

0: 여기가 그 암초야.
1: 문제 없어 보이는데? 상어가 떠났나 봐.
0: 아니, 저쪽을 봐. 잠깐 보세요. 상어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다친 거예요.
2: 그래, 네 말이 맞아. 긴급 처치를 시작하자.
0: 상어야, 우리가 치료해 줄게. 상처가 덧 나지 않게 조심 조심. 다 됐다. 이제 훨씬 낫지, 안 그래?
1: 근데 상어야, 어떻게 다친 거야? 알려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줄게. 어떻게 된 건지 가보자.

0: 이 컨테이너들은 어디서 온 거지?
1: 긴급 상황 발생이야. 배에 있던 컨테이너들이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상어가 다친 거였구나. 아빠, 컨테이너를 막아야 해요. 이러다 다른 생물들까지 다치겠어요.
0: 우리한테 맡겨. 그럼 기력발이 좀 해볼까? 일렉트릭 파워 슬러그 액션! 나머지 내가 맡길게. 걱정 마, 내가 왔으니까. 일렉트릭 성패 적대 액션! 잘했어, 루시.
2: 어?
0: 일렉트릭 파워 슬러그 들어올리기 액션! 됐어! 포기! 컨테이너를 여기 내려놔! 알았어! 지금 간다! 휴, 컨테이너 추락을 막았어! 정말 대단해, 얘들아!
1: 근데 컨테이너가 왜 배에서 떨어진 거지?
0: 저것 때문이야! 배가 뒤집어지게 하고 있어!
3: 제발 누가 나 좀 도와줘.
0: 거기 일렉트릭 킥 보여줄게.
4: 너무 무거워.
5: 협동포는 전식시.
0: 고마워 얘들아. 파워 밀기 액션.
3: 와, 고마워 슈퍼윙스.
0: 최고의 협동 작전이었어, 얘들아. 그럼 이제 컨테이너를 가져오자. 이제 됐어!
1: 내 폴리스 라인으로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묶자.
0: 좋은 생각이야.
3: 정말 고마워, 슈퍼윙스. 너희는 최고야.
6: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우리랑 같이 바다를 지켜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0: 천만에, 아마라. 덕분에 우리도 최고의 바닷속 모험을 즐겼어.
1: 바다 친구들의 수호자가 돼줘서 고마워.
0: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1: 그렇게 할게.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1: 안녕!
7: 가보자!
6: 3, 2, 1! 발사! 슈퍼윙스! 임무 완료!
0: 최고의 중장비를 찾아라!
8: 안녕, 마티.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기대되는걸.
9: 어떤 곳이든 힘센 내가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0: 안녕 슈퍼윙스.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독일의 위넨이야.
1: 율리안이란 친구가 위넨에서 중장비 박람회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 율리안은 그곳에서 멋진 중장비들을 인터뷰하고 싶어 하거든. 그러려면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해야지.
2: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0: 호기 출동 준비. 일렉트릭 파워 충전.
2: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독일 위넨으로 출발.
3: 우와, 궁금했던 중장비들이 전부 다 모여있어요. 엄마, 빨리 가서 인터뷰하고 싶어요. 저기 굴착기예요. 물건을 운반하는 로더도 있고요.

0: 최고의 인터뷰 브이로그가 될 거예요. 그쵸, 엄마?
1: 분명히 그럴 거야. 근데 어쩌지? 중장비에 가까이 가려면 안전조끼와 안전모가 필요한데 미처 준비를 못했네.
0: 안 돼요. 그럼 인터뷰를 어떻게 하죠?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마티 최고로 힘센 비행기야.
2: 굿탄타. 난 율리 아니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3: 굿탄탁.
0: 굿탄탁. 널 도와줄 물건을 가져왔어.
2: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안전모랑 안전조끼잖아? 됐어. 이제 중장비들을 모두 인터뷰할 수 있겠다. 참, 호기, 마티,
3: 어?
2: 나 인터뷰하는 것 좀 도와줄래?
0: 물론이지. 내가 카메라로 인터뷰하는 거 찍어줄게.
1: 그럼 난 붐마이크로 소리를 담을게.
2: 좋았어. 엄마, 이제 복장도 갖췄고 슈퍼인스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인터뷰하러 가도 되죠?
3: 그러렴, 율리안. 대신 슈퍼윙스랑 늘 같이 다니는 거 잊지 말고.
2: 그럴게요, 엄마. 어서 가자, 얘들아. 우와! 저 로다부터 인터뷰하자. 힘이 엄청 세 보이는걸.
4: 맞아.
1: 안녕? 너 엄청 강해 보인다, 나처럼.
0: 인터뷰 시작해, 율리안.
2: 안녕, 로더. 넌 팔 힘이 엄청 세 보이는데. 그 팔로 나도 들어올릴 수 있어?
4: 하하, 당연하지. 어서 올라타.
5: 으쌰. 우와, 굉장하다.
0: 잘 나오고 있어, 율리안.
1: 완전 최고야.
5: 날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면 슈퍼윙스도 들어올릴 수 있을까?
1: 오.
4: 그럼 당연하지. 어서 이 위로 올라타, 슈퍼윙스. 다들 준비됐지? 위로! 아래로! 다시 위로! 그리고 아래로!
2: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데?
4: 그렇지. 그래서 도로나 다리, 건물, 그리고 터널을 건설할 때도 두루 쓰이지.
2: 인터뷰해줘서 정말 고마워, 로다. 덕분에 새로운 걸 아주 많이 배웠어.
1: 우와, 너무 멋지다.
0: 저기 굴착기가 있네. 굴착기를 인터뷰해보자.
2: 안녕, 굴착기야. 뭐 하고 있어?
6: 작품 만드는 중이야. 짜잔.
0: 우와, 굉장한걸.
1: 정말 대단해.
7: 고마워.
5: 이런.
8: 안녕, 난 롤러라서 뭐든 다 평평하게 만들지.
2: 그렇지만 롤러, 그건 굴착기의 작품이었다고.
6: 맞아, 할 수 없지. 다시 만들어볼게. 이봐.
8: 난 롤러라서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또 몸이 움직이네.
6: 발성 쉽지 마.
8: 이럴 거거든.
6: 절대로 안 돼.
0: 안녕. 나도 인터뷰해줄 수 있어?
2: 당연하지.
1: 우와, 넌 지게차구나.
0: 월드공항에도 너 같은 지게차 친구가 있어.
2: 멋지다. 지게차야, 뭘 보여줄 수 있어?
0: 글쎄, 난 어떤 물건이든 아주 잘 들어올려. 보여줄게. 봤지?
2: 멋진 도전이었어. 앞으로도 계속 연습하면,
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9: 난 타워 크레인이야. 날 인터뷰하지 않으면 후회할걸. 물건 높이 들어올리는 거 볼래?
2: 우와, 전부터 타워 크레인을 인터뷰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멋지다.

0: 굉장한 능력인걸?
1: 방금 본 건 시작에 불과해. 더 근사한 걸 보여줄까? 슈퍼 확장 기능이 새롭게 생겼거든.
2: 저거 봐!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우와.
3: 잠깐만, 진정해, 타워 크레인!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
0: 확실히 너무 높아!
4: 이제 그만 멈춰줄래?
3: 안 돼, 타워 크레인! 조심해! 그러다 부딪히겠어!
1: 이런 천장을 뚫어버렸네. 목이 꼼짝도 안 해.
4: 누가 나 좀 도와줘.
3: 우리가 도와줄게. 일단 좀 침착해. 어서 율리안, 올라타. 지금 당장 지게차를 구해야 해. 아빠 떨어지고 있어. 내가 잡을게. 걱정하지 마.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일렉트릭 스핀.
4: 고마워.
0: 잘했어, 호기.
3: 이제 타워 크레인을 구해야 해. 방법이 없을까?
5: 도와줄게.
3: 좋았어.
0: 완벽해. 전장에서 머리를 빼내자. 조각력 후크 발사. 됐다.
3: 내가 도와줄게, 마티.
0: 오히려 내가
1: 도저히 머리가 안 움직여.
3: 천장에 완전히 끼었어.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해.
5: 어떻게 더 크게 만들지?
6: 내 들어올리기 기술로 천장 타일 하나를 들어올릴 수 있을 거야. 물론 겁먹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 때 얘기지만.
5: 넌 할 수 있어.
6: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1: 평생 갇혀 지내야 하나?
6: 응? 내가 도와줄게. 내려와, 타워 크레인.
1: 알았어. 너희들은 정말 최고야.
5: 너도 최고야.
0: 일렉트릭 슈퍼인수와 멋진 중장비 친구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7: 정말 최고의 인터뷰와 구조작전이었어.
8: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7: 덕분에 브이로그를 잘 찍을 수 있었어. 고마워.
3: 천만에.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9: 잘 가요.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식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리 여행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2: 뽀로로
3: 비행기
2: 기내식입니다.
3: 아, 맛있겠다.
2: 하늘 높이 날아라.
3: 신나는 여행.
2: 뽀로로 떴다 비행기.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마리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1: 참다 더워. 아이고, 벌써 여름인가? 참, 털갈이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응? 조아랑 마리네. 아니지. 친구들 시원하고 내가 왕 하고 깜짝 놀래켜줄까?
2: 좋아 좋아.
0: 마리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진정해.
1: 마리아,
3: 무서워.
1: 나야, 나 댕구.
0: 무서워.
1: 정말야, 마리, 왜 들어오는 거야?
0: 그게 있잖아. 우리 유치원에 지하실 있는 거 알지?
1: 어, 맞아, 맞아. 그거, 그 물건 가져다 놓는 창고 있지?
0: 마리가 거기서
3: 글쎄 괴물을 봤대.
1: 와, 괴물! 아고보야, 아고보야, 세상에 괴물이 어디 있어?
0: 아니,
2: 내가 봤어. 분명히 봤다고.
1: 괴물이 그럼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데?
2: 아주 크고

0: 나는 마리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마리 반짝이. 마리가 지하실에서 괴물을 본 다음부터 마음 동굴에서도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는 걸까? 나도 너무 무섭다.
1: 얘들아, 무서울 땐 노래를 부르면 괜찮아져. 자, 따라해봐.
2: 마리야, 무서운 게 있으면 발차기로 다 물리쳐버려. 내가 가르쳐줄게. 히야! 밥!
0: 다 소용없어. 그 괴물은 너무 그런 걸로 이길 수가 없다.
3: 마리, 맞아.
4: 얘들아, 잠깐만. 만약에 그 지하실 괴물이 여기 유치원으로 올라오면 어떡해!
5: 유치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4: 띵동쌤, 저기 유치원에
5: 유치원에 뭐?
4: 유치원에 괴물이 나타났어요.
5: 뭐? 괴물?
6: 괴물?
7: 야, 김뱅구, 유치원에 무슨 괴물이 있어? 그래, 네가 잘못 봤겠지.
5: 그래.
4: 어이, 참, 진짜라니까. 마리가 직접 봤대. 어?
5: 자, 얘들아, 이제 놀이 시간이에요. 얼른 유치원으로 들어가자.
4: 신동생, 유치원만은 제발.
6: 여기다가 괴물 나오면 어떡하죠?
3: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6: 괴물!
5: 가만 가만 있어봐. 무서울 땐 어떡해? 오라! 자, 얘들아, 우리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댕구부터. 댕구야, 댕구는 요즘 뭘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
4: 저요? 시원한 수박 먹을 때요.
5: 자, 우리 하리는?

0: 주먹 꽉 쥐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해. 거기 누구야? 이상한 소리만 내지 말고 이리 나와.
1: 마리아, 우리 다 같이 그 지하실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2: 오빠! 그래, 마리아. 나도 사실 아직 조금 무섭지만 다 같이 가면 덜 무서울 거야.
3: 우리 다 같이 춤추면서 들어가면 괴물도 당황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죠?
0: 그래. 하지만 괴물은 댕구랑 샤샤보다도 훨씬 크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지하실은 너무 어둡단 말이야.
4: 맞아. 말이야, 이것 봐. 내가 제일 큰 램프 가져왔어. 엄청 반짝거리지.
5: 반짝반짝.
1: 그래,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자고. 마리아, 진짜 무서우면 댕구 뒤에 숨어.
3: 그래, 우리는 8명이고 괴물은 기껏해야 한 마리잖아.
5: 그래, 맞네.
6: 마리아,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있잖아.

0: 여기 누구 있어요?
1: 진짜 좀 어둡긴 하다.
2: 반짝!
3: 반짝? 괴물아, 나와라!
2: 나와라!
4: 그래, 괴물아, 나와라!
3: 잘하고 있어!
2: 다들 조심해!
1: 무슨 소리 들려?
0: 조용히 해봐.
1: 저거.
2: 얘들아,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5: 말이 괜찮아.
1: 이게 뭐야? 완전 아기 강아지잖아.
4: 뭐? 진짜 강아지라고? 와! 뭐야? 진짜 강아지네. 강아지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냐?
6: 아마도 지하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나 봐.
4: 뭐야? 완전 애기네, 애기.
2: 귀여워. 지하실에서 나던 소리가 너였다고? 근데 분명히 그림자가 엄청 컸는데.
7: 마리아, 이것 봐. 우리 그림자도 엄청 커.
6: 그림자만 보면 나 거의 2미터 같아.
8: 선생님은 3미터는 되겠다.
6: 정말요?
2: 진짜 이게 다였어? 이렇게 쬐끄만 강아지를 괴물이라고 무서워한 거야? 창피해.
9: 마리아, 괜찮아. 원래 무서움이라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기도 해. 오늘처럼 막상 이렇게 그게 뭔지 알고 나면

0: 별거 아닐 때가 많아.
1: 네.
0: 그러니까 무섭다고 무작정 피하거나 도망치지만 말고 이렇게 직접 마주쳐봐야 진짜로 무서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2: 이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 귀엽고 깜찍한 아기 강아지인데.
1: 오. 갱구 손바닥만 해요.
3: 귀여워.
4: 진짜 조그맣다. 아유, 내가 이런 걸 무서워했다니.
0: 그러니까. 괜찮지?
4: 네.
1: 이게 하나 남아. 괜찮지 말이야?
4: 괜찮아.
1: 괜찮아. 너야?
4: 응, 나는 마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해.
1: 두려움? 소리만 들었을 때는 엄청 크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0: 익숙하다고 느끼면 커졌다가 익숙해지면 또 금방 작아져. 나는 말이 마음속에 살면서 마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1: 마리를 지킨다고? 두려움 네가?
0: 내가 있어서 마리가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는 거야.
1: 그럼 두려움 너도 마리한텐 꼭 필요한 친구네.
0: 맞아. 내가 있어야 마리가 안전할 수 있어.
1: 그렇구나. 다행이다. 두려움아, 앞으로도 마리를 안전하게 지켜줘.
0: 마리.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로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괜찮아. 뭘 만들고 있었어? 멋진 다리. 이걸로 만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5: 얼굴엔
7: 순한 킬링.
5: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온다라 뭐해?
1: 내가 이번에 축구팀 주장이 됐거든. 그래서 선수를 뽑고 있어.
0: 그렇구나. 어? 응? 근데 얘는 왜 X야?
1: 아, 축구장 청소나 시키려고.
0: 얜 축구 잘 못해?
1: 아니, 엄청 잘하지. 최우수 선수로 뽑힌 적도 있어.
0: 어? 근데 왜?
1: 이, 저번에 날 빼고 애들이랑 햄버거 먹으러 갔단 말이야.
0: 뭐라고? 겨우 햄버거 때문에 잘하는 친구를 뺀다고?
2: 온다라, 그럼 시합에서 불리하지 않겠니?
1: 제가 얼마나 햄버거를 좋아하는데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2: 맙소사, 저렇게 멀리 보지 못해서야. 그래, 온다라, 우리 어디 좀 다녀오자. 머리에 지식을!

0: 어디 있느냐, 왕건! 네 부하들은 모두 처리했으니 그만 포기하고 나오거라! 샅샅이 뒤져라! 왕건!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라! 이번엔 반드시 너의 목숨을 끊어놓을 것이야!
1: 폐하, 죄송합니다.
2: 신순경 장군, 이게 무슨 짓이오?
1: 왕건 폐하, 제가 폐하의 옷을 입고 폐하인 척하며 현원을 유인하게 싸웁니다.

또 공산 전투의 꿈을 꾸었구나. 몇 년이 지났거늘 밖에 나가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겠어.

0: 견은 내 이놈! 하늘이시여, 어떻게 해야 저놈을!
1: 왕건패야,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웬 놈들이냐? 저놈들을 포박하라!
0: 그만! 당장 멈춰라!
2: 저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0: 괜찮소. 답답한 내 마음을 하늘에 고했을 때 하늘에서 답으로 내려준 사람들이 아니오.
2: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0: 어찌됐든 이것도 하늘의 뜻일 테니 다 의미가 있겠지.
3: 근데 저분은 누구예요?
2: 고려의 첫 번째 왕, 왕건이란다.
3: 왕건이요? 왕건더기 할 때 그 왕건?
4: 너 진짜 몰라? 견원이랑 전쟁도 하고.
3: 예? 견원은 또 누구야?
0: 지금 뭐라고 했느냐?
3: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견원이야?
0: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아무리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 해도 그것만은 절대 용서치 않으리라.
3: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2: 결혼에 대한 분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5: 폐하! 급히 보고 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0: 무슨 일이냐?
5: 견원이 고려로 오고 싶다는 구조 요청을 보냈사옵니다.
0: 뭐라? 견원이?
6: 절대로 견원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되옵니다. 그자가 감히 어떻게? 이건 분명 계략이옵니다.
5: 신순겸 장군과 고려의 병사들이 견원의 칼에 목숨을 잃어 싸웁니다. 지난날 공산 전퇴세의 원한을 잊지 마시옵소서.
6: 자식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아 역사의 교훈이 되게 하소서.
7: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소서.
3: 도대체 견원이 누군데 이래요?
2: 견원은 후백제의 왕이었는데 견원 때문에 왕건이 목숨을 잃을 뻔했거든. 굉장히 아끼던 신하와 부하들도 잃었고. 근데 지금 견원이 마다들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구조 요청을 보낸 거야.
0: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3: 저희요? 이처하면 구출은커녕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다. 잡아서 직접 혼내주는 게 더 좋겠어요.
4: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역시 우린 마음이 잘 통해.
3: 눈에는 눈, 코에는 코. 당한 만큼 복수해야 돼.
4: 코에는 코가 아니라 이에는 이야.

0: 그게 그거지. 코나이나 비슷하잖아.
1: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2: 아, 당장 눈앞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멀리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멀리 보는 것이라. 지금 당장 현원을 구출해오라.
3: 원수 같은 견원을 왜 구출하라고 했을까요? 설마 온다리 말대로 복수하려고? 어? 근데 온다리는 어디 갔지?
2: 그러게요.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3: 온다라!
1: 이 볏짚 속에 견원을 숨겨놔오면 좋아, 완벽해. 걱정 마십시오, 폐하. 제가 꼭 견원을 구출해 오겠습니다. 천으로 덮으면 더 좋겠는데.
0: 너무 많이 먹었나? 근데 돌아가는 길이 어디였더라? 아, 다리 아파. 좀 앉았다 가야겠다.

보니까 또 졸리네.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0: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게 무슨 소리지? 뒤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네가 왜 여기 있어?
1: 아저씨는 왜 여기 있어요?
0: 큰일 났네. 여기까지 와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제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왕건이 받아줄지 아니면 아들 손에 죽게 될지.
2: 잘 계신지 확인합니다.
0: 웃기지 마라. 혹시라도 내가 도망갔을까봐 감시하는 것 아니냐? 여기가 침소냐 감옥이냐? 갇혀서 꼼짝 못하는 내 신세가 참으로 우습구나.
1: 지금 견원을 구하러 온 거라고요?
0: 아이 참, 그 볏짚에 숨어 있으라니까.
1: 우와, 재밌겠다.
0: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저기가 견원이 갇혀있는 곳이야. 몰래 잠입해서 구출해 올 테니까 여기서 조용히 꼼짝 말고 기다려.
1: 네.
3: 뭐냐, 난?
0: 거긴 누구냐?
3: 뭐야, 어떻게 된 거야?
0: 잡아라!
3: 일단 피하고 보자!
0: 잡아라! 초록을 잡아라!
1: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엑스맨 때문에 역사가 바뀐 건가? 견원을 구출하는 게 원래의 역사야? 아니면 여기서 실패하는 게 원래의 역사야? 으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역사 공부 열심히 할 걸! 보초병도 없고 나라도 견원을 구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맞나? 어떡하지?
0: 누구냐?
1: 저는 온달인데요. 혹시 할아버지가 견원이세요?
0: 누가 보냈어?
1: 아이 참 시간 없어요. 견원 맞아요? 아니에요? 아저씨!
0: 넌 또 웬 녀석이냐? 왕건 폐하의 명을 받고 모시러 왔습니다. 모시러? 왕건이? 보초병들은 제가 따돌렸으니 안심하고 따라오시지요.
4: 누구냐?
1: 보초병들이에요!
4: 저 녀석들 잡아라!
1: 아니, 따돌렸다면서요!
4: 빨리 이쪽으로!
3: 나가서 잡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으아!

0: 해하, 준비가 끝났사옵니다.
1: 어디 갔었어? 어? 걱정했잖아.
2: 말해줘도 못 믿을걸?
0: 왕궁 태어납시오!

0: 이제 과거의 견원은 죽었습니다.
1: 폐하.
0: 이제부터는 고려의 아버지가 되어 저와 함께 큰 뜻을 펼쳐주시지요.
1: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0: 제가 아버지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2: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죠?

0: 그러게요. 어떻게 원수를 아버지로 삼아요?
1: 사실은 말이죠. 오늘 왕건의 결단은 훗날 둘이 힘을 합쳐 후백제를 물리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왕건은 견훤의 도움으로 후삼국의 통일을 이루게 되죠.
2: 아, 정말요?
1: 용서와 포용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온 거죠.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부르지만 용서와 화해는 위대한 평화를 가져온답니다.
0: 어? 엑스표가 지워졌네?
3: 응, 같이 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0: 웬일이래? 햄버거 때문에 복수한다더니?
3: 넓은 포용심으로 용서해주기로 했어.
0: 오, 그럼 용서하는 김에 하나 더 괜찮아?
3: 당연하지. 뭔데?
0: 사실 네가 냉장고에 남겨뒀던 케이크 내가 먹었거든. 용서해줄 거지?
3: 오늘의 위인 왕건.
2: 와, 왕건이다.
0: 너 왕건이 어? 누군지 알아?
3: 당연하지. 왕건 덕이를 좋아하는 분이잖아.
0: 그게 아니라
3: 장난친 거야. 원수였던 견훤을 용서한 분이잖아.
1: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태조 왕건은 877년에 태어나 943년에 사망한 고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첩보병과 온달 총 두 명이 견훤을 구출하러 갔었지만 실제로는 유금필이라는 지휘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함대를 이끌고 금산사라는 절에 갇혀 있었던 견훤을 고려로 구출해왔습니다.
3: 선생님! 질문 있어요!
1: 뭐죠?
3: 견훤을 용서한 다음 왕건은 어떻게 됐어요?
1: 견훤을 받아준 이후에 왕건은 신라를 차지하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일리천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후삼국 통일을 이뤄냅니다. 그렇게 왕건은 통일된 고려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0: 아, 맞다! 선생님, 저도 질문이요.
1: 네, 말씀하세요.
0: 왕건이랑 견훤이 전투를 벌인 곳은 공산이라고 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공산을 팔공산이라고 부르나요?
1: 전투가 벌어진 공산은 현재 팔공산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신순겸을 비롯한 8명의 장수가 이곳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팔공산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이제 왕건에 대해 잘 알겠죠?
3: 네!
1: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왕건 카드 수집 성공!
3: 음식에 만드는 숙제라니! 야이, 못해! 보기야, 보기! 착각이라뇨! 눈도 똑같고!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중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산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핏.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 니니키즈가 사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0: 오, 이곳은 찐이의 집인가 봐요. 찐이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네요. 오늘은 찐이가 집에서 쉬려는 것 같아요.
1: 음? 찐이! 오, 찐이?

0: 찐니! 어? 찐니가 무슨 일로 깜짝 놀랐네요? 왜 놀랐을까요? 어? 아까 찐니의 간식이 여기 많았었는데 누군가 찐니가 소파에서 잠든 동안 몰래 먹었나봐요. 바닥에 포장지들이 떨어져 있어요. 간식을 몰래 먹은 사람이 흘리고 갔을까요? 찐니! 찐니! 오! 찐니가 탐정으로 변신했어요. 과연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1: 찐니.
0: 찐니. 찐니가 범인은 이 위로 올라갔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럼 올라가 볼까요?

0: 꼬니와 떠니가 찌니의 집에서 놀고 있었나 봐요. 안녕 꼬니. 안녕 떠니.
1: 떠니 떠니.
0: 혹시 너희들이 찌니의 간식을 먹었니?
1: 떠니 떠니.
0: 그렇구나. 어때 찌니? 꼬니와 떠니는 범인이 아닌가 봐.
2: 찐니?
3: 지루한.
0: 어? 이건! 아까 1층에 버려져 있던 포장지야. 누군가 먹고 여기에 버린 걸까?
2: 찐니?
1: 써미?
0: 소니와 써미가 찐이의 간식을 몰래 먹고 있었어요. 범인들은 여기 있었네요.
4: 써니? 써니?
0: 소니와 써미가 찐이에게 몰래 간식을 먹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네요. 찐이가 소니와 써미를 용서해 줄까요? 다행히 찐이가 소니와 써미를 용서해 주었어요. 하지만 소니, 써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4: 써니.
0: 다행히 찐이가 용서해 주었으니 다음부터 간식을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도록 하자. 니니키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5: 예!
0: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안녕!
1: 야니!
4: 야니!

Cheetah. Cat. Eagle. Dolphin. Pig. Cheetah.

indigo. Hot pink. Cream. Gray. Turquoise.

0: Jag vet inte, skulle vara med det. Men det stickade bort.
1: Great white shark. Japanese bullhead shark. Hammeru shark. Great white shark. Whale shark. Saw shark.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와우, 애니멀스.

0: It's fun.
1: 와우, that is
2: the green key.

like together.

0: Wow, animal train! It's really fun!
1: Almost as fun as eating!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뿌르고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화나라 키스.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굿소
8: 클릭소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굿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굿소
9: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11: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0: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뚝.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희보.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Scarecrow.
1: Scarecrow.
2: You're my baby. You're my son.

0: wig.
1: Earwig.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남방구 후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이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해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 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잘 간다.
1: 그러게, 정말 멋져.
0: 우리 자동차 경주할래?
2: 재밌겠다.

0: 돼가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

0: 슝슝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1: 내가 달려 달려
0: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레미
2: 이번엔 다른 데서 해보자
1: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2: 어? 저기 어때?
0: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도
1: 우와!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3: 얘들아, 어? 여기 봐!
4: 여기에서도 하자!
1: 좋아!
0: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할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미 프렌즈!
1: 도착!
4: 우리 이번엔 다른 곳에서 해볼까?
1: 좋아!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어떻게서라도 빨리 조선에 가야 한단 말이다.
3: 어? 바퀴님 배가 고프신가요?
2: 무슨 소리야? 선비의 계상으로 배고픔은 없는 법이다.
3: 그래요? 배고프시면 맛있는 거 드리려고 했는데.
2: 예? 어떠고 뭐, 맛있는 게 무엇이더냐? 무슨 말이더냐?
3: 눈을 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2: 못 준다. 됐느냐? 어?
3: 바삭바삭하고 달콤한 간식이에요.

0: 진짜. 어? 아, 내 과장! 아이고, 따라갔죠? 하나만 더 줘!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1: 아유, 방금 과자가 마지막 과자였다고요.
0: 아, 진짜로,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 안 들리냐, 이거? 어? 어?
1: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요?
0: 그러니까. 어? 멈추시오. 그, 뭐 하는,
2: 무슨 일이세요?
0: 아니 지금 이 달것이 내 과자를 먹었단 말이요.
2: 네 죄송합니다.
0: 아 이렇게 그냥은 못 넘어가고 과자값으로 날 조선에 데리고 가주시오.
2: 네? 이거는 조선으로 가는 달것이 아니고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입니다.
0: 어?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차?
3: 청소차는 도로를 천천히 다니며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탈 것이에요. 이 차 덕분에 우리가 매일매일 깨끗한 길을 걷고 달릴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귀여운 탈 것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는 크기가 작아서 큰 청소차가 못 가는 좁은 길까지 청소할 수 있답니다. 먼지와 쓰레기를 먹는 청소차 함께 알아볼까요?
0: 아하!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 아주 야무진 탈 것입니다.
1: 생긴 것도 정말 귀여워요.
0: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봐봐. 얼마나 귀엽고 상큼하게 생겼어. 이렇게 눈도 있고 아이고 코도 있고. 근데 이건 무엇입니까?
2: 이건 청소차의 팔인데 이 팔로 쓰레기와 미세먼지도 청소합니다.
0: 미세먼지요?
1: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인데요. 미세먼지를 많이 들이마시면 우리 몸이 아파요.
0: 아파! 그러면 안 되지! 들이마시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조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1: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나쁜 연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나쁜 연기들이 공기를 더럽혀서 미세먼지가 생겼고요.
0: 아 그래. 어쩐지 공장과 자동차가 없던 조선은 공기가 이렇지 않았어. 얼마나 깨끗하고 맑았다고.

0: 지금 우리가 걷는 길에도 자동차 연기 밖에서 나온 미세먼지들이 쌓여 있어요.
1: 어? 아니 그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타방아더가 그렇게 신통방통한데 뭐라도 좀 해보너라.
0: 에이 박희님,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있잖아요.
1: 아 맞네,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미세먼지도 빨아들인다고 하지 않았어, 그쵸?
2: 네.
1: 어 그러면 어떻게 청소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
2: 네, 제가 청소하는 걸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어, 너무 좋소. 어떻게 치울지 너무 궁금하구나. 그치 않냐, 타방아?
0: 오, 그러게요. 어떻게 청소할지 궁금해요.
1: 오, 팔을 벌린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빗자루가 빙글빙글 돌아가는구나, 어? 돌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뭐, 앞으로 오는 것이냐, 뭐, 이거, 어, 궁금하다, 이거, 어?
0: 쓰레기와 먼지가 쌓인 바닥에 먼지가 덜 날리도록 물을 직접 뿌리고, 바닥에 달린 동그란 빗자루 4개로 먼지와 쓰레기를 모은다고 해요. 청소차 아래에서 먼지와 쓰레기를 쏙 빨아들이죠.
1: 어! 먼지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물을 계속 뿌려주고, 어? 빗자루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쓰레기와 먼지를 치워주는구나.
0: 맞아요.
1: 이야. 이야, 거참 아주 아주 야무지게 청소를 잘하네.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치운단 말이오. 어. 우와.
0: 아, 실제로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1: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어? 우후! 지나간 자리에 차이가 엄청 커요, 엄청!
0: 정말 깨끗한데요.
1: 아니, 근데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먼지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이냐? 아니, 뭐, 이 안에 뭐 사람이라도 타 있는 게요, 어?
0: 아유, 사람이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1: 어? 그러면 어떻게 빨아들인단 말이냐?
0: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1: 너가 알려준다고?
0: 청소차가 먼지와 쓰레기를 어떻게 빨아들이는지 알려면 짠! 그 속을 봐야 해요.
1: 우와! 청소차 속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신기하다!
0: 그렇죠? 청소차가 청소할 때 모터가 돌아가면서 청소차 안 공기를 밖으로 밖으로 빼내요.
1: 아하! 청소차 안 공기가 밖으로 밖으로. 그러면 청소차 안이 텅 비겠구나.
0: 맞아요. 그러면 청소차 아래 난 구멍으로 청소차 밖에 있던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던 먼지와 쓰레기들이 함께 빨려 들어와요. 이렇게 청소차 안으로 빨려 들어온 먼지와 쓰레기들은 청소차 내부의 필터를 통해 걸러지고 공기만 다시 청소차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지나간 자리는 먼지와 쓰레기 없이 깨끗한 거예요.
1: 보기보다 아주 야무지구나.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모은 먼지와 쓰레기는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2: 청소한 쓰레기와 미세먼지는 다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1: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요?
2: 네, 그렇습니다.
1: 아니, 뭐, 겉보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습니까?
2: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예. 야, 이렇게 한 곳에 모아주는구나.
0: 잘 찾아보면 박희님 과자도 여기 있겠네요.
1: 아하, 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거라. 아이고, 아, 대단하네요 이게. 어?
2: 쓰레기는 이쪽에 쌓이고 미세먼지는 위에 있는 필터로 해서 걸러지.

0: 하게 됩니다.
1: 청소차가 먼지와 쓰레기를 빨아들이면 청소차 내부의 필터에 미세먼지는 걸러지고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모이게 돼요.
2: 아니 그럼 이렇게 모은 먼지와 쓰레기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버리는 겁니까?
0: 저희 지정된 곳에다가 가져다 버리고 있습니다.
2: 아, 지정된 곳에 따로 쓰레기를 버린다?
0: 네, 맞습니다.
2: 아니 그냥 이렇게 모아두고 어떻게 버리는지 몰랐는데 아주 야무진할 것입니다. 야, 그렇지 않느냐, 다방아?
1: 맞아요.
2: 아주 오늘 잘 봤습니다. 어? 좋은 일을 하니까 정말 좋은 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상이! 시상이 떠오른다! 시상이 떠오른다! 청소차! 청소차로 삼행시를 할 테니 운을 띄워주시오! 청량한 하늘, 맑은 공기를 위해
3: 소!
2: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3: 차!
2: 차라라 맑은 하늘!
0: 정말 잘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시 청소하러 가보겠습니다.
2: 세상을 깨끗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정말 고맙습니다.
2: 아니, 얼른 가죠.
0: 네.
2: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럼 조선은 대체 뭘 타고 가야 된단 말이냐.
4: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는 도로를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탈 것이었어요. 물을 칙칙 뿌리고 빗자루로 먼지와 쓰레기를 모으고 청소기로 쏙 빨아들이니 길이 말끔해지더군. 덕분에 청소기가 어떻게 먼지를 빨아들이는지도 알게 되었어.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 고맙소.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콩순이네 딸기 농담 말하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5: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크와 함께

0: 아니 왜 바닥에서 물이 새? 업체 부른 거 맞지?
1: 응, 아까 불렀어. 금방 올 거야.
2: 여기구나! 완벽 시공 서비스! 전화하신 홍다리 수리 전문 업체 대표 홍다리입니다.
1: 홍다리면
0: 홍다리 조롱박걸?
2: 자, 보자. 여기 바닥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저 벽 속에 있는 파이프가 문제라는 건데, 그럼 여기 바닥도 뚫고 벽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0: 잠깐! 아니, 무슨 여기가 새는데 벽까지 뚫어요?
2: 전문가로만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못 믿으시면 다른 업체 부르시던가요?
0: 아니요.
1: 공사해주세요.
2: 맡겨만 주시면 완벽한 시공으로 보답해드릴게요. 뚜두두 뚜두두 뚜두두 뚜두두 뚜두두. 아니,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지금이라도 딴 업체 부르세요.
0: 아니요.
2: 작업하는데 진짜 너무 거슬리거든요. 저쪽으로 좀 떨어져 주세요. 아, 나 정말 몇 번을 얘기...
1: 조롱박걸 암컷. 병원 공사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조금.
2: 아 따가워.
0: 주사 놓기 전에 확인 좀 할게요. 홍다리 조롱박걸 암컷 맞으시죠?
2: 아, 네, 맞습니다.
0: 감염 예방 파상풍 주사예요. 따끔.
2: 정말 나 진짜 이런 실수 안 하는 벌인데 누가 하도 옆에서 그냥 정신 사납게 하는 바람에
3: 동동 간호사, 전문가를 불렀으면 믿고 맡겨야지.
0: 아니, 무슨 구멍을 한 시간씩 파고 있었다니까.
3: 아니, 구멍을 한 시간
2: 여기요. 아, 저요? 그렇고 그런 날림 건축업자 아니거든요. 땅굴방 시공만 무려 100번을 넘게 한 구멍 건축에 자부심과 철학이 있는 그런 V벌이라고요.
3: 우와! 동동 좀! 근데 그 땅굴방이 뭔가요?
2: 내가 원래 이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제 작품 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 땅굴 보이시죠? 요거 지렁이님이 의뢰한 건데 물이 많이 샜어. 그래가지고 저흰 잔뿌리 덮인 평지에 사는데 다리가 붉은색이라 붉을 홍자를 써서 홍다리 조롱박벌이라고 하죠. 홍다리 조롱박벌 암컷은 붉은 다리로 맨 땅에 구멍을 뚫으며 땅굴을 파죠.
3: 우와, 진짜 야무지게 잘 파시네요.
2: 우린 땅굴 파기의 달인이니까요.
0: 우와, 엄청 잘 파시네요. 그런데 땅굴은 왜 파는 거예요?
2: 그건 문제를 내죠. 홍다리 조롱박벌은 왜 땅굴방을 만드는 걸까요? 1번, 알을 낳아 키우려고. 2번, 애벌레의 먹이를 저장하려고.
0: 왠지 알을 낳을 것 같은데?
3: 알이 애벌레 되고 애벌레 되면 먹이를 먹겠지?
0: 그럼 혹시 둘 다?
2: 둘 다! 정답!
3: 좋아 좋아. 땅굴방에 알을 낳고 또 먹이도 저장하죠. 제가 없어도 애벌레가 혼자 깨어나 시원한 굴 속에서 신선하게 보관된 먹이를 맛있다. 먹으며 자라나는 거죠.
1: 땅속이라 시원해서 너무 좋다.
3: 아, 아기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땅굴을 파시는구나.
0: 어? 개미다. 개미굴인 줄 알고 왔나?
3: 어머, 저 개미 녀석 저 때부터 있었네. 어? 파리도 보고 있어요.
2: 어머나 세상에, 저 파리.
0: 왜요? 아는 파리예요?
2: 아, 아니요. 제가 구멍을 파고 있을 때 제 땅굴방에 관심이 많은지 구경하고 갔거든요.

0: 혹시 누구시죠?
1: 아니에요. 예, 예. 아, 근데 이걸 혼자 다 파신 건가?
0: 당연하죠. 혼자서도 척척 혼자서 다 시공하죠.
1: 이거 몇 평이나 돼요? 좁지 않나?
0: 아니요. 배짱이 7마리는 들어갈 정도로 아주 충분히 넓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이거 더울 것 같은데 환경 좀 잘 돼요?
0: 어머나 세상에. 덥다뇨. 땅속 자연냉각 시스템으로 한드름에도 아주 시원하답니다.
1: 왜 애벌레 키우시려는 거죠?
0: 네네네. 저기 혹시 집 지을 생각 있으시면은 연락 한번 주세요. 완벽 시공 서비스. 저희 홍다리 수리 전문 업체에서 완벽하게 시공해드립니다.
1: 아, 예, 뭐 집 지을 일은 없는데 연락드릴게요. 예.
0: 연락 꼭 주세요. 예. 홍다리 시공 전문 업체예요. 개미, 배짱이 놓고 가라. 개미, 배짱이 놓고 가라! 그 이후로 저는 열심히 땅굴을 팠죠. 바쁘다 바빠. 땅굴집 만들고 있을 때 신기한지 구경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뭐 다들 제 잠재적 고객분들이시니까요.
2: 그렇구나. 근데 아까 작업하는 속도 보니까 땅굴집 작업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0: 그럼 뭐 빨리 날림으로 부실 공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이야말로 제 건축 철학이라고요.
3: 그렇죠.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죠.
0: 보자. 땅굴방 하나에 한나절 정도 걸리니까 여기 공사도 뭐 한나절 정도면 끝나겠네요.
2: 네, 오늘 안엔 끝나서 다행이네요.
3: 동동 간호사 좀. 그럼 한나절 공사하면 땅굴집은 완성인가요?
0: 어머, 아니죠. 일단 땅굴 시공이 끝나고 나면 먹이를 잡아다가 채워 넣어야죠.
4: 다른 동물들이 못 보게 입구를 막고 사냥을 나서죠. 우리가 주로 사냥하는 먹이는 배짱이. 우린 배짱이를 죽이지 않고 침으로 마비만 시키죠. 살아있어야 우리 애벌레가 더 신선한 먹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0: 어? 어? 케미가 백장이 끌고 간다.
1: 아까부터 얼쩡거리더니 노리는 게 있었네.
2: 그러니까요. 백장이가 사라져 당황했는데 다행히 바로 훔쳐가는 걸 발견했죠. 케미가?
0: 힘들게 잡은 먹이를 놓칠 뻔했네요.
2: 놓치다뇨. 건축이든 육아든 뭐든지 완벽한 벌. 그런 실수는 절대로 안 하죠.
1: 와, 그러시겠죠. 워낙 철저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배짱이는 땅골방에 몇 마리나 저장해요?
2: 한 6마리에서 7마리 정도요.
0: 그렇게나 많이요? 알을 많이 낳으시나 봐요.
2: 그건 문제로 내죠. 홍다리 조롱박벌은 땅굴 하나에 몇 개의 알을 낳을까요?
1: 복이 없어요?
2: 주간식.
1: 배짱이 7마리니까 알도 7개?
0: 에이, 모기는 수백 개도 났는데 겨우 7개? 한 100개?
2: 정답은 한 개!
1: 한 개요?
2: 우린 땅굴방 하나에 딱 하나만 낳죠.
1: 애벌레 하나가 배짱이 7마리나 먹어요?
2: 그 정도는 먹어줘야 건강하고 튼튼한 홍다리 조롱박벌로 자랄 수 있으니까.
0: 하나만 낳아 잘 키우는 것도 좋죠.
1: 개미한테서 먹이도 지키고 이제 잡은 배짱이를 굴에 넣고 알만 낳으면 땅굴방 완성인가요?
2: 빙고! 네, 거의 완성이죠.
0: 거의 완성.
1: 거의 완성?
2: 마지막 배짱이 먹이 땅굴방에 저장. 어? 첫파리 또 와 있었네. 뭐야, 진짜 지휘를 붙일 건가?
0: 근데 그냥 구경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뭐지?
2: 알도 낳고 먹이도 많이 저장. 이제 다른 동물들이 우리 알을 해치지 못하게 입구 구멍만 꽁꽁이 막으면 아기를 위한 땅굴방 완벽하게 완성.
1: 우와, 입구까지 철저하게 막고 진짜 완벽은 하시네요.
2: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의심은 착착착착 접어두시고 전문가인 저 홍다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세요.
1: 네, 땅굴집 짓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가네요. 이제 방해 안 할게요. 공사 잘 부탁드려요.
2: 네, 그럼 전 다시 작업하러 갈게요.
0: 잠깐만요, 잠깐만요.
2: 왜요? 아직도 의심스러우세요?
0: 그게 아니라 아까 그 비디오에서 파리요. 입구에서 계속 따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2: 파리님이요? 파리님. 아까 이 장면이요?
0: 예.
2: 여기?
0: 여기다.
2: 근데 파리님 되게 착하시던데.
1: 이상할 거 없는데?
0: 홍다리 사장님이 배짱이 끌고 들어가고 파리가 따라와서. 잠깐, 다시 천천히 볼게요. 구멍에 알을 넣었어.
1: 이럴 수가. 또 나왔어.
0: 툭툭툭 세 개나 나왔어.

0: 꿀방 안에 파리알 세 개도 같이 있다는 거잖아.
1: 설마 저게 기생파리야?
2: 기생파리?
1: 다른 애벌레 사냥대 막 알라는 그런 파리가 있다던데.
0: 뭐든지 완벽한 내가 기생파리한테 따가다니.
2: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0: 파리 안에서 파리 애벌레가 태어나면 우리 아기가 먹을 배짱이도 다 먹고 우리 아기까지 잡아먹고 땅굴방엔 파리 애벌레만 남게 될 거예요. 뭐든지 완벽한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우리 아기들이 위험해. 파리 애벌레들이 깨기 전에 어서 가서 파리 알들을 없애야 돼.
1: 홍다리 사장님, 아기를 꼭 지키세요.
2: 아가! 정말?
3: 무슨 일이야? 홍다리 사장님은? 공사 안 해?
2: 아, 맞다! 공사! 구멍도 파다 말고. 아니, 엄청 완벽한 척 안전이 제일이니 건축 철학이 어쩌니 하더니 어떻게 저런 실수를.
1: 기생파리가 작정하고 몰래 닿는데 당할 수밖에 없지. 무사히 할 텐데.
2: 병원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하 간호사 좀 치우자. 금방 오시겠지 뭐.
3: 무슨 일인데?
2: 아 몰라. 오면 직접 물어봐.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얼굴엔
5: 순하게
3: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하루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3: 얼리면 더 맛있어. 당신의 락토핏타임은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하게!
6: 주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선물, 물.
1: 다시 왔지? 날 못 찾을 거야.
2: 어? 어? 이거 선물 아니야?
1: 어?
2: 선물! 누구의 선물일까?
1: 글쎄, 우리 건가?
0: 할아버지가 혼민이와 정음이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2: 고맙습니다. 뭘까?
1: 아이야 장난감이 아닐까?
2: 뿅망치? 태극봉?
1: 부메랑?
2: 열어보자.
3: 바꿔라 한글!
1: 우리의 선물이 어디로 갔지?
2: 선물이 물로 바뀌었어.
1: 우리는 선물이 필요하단 말이야.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선물이 물로 바뀌었어.
1: 선물, 선물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선물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저기 한글 선물이 있어.

0: 천재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적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가다!
2: 아니, 나의 적다 공격을 펴다로 막아내다니! 헛!
1: 멈춰!
2: 또 날 방해하다니!
3: 헛! 한글은 우리 모두의 것이야!
2: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안 돼! 한글 선물에 물이 파괴됐어.
1: 걱정 마. 내가 물을 쓸 수 있어.

0: 선물.
1: 저장 완료. 선물.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선물 한글 카드다. 선물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해보자. 응. 하나, 둘, 셋, 짠!

0: 추천해! 오! 선물! 선물! 물! 물! 마시는 물! 선물! 선물! 아하! 이건 악어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악어가 좋아했으면 좋겠네.
1: 슝. 우와. 우와, 내가 좋아하는 한글 선물이네. 냥. 냠냠. 할아버지, 선물 고맙습니다. 슝.
0: 우후. 아하, 악어가 정말 좋아하네. 고맙다, 악어야. 자, 그럼 한글 선물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어를 만나 서, 서가 받침 니은을 만나 선,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무가 받침 리을을 만나 물, 선, 물.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선물. 친구들 따라해봐요. 선물. 끝.
1: 동물에서 동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물. 말.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0: 물. 말. 히힛.
1: 선물. 물. 훈민이와 정음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선물을 물로 바꿔라 한글. 선물이 물이 되었어요. 어? 선물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접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펴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선물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선물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선물을 열어요. 훈민정음이 선물을 열어요. 훈민정음이 선물을 열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기차, 차.
2: 기차가 달립니다. 기차가 도착했어요.
3: 기차.
2: 기차 타고 싶은 친구들 모이세요.
3: 저요.
4: 저요.
3: 저요.
5: 저요.
6: 차례차례 타세요.
5: 네.
6: 조심해서 타세요. 조심. 조심. 조심. 와!
2: 이제 기차가 출발하겠습니다.
6: 출발! 기차가 달려갑니다.
0: 바꿔라! 한글!
6: 기차가 차로 바뀌었어. 이건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잖아.
2: 우리는 차가 아니라 기차가 필요해.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아, 이,
8: 야
7: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9: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기차가 차로 바뀌었어.
10: 기차, 기차가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기차를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8: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0: 한글 기천은 어디 있지? 이것을 찾고 있나?
1: 천지?
0: 한글 기차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찾을 테면 찾아봐. 사라지다! 어? 천지가 사라졌어.
2: 한글 기차도 함께 사라졌어.
3: 주라 투시!
0: 어? 내 투시 능력이 통하지 않아?

0: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사라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나타나다!
2: 나타났어!
3: 아니, 날 사라지다 공격을 나타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한글 기차를 찾았어. 그런데 이가 사라졌군. 친구들, 걱정 마. 내가 기차에 기를 쓸게.
4: 나와! 아, 한글!
0: 자, 차!

0: 기차.
1: 저장 완료. 기차. 훈민정음의 손으로.
2: 기차 한글 카드다. 기차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와, 기차를 찾았다.

0: 내리세요.
1: 네.
0: 잘했죠?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기차! 기차! 차! 차! 마시는 차! 오! 기차! 기차! 뿌뿌! 기차가 달려갑니다.
3: 기차에 기 먹어야지. 냠! 냠냠! 슝!
2: 윙! 한글 기가 어디로 갔을까? 차만 남았네. 아가! 기차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기차!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억이 이를 만나 기 치읓이 아를 만나 차 기 차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기 차 친구들 따라해봐요. 기 차 끝.
3: 주차에서 줄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치 차

0: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치 차 힛
1: 기차 차 훈민이와 정음이가 기차로 놀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기차를 차로 바꿔라 한글! 기차가 차가 되었어요. 어? 기차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사라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나타나다로 망한했어요. 한글 기차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기차가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기차로 놀아요. 훈민 정음이 기차로 놀아요. 훈민 정음이 기차로 놀아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3: 솔!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엄마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래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헤이리핑, 오늘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아저씨가 심상치 않은걸. 하지만 나 버니바니에게는 문제없지. 야호!
1: 새까매질 만나!

0: 드래콩, 어? 빨리 집을 짓는 사람이 승리인 건 알고 있는 거지?
1: 그렇게 대충 바르다가는 집이 금방 무너지고 말걸? 어?
0: 그나마나 나의 승리군. 분명히 얘기했어. 친 사람이 매일 청소하는 거야.
1: 조금 더 서둘러야겠어.
2: 버니바니, 무슨 일이야?
3: 아, 미안해. 갑자기 난규류를 만났지 뭐야. 이제 괜찮아. 다시 균형을 잡았다고.
4: 말도 안 돼.
1: 우와, 내가 이겼다. 내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6: 여러분, 여러분 안녕. 세계탐험대회 다이아레벨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7: 그럼 오늘도 불꽃 튀는 대결을 위한 미션을 소개해볼까요?
6: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돼지 형제를 도와 튼튼한 집을 지어라!
7: 돼지 마을에는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어요.
6: 그런데 얼마 전에 엄청난 해오리가 오는 바람에 돼지 삼형제의 집이 무너져버렸지 뭐예요?
7: 이번 미션은 걱정하고 있는 돼지 형제들을 도와 해오리에도 날아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는 팀이 우승입니다.
6: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대결할 팀은 바로바로 치치핑핑팀과 부리부리팀입니다.
7: 과연 어떤 집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 거려.
6: 그럼 저희는 이만
7: 뿌뿌 짠!
5: 삐리삐리 로비.

0: 삐리삐리 돼지 마을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만들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음식 모양의 신기한 동식물들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돼지 형제들이 집을 다 완성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오후 두 번째 회오리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집을 모두 완성해야 합니다. 삐리삐리.
1: 튼튼한 집짓기라면 자신 있다고. 아까 도깨비와 집짓기 대결도 내가 이겼는걸.
2: 그렇긴 하지.
1: 에헴.
3: 좋아, 그럼 어서 가볼까? 그럼 출발!

0: 얘들아, 여긴 음식 천국이야.
1: 어머, 저기 케이크 좀 봐. 엄청 크다.
2: 이런 곳이 있었다니.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것 같아.
3: 탱크! 탱크! 잠깐만, 소시지 좋아! 소시지 좋아!
0: 얘들아, 이것 봐! 나뭇잎이 소시지 빵이야!
3: 소신이 좋아!

0: 설마 회오리가 여기를 지나간 걸까?
1: 정말 엄청난 회오리였나 봐.
2: 왜 그 회오리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3: 나의 형님. 제발 지금 사는 곳 그 이상의 예술적 감각에 집합체라고요.
4: 내 계산으로는 질량과 중량 그리고 그 완벽한 부피와 안정적인 모양까지 집을 짓는 데는 네모나무만한 게 없다고.
3: 이런 비극이 있나. 이곳엔 내 예술적 감각과 꼭 들어맞는 오색유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재료가 있거늘.
2: 형들 이러지 말고 셋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집을 지어요. 조금 있으면 회오리가 불어닥칠 거라고요.
3: 오, 나의 귀요미.
4: 이렇게 작은 질량을 가진 생명체라니.
5: 생겸이 조시지 좋아.
2: 괜찮으세요?
3: 그대들은 누구?
2: 아, 저희들은 세계 탐험대회에 참가 중인 치치핑핑 팀이에요.
3: 오, 나의 구원. 드디어 와주었군요.
4: 내 계산보다 조금 빨리 도착하셨군요.
6: 안녕하세요.
3: 오늘 다시 맞을 회오리의 슬픈 몸짓으로부터 버텨낼 집은 네모나무인가 오색유리인가. 아, 그것이 문제로다.
6: 네?
4: 그러니까 회오리의 속도를 기준으로 재료의 무게와 부피를 감안해서 집 전체의 질량을 계산해봤을 때 네모나무인가요? 오색요리인가요?
6: 글쎄요. 도켓, 넌 어떻게 생각해? 저기, 난... 드래곤.
1: 그러니까 회오리란 갑자기 생긴 저기압으로... 나...
6: 잠깐!
1: 나...
6: 또 만났군, 치치. 아니, 너인 지난번 대결에서 우리 팀이 진 부리부리 팀이잖아. 뭐라고?
3: 여러분, 다 모이신 것 같군요. 그럼 저와 함께 오색유리를 구하러 가시죠.
4: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네모나무를 구하러 가시죠.
3: 어우, 형님. 아름다운 오색유리로 지어야 합니다.
4: 둘째야, 내 계산은 정확하단다. 네모나무로 지어야 해.
1: 어떻게 하지?
2: 안 되죠. 두 재료 중에 뭘로 지어야 할까?
7: 자, 그럼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형과 둘째 형, 각자 원하는 재료로 집을 짓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치치핑핑 팀 여러분과 부리부리 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한 재료를 골라 저희 형님들과 같이 집을 짓는 겁니다.
6: 좋은 생각입니다. 어때, 치코?
8: 좋아, 나쁠 거 없지. 이번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7: 자, 상자 안에는 두 개의 쪽지가 있답니다. 두 쪽지 중 네모가 그려져 있는 쪽지를 뽑은 팀은 첫째 형과 네모나무를 구하러 가고, 다이아몬드 모양이 그려져 있는 쪽지를 뽑은 팀은 둘째 형과 오색요리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8: 네모나무가 처음부터

0: 더 난 나무가 더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지.
1: 채, 나무가 튼튼한지 유리가 튼튼한지는 집을 짓고 보면 알 수 있을걸? 자, 가시다!
2: 안녕? 이것도 먹어볼래? 아주 맛있어.
3: 생금! 생금! 생금! 생금이 맛있어!
2: 우와! 그렇게 먹는 거 처음 봐! 아주 맛있겠는걸? 잠깐! 두 가지 맛을 조합해서 먹는다고? 그래! 그거야! 좋은 생각이 났어!
3: 생금?
2: 생금이라고 했니? 생금아, 나 좀 도와줄래?
3: 생금!
4: 나의 안식처가 되어준 오색유리를 찾아 분노로 가득 찬 회오리를 피해 오색유리로 만들어질 나의
5: 도대체 언제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야?
6: 피들님, 이제 곧 회오리가 올 거예요.
4: 서둘러야겠군요. 오색유리는 오색호수라는 곳에 있답니다.
5: 오색호수요?
4: 네, 호수 한가운데 도너섬이 있죠. 오직 그곳에서만 오색유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7: 그럼 도너섬까지 헤엄쳐서 가야 하나? 난 수영을 못하는데.
4: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호루라기로 바나나 돌고래들을 부르면 된답니다.
2: 안돼! 잡아야 해!
4: 여러분, 제가 말했던 오색호수입니다.
8: 그런데 저 문어가 호루라기를 가져갔단 말이지.
7: 얘들아, 저기!
3: 탱크!
8: 바나나 돌고래랑 같이 있는걸.
5: 생크마, 여기야.
3: 생크.
7: 내가 돌고래들에게 도너섬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볼게. 바나나 돌고래들아, 우리 저 섬으로 데려다 줄래?
8: 여전히 은치잖아.
7: 얘들아, 돌고래들이 같이 놀아주면 우리 섬까지 데려다 주겠대.
8: 아니, 돌고래랑 어떻게 놀아야 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6: 좋아, 돌고래들에게 장난감을 주는 거야. 도켓, 공을 도너섬 쪽으로 던져줘.
5: 좋아, 첫!
7: 돌고래들아, 고마워!

0: 요호! 드디어 도착!
1: 그럼 얘들아, 어서 오생여리를 구해서 가자.
2: 좋아!

0: 저 정도는 문제 없다고. 이야! 어? 어? 귀여운 소시지 문어잖아. 이건다, 이거 누구라고?
1: 오호, 저기에 있네. 조금만 더.
0: 저리 떨어지란 말이야.
1: 안 돼.
2: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번에도 우리 승리일걸. 우린 아주 튼튼한 유리 재료를 가져왔거든.
1: 우리가 구한 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난 모를 거다.
3: 모를 거다. 네. 얘들아, 이럴 시간이 없어. 곧 회오리가 몰아닥칠 거야. 서둘러야 해.
2: 완성이다. 어때, 치코? 튼튼해 보이지 않아?
1: 회오리가 지나가고 멍하니 앉아 있는 네 표정이 궁금한데.
4: 얘들아, 회오리가 오기 시작하나 봐.
3: 어서 집 안으로 피하자.
1: 자, 우리도 들어가자.

0: 내 계산이 틀렸단 말인가? 오, 나의 안식처.
1: 이럴 수가.
0: 말도 안 돼.

0: 이건 네모나무? 이건 오색유리지 않은가?
1: 어, 형들!
0: 어, 아니, 셋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1: 형들이 말한 재료 두 가지를 섞어서 집을 지어봤어. 첫째 형이 말한 네모나무나 둘째 형이 말한 오색유리나 두 가지 재료 다 튼튼한 재료들이잖아.
0: 형과 힘을 합쳤다면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둘째야, 내 고집만 세워 미안하구나.
1: 사실 생크미가 힌트를 줬어. 딸기와 생크림을 섞어 먹는 모습을 보고 튼튼한 재료들을 잘 섞는다면 더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0: 네가 자랑스럽구나, 셋째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생크미에게.
1: 생크미는 어디에 있지?

0: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랜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6: 얼굴엔
8: 순한 킬킬.
6: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놀자.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6: 순한 길길.
14: 주물엔
17: 덤덤한 말.
18: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0: 오래오래 락토핏.
1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그게 무슨 얘기지, 다키?
1: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니.
2: 사바나드가 저 녀석 이름인가?
3: 이거 하고 내 사바오. 정말은 내가 쓰러뜨린다. 방해하지 마라.
0: 다키!
3: 손에 빠진 덩치가 내 속도를 따라올 리 없지.
2: 미스터 잭지 지블라드.
4: 딸궁할 속도를 지닌자고 눈으로 따라가기도 꼽자.
3: 누가 공기에 잡니다. 원포로 여기다 여기.
2: 다키라면 저 녀석을 막을 수 있을까?
5: 아니, 방심할 수 없어. 마르시아는 350도. 조금만 머리를 움직여도 사각지대는 사라지고 마야. 사바나드도 그렇다면...

0: 움직임이 금하다면 나
1: 역시
2: 뭐라도 할 것처럼 나서더니
0: 베스트 체인지 지어포드 위험해 나한테 맡기시게 전 작전상 후퇴는 어떤가
2: 하지만
3: 그럼도 표류 끝내버리자
1: 안돼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 순 없어
0: 어서 가자
1: 레이언
0: 어, 이제 눈을 뜬 모양이고
4: 너,
2: 너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 그렇게 움직이면
4: 니네한테 뭔지 했는데
5: 아무리 빨라도 맷집은 별론가 보고
6: 그냥 두고 올 수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에드의 카센터로 데리고 온 거야
4: 카센터? 뭐하러 가는데 누가 구해달라 그러나
0: 잠깐 자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네
4: 시끄럽다 나는 엄마의 원수를 사바라드가 때려 놓기 전까지는 분이 안 풀린다 뭔데?
7: 바퀴 매놨거든 달아서 맨들맨들해졌더라고
4: 바퀴를?
7: 얼마나 달린 거냐 너
4: 다시 뛰어라 지금 당장 무슨 소리 하나 나 와 이리도 해
7: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작업대에서 하면 금방인데 자꾸 움직이니까 야마 타이건 바로 들어와
2: 타키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고 했지?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
4: 너하고는 상관없다 카니까
8: 그게 그렇지가 않으셔
5: 어? 그 녀석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무엇보다 그 능력
3: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바꿔가며 싸우는 와일드 카드봇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
9: 마 타키 우리랑 장난치는 거면 재미없을 줄 알아 나이
4: 내가 뭔다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우리 엄마는 라피드족의 자랑스러운 전사였다 와일드 카드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줬지
10: 엄마! 대단해라! 내 잡아봐라!
11: 이모! 딸, 잘 들으래 이 싸움도 곧 끝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아의 대지에 씨앗을 뿌리자 평화라는 이름의 꽃씨를
10: 그럼 아무 때나 나가서 놀아도 되는디가?
11: 물론이지
4: 내한테 엄마는 동경의 대상이자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 녀석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놨다 엄마!
11: 다키! 다키 엄마! 여기 있으면 안 돼!
10: 우리 금방 갈게!
11: 오면 안 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어서 가!
10: 우리 엄마 건들지 마라! 내가 갈게 엄마!
11: 도망쳐!
4: 우리 엄마의 원수를 이 손으로 갚으리라 그래 결심했다
1: 그런 비극이
7: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잔인한데
5: 그래서 그 녀석을 찾아서 모호타운에?
4: 그런 건 아니고 모아의 돼지가 뽕 하고 사라졌을 때 금마도 끝난 줄 알았지 내가 뭐 이 종구석에서 새 인생 한번 시작해 놀랐고
7: 아, 가만히 있으라니까!
3: 이 지구에서 메탈 카드봇이고 와일드 카드봇이고 가리지 않고 사냥하기 시작했단 거고
0: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네만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했던 나로선 아주 새로운 경우니
3: 냄새도 뭔가 이상했어 뭐랄까
11: 그런 이상한 녀석이 있는지 여태 왜 몰랐지?
4: 내라고 다 알 수는 없지
7: 자, 바퀴 교체 끝났다 여기, 받아라
4: 이게 뭔데?
7: 바퀴 4개 값이랑 야간 정비 할증 포함한 카센터 이용료
4: 돈 없다
7: 그래? 알겠다 그럼 너한테 달아둘게
2: 이걸 왜 저한테 줘요?
7: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4: 잘 들어 레이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방해하면 누구도 적이다 똑똑히 기억해둬라
1: 그게 네 어머니의 가르침이야?
4: 뭐?
1: 자랑스러운 라피드족 전선은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협조 요청을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배웠냔 얘기야
4: 네가 뭘 한다고 감히
6: 네 여기는 블루카
12: 여기는 볼튼 너희들이 말했던 카케리를 발견했어

0: 좀 쉬어. 따라 갈게.
1: 고마워.
2: 내지로 들어갔어. 서둘러.
0: 저기 머리 새 사냥꾼 많이 배고프셨나 봐.
1: 그렇게 계속 비춰줘, 펜타몬에.
0: 맡겨둬!
3: 이번엔 네가 사냥당해보라고!
1: 좋아, 계속 정신없게 만들어버려! 위치는 잘 보이지, 나이트 그리폰?
4: 아주 잘 보이시는군.
1: 지금이야!
4: 기꺼이! 자, 이제 시간도 늦었는데 이만 커하셔야지. 뭐야?
1: 어떻게 된 거지? 예전에 분명 파이번이랑 텐토문에서 끌렸을 땐 못 움직였는데.
5: 비스트 바이러스를 와일드 카드 보석에 주입할 경우 감각 교란으로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오지. 개체별 바이러스의 미묘한 속성 차이로 인한 것이다.
1: 하지만 블루컵이 찔렸을 땐 멀쩡했는데.
6: 난 한번 감염돼서 바이러스에 면역됐다고 메가인블루가 그랬어.
5: 전 딸 내보내주게. 내 처자를 진단해 봅시다.
4: 이거 이거 창솜씨가 보통이 아니셔. 짐승의 솜씨가 아니신데.
3: 좀 따끔할 걸 쓰고.
4: 창이란 모름지기 찌르는 맛인데 대전 못 마시라니.
0: 이런 건드릴 수가 없잖아.
1: 엄청난 회전 속도야. 접근이 쉽지 않겠어.
2: 미처리가 된 것 같군. 다키!
0: 말 안 해도 그냥 해버리며! 저번에 눈에 뵌 게 없어서 방심한 건 인정. 하지만 이번엔 그런 행운은 없을 기다 이 원에서!
1: 역시 빨라. 눈이 못 따라가겠어.
7: 블러드윙, 분석 결과는?
5: 아직 살펴보는 중일세.
8: 뭐라?
0: 어지럽지, 누구 싶지, 집에 가고 싶지. 하지만 어림없다. 인피니티 강타.
3: 야, 저거 못 당했는지.
1: 잘했어, 타키.
7: 뒤는 우리에게 맡겨.
0: 됐고, 뭐 내가 이 작품을 마무리할 기다.
7: 타키!

0: 테르네이드! 솔리드 온 세다! 아울레이지 혼!
1: 좋아!
2: 어서 가자, 블루컷!
1: 하긴, 괜찮아?
3: 어떻게 된기고?
1: 녀석을 막아냈어.
3: 뭐?
1: 이제 붙잡아야지.
3: 붙잡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0: 카케!
3: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녀석은 살려둘 수 없다! 이건 나! 이겨! 아니야!
1: 분노를 가한 척, 다키!
3: 저 녀석은 엄마를, 우리 엄마를!
1: 진정해! 네 어머니도 이런 건 원하시지 않을 거야!
3: 그래도!
1: 부탁이야, 다키!
4: 준, 사바나드에 대한 내 소견을 말해보자.
0: 뭔가 알아냈어?
4: 그렇다네. 처자는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야. 메탈 카드봇이라네.
1: 뭐라고?
4: 나와 블루캅처럼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경우 같은데. 하지만 심히 이질적이야.
0: 이질적?
5: 당신이 만든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 같은 건가?
4: 그런 조작된 것이 아닐세. 더 근본적인 원한 사명. 영혼을 시커멓게 물들인 무언가.
2: 무슨 그런 괴담 같은 소리를... 블루캅!

0: 나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1: 뭐?
0: 거기서!
1: 블루카, 괜찮아?
2: 걱정 마춘. 이 정도쯤은 평소랑 다를 거 없어. 괜찮아.
3: 내 눈은 못 속인다네. 준?
1: 알겠어. 나이트 그리폰, 4번 아들을 따라가 줄 수 있을까?
4: 어려운 일은 아니시지.
1: 우린 블루캅을 치료하러 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알려줘.
4: 분부대로.
3: 미안하네, 블루캅. 응? 난 마취 전문이라 메가 엠블러처럼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겠다.
2: 신경 쓰지 마, 블러드윙. 덕분에 편해졌어. 다 끝나고 준의 메탈버스 안에 있으면 괜찮아.
5: 상처는 가능한 대로 봉합시켰어. 변신이나 합체엔 지장 없을 거야.
2: 매번 고마워요, 애들.
5: 너 요즘 자주 다치는 것 같다. 내가 다 걱정이야. 준도 생각해야지.
6: 이제 알겠나? 사바나 내 흉폭함을. 가만 냅두면 한 놈 더 강기라.
7: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다.
6: 냥?
7: 블루캅을 공격했을 때 사바나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거든.
0: 여긴 어디지? 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8: 죽음을 몰고 다니는구나. 모아의 대지에 고립내리는 모두를 네가 실패받다.
0: 아니야, 난...
8: 와인의 가르못의 피를 영원히 뒤집어쓸 것이다.
0: 아니야, 아니라고!
6: 겁을 먹어? 그만아! 하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라! 네가 착각하고겠지!
9: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진실에도 여러 관점에 있는다.
2: 글로버!
1: 지각이다!
9: 좋은 아침이야, 준.
1: 에? 글로버?
9: 그 표정 한번 사납기는. 네가 타키온의 딸이구나.
6: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9: 얘기 많이 들었어. 너 진짜 타키온이랑 붕어빵이구나.
6: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는 와일드 카드봇 천사다. 메탈 카드봇 친구 따위 있을 리가 없다.
9: 난 대륙을 넘나드는 떠돌이 모험가거든. 메탈이니 와일드니 골치 아픈 문제는 관심 없고, 내가 와일드 카드봇의 영역을 모험할 때 네 엄마를 만났지.
0: 설마 혼자서 말인가?
9: 뭐 그때 그랬지.
10: 메탈 카드봇 지금 배짱이 도둑한 녀석이고
11: 탁키온한테 인정받을 만하구만. 그 줄무늬도 멋지고 말이야.
6: 냥, 그럴 리가.
9: 탁키온이랑은 밤마다 수다를 떨어댔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탁키온이 이런 말을 하더군. 어? 전설의 파괴신을 깨운다고?
12: 모아의 대지에 잠든 전설의 파괴신이 부활하면 적대를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9: 그런 녀석이 깨어나면 너희도 멀쩡하지 않을 텐데.
12: 어느 정도 희생은 따르겠지. 메탈 카드봇을 모아의 대지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9: 제정신이야?
12: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우리가 제정신인 게 이상한 거 아이가?
9: 네 딸은 어쩌고? 그런 정신나간 계획에 휘말리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 아니 잠깐만, 어째서 나한테 이 얘기를...
2: 뭐라고?
1: 정말이야, 글로버?
11: 우리 동족들이 직접 타일런트 제로를 부활시켰다는 얘기야?
10: 하지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모아의 대지를 가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검은 용. 라피드족의 족장이 네 엄마 말대로라면 부활의 의식으로 타이런트 제로를 깨운 게 사실이었군.
7: 부활의 의식이라고?
11: 그 금단의 의식을 진짜로 했다고?
13: 그게 제대로 통했다는 게 충격인데.
3: 어쨌든 글로버, 자넨 사바나드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하네. 뭐
9: 알다마다. 너희들 사바나드가 메탈 카드봇인 건 이미 알고 있지?
13: 응,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루는 요상한 메탈 카드봇.
9: 정답, 붕붕이 쉽지.
3: 게다가 녀석은 보통 메탈 카드봇이 아니란 말이지.
14: 정신이 좀 드나, 서바라드. 아니, 옛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지. 스타가디언의 돌격대장, 세이버 나이트.
4: 나타나셨군.
1: 그 녀석도 스타가디언이었다고?
2: 세이버 나이트.
7: 블루캅, 아는 사이야?
2: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을 누비던 돌격대장으로 알려진 스타가디언이야.
9: 다키오는 녀석과 몇 번이나 맞붙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했어. 근데 세 가지 야생의 힘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
4: 여기 나이트 그리폰 헤비 아이언이 나타나셨어.
0: 부르카카에서 돌아왔군.
4: 게다가 사바나드와 뜨겁게 다투고 계셔. 끼어들면 안 되겠지?
1: 안 돼. 지금 갈게. 위치를 알려줘.
9: 우리 주인공께서는 오늘은 쉬어야겠구만.
1: 블루캅, 넌 여기서.

0: 에디씨 부탁할게요.
1: 너도 밤새 싸우고 왔으면서.
2: 걱정 마세요 에디씨, 여기 블레이온과 친구들 있잖아요.
3: 다 부서지자고.
4: 맡겨둬, 이번에만 결판을 낼 거니까.
1: 응? 아, 타키!
5: 걔 어딘 줄 알고 가는 거야?
1: 모를걸?
3: 아니 어딘지 알도!
6: 헤비아이언, 마키나 행사도 데우스 마키나도 없는 지금 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
7: 넌 없어도 너에겐 있다.
6: 뭐라고?
7: 이 녀석은 스타가디언의 벌격 대장으로서 한 와일드 카드 건물이를 공격하도록 지시받았겠지.
6: 그래, 분명 난 그들의 영역으로 참입해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7: 녀석들을 궁지로 몰았던 타이런트 신전에서 네가 본 것을 말해라.
6: 타이런트 신전? 타이런트 신전에서? 정보가 사실이었군.
8: 디피던은 파괴신이지요. 눈을 뜻이 없어서 우아의 대지를 침탈한 자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려치소서.
9: 본체라! 스타가디언, 어떻게 이야기를?
10: 실버라이트!
9: 타키온, 그 도대체 뭘 하는 거야?
8: 막으시오!
9: 뭐지? 뭐지?
6: 그래, 그 심전에서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는 것이 내 임무였어.
7: 하나 한 발 늦었지. 에어와이드 카드봇들은 자신들의 코어메탈을 제물로 바쳐 파괴신을 부활시킨 거지. 그 현장에 있었던 너라면 파괴신을 봉인할 단서를 낼 수 있을 터. 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거다. 기억해라.
11: 아참, 천천히 좀 가지.
3: 시간대마!
11: 사바나드는 네 엄마와 싸울 때면 결정적인 순간에 늘 물러났었대. 마치 싸우고 싶지 않다는 듯이.
3: 엄마한테 들은 적 없다 않겠나?
11: 녀석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저기구만.
0: 헤비아이언,
1: 저 녀석은 또 무슨 꿍꿍이지?
12: 설마 사바나들 동료로 만들려고 그러나?
3: 어서 가! 터키! 어떻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가!
10: 내가 갈게, 엄마!
3: 안 돼! 도망쳐!
13: 우리 엄마가 박이실 겸 이런이었다고. 누가 말하든 상관없다. 난 엄마를 믿으니까.
3: 터키!
13: 엄마가 끝내지 못한 사바나드와의 승부 내가 끝낸다! 예?
7: 러피르족인가?
6: 타키온! 데우스 마키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가져야겠다.
8: 과연 짐승 도살자 세이버 나이트. 하지만 침탈의 역사는 곧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파괴신이여, 마지막 제거를 마칩니다.
6: 안돼!
14: 내를 잡아갈 기가.
6: 아니, 이 임무를 마지막으로 스타가드를 그만둘 거야. 싸움 따윈 이제 지쳤어.
14: 그래.
6: 뭐야?

0: 저건 사바나드가 다루던 에너지? 아니, 와일드 카드버들의 원혼이다.
1: 원혼?
2: 사바나드의 몸에 들러붙어 있었던 건가?
1: 세이버나이트요.
2: 내 몸에서 나가. 나는 스타 가디언 섹스마스터입니다. 다키언, 도망쳐.
1: 뭐?
3: 일어나, 아비시비어. 와일드를 질타 메탈 카드버 놈들에게 심판의 창대를 내리소서.
1: 위험해!
2: 준?
1: 들어왔어!

0: 괜찮아?
1: 밤의 신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에브리드 드래곤. 너희 마음대로 해라.
2: 사바나드 봉인.
3: 엄마, 내는 어떻게 해야 돼?
1: 불안가 보군 꼬마야. 힘없는 자는 희망조차 잡을 수 없는 법이지. 힘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자도 마찬가지다.
3: 아저씨는 알아?
1: 알아가는 중이지.
4: 헤비아이언!
1: 의사 양반은 살아있나?
4: 응. 메가인블러는 괜찮아.
1: 그렇군. 설마 너?
4: 터키!
5: 누구든 만나서 반가웠다.
4: 터키! 헤비아이언!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달콤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속한.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4: 클릭소!
5: 클릭소! 얼마나 될까?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9: 얼굴엔
11: 순한 길길.
9: 눈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0: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네일이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이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자.

0: 구조.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드디어 완성입니다. 내 치의 결정체가 갤런 농장 인증 신선 채소. 자 여러분, 출하 작업을 계속하자고요. 버팔로 크러쉬가 짐을 옮기러 고도할 겁니다.
8: 뭐가 갤런 농장 신선 채소야? 네가 언제부터 농부였다고?
7: 그렇게 화내지 마요 캡틴. 백신 개발도 재밌었지만 농사도 적성에 맞는다니까요. 물의 온도와 토양의 질의 파악부터 정성을 다해서.
8: 한심한 녀석들 뿐이군. 하지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헤비하여 저 녀석이야.
7: 저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시구만.
8: 와일드카드 봇의 힘을 탐내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너도 발명가라면 저 녀석을 찾아내 장치라도 하나 만들어봐.
7: 있어요.
8: 있어?
7: 진정한 천재란 언제나 몇

0: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는 법. 해피아이언, 아니 해피아이언 와일드라고 해야 하나? 그를 찾아내라고 하실 줄 이미 예상했죠.
1: 역시 버스터맨 믿고 있어.
0: 뭐요? 사실은 해피아이언에게 운송을 맡길 때 추적하기 위한 거였지만 이쪽이라면 녀석은 아마도 바다 건너.
1: 바다 건너?
0: 포르카카 근해 무인도에 숨어있는 듯하군요.
1: 녀석, 어느새 그런 먼 데까지.
0: 자, 그럼 알아서 찾으시고. 네?
2: 아직 전 출하 작업이.
1: 해피아이언, 이 메탈 카드 볼 자격도 없는 녀석, 갖고 해라. 오, 캡틴. 오라라.
3: 모아의 대지, 그러니까 마키나 행성이 폭발하며 날아오른 거대한 용이라고?
4: 그게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대.
5: 준, 포르카카에선 잘 있지? 보충과제 대충하면 혼난다. 페로루, 우리의 잘 봐줘.
4: 네.
6: 용 얘기 말이야. 혹시 몰라서 각지의 천문대에 문의해봤는데 태양계 외부에서 날아오는 천체는 관측되지 않았대.
7: 하지만 난 똑똑히 봤어. 대략 모아의 대지에 잠들어있는 전설의 파괴신. 그 이름은 파이런트 체험. 우리 모로운족 전설에는 이렇게 전해지지. 모아의 대지. 파멸의 위기에 처한 그때 파괴신은 깨어난다. 깊은 땅속에서 용이 깨어나 죽음이 만물을 삼킬 것이다.
3: 마키나 행성의 파괴신이 굳이 왜 지구에 온다는 거야?
7: 모르겠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여성의 냄새가 짙어지는 건 분명해.
8: 나도 요즘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어.
3: 불길한 기운?
8: 이상하게 불안하다고 할까, 초조하다고 할까.
9: 야생의 감각이군.
10: 나도 축뼈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야.
9: 털이 어딨다고 그러시나.
10: 시가 기분이 그렇다는 거지. 기분이
11: 전설의 파괴의 시간.
12: 걱정 말라니까. 우리한텐 이렇게나 동료가 많잖아. 게다가 강력한 비장의 카드 그랑블루레온도 있고.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두려울 게 없잖아. 안 그래 솔레이유?
3: 안 그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거야. 어머니가 그러셨어.
13: 모든 수치가 측정 불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3: 그랑 블루레온의 힘은 태양처럼 강해. 제어하기 아주 어려울 거야.
11: 난 일단 헤비아이언의 행방도 궁금해.
5: 그러고 보니 그 녀석 어디로 가는 거지?
14: 요리! 요리!
5: 왜? 무슨 일인데? 거파라!
14: 그 캡틴이!
15: 요호 요호 즐거운 해적 인생!
0: 출발 때와 다르게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닙니까?
15: 멍청이긴, 이게 내 전속력이다. 목적지까지 이 정도는 즐겨야지.
0: 네네, 하지만 버팔로 크러쉬가 없으니 조금 어색하군요.
15: 그 녀석은 성실하게 일하며 새 세상에 적응 중이다.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순 없지. 게다가 유리가 걱정할 거고.
5: 선장님이 뛰쳐나갔다고?
4: 헤비아이언이랑 단판 지으러?
10: 그 녀석은 메탈카드봇 자격이 없다며 엄청 화냈다고 미니 갤런이 알려줬다.
3: 어디로 갔는진 알아?
10: 바다 건너 올까까? 무인도라고 했어.
3: 올까까? 보르까까 말이야? 확실해?
5: 버스터 갤런이라면 알아냈을 법도 해.
3: 여기로 오고 있다면 짐작가는 무인도가 있을까, 페루루?
16: 아유, 글쎄, 이 근방 무인도는 수십 개인데.
17: 내가 바로 하늘에서 찾아봐드리지.
16: 응, 시에르도 도와줄 거야.
10: 가자, 준.
12: 탐색 작전은 익숙하지. 당장 찾으러 가자.
10: 나도 갈래.
5: 어파라,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넌 여기 있는 게 좋지 않겠니?
10: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면 캡틴과 동료도 아니다.
4: 알겠어, 너도 와.
6: 근데 무슨 수로 가려고?
10: 그건...
16: 방법이야, 있지. 우리에겐 순백의 날개가 있잖아.
0: 자, 이제 포르카카 해역에 들어오긴 했는데.
18: 저기, 저 섬이에요.
15: 좋았어, 바람의 몸을 맡겨 전속력으로.
18: 아, 저기 있습니다. 아직 들킨 것 같진 않으니 천천히.
15: 헤비아이야! 너희는 잘 만났다!
10: 널 쫓아 바다를 건너오다니. 이제 좀 해적격까지!
16: 자, 보내준지도 확인했지? 각자 흩어져서 샅샅이 찾아보자고.
4: 알겠어.
5: 누가 먼저 찾는지 겨뤄볼까?
18: 그거 재밌겠군.
4: 재수없지!
15: 아무리 혼자가 좋다지만 의리를 그리 쉽게 내다던져버리는 녀석인 줄 몰랐군. 그렇게 강해지는 게 지대했나? 입대신자! 입담으로 난 대신자인 하지 않았어! 그 해적머리로 이해할 수 없겠지. 이 힘이 가진 의미를! 의미 좋아하네. 해적인 나보다 탐욕적인 녀석이!
3: 여긴 솔레이유.

0: 이쪽 섬은 아무것도 없어.
1: 이쪽도.
0: 이쪽은
2: 찾았다. 어? 블랙호크랑 헤비아이언이야. 둘이 이미 치고받고 난리가 났는데.
1: 어?
0: 위치를 알려줄게. 스칼갤러 이쪽이야.
3: 군부대로 페루로 아가씨.
4: 결국 네 녀석은 모든 걸 힘으로 지배하고 싶을 뿐이잖아. 지배로 다시 못다. 나도 나약해졌군.
5: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버팔로공.
4: 아니, 지금이다.
5: 그대의 각오 마음에 드는군.
2: 다녀와라.
4: 간다.
1: 스칼갤러, 이 바보가 왜 벌써 떨어뜨리는데?
0: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2: 어쩔 수 없지. 원점으로 간다.
1: 버팔로 크러쉬 대박.
4: 버팔로 몬스터! 캡틴 괜찮아? 버팔로 크러쉬 너희 녀석 여긴 왜 온 거냐? 가야 하고
6: 머리 좀 꽉 잡으시기.
1: 같이 변신 착지 않은 건 적응이 안 되네. 그 타이밍이었어, 버팔로 크러쉬. 헤비아이언, 지금 엄청난 녀석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4: 알고 있다. 이 녀석은 내가 접었었나. 널 방해할 생각이라면 너를 못다. 이건 그만이겠는데.
1: 헤비아이언, 정신 차려.
2: 위험하잖아.
0: 시에로, 세더,
2: 스칼제트 샷.
1: 솔레유.
7: 역시 대화할 생각 없는 것 같군.
0: 우리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야. 당장 제거해야 해.
1: 제거라니. 그런 무서운 소리. 저 녀석도 우리 친구야.
7: 저렇게 파괴만 일삼는 녀석이 어디가 친구라는 거지?
8: 아니, 준말이 맞아. 녀석도 고향을 잃고 이 지구가 적게 된 우리 동료야.
4: 그러니까 우린 나약해지는 거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는 녀석들에게 이 땅의 지도자 자리를 맡길 순 없어.
0: 저건
1: 솔레유, 블레이온, 블루컵과 힘을 합칠 때야.
0: 하지만 우린 아직 그랑 블루레온을 제대로...
1: 저 녀석을 멈추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0: 그래, 시도는 해봐야겠지. 블레이온!
7: 달리 방법이 없겠군.
1: 블루컵!
0: 블레이온!
1: 슈페리어 유나이트!

0: 죽어라!
1: 좀처럼 타이밍을 못 찾아서 조마조마했네요.
2: 본토겔론!
1: 혹시나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전에 사용했던 자력 필드 발생 장치를 강력하게 버전업 빼뒀죠.
0: 솔리드, 내가 녀석을 설득해보지.
2: 부탁해. 솔리드는 세다.
0: 거기까지 헤비아야.
3: 솔리드온, 그렇게 녀석들에게 분노하더니 그런 평온한 삶에 안주해 버렸군.
0: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그건 너도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함께 싸우자고. 어? 형제야.
3: 그걸로는 부족해. 녀석의 역한자는 강한자에게 지배당한다. 야유강치다!
1: 맙소사, 내 자력 필드가!
0: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2: 조심해, 다이아 브레이커!
0: 다이아 브레이커! 그딴 건 동시들의 힘으로 더 견고해지. 헤라클레스에게 용의 기침 수준이네.
2: 솔리돈, 그라운드 퓨리!
0: 그라운드! 지독한 녀석 같으니 우리보다 더 짐승이 많다 이게.
4: 이제야 지상에서의 승부는 끝난 것 같군. 아이언, 하늘에서의 대결은 나와 하는 게 어떤가?
3: 그래, 아직 때가 아닐지도 모르겠군. 나 혼자서는 어렵지.
2: 스스로 바다에 빠졌어.
4: 바닷속 이동도 능한가 보군. 그렇게도 힘이 좋은가, 아이언 공.

0: 너 같은 녀석은 진행만이 아오야오야 아오허리하오
1: 데비아이온
2: 그냥 블루리온이었다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역시 우리로선 블루캅과 블레이온의 두 힘을 동시에 다루기는 어려워
1: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고
2: 지훈
1: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해 다음에는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거야
3: 준의 말이 맞아 블레이온 다음엔 반드시 성공하자
4: 마음을 하나로
0: 견진 감사 인사는 해야지
5: 감사는 무슨 난 와일드 카드 몬들의 보험 가치가 필요 없었다
0: 뭔데?
6: 하지만 그들 덕분에 살아난 건 사실이죠
5: 아니 똑바로 그것이 덕분이거든 가자 준 나중에 보자
7: 캡틴
8: 같이 가요
0: 준 유리한테 나 무사하다고 전해줘
1: 모터원에서 보자
9: 솔직하지 못한 선장님
2: 그러게

0: 몇인지 알기나 해.
1: 네네. 헤로 여사, 낭만이란 걸 모른다니까. 달밤에 하늘을 나면 기분이 좋잖아.
0: 그거 꼭 봐야 해.
1: 그럼 난 중3인걸.
0: 그만해, 모레 다 튀거든.
1: 아이 페로로 좀만 더 놀다 가자. 어?
0: 아, 알았어. 딱 한번 같이 날아주지 뭐. 어? 시에로.
2: 시에로가 사라졌다고?
0: 그렇다니까. 온 마을을 다 뒤져도 안 보여. 신전에도 없었고.
3: 설마 유괴?
4: 메탈카드 보스?
5: 어쩐지 스펠란자 하도 조용하더라니.
6: 하차한 거 아니야?
5: 그건 니 전문이니.
6: 너 가실했었냐?
7: 불법주처럼 끌려갔다거나.
0: 시에로는 비행기잖아.
2: 혹시 하늘에서 찾아야 하려나. 일단 나이트 그리폰이랑 이 일대를 둘러볼게.
8: 하늘 일이라면 언제든지 맡기셔.
4: 나도 펜터모넷이랑 같이 갈게.
3: 맡겨둬.
0: 고마워. 너희도 슬슬 모호타운에 돌아가야 할 텐데 자꾸 일이 생기네.
2: 뭐 어차피 기간 트랙스를 따라 기름 조달 받으러 간 녀석들도 기다려야 하니까.
3: 먹보들 같으니라고.
0: 웨폰 카드는 왜?
2: 저 눈에 띄는 날개를 시에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사라진 헤비 아이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야지. 그럼 다녀올게.
0: 부탁할게. 어? 준, 어땠어?
2: 못 찾았어. 플래시 백토? 쟨 왜 저러고 있는 거야?
0: 그게...
5: 스파크 비트 늦는군.
9: 동생아! 어디로 간 거야?
2: 설마 스파크 비트도 사라지는 거야?
10: 기다리는 것도 무모해서 녀석이랑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겼어.
9: 또 헛소리하네. 내가 더 빨랐다고. 녀석이 이 새우 머리가
10: 통주제. 야 루커시, 누가 더 빨랐는지 네가 본 걸 말해봐.
9: 다 보냐, 진실이 더 명확해질 뿐이지.
0: 그게 둘 다 진짜 빨랐어. 정말로
9: 그게 궁금하네.
10: 내일 다시 한번 겨루자. 다음이야말로 탄탄을. 어, 우리 갔어.
4: 모습은 못 본 거야?
10: 봤어.
2: 뭐?
10: 저기 때문에 무서워서 내 거야.
0: 어? 저기 하늘에.
10: 어? 스파크 비트를 데려간 녀석이겐 검은 날개가 있었어.
5: 맞지?
10: 네가 그런 거 맞지?
2: 잠깐.
5: 스파크 비트를 어쨌지?
11: 이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에겐 알리바이가 있어.
5: 그래, 나이트 그리폰은 준과 함께 시에로를 찾아다녔잖아.
11: 이래서 메탈 어쩌고들이랑은 상종하지 않는 게 좋으셔.
5: 뭐라고? 진정해.
10: 아니, 그걸로 납득 못해.
0: 레드 블리츠,
10: 이 녀석이 몰래 숨겨놓은 동료일 수도 있잖아. 다른 대로 말해. 와일드 카드만
11: 끈질기시고.
2: 나이트 그리폰!
11: 어디 계속하실까?
10: 저 날개! 그때 본 녀석도 똑같이 펄럭거렸다고!
0: 그치만 날개 소리가 전혀 달라!
5: 이 마을엔 미지의 비행형 와일드카드 봇이 있는 것 같고.
2: 내가 해볼라!
5: 날개를 펄럭이는 비행 방식은 녀석들의 특징이야. 너의 동료가 아닌 건 확실하지?
4: 나이트 그리폰, 일단 진정하자.
11: 준의 이름을 걸고 결코 아니야.
2: 멋대로 내 이름 걸지 마.
5: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을 찾을 수 있지?
2: 저요? 응?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0: 뭐?
10: 왜 날 보는데? 왜 또 내가 믿기냐고!
2: 넌 전에도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잖아. 동료들을 구하려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10: 죽고 보자쭈!
0: 정말 괜찮은 거 맞지?
2: 나만 믿으라고.
0: 언제 나오려나.
2: 올 거면 빨리 좀 와주지. 말린 문어 남은 거 없어?
0: 네가 다 먹었잖아.
2: 아니거든. 아, 큰일 났네. 이거 블루카드 싫어하는데.
4: 뭔가 오고 있어.
2: 뭐?

0: 괜찮아?
1: 뭐지?
2: 스파크 빛인가?
3: 녹색아!
1: 그만해, 스파크 빛!
3: 녹색아!
4: 야, 야, 어떻게 된 거야?
1: 왜 저러는 거야?
5: 얘들아, 저기!
4: 시에노?
2: 꽉 잡아!
1: 왜 우리 공격하는 거야?
2: 준, 예감이 좋지 않아.
0: 어쩔 수 없나?
1: 야, 글루카, 내놔!
2: 제로, 미안!
4: 야, 괜찮냐? 상대는 좀 구분해서 쏘라고!
2: 쉐로!
1: 쉐로!
6: 아무래도 이상한데? 예전에 대장처럼 머리를 다쳤나?
1: 전, 베르로!
2: 스파크 비트!
4: 저 녀석, 뭘 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6: 저 중상들은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을 텐데?
7: 홍지다.
1: 레드 블리츠! 레드 블리츠!
0: 울프 하울 샷!
1: 블레이온 세덤 붙잡아! 로크라시 세덤 블리자드 에이지!
7: 이 녀석 가만히 있어!
0: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6: 증상은 비슷하지만 뭔가 이질적이다. 하지만 분명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7: 종지여, 날 뛰게나.
1: 역시 이거. 저기, 저 건물 뒤편에 둘을 조종하고 있는 녀석이 있어.
7: 뭐라고?
8: 그럼 확인해봐야겠군.
2: 거기 있어!
7: 뭐야?
1: 자네도
7: 나와 함께하는 게 어떤가?
6: 이 목소리.
0: 솔레이유, 스파크 비트 좀 맡아줄 수 있어?
1: 알겠어, 블레이언.
7: 자넨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지?
0: 그럴 리 없잖아!
3: 슬슬 나도 끼워주실까?
0: 부탁할게! 나이트 그리퍼! 대놓!
3: 폭풍적인 분에게 나와 대결하는 게 어울리시지?
7: 멋진 날개를 갖추고 있군! 내 것 또한 자넨 못지않잖아!
2: 어서 가만히 있어, 시에로!
1: 초날개야! 우리가 먹고!
4: 스파크 비트를 데려간 녀석!
6: 저 녀석이 내 동생을!
7: 어떤가?
3: 어허, 이거 질투가 나는가?
6: 저 녀석, 설마? 아니, 아닐 거야.
0: 왜 그래, 내가 힘들어?
3: 이거, 싸우는 모습이 보통 우아한 게 아니셔?
7: 고맙네. 보답으로 더 보여주지.
3: 러드문 리퍼!
0: 스크리치 오브 그레이!
7: 하베스팅 소울!
0: 너 이럴 때 잡으면 어떡해!
7: 안타깝군. 와일드 카드 봇이 아니었으면 난 훌륭한 종이 되어줬을 텐데!
6: 준, 나를 내버려줘!
0: 뭐?
6: 어서!
0: 알았어. 내가 이불러!
7: 블러드윈, 정말 너냐?
8: 내가 엠블러, 자네인가?
7: 어째서 이런 곳에? 아니, 살아있었던 거냐? 그 모습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8: 머지않아 알게 될 걸세. 자네로선 쉽게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말일세.
2: 거기서!
1: 드디어 멈췄어.
6: 스파크 비트.
0: 메가 엠블러, 그 녀석이랑 서로 아는 사이야?
9: 녀석의 이름은 블러드윈. 나와 같이 스타가디언 제13부대에서 근무하던 의무장교였다.
0: 뭐?
9: 와일드 카드 복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접경지대에서 우리는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었지.
7: 이 녀석들, 날로 거칠어지고 있군.
4: 방위 레인이 뚫렸다! 빨리 철수해!
7: 여기까지인가? 내 오랜 연구.

0: 결과를 확인할 때가 온 것 같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걱정 말려나. 내가 시간을 벌어주겠네. 나중에 봄새. 이봐, 블러드윙! 블러드윙!
1: 우린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었지. 그날 이후 난 군의관을 그만뒀다.
2: 메가 엠블러.
0: 블러드윙의 희생 덕에 살아남았었군.
3: 그런데 그 녀석이 살아있었다?
1: 그래, 변한 그 모습. 녀석은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얻어 살아남은 걸 테지.
4: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르잖아.
1: 아니, 그 녀석은 짐승의 힘에게 영혼을 판 배신자야.
5: 죽는 와일드 카드봇 거룩하게.
3: 가만히 있어봐, 벤토몬에.
0: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폭주하고 결국 죽는다. 그게 상식이었어.
1: 블러드윙은 틈만 나면 바이러스를 우리 힘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었지. 터무니없는 얘기라 웃어넘겼지만 딥바이트의 감염 사실, 헤비아연의 직접 감염, 그리고 블루캄. 네가 살아남은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헤르르, 이 녀석들을 봉인해서 나중에 스펠란자우로 옮겨줘. 정밀 검사도 해야 하니까.
6: 있잖아, 블루캅은 솔레이유 덕분이라 쳐도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상식축은 살아있는 메탈 카드봇이 많지 않아?
7: 딥바이트는 감염되기 전 기억이 없다고 했어. 만약 모두가 그랬다면 누구도 살아남은 감염자가 있는 줄은 몰랐겠지.
8: 가여운 딥바이트.
9: 하지만 아버지랑 머슬 하이드는 잘만 기억하더라.
6: 헤비아이언도 그래 보였어.
4: 내가 어떻게 생존하고 기억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염되었던 사실은 아무도 안 믿어줬어. 비웃음만 받았었지. 기간트렉스 대장만이 날 이해해줬어.
10: 너희는 기간트렉스나 딥바이트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4: 그런 외모의 메탈 카드봇은 원래부터 흔했으니까.
9: 아버지 웨폰 카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0: 난 겉모습이 바뀌고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것뿐 메탈 카드봇의 성질은 그대로랬어.
7: 역시 감염된 적이 있는 메탈 카드봇이 더 있을 수 있단 거네.
6: 의심되는 녀석들이 몇 생각나는데.
0: 마키나 행성이 멸망하고 이곳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
6: 블러드윙도 뭔가 알고 있으려나?
10: 시에로와 스파크 비트를 조종하고 있던 건 틀림없어.
7: 그 별기처럼?
8: 그게 뭐야?
7: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동료를 늘리는 괴물이야.
3: 녀석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동료를 늘리려는 거지?
6: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7: 그래, 그럼 들어가자.
8: 무서운 밤이었어.
1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2: 오래오래 락토핏.
1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4: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얼굴엔
15: 순한 킹킹.
13: 주물엔
16: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4: 옛설 쥐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눈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당신의 락토피타임은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꾸룩꾸룩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3: 야호
4: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킬링.
7: 눈물엔
8: 덤덤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농장.
11: 데뷔의 정원.

0: 어떡하지? 어떡하긴, 네가 찬 공이잖아.
1: 아하, 네가 공을 제대로 못 받은 것 때문이지.
2: 당장 너무로 차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
1: 아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지금 해결할게. 자, 가자!
2: 모른 척 하면 끝이냐?
1: 모른 척이라니. 나중에 사과하면 되지.
3: 뭘 사과해?
4: 앞으로 일주일간 봉사활동이에요.
1: 억울합니다, 교장선생님. 그냥 토마토일 뿐인데요.
2: 더 억울합니다, 교장선생님. 전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인데.
4: 조용. 그 토마토는 대비양이 정성을 다해 키운 것. 거기다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기까지 하다니. 반성의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군요. 대비양? 태호군과 빈센트 군에게 원예 부위를 돕게 해주세요.
3: 선생님, 사과도 받았으니 친구들을 그만 용서해 주셨으면 해요. 토마토야, 또 키우면 되니까.
4: 어쩜 마음씨도 이리 고울까요? 농땡이 피울 생각 말고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0: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난 건가? 뭐 상관없지. 새로운 일꾼이 둘이 나왔으니까. 자, 일단 여기다 밭을 만들어.
1: 여기 다?
2: 난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
0: 한 말 말고 오늘 안에 다 해. 제대로 안 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일러바칠 테니까.
1: 저게 아이고 어깨야. 이래갖고 언제 다 하냐.
2: 오늘 안에 끝내는 건 절대 무리야. 우호! 안 돼. 지난번에 빌려준 것도 망가뜨렸잖아. 기계 대여는 안 돼.
3: 나는 망가뜨린 적 없잖아.
1: 그래, 빈센츠가 책임지고 안 망가뜨린대.

0: 할 일 다 했으니까 들어가 볼까?
1: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난 저쪽까지 다 하라고 얘기한 건데?
0: 야, 지사하게 말 바꾸겠냐?
2: 그냥 얼른 끝내자, 태호야.
1: 그리고 그거 압수야.
0: 뭐? 왜?
1: 따지는 거야? 너네 잔머리 굴린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말할까?
2: 미안, 미안. 언젠간 돌려준대. 언제인진 잘 모르겠지만.
0: 그래도 망가뜨린 건 아니잖냐.
2: 그게 다야.
0: 아, 그게 혹시 채소 심는 기계 같은 거 없을까 해서. 아, 제발. 그 데뷔라는 녀석 완전 악질이야. 시키는 대로 다 해도 자꾸 일을 늘려버린단 말이야.
2: 흡혈기 샘플 안 필요해?
3: 필요 없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0: 예!

0: 집단 100개 옮기기 끝났지? 나 간다.
1: 누가 가라고 했지? 집단 100개 옮기기 다음엔 양동이 물 옮기기 100번! 아니 200번이야!
0: 뭐?
2: 와, 어이, 빈센트, 세나는 좀 괜찮냐?
3: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
1: 벌써 물 다 떠온 거야? 또 잔꾀 부린 건 아니겠지?
0: 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1: 억울하면 내 채소밭을 망치지 말았어야지. 물 다 주고 가라. 앞으로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야.
4: 어? 설마 또 디노한테 가려는 건 아니겠지?
3: 진짜 화나게 하지 마.
0: 야, 이번엔 기계가 아니고 물약 같은 거면 될 것 같은데.
4: 매일매일 양동이 100개씩인데 도저히 물이라고.
3: 난 무슨 해결사 같은 게 아니야.
0: 제발,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4: 제발 살려줘, 디노.
0: 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한 번만. 야, 진짜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줘라, 야. 고맙다, 친구야. 너밖에 없다.
3: 진짜 마지막이니까 나 좀 내버려둬.
4: 고마워, 디노야. 그냥 식물에 뿌리면 되는 거지?
3: 어, 딱 한 방울만.
4: 알았어. 딱 한 방울만 쓸게. 들었지, 태우야?

0: 힘을 많이 가지고 있네.
1: 다 위대한 과학의 힘이지. 어때? 남은 거 다 줄 테니까 봉사활동 그만하게.
0: 이런 거리는 해본 적이 없어서 나도 고민이 좀 되네. 그래도 확실히 네 제안은 매력적이니까 너 하는 거 봐서 교장 선생님께도 잘 말해줄 수 있고.

0: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1: 교장 선생님. 응?
0: 태호군, 봉사활동을 하랬더니 학교를 쑥대밭처럼 만들다니요.
1: 그게 아니라.
0: 원예부의 채소밭을 줄여달라는 불만 신고가 많긴 했지만 이래서는 원예부가 아예 없어질 지경이에요.
2: 선생님,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0: 그럽시다, 디노군.

0: 이번엔 과학실 청소라니.
1: 아, 다리 저려.
0: 야, 빈센트.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까?
1: 들리네.

0: 완전 멋있다. 안 그러냐 빈센트? 우리도 저런 거 하나 만들자. 어? 어때?
1: 저런 거?
0: 로봇 말이야. 거대 로봇.
2: 채. 어? 거대 로봇? 누가 만들 건데?
3: 인간형 거대 로봇이라니 너무 비효율적이야.
0: 아이, 깐깐하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들어보자. 어?
1: 태우야, 그냥 포기하자.
3: 정, 그러면 로봇부에 가서 부탁하지 그래.
1: 왜? 우리 학교에 그런 부도 있었나?
3: 로봇부는 유명해. 전국 로봇대전에서 상도 많이 타거든.
0: 우와, 그런 부가 있었다니. 좋았어, 가보자.
4: 참. 내게도 저런 전투 기계가 있으면 이 도시를 몽땅 지배할 수 있을 텐데. 첩?
5: 무슨 일이냐, 개첩?
4: 보스! 빌런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거대 로봇 하나만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5: 묘? 거대 로봇? 그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거절한다며.
4: 보스, 이번에야말로 꼭 성공시킬 테니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5: 알겠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다며.
4: 감사합니다.
5: 배송비는 착불로 하겠다며.
4: 만세! 거대 로봇 생겼다.
6: 안녕? 입부 희망자야?
0: 아니, 우리 히어로 서클부에서 왔어.
6: 그래? 그럼 무슨 용건으로?
0: 너희가 전국에서 로봇을 제일 잘 만든다고 들었거든.
6: 어? 아, 로봇 주문하러 왔구나. 잘 왔어.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기할까?
0: 빈센트, 빨리 와, 빨리!
7: 거대 로봇 주문하신 분 맞죠?
4: 저?
7: 여기 사인해주세요.
4: 아니야, 그보다 왜 부품만 배달온 거예요?
7: 응? 조립하시면 되죠. 이런 걸 어떻게 완제품으로 배송해요? 빨리 사인이나 해주세요.
4: 저 찾았다! 저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가?
6: 자, 로봇의 설계도를 먼저 만들 거야.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봐.
0: 그럼 나는 티타늄 주먹이랑 채뜨기 날개.
6: 그래, 그래. 블랙, 준비해줘.
8: 알았어, 레드.
6: 자, 더 원하는 게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0: 그럼 플라즈마 레이저도 추가해줘. 빈센트, 너도 빨리 말해.
1: 나는 알람 기능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어.
6: 간단하지. 블랙, 체크해줘. 본격적인 제작은 저쪽이니까 따라와.
0: 끝내준다, 빈센트. 안 그러냐?
4: 그나저나, 아이고 참 이상하게 생겼군. 뭔가 발바닥 같은데. 첩!
7: 택배 왔습니다.
4: 첩! 택배 안 시켰는데요?
7: 거대 로봇 시키신 분 아니에요? 어제 왼발 먼저 발송드렸고요. 오늘 나머지 배달 왔습니다.

0: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1: 에너지 충전 완료! 다들 준비됐지?
2: 응, 대장!

0: 세상에! 내가 꿈꿔왔던 바로 그 로봇이야! 저 광택 좀 봐! 이제 크기만 조금 키우면 되겠다, 그치?
1: 무슨 소리야? 이게 완성 버전인데?
0: 에? 에이, 이건 그냥 샘플이잖아, 그치?
1: 미안하지만 샘플이 아니라 완제품이야. 로봇 대회 규정상 이 사이즈 이상은 만들 수 없어.
0: 그럴 수가...
2: 아, 이건 알람 기능이야.
3: 멋지네. 이 정도면 쥐는 잡을 수 있겠다.
4: 우와, 로봇이다!
3: 그래, 그래. 여기 있네.
4: 아니, 저쪽에! 커다란 로봇!
3: 저게 뭐야?
0: 우와! 거대 로봇!
5: 조립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긴 했지만 이거 엄청난 녀석이잖아. 찹찹찹찹찹. 야, 나 고양이라고. 짜증나는 녀석들, 각오해라. 예?
6: 우와! 우와! 야, 무슨 짓이야? 위험하잖아.
5: 이 녀석 떨어지지 못해.
6: 니들 뭐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3: 아, 알았어. 내가 이 녀석의 주의를 끌어볼게.
5: 날파리 같은 녀석이! 내 무정의 로봇 앞에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0: 세라! 내가 조정 레버를 잡았어! 지금이야!
2: 나도 알고 있거든? 저게
0: 빈센트,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2: 할 때 나와.
0: 그래, 넌 포위됐어. 항복하시지.
5: 싫다. 절대로 포기 못해. 내가 이거 만든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0: 문 여는 버튼이 요건가? 아, 이 버튼은 아니고. 그럼 요건가? 아, 저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요건가?
5: 그건 안 돼.
3: 싱거운 녀석이네.
0: 왔다! 신났다! 이제 이 거대 로봇은 내 거야! 진우한테 고쳐달라고 해야지.
2: 야, 아무거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
3: 그래, 모르는 건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0: 에이, 괜찮아, 괜찮아. 모르는 건 부딪혀보면서 배워야지. 우와, 이게 뭐지?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글릭소! 글릭소! 얼마 될까?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글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자석으로만 노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밥에 가죠.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줄무랑
13: 덥덥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숲속에 가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5: 얼굴엔
4: 순한 길길.
5: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전부 잘 찍고 있지?
1: 멋있긴 하겠지만 꼭 우리가 싸우는 걸 이렇게 다 찍어야 해.
0: 우리가 싸우는 걸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스킬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다 찍어야 해. 동영상을 보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고의 가디언즈가 돼야 한다고.
1: 이 정도 하면 이미 최고 아닌가?

0: 헤라? 어때? 깜빡 속았지? 야!
1: 안 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2: 악당들을 쫓아낸 장면으로 넘겨줄래?
3: 잘 봤지? 내가 가디언 한 명을 해치운 거.
0: 그래, 근데 쉬운 녀석이었잖아. 그것도 내가 도와줘서. 근데 쉬운 녀석.
4: 미안, 헤드에 물이 들어갔나 봐.
1: 우리의 실력 확인은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
3: 악당 부하들이 뭐라든 뭔 상관이야.

0: 너희 둘 다 최고야. 어?
1: 너희 둘 다 최악이야. 너희 하나같이 부하로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녀석들이야.
2: 하지만 루카님, 저희 근처도 안 갔는데요. 전 루카님만을 위해 이 간질간질 연막탄을 만드느라 바빴다고요.
1: 너희 모두는 텔레지먼을 구해오는데 실패했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 아, 그러니 너희가 한심한 녀석들을 데리고 임무를 완수하려면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2: 이거나 받아라, 악당들아. 글루스정
3: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난 절대 쉬운 녀석이 아니야.

0: 본때를 보여주마. 나한테 맡겨.
1: 조심해.
0: 어?

0: 진짜 클로스만데. 좀 무례하시네.
1: 둘 다 집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2: 뭘 존중해요?
1: 호모케투스 제국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가디언즈가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집사라는 존재가 있었지. 내가 바로 너희의 집사다.
0: 학교 밖에서도 또 배워야 해?
3: 저 배울래요. 조별 과제도 있나요? 발표 수업은요? 숙제도 내주실 거죠? 와, 이거 엄청난 일인데?
0: 정말?
3: 저분이 집사래.
0: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는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 말을 믿겠다고?
4: 그만!
1: 확실히 알겠군. 너흰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해.
0: 아,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그 고대의 접시인지 어떻게 알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3: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집사님. 근데 나름 일리가 있어요. 집사님이 그렇단 건 아니지만 화려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이상한 할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와, 진짠가 봐.
1: 어? 오히려 너희가 진짜 가디언인지부터 물어봐야겠는데. 한동안 너희를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다.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너희는 이 크레센트섬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싶나?
0: 아마도요.
1: 좋아. 하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가디언즈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희 텔리주먼을 나에게 반납해야 한다.
5: 와, 진짜 집사잖아. 응? 설마 아웅다웅 야옹이가 쓰던 마법 지팡이에요?
4: 말이! 이건 전혀 다른 마법 지팡이야. 감히 내가 그런 사악한 무기를 쓸 거란 모함에.
5: 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요. 전 집사에 관한 책을 수없이 읽었어요.
0: 맞아요. 이제는 모든 걸 다 알거든요. 가디언즈나 크레센트섬, 호모케티콘까지요.
1: 오, 그렇단 말이지. 호모케투스 문명이 처음으로 크레센트 섬의 마법 크리스탈을 활용한 게 언제지? 최초의 크리스탈 워리어의 이름은? 호모케투스 제국은 어떻게 멸망했나?
5: 지금으로부터 1500년하고 48시간 전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였죠. 최초의 크리스탈 워리어 이름은 케빈이었고, 호모케투스 제국은 오렌지 톰캣이 사악한 크리스탈에 손을 대며 몰락했어요.
1: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군. 뭐 그렇다면 호모케티콘의 1057쪽에는 뭐라고 쓰여있지?
5: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 책에 1057쪽이 없지 않아요?
1: 틀렸어. 케빈이 제일 좋아하는

0: 색상은?
1: 그 문제도 잘 모르겠는데요.
0: 모든 걸 다 안다더니. 이러니 너희가 이 지경이지. 제멋대로 굴며 한눈이나 팔고 기껏 어울려 다니는 거라고. 저런 아마추어라니.
1: 난 이만 가볼게.
2: 안 돼. 뭐라고 좀 해봐, 말로.
3: 글쎄, 우린 집사님께 더 배워야 할 수도 있어.
2: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팡이나 바지가 멋지다고 제 친구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0: 조용! 너희 갈 길이 멀구나.
1: 내가 직접 확인해보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 잠깐, 이게 뭐지? 케빈은 생명이었잖아. 또 1057쪽은 없어. 마지막 장은 1056쪽이야. 근데 이건 뭐지? 맞네, 그건 아웅다웅 야옹의 지팡이야. 이 지팡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흑마법에 빠진 사람들이다? 가디언즈에게 알려야겠어.
3: 첫 수업은 뭐죠?
0: 가짜 가디언즈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이다.
3: 엄청난데요? 받아 적을까요?
2: 숙제만은 내주지 마세요.
0: 가짜 가디언즈는 옳지 못한 일에 텔리주먼을 썼지만 진정한 가디언즈는 마음이 순수하고 청렴하며 또한 말을 잘 듣지.
3: 가짜 가디언은 어땠죠?
0: 가짜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난 가짜 가디언즈와 엄청난 전투 끝에 녀석들을 물리쳤지만 큰 희생을 치러야 했지. 결국 난 가짜 녀석들을 가디언즈 요새 깊은 곳에 있는 금고에 가두는 데 성공했지. 더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말이다.
2: 설마 그 멋진 그림자 인형극으로 물리쳤어요?
0: 따라와. 두 번째 수업이 기다리고 있다. 오직 진짜 가디언즈만이 텔리주먼으로 금고를 열고 가짜 가디언즈를 물리칠 수 있다. 난 텔리주먼이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믿었어. 그런데 너희가 나타난 거야. 이제부터 너희는 혼신을 다해야 한다.
3: 어떻게요?
0: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해. 당연한 일상들까지도. 친구 없는 미래를 받아들여. 가족도 없을 테고. 생선도 없고.
3: 네? 정어리도요?
0: 너희는 평생 봉사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고통받고 슬퍼하면서 살아야 해. 정어리도 없이.
2: 얜 정어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0: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면 진짜 가디언즈를 찾을 수 있게 나한테 텔리주먼을 넘기면 돼. 어떻게 할지 결정한 후에 여기서 보자구나.
3: 사라져버렸어.
2: 그렇게 보여?
0: 아야.
2: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 순 없어.
3: 하지만 이건 최고의 가디언즈가 될 기회야.
2: 난 지금 우리 모습으로도 만족해.
3: 샤샤, 우린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어.
2: 그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집을 두고 떠난다고? 레오 삼촌이랑 유나, 이찌랑도?
3: 아니, 난 그냥...
2: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 봉봉이도 있잖아.
3: 그래, 맞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텔리지만을 넘겨주자.
1: 그러면 안 돼!
4: 어?
1: 그럼 후회할 거야.
3: 하지만 그분은 공식 집사잖아. 화려한 지팡이랑 모든 게 있어.
1: 악당의 지팡이야.
3: 아마 악당을 물리치고 뺏은 거라서 자랑하고 싶은가 보지.
2: 있지, 우린 우리 삶까지 포기하며 가디언이 되긴 싫어. 네 곁을 떠날 순 없어.
1: 가디언즈를 포기하겠다고 날 위해서?
5: 클론스톤!
1: 그래,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텔리즈먼을 원한다면 텔리즈먼을 주는 거야.
4: 어?
1: 나만 믿어.
0: 네가 왔군. 가디언즈는 어딨지?
1: 저보고 대신 가서 이걸 드리랬어요.

0: 집사님 말이 옳다고 하더군요. 설령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친구를 포기할 순 없다고 했어요.
1: 아주 감동적인 훈훈한 소리로군. 그냥 어서 일 있네.
0: 고양이였어요?
1: 그냥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지. 왜냐하면 이 몸은 루카님이시니까. 너희 바보들은 나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내가 크레센트 섬을 지배하는데 가장 필요한 선물을. 너무 식은 죽 먹기였어.
2: 루카가 우리 속였어.
0: 우리가 루카를 속인 거야. 루카를 깜짝 놀라게 해줄 차례야. 루카한테 준 건 지미의 장난감 텔리지머니야. 아, 또 추적 장치까지 달아놔서 루카의 은신처도 알 수 있어.
3: 내가 널 왜 의심했을까?
2: 네가 있지를 의심한 게 믿기지 않아.
0: 조용! 뭐야, 진짜 효과 있네?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었어. 너희도 널 못 믿었고 이젠 우리 모두 스스로를 믿어야 돼.
4: 필라인 필터!

0: 난 니들은 실패했지만 난 성공했다. 텔리즘만을 뺏었지.
1: 살짝 구경만 해봐도.
0: 아니, 이 텔리즘만으로 금고를 열어 내가 누려 마땅한 힘을 차지할 것이다. 헥딱캣. 내가 말했듯이 이 계획을 제대로 해내려면 너희 쓸모없는 쓸모없는
2: 반대로도 해보셨어요?
0: 그래, 당연히 해봤지. 혹시 그럼 안 되네.
3: 그러니까 여기가 은신처였어? 솔직히 좀 멋진데?
4: 루카가 왜 저 금고를 열려는 걸까? 금고엔 가짜 가디언즈가 갇혀있다면서.
5: 혹시 자기 편이 필요해서? 아니면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 안에 뭐가 있든 루카가 저 정도로 원하는 거라면 좋은 게 아닐 거야.
0: 뭐야, 가짜잖아.
2: 왠지 이건
6: 추적 장치 같은데요?
7: 덕분에 이 악당 소굴을 찾았지?
0: 감히 날 속여. 속이는 건 나만 할 수 있단 말이다. 부하들아, 크리스탈 워리어들아, 해치워.
7: 진짜 가디언즈가 본때를 보여주지.
6: 납작해졌네.
5: 가디언즈가 실력을 되찾았어.
0: 보아들아, 뭐라도 해보아.
6: 새 연막탄을 잘 써먹을 줄 알았다니까.
5: 장난해? 이게 잘 써먹는 거야?
8: 우린 최고의 가디언즈야!
7: 넌 졌어.
0: 정말?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주마. 너의 존재를 알았을 때 바로 해치웠어야 했는데.

0: 아까 쉬운 녀석이라고 하지 않았어?
1: 너희 때문에 아옹다옹이 아옹이의 지팡이가 부러졌잖아. 고대 보물이었는데. 그만. 너희가 누군 줄 알고 그거 알아? 너희는 절대 가디언즈가 될 운명이 아니었어.
2: 뭐?
1: 그 텔리주머니의 원래 주인은 시몬과 베라였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지. 이 둘이 고양이들을 지키는 진정한 가디언즈였다고. 설마 너희 같은 애송이들이 진짜 가디언즈가 되리라고 믿은 건 아니겠지? 둘은 여기서 산다고. 바로 이 가디언즈의 요새에서.
2: 설마 저 말이 사실은 아니겠지?
1: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주마. 너흰 크레센트 섬의 가디언즈가 아니야. 해줘.
3: 앞에 안 보여. 또 온몸이 간지럽고.
2: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빛을 따라와.
1: 뭐야, 도망쳤잖아. 하지만 조만간 잡고 말겠다.
3: 루카 말이 진짜일까? 어?
2: 시몬 얘기랑 베라 얘기 말이야?
3: 아까 말한 뭐라도.
4: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젠 너희가 진짜 가디언즈야. 루카 말은 중요치 않아.
2: 또 넌 우리의 진짜 집사고.
3: 어쩌다 우리가 탈리즈먼을 갖게 됐을까?
4: 날 믿어. 언젠가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날이 올 거야. 아는가? 하지만 준비해둬.
3: 뭐를?
4: 루카와의 재대결 말이야.
1: 또 털이.
5: 나 차고에서 일하고 있을게. 나일로.
3: 네?
5: 집 청소 잊지 말고.
3: 네, 알았어요.
2: 응? 어? 도와줄까?

0: 어?
1: 와! 그 위에 괜찮니?
2: 집 청소 끝났어요. 쉽던데요?
1: 잘했어, 마일로. 아, 부품이 더 필요해서 나갔다 올게.
2: 휴.

0: 이런.
1: 빗자루 가져올게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술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10: 순한 킬킬.
5: 식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

0: 얼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큐.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핏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엄마.

0: 조선 어떻게 살아도 빨리 조선 조선에 가야 한단 말이다.
1: 어? 바퀴님 배가 고프신가요?
0: 무슨 소리야? 선비의 계상으로 배고픔은 없는 법이다.
1: 그래요? 배고프시면 맛있는 거 드리려고 했는데.
0: 예? 어떤 거? 맛있는 게 무엇이더냐? 무슨 말이더냐?
1: 눈을 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0: 못 준다. 됐느냐? 어?
1: 바삭바삭하고 달콤한 간식이에요.

0: 아유, 아유, 웬 첫째가. 어? 아, 내 맞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따라간 척, 하나만, 하나만 줘서, 하나만 줘서.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떡하니, 이거를.
1: 아유, 방금 과제가 마지막 과제였다고요.
0: 아, 진짜로,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 안 들리냐, 이거? 어? 어?
1: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요?
0: 그러니까. 어? 어? 쭉쭉. 어? 어? 어? 아, 멈추시오. 그, 뭐 하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저 딸 것이 내 과자를. 네, 이거!
2: 무슨 일이세요?
0: 아, 지금 이 달꽃이 내 과자를 먹었단 말이요!
2: 네, 죄송합니다.
0: 아, 이렇게 그냥은 못 넘어가고, 과자 값으로 날 조선에 데리고 가주시오!
2: 네? 이거는 조선.

0: 수도관을 탈 것이 아니고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소형 전기도는 청소차입니다.
1: 어?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차?
2: 청소차는 도로를 천천히 다니며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탈 것이에요. 이 차 덕분에 우리가 매일매일 깨끗한 길을 걷고 달릴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귀여운 탈 것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는 크기가 작아서 큰 청소차가 못 가는 좁은 길까지 청소할 수 있답니다. 먼지와 쓰레기를 먹는 청소차 함께 알아볼까요?
1: 아하!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 아주 야무진 탈 것입니다.
2: 생긴 것도 정말 귀여워요.
1: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봐봐. 얼마나 귀엽고 상큼하게 생겼어. 이렇게 눈도 있고 아이고 코도 있고. 아니 근데 이건 무엇입니까?
0: 이건 청소차의 팔인데 이 팔로 쓰레기와 미세먼지도 청소합니다.
1: 미세먼지요?
2: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아주 작은 먼지인데요. 미세먼지를 많이 들이마시면 우리 몸이 아파요.
1: 아, 뭐 아파? 아, 그럼 안 되지. 들이마시면 안 되지.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근데 조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2: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나쁜 연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나쁜 연기들이 공기를 더럽혀서 미세먼지가 생겼고요.
1: 아, 그래. 어쩐지. 공장과 자동차가 없던 조선은 공기가 이렇지 않았어. 얼마나 깨끗하고 맑았다고.
2: 지금 우리가 걷는 길에도 자동차 연기 바퀴에서 나온 미세먼지들이 쌓여 있어요.
1: 아니 그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타방아 너가 그렇게 신통방통한데 뭐라도 좀 해보너라.
2: 에이 박희님,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있잖아요.
1: 아 맞네,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미세먼지도 빨아들인다고 하지 않았어, 그쵸?
0: 네.
1: 그러면 어떻게 청소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
0: 네, 제가 청소하는 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너무 좋았어. 어떻게 치울지 너무 궁금하구나. 그치 않냐, 타방아?
2: 오, 그러게요. 어떻게 청소할지 궁금해요.
1: 오, 팔을 벌린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빗자루가 빙글빙글 돌아가는구나. 돌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뭐 앞으로 오는 것이냐 뭐 이거 궁금하구나 이거.
2: 쓰레기와 먼지가 쌓인 바닥에 먼지가 덜 날리도록 물을 직접 뿌리고 바닥에 달린 동그란 빗자루 4개로 먼지와 쓰레기를 모은다고 해요. 청소차 아래에서 먼지와 쓰레기를 쏙 빨아들이죠.
1: 먼지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물을 계속 뿌려주고 빗자루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쓰레기와 먼지를 치워주는구나.
2: 맞아요.
1: 이야. 이야, 거참 아주 야무지게 청소를 잘하네.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치운단 말이오. 우와!
2: 와, 실제로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1: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우후! 지나간 자리의 차이가 엄청 커요, 엄청.
2: 정말 깨끗한데요.
1: 아니, 근데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와 먼지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이냐? 아니, 뭐 이 안에 뭐...

0: 사람이라도 타이는 게요? 어?
1: 아유, 사람이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0: 어? 그러면 어떻게 빨아들인단 말이냐?
1: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0: 너가 알려준다고?
1: 청소차가 먼지와 쓰레기를 어떻게 빨아들이는지 알려면 짠! 그 속을 봐야 해요.
0: 우와! 청소차 속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신기하다.
1: 그렇죠. 청소차가 청소할 때 모터가 돌아가면서 청소차 안 공기를 밖으로 빼내요.
0: 아하! 청소차 안 공기가 밖으로. 그러면 청소차 안이 덩 비겠구나.
1: 맞아요. 그러면 청소차 아래 난 구멍으로 청소차 밖에 있던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던 먼지와 쓰레기들이 함께 빨려 들어와요. 이렇게 청소차 안으로 빨려 들어온 먼지와 쓰레기들은 청소차 내부의 필터를 통해 걸러지고 공기만 다시 청소차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지나간 자리는 먼지와 쓰레기 없이 깨끗한 거예요.
0: 보기보다 아주 야무지구나.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모은 먼지와 쓰레기는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2: 청소한 쓰레기와 미세먼지는 다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0: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요?
2: 네, 그렇습니다.
0: 아니, 뭐 겉보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습니까?
2: 제가 보여드릴게요.
0: 예. 야, 이렇게 한 곳에 모아주는구나.
1: 잘 찾아보면 박희님 과자도 여기 있겠네요.
0: 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거라. 아유, 대단하네요 이게. 어?
2: 쓰레기는 이쪽에 쌓이고 미세먼지는 위에 있는 필터로 해서 걸러지게 됩니다.
1: 청소차가 먼지와 쓰레기를 빨아들이면 청소차 내부의 필터에 미세먼지는 걸러지고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모이게 돼요.
0: 아니, 그럼 이렇게 모은 먼지와 쓰레기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버리는 겁니까?
2: 저희 지정된 곳에다가 가져다 버리고 있습니다.
0: 아, 지정된 곳에 따로 쓰레기를 버린다?
2: 네, 맞습니다.
0: 아니, 그냥 이렇게 모아두고 어떻게 버리는지 몰랐는데 아주 야무진할 것입니다. 야, 그렇지 않느냐, 다방아?
1: 맞아요.
0: 아주 오늘 잘 봤습니다. 어? 좋은 일을 하니까 정말 좋은 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상이 떠오른다. 시상이 떠오른다. 청소차로 사무실 할 테니 운을 띄워주시오. 청량한 하늘, 맑은 공기를 위해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3: 차
0: 잘하라 맑은 하늘.
2: 정말 잘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저는 다시 청소하러 가보겠습니다.
0: 세상을 깨끗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정말 고맙습니다.
0: 아니, 얼른 가자.
2: 네.
0: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럼 조선은 대체 뭘 타고 가야 된단 말이냐.
4: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는 도로를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탈 것이었어. 물을 칙칙 뿌리고 빗자루로 먼지와 쓰레기를 모으고 청소기로 쏙 빨아들이니 길이 말끔해지더군. 덕분에 청소기가 어떻게 먼지를 빨아들이는지도 알게 되었어.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 고맙소.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처음으로도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어우, 아니 왜 바닥에서 물이 새? 업체 부른 거 맞지?
5: 응, 아까 불렀어. 금방 올 거야.
6: 여기구나. 완벽 시공 서비스. 전화하신 홍다리 수리 전문 업체 대표 홍다리입니다.
5: 홍다리면
4: 홍다리 조롱박걸?
6: 자, 보자. 여기 바닥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저벽속에 있는 파이프가 문제라는 건데, 그럼 여기 바닥도 뚫고, 벽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4: 잠깐! 아니, 무슨 여기가 새는데 벽까지 뚫어요?
6: 전문가 눈에만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못 믿으시면 다른 업체 부르시던가요?
4: 아니요.
5: 공사해주세요.
6: 맡겨만 주시면 완벽한 시공으로 보답해드릴게요. 뚜두두. 뚜두두. 호호.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더 먹자고요?
4: 아니, 주먹을 한 시간째 뚫냐고요? 아, 한 시간째 뚫냐고! 한 시간째!
6: 아니,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지금이라도 딴 업체 부르세요.
4: 아니요.
6: 작업하는데 진짜 너무 거슬리거든요. 저쪽으로 좀 떨어져 주세요. 아, 나 정말 몇 번을 얘기...
5: 조롱박걸 암컷. 병원 공사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조금.
6: 아, 뜨거워. 아, 뜨거워.
4: 주사 놓기 전에 확인 좀 할게요. 홍다리 조롱박걸 암컷 맞으시죠?
6: 아, 네, 맞습니다.

0: 감염 예방 파상풍 주사예요. 따끔.
1: 정말 나 진짜 이런 실수 안 하는 벌인데 누가 하도 옆에서 그냥 정신 사납게 하는 바람에
2: 동동간호사 전문가를 불렀으면 믿고 맡겨야지.
0: 아니 무슨 구멍을 한 시간씩 파고 있었다니까.
2: 아니 구멍을 한 시간
1: 저기요. 저요? 그렇고 그런 날림 건축업자 아니거든요. 땅굴방 시공만 무려 100번을 넘게 한 구멍 건축에 자부심과 철학이 있는 그런 V벌이라고요.
2: 우와! 동동 좀! 근데 그 땅굴방이 뭔가요?
1: 내가 원래 이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제 작품 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 땅굴 보이시죠? 요거 지렁이님이 의뢰한 건데 물이 많이 샜어. 그래가지고
3: 저흰 잔풀이 덮인 평지에 사는데 다리가 붉은색이라 붉을 홍자를 써서 홍다리 조롱박벌이라고 하죠. 홍다리 조롱박벌 암컷은 붉은 다리로 맨 땅에 구멍을 뚫으며 땅굴을 파죠.
2: 우와, 진짜 야무지게 잘 파시네요.
3: 우린 땅굴 파기의 달인이니까요.
0: 우와, 엄청 잘 파시네요. 그런데 땅굴은 왜 파는 거예요?
1: 그건 문제를 내죠. 홍다리 조롱박벌은 왜 땅굴방을 만드는 걸까요? 1번 알을 낳아 키우려고, 2번 애벌레의 먹이를 저장하려고.
0: 왠지 알을 낳을 것 같은데?
2: 알이 애벌레 되고 애벌레 되면 먹이를 먹겠지?
0: 그럼 혹시 둘 다?
1: 둘 다! 정답! 네가 좋아.
3: 땅굴방에 알을 낳고 또 먹이도 저장하죠. 제가 없어도 애벌레가 혼자 깨어나 시원한 굴 속에서 신선하게 보관된 먹이를 맛있다. 먹으며 자라나는 거죠.
4: 땅속이라 시원해서 너무 좋다.
2: 아기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땅굴을 파시는구나.
0: 어? 개미다. 개미굴인 줄 알고 왔나?
3: 어머, 저 개미 녀석 저 때부터 있었네.
2: 어? 파리도 보고 있어요.
1: 어머나 세상에, 저 파리.
0: 왜요? 아는 파리예요?
1: 아니요. 제가 구멍을 파고 있을 때 제 땅굴방에 관심이 많은지 구경하고 갔거든요.

0: 있으시죠?
1: 아니에요. 근데 이걸 혼자 다 파신 건가?
0: 당연하죠. 혼자서도 척척 혼자서 다 시공하죠.
1: 이거 몇 평이나 돼요? 좁지 않나?
0: 아니요. 배짱이 7마리는 들어갈 정도로 아주 충분히 넓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이거 덜 것 같은데 확인 좀 잘 돼요?
0: 어머나 세상에. 덥다뇨. 땅속 자연냉각 시스템으로 한드름에도 아주 시원하답니다.
1: 왜 애벌레 키우시려는 거죠?
0: 네네네. 저기 혹시 집 지을 생각 있으시면은 연락 한번 주세요. 완벽 시공 서비스 저희 홍다리 수리 전문 업체에서 완벽하게 시공해드립니다.
1: 예, 뭐 집 지을 일은 없는데 연락드릴게요. 예.
0: 연락 꼭 주세요. 예. 홍다리 시공 전문 업체예요. 개미, 배짱이 놓고 가라. 개미, 배짱이 놓고 가라! 그 이후로 저는 열심히 땅굴을 팠죠. 바쁘다 바빠. 땅굴집 만들고 있을 때 신기한지 구경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뭐 다들 제 잠재적 고객분들이시니까요.
2: 그렇구나. 근데 아까 작업하는 속도 보니까 땅굴집 작업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0: 그럼 뭐 빨리빨리 날림으로 부실 공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이야말로 제 건축 철학이라고요.
3: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죠.
0: 보자. 땅굴방 하나에 한나절 정도 걸리니까 여기 공사도 뭐 한나절 정도면 끝나겠네요.
2: 네, 오늘 안엔 끝나서 다행이네요.
3: 동동 간호사 좀. 그럼 한나절 공사하면 땅굴집은 완성인가요?
0: 어머, 아니죠. 일단 땅굴 시공이 끝나고 나면 먹이를 잡아다가 채워 넣어야죠.
4: 다른 동물들이 못 보게 입구를 막고 사냥을 나서죠. 우리가 주로 사냥하는 먹이는 배짱이. 우린 배짱이를 죽이지 않고 침으로 마비만 시키죠. 살아있어야 우리 애벌레가 더 신선한 먹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3: 개미가 배짱이 끌고 간다.
2: 아까부터 얼쩡거리더니 노리는 게 있었네.
4: 그러니까요. 배짱이가 사라져 당황했는데 다행히 바로 훔쳐가는 걸 발견했죠. 개미너?
3: 다행이다. 힘들게 잡은 먹이를 놓칠 뻔했네요.
0: 놓치다뇨. 건축이든 육아든 뭐든지 완벽한 벌. 그런 실수는 절대로 안 하죠.
2: 와, 그러시겠죠. 워낙 철저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배짱이는 땅굴방에 몇 마리나 저장해요?
0: 한 6마리에서 7마리 정도요.
3: 그렇게나 많이요? 알을 많이 낳으시나 봐요.
0: 그건 문제로 내죠. 홍다리 조롱박벌은 땅굴 하나에 몇 개의 알을 낳을까요?
2: 복이 없어요?
0: 주간식.
2: 배짱이 7마리니까 알도 7개?
3: 에이, 모기는 수백 개도 났는데 겨우 7개? 한 100개?
0: 정답은 한 개!
3: 한 개요?
4: 우린 땅굴방 하나에 딱 하나만 낳죠.
2: 애벌레 하나가 배짱이 7마리나 먹어요?
4: 그 정도는 먹어줘야 건강하고 튼튼한 홍다리 조롱박벌로 자랄 수 있으니까.
3: 하나만 낳아 잘 키우는 것도 좋죠.
2: 개미한테서 먹이도 지키고 이제 잡은 배짱이를 굴에 넣고 알만 낳으면 땅굴방 완성인가요?
0: 빙고! 네, 거의 완성이죠.
3: 거의 완성.
2: 거의 완성?
4: 마지막 배짱이 먹이 땅굴방에 저장. 어? 저파리 또 와 있었네.
0: 어, 뭐야? 진짜 지휘를 붙일 건가?
3: 근데 그냥 구경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뭐지?
4: 알도 낳고 먹이도 많이 저장. 이제 다른 동물들이 우리 알을 해치지 못하게 입구 구멍만 꽁꽁이 막으면 아기를 위한 땅굴방 완벽하게 완성.
2: 우와, 입구까지 철저하게 막고 진짜 완벽은 하시네요.
0: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의심은 착착착착 접어두시고 전문가인 저 홍다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세요.
2: 네, 땅굴집 짓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가네요. 이제 방해 안 할게요. 공사 잘 부탁드려요.
0: 네, 그럼 전 다시 작업하러 갈게요.
3: 잠깐만요.
0: 왜요? 아직도 의심스러우세요?
3: 그게 아니라 아까 그 비디오에서 팔이요. 입구에서 계속 따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0: 파리님이요? 파리님. 아까 이 장면이요?
3: 여기? 여기다.
0: 근데 파리님 되게 착하시던데.
2: 이상할 거 없는데?
3: 홍다리 사장님이 배짱이 끌고 들어가고 파리가 따라와서 잠깐 다시 천천히 볼게요. 구멍에 알을 넣었어.
2: 이럴 수가. 또 나왔어.
3: 툭툭툭 세 개나 나왔어.
5: 으악, 또? 아, 그것도 모르고 난 입구를 막았어.
0: 그럼 내 땅굴방 안에 파리한 세계도 같이 있다는 거잖아.
3: 설마 저게 기생파리야?
2: 기생파리?
3: 다른 애벌레 사는데 막 알라는 그런 파리가 있다던데.
0: 뭐든지 완벽한 내가 기생파리한테 따가다니.
2: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0: 파리 안에서 파리 애벌레가 태어나면 우리 아기가 먹을 배짱이도 다 먹고 우리 아기까지 잡아먹고 땅굴방엔 파리 애벌레만 남게 될 거예요. 뭐든지 완벽한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우리 아기들이 위험해. 파리 애벌레들이 깨기 전에 어서 가서 파리 알들을 없애야 돼. 어떡해.
3: 홍다리 사장님, 아기를 꼭 지키세요.
2: 아가! 정말
6: 무슨 일이야? 신발의 사장님은? 공사 안 해?
2: 아! 아 맞다! 공사! 아 구멍도 파다 말고! 아니 엄청 완벽한 척 안전이 제일이니 건축 철학이 어쩌니 하더니 어떻게 저런 실수를...
3: 기생파리가 작정하고 몰래 닦는데 당할 수밖에 없지. 무사히 할 텐데.
2: 병원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하 간호사 좀 치우자. 금방 오시겠지 뭐.
6: 무슨 일인데?
2: 아 몰라. 오면 직접 물어봐.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메이트!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날씨가 심상치 않은걸. 하지만 나 버니바니에게는 문제없지. 야호!
1: 새까미 질판다!
2: 드래콩, 빨리 집을 짓는 사람이 승리인 건 알고 있는 거지?
3: 그렇게 대충 바르다가는 집이 금방 무너지고 말걸?
2: 그나마나 나의 승리군. 분명히 얘기했어. 진 사람이 메이널 청소하는 거야.
3: 조금 더 서둘러야겠어.

0: 미안해. 갑자기 난규류를 만났지 뭐야. 이제 괜찮아. 다시 균형을 잡았다고.
1: 말도 안 돼.
2: 우와, 내가 이겼다. 내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3: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4: 여러분 안녕. 세계탐험대회 다이아레비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5: 그럼 오늘도 불꽃 튀는 대결을 위한 미션을 소개해볼까요?
4: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돼지 형제를 도와 튼튼한 집을 지어라!
5: 돼지 마을에는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어요.
4: 그런데 얼마 전에 엄청난 해오리가 오는 바람에 돼지 삼형제의 집이 무너져버렸지 뭐예요?
5: 이번 미션은 걱정하고 있는 돼지 형제들을 도와 해오리에도 날아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는 팀이 우승입니다.
4: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대결할 팀은 바로바로 치치핑핑팀과 부리부리팀입니다.
5: 과연 어떤 집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 거려.
4: 그럼 저희는 이만
3: 뿌뿌
5: 짠!
3: 삐리삐리 로비.

0: 삐리삐리 돼지 마을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만들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음식 모양의 신기한 동식물들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돼지 형제들이 집을 다 완성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오후 두 번째 회오리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집을 모두 완성해야 합니다. 삐리삐리.
1: 튼튼한 집짓기라면 자신 있다고. 아까 도깨과 집짓기 대결도 내가 이겼는걸.
2: 그렇긴 하지.
1: 에헴.
3: 좋아, 그럼 어서 가볼까?

0: 얘들아, 여긴 음식 천국이야.
1: 어머, 저기 케이크 좀 봐. 엄청 크다.
2: 이런 곳이 있었다니.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것 같아.
3: 탱크! 탱크! 잠깐만, 소시지 좋아! 소시지 좋아!
0: 얘들아, 이것 봐! 나뭇잎이 소시지 빵이야!

0: 땅까지 집을 짓는 데는 네모나무만한 게 없다고.
1: 오, 이런 비극이 있나. 이곳엔 내 예술적 감각과 꼭 들어맞는 오색 유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재료가 있거늘.
2: 형들, 이러지 말고 셋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집을 지어요. 조금 있으면 회오리가 불어닥칠 거라고요.
1: 나의 귀요미.
0: 이렇게 작은 질량을 가진 생명체라니.
3: 생겸이 조시지죠.
4: 괜찮으세요?
1: 그대들은 누구?
4: 아, 저희들은 세계탐험대회에 참가 중인 치치핑핑 팀이에요.
1: 오, 나의 구원, 드디어 와주었군요.
0: 내 계산보다 조금 빨리 도착하셨군요.
5: 안녕하세요.
1: 오늘 다시 맞을 회오리의 슬픈 몸짓으로부터 버텨낼 집은 네모나무인가 오색유리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5: 네.
0: 그러니까 회오리의 속도를 기준으로 재료의 무게와 부피를 감안해서 집 전체의 질량을 계산해봤을 때 네모나무인가요? 오색요리인가요?
5: 글쎄요. 도켓, 넌 어떻게 생각해? 저기, 난... 드래콩.
6: 그러니까 회오리란 갑자기 생긴 저기압으로... 나
5: 잠깐!
6: 나?
5: 또 만났군, 치치. 아니, 너인! 지난번 대결에서 우리 팀이 진 부리부리 팀이잖아. 뭐라고?
1: 여러분, 다 모이신 것 같군요. 그럼 저와 함께 오색요리를 구하러 가시죠.
0: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네모나무를 구하러 가시죠.
1: 어우, 형님. 아름다운 오색요리로 지어야 합니다.
0: 둘째야, 내 계산은 정확하단다. 네모나무로 지어야 해.
6: 어떻게 하지?
4: 대장. 두 재료 중에 뭘로 지어야 할까?
2: 자, 그럼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형과 둘째 형, 각자 원하는 재료로 집을 짓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치치핑핑팀 여러분과 부리부리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한 재료를 골라 저희 형님들과 같이 집을 짓는 겁니다.
5: 좋은 생각입니다. 어때, 치코?
7: 좋아, 나쁠 거 없지. 이번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2: 자, 상자 안에는 두 개의 쪽지가 있답니다. 두 쪽지 중 네모가 그려져 있는 쪽지를 뽑은 팀은 첫째 형과 네모나무를 구하러 가고, 다이아몬드 모양이 그려져 있는 쪽지를 뽑은 팀은 둘째 형과 오색요리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7: 네모나무가. 처음부터 난 나무가 더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지.
5: 채, 나무가 튼튼한지 유리가 튼튼한지는 집을 짓고 보면 알 수 있을걸?
7: 자, 가시죠!
2: 안녕? 이것도 먹어볼래? 아주 맛있어.
3: 생금! 생금! 생금이 맛있어!
2: 우와! 그렇게 먹는 거 처음 봐! 아주 맛있겠는걸? 잠깐! 두 가지 맛을 조합해서 먹는다고? 그래! 그거야! 좋은 생각이 났어!
3: 생금?
2: 생금이라고 했니? 생금아, 나 좀 도와줄래?
3: 생금!
8: 나의
1: 식초가 되어준 오색유리.

0: 만화로 가득 찬 회오리를 피해 오색요리로 만들어질 나의
1: 도대체 언제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야?
2: 피들님, 이제 곧 회오리가 올 거예요.
0: 서둘러야겠군요. 오색요리는 오색호수라는 곳에 있답니다.
1: 오색호수요?
0: 네, 호수 한가운데 도넛섬이 있죠. 오직 그곳에서만 오색요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럼 도넛섬까지 헤엄쳐서 가야 하나? 난 수영을 못하는데.
0: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호루라기로 바나나 돌고래들을 부르면 된답니다.
2: 안돼! 잡아야 해!
0: 여러분, 제가 말했던 오색호수입니다.
4: 그런데 저 문어가 호루라기를 가져갔단 말이지.
3: 얘들아, 저기!
5: 등급 롤! 너는 그만!
2: 새콤이잖아!
4: 바나나 돌고래랑 같이 있는걸!
1: 새콤아, 여기야!
3: 내가 돌고래들에게 도넛섬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볼게. 바나나 돌고래들아, 우리 저 섬으로 데려다 줄래?
4: 여전히 응치잖아.
3: 얘들아, 돌고래들이 같이 놀아주면 우리 섬까지 데려다 주겠대.
4: 아니, 돌고래랑 어떻게 놀아야 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2: 좋아, 돌고래들에게 장난감을 주는 거야. 도켓, 공을 도넛섬 쪽으로 던져줘.
1: 좋아, 찻!
3: 돌고래들아, 고마워!
0: 유후! 드디어 도착!
2: 그럼 얘들아, 어서 오색요리를 구해서 가자.
6: 좋아!

0: 저 정도는 문제 없다고. 이야! 귀여운 소시집 문어잖아. 이건다, 이거 도라고.
1: 오호, 저기에 있네. 조금만 더.
0: 저리 떨어지란 말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0: 이번에도 우리 승리일걸. 우린 아주 튼튼한 유리 재료를 가져왔거든.
1: 우리가 구한 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난 모를 거다.
2: 모를 거다. 네. 얘들아, 이럴 시간이 없어. 곧 회오리가 몰아닥칠 거야. 서둘러야 해.
0: 완성이다. 어때, 치코? 튼튼해 보이지 않아?
1: 회오리가 지나가고 멍하니 앉아 있는 네 표정이 궁금한데.
3: 얘들아, 회오리가 오기 시작하나 봐.
2: 어서 집 안으로 피하자.
1: 자, 우리도 들어가자.

0: 내 계산이 틀렸단 말인가? 오, 나의 안식처.
1: 이럴 수가.
0: 말도 안 돼. 아니, 이건 네모나무? 이건 오색유리지 않은가?
1: 어, 형들!
0: 아니, 셋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1: 형들이 말한 재료 두 가지를 섞어서 집을 지어봤어. 첫째 형이 말한 네모나무나 둘째 형이 말한 오색유리나 두 가지 재료 다 튼튼한 재료들이잖아.
0: 형과 힘을 합쳤다면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둘째야, 내 고집만 세워 미안하구나.
1: 사실 생크미가 힌트를 줬어. 딸기와 생크림을 섞어 먹는 모습을 보고 튼튼한 재료들을 잘 섞는다면 더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0: 네가 자랑스럽구나, 셋째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생크미에게.
2: 생크미는 어디에 있지?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6: 얼굴엔
8: 순한 킹킹.
6: 순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넘버블럭스 친구들
11: 꼬야.
1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1: 20까지 확인해.
12: 우리 같이 놀자.
13: 5와 3이 만나면
14: 8이야.
15: 당신 우리 모두 8.
16: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7: 함께 놀아요.
16: 넘버블럭 가베가족.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점심시간. 점심시간이다!
1: 메이롱, 내가 먼저 지롱.
0: 군타! 준이 또 준이 너
1: 안돼 이 소리는 슬픔의 울음소리
0: 슬픔의 울음소리? 그게 대체 뭐야?
1: 핑핑이 배고프대
0: 뭐야? 왜 밥이 없어?
2: 밥이 밥이 없다 핑
1: 대상 대상 마법조리 도구들이 모두 쓰러져 버렸다
3: 마법조리 도구가 쓰러졌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0: 어? 무슨 냄새? 맛있는 거야?
3: 아우 준이 정신 차려 빨리 마법조리 도구들이 쓰러진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1: 됐고 얘들아 기숙사 매점에 신메뉴나 먹으러 가자 바로 토마토마토 치킨
3: 아니 누가 그런 괴상망측한 걸 먹겠다고 하겠냐
1: 토마토마토 치킨
3: 잠깐 모두들 멈춰 할 얘기가 있어 설마 너희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다음날도 계속 토마토마토마 그 이상한 치킨을 먹을 거야?
0: 놔! 배고프다고!

0: 우리를 위해 매일 요리하던 마법 조리 도구들이 쓰러졌는데 너희 모른 잘 거야?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
1: 조리실!
0: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
1: 일찾기!
2: 글로벌리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 모습을 멜리나님께서 꼭 보셨어야 했는데. 멜리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3: 아, 위험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
0: 자, 조심조심 안전하게 하나씩 시작해보자.
4: 잠깐! 나도! 같이 하게 장갑 줘!
3: 알바가 기름을 밟아버렸어!
0: 아니, 알바를 잡아!
3: 더러운 곳에 꽃이? 베리공드라는 꽃이 피었네? 난 너무 예뻐! 깜짝이야!
0: 나가!
5: 조금 이따 나가서 여기 음식 우리가 모두 먹어버리자!
3: 먹어버리자, 펜!
0: 이제 좀 조용하네. 그럼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볼까? 뭔가 알아냈어? 응! 마법 조리 도구들 모두 상처는 없고 요리 재료들이 묻어있어. 점심을 만들다 모두 당한 것 같아.
6: 우리도 만졌는데 왜 우린 멀쩡하지?
0: 아! 그래! 장갑이 우릴 지켜준 거야!
7: 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마법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 묻어있다?
0: 응! 나한테 맡겨! 쭈피쭈피쭈피쭈! 마법 스캐닝!
8: 마법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서 뭔가가 보여.
3: 혹시 벌레?
8: 아니, 귀신!
2: 식중독균이?
0: 귀신인 줄,
3: 벌레인 줄.
2: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놀라야 하는 건 멜리나님이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단 거죠. 식중독균이 조리실에 들어오는 일 말이에요. 깜짝이야.
3: 누구냐?
2: 잘해주겠다. 바로 숨어버리는 것이지.
3: 토니, 우리 마법의 힘이 필요해.
8: 너무 무서워. 귀신 같아.
7: 무서워하지 마. 내가 곁에 있잖아. 용기를 더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0: 응.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니. 토니. 현신.
7: 조심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거야. 응.
2: 이거나 받아라, 세균 파워! 아!
8: 로블리!
2: 하나 처리했고, 받아라!

0: 아까부터 피하기만 하고 괜히 제끼냐.
1: 아! 아니거든. 이라고 말했지만 어쩌지. 에이, 일단 부딪혀보자. 추피 추피 추피 추 마법 이동. 아!
0: 어디에 노리는 거냐.
1: 제대로 맞은 거거든.
0: 도시라
1: 받아라. 3단 점프 드롭킥.
0: 아, 망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0: 멈춰! 준이를 놔줘!
1: 내 세균에 감염된 조리도구들 난 창협회에 없다고! 뭐야!
0: 아하! 알았다! 빛이야! 창 밖에서 들어온 빛이 세균맨을 약하게 한 거야!
1: 빛이라고!
2: 토니, 세균맨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구나!
0: 당연하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군타, 핀핀, 이리 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시작!
3: 왜? 나 불렀어?
0: 아니야!
1: 이번엔 진짜 망했다! 강이었지롱!
2: 안 돼! 세균맨이 사라지게 하고 있어!
1: 넌 분명 내 세균 벌을 맞았을 텐데!
4: 놀랐습니다. 저는 입이 없어서 세균이 몸에 안 들어와요.
1: 여러분, 지금입니다!
0: 얘들아, 우리가 이겼어.
5: 이겼는데 배가 고파.
0: 어쩌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4: 먹을 게 없겠니요? 응? 여러분이 되찾아준 그 맛을 보여드릴 테니 그 전에 자,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지요?

움직이 샘솟는 마법 항아리.

0: 머리카락 보일라. 꺽꺽 숨어라 머리카락. 보였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조심하라고.
1: 저처럼 예쁜 아이가 숨을 예쁜 장소를 찾는 중이라고요.
2: 2층은 멜리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도 못 올라가요.
1: 루블리,
2: 2층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요.

0: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어떤 맛이든 어떤 음식이든 네가 원하는 게 모든 게 샘솟는 마법 판매리
1: 우와 무엇이든 가능 핀
0: 물론
1: 그럼 햄버거 핀
0: 마법 판매리 주문 하지만 무슨 햄버거인지 말씀을 안 해주신 관계로 치즈버거, 더블버거, 불고기 스파이시, 킹버거까지
1: 최고다 핀핀
0: 당연하지 이 몸은
2: 핀핀 녀석만 못 찾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못 찾게 딱게 꼬리 깽깽이 걸음으로 나와라 땡 깽깽이 걸음 안 했음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핑
2: 그게 뭔데?
0: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며
1: 당신 치킨 소세지 피자 핑
0: 마법 화가리 주문
1: 음식이 샘솟는 마법 방아리
3: 근데 이런 마법템은 어디서 난 거야 핀핀 어디 내가 한번
2: 초코바 초코바 비초코 케이크 초코
1: 튀김 순대 떡볶이 김밥 풀셋
4: 준이
2: 초코 다음은
1: 군자
2: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0: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마법 창원이 주문
1: 와
2: 도자
1: 내가 가져가면 어떡해
3: 이래도 괜찮은 건가
1: 어? 오 별맛나 아, 끝났다
3: 준이 응?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1: 이게 다 뭐야
5: 아이
1: 마법 방아리야 이제 할 것만
0: 마법 방아리 마법 방아리
1: 충분히 배부르다고 이제 할 것만
0: 마법 방아리 마법 방아리 세상은 넓고 맛있는 건 많고 가득 넘쳐나는 걸요
1: 뭐? 그만하는 인자
0: 마법 방아리 마법 방아리
1: 토니
3: 뭐?
1: 잡아라 야!

0: 잡을 수 있겠어?
1: 잡아야지. 친구들과 힘을 모아줘. 저그랑이의 이 말썽쟁이 항아리야!
2: 말썽쟁이라니! 황금초까지 좋아했잖아!
1: 얘들아, 지금이야!

0: 딸! 오!
1: 토니, 안 되겠어! 마법엔 마법! 우리도 마법으로 상대하자!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슈! 주니, 오니, 현신!
2: 그런데 어떤 마법이 좋을까?
1: 다 먹어치우는 마법! 어? 같은 건 없겠지?
2: 여기 어디 뒀을 텐데?
1: 뭐? 내 머리에 뭘 넣어준 거야?
2: 마법을 멈추는 주문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1: 그만이! 그만해! 주무라! 멈추래야!
2: 잠깐! 이 주문은 대마법사만 쓸 수 있음?
1: 에? 뭐라고?
2: 너희도 나가야지. 뭐하고 있어?
3: 토니, 어? 좀 먹기 편한 음식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2: 먹기 편한 음식? 아!
1: 마법 항아리야! 정말 맛있는 음식 중에 먹기 편하고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다양한 맛까지 있는 음식으로 부탁해!
4: 마법 항아리?
5: 무슨 속셈이야?
1: 먹기 편한 작은 음식 한 가지로 바꾸면 상대하기 편해질 거야.
5: 그런 음식이 뭐가 있는데?
2: 먹기 편한 음식은
1: 과자!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려면.
5: 근데
1: 이게 무슨 소리지?
6: 이 소리는 설마!
3: 쟁이라면 못 참지.
1: 기간 내는

0: 장난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이지요?
1: 우리 뭐 했지? 아, 숨바꼭질이야.
0: 숨바꼭질 할 때 그런 소리는 안 나요. 아무 일도 없는 거지요?
2: 그럼요, 그럼요. 아무 말썽 안 피웠죠.
0: 그럼 사이좋게 착하게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네.
2: 간신히 작게 만들었다.
0: 아니, 이 마법 항아리가 어디 갔지?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클릭서
2: 클릭서 얼마세가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0: 자석으로 만나는 입체 세상.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7: 대머리가 9번 간다. 3인조 차가야지.
6: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8: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0: 애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젤?
2: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5: 얼굴엔
7: 순한길길.
5: 줄무랑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6: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온다라 뭐해?
1: 내가 이번에 축구팀 주장이 됐거든. 그래서 선수를 뽑고 있어.
0: 그렇구나. 어? 응? 근데 얘는 왜 X야?
1: 아, 축구장 청소나 시키려고.
0: 얜 축구 잘 못해?
1: 아니, 엄청 잘하지. 최우수 선수로 뽑힌 적도 있어.
0: 어? 근데 왜?
1: 이 저번에 날 빼고 애들이랑 햄버거 먹으러 갔단 말이야.
0: 뭐라고? 겨우 햄버거 때문에 잘하는 친구를 뺀다고?
2: 온다라, 그럼 시합에서 불리하지 않겠니?
1: 제가 얼마나 햄버거를 좋아하는데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2: 맙소사, 저렇게 멀리 보지 못해서야. 그래, 온다라, 우리 어디 좀 다녀오자.

0: 어디 있느냐, 왕건! 네 포들은 모두 처리했으니 그만 포기하고 나오거라! 샅샅이 튀져라! 왕건!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라! 이번엔 반드시 너의 목숨을 끊어놓을 것이야!
1: 폐하, 죄송합니다.
2: 신순겸 장군, 이게 무슨 짓이오?
1: 왕건 폐하, 제가 폐하의 옷을 입고 폐하인 척하며 현원을 유인하게 싸웁니다.
2: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1: 그 틈에 폐하는 빠져나가십시오. 살아남으셔서 더 큰 일을 하셔야 합니다.
2: 아니돼요, 그럴 순 없어.
0: 왕건 내 이놈, 어딜 도망가는 게냐? 드디어 왕건을 해치웠다!

0: 저는 네 이놈 하늘이시여 어떻게 해야 저놈을
1: 왕건폐야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웬 놈들이냐? 저놈들을 포박하라!
2: 그만! 당장 멈춰라!
3: 저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2: 괜찮소. 답답한 내 마음을 하늘에 고했을 때 하늘에서 답으로 내려준 사람들이 아니오.
3: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2: 어찌됐든 이것도 하늘의 뜻일 테니 다 의미가 있겠지.
4: 근데 저분은 누구예요?
3: 고려의 첫 번째 왕, 왕건이란다.
4: 왕건이요? 왕건더기 할 때 그 왕건?
5: 너 진짜 몰라? 견원이랑 전쟁도 하고.
4: 응? 견원은 또 누구야?
2: 지금 뭐라고 했느냐?
4: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견원이야?
2: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아무리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 해도 그것만은 절대 용서치 않으리라.
4: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3: 결혼에 대한 분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6: 헤아, 급히 보고 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2: 무슨 일이냐?
6: 견원이 고려로 오고 싶다는 구조 요청을 보냈사옵니다.
2: 뭐라? 견원이?
7: 절대로 견원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자가 감히 어떻게? 이건 분명 계략이옵니다.
6: 신순겸 장군과 고려의 병사들이 견원의 칼에 목숨을 잃어 싸웁니다. 지난날 공산처럼 되세의 원한을 잊지 마시옵소서. 자식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아 역사의 교훈이 되게 하소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소서.
4: 도대체 견원이 누군데 이래요?
3: 견원은 후백제의 왕이었는데 견원 때문에 왕건이 목숨을 잃을 뻔했거든. 굉장히 아끼던 신하와 부하들도 잃었고. 근데 지금 견원이 마다들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구조 요청을 보낸 거야.
2: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4: 저...

0: 지금 당장 현원을 구출해오라.
1: 원수 같은 견원을 왜 구출하라고 했을까요? 설마 온다리 말대로 복수하려고? 어? 근데 온다리는 어디 갔지?
2: 그러게요.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1: 온다라!
0: 이 볏짚 속에 결혼을 숨겨놓으면 좋아, 완벽해. 걱정 마십시오, 폐하. 제가 꼭 견원을 구출해 오겠습니다. 전으로 덮으면 더 좋겠는데.
3: 너무 많이 먹었나? 근데 돌아가는 길이 어디였더라? 아, 다리 아파. 좀 앉았다 가야겠다. 누우니까 또 졸리네.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0: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게 무슨 소리지? 뒤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네가 왜 여기 있어?
1: 아저씨는 왜 여기 있어요?
0: 큰일 났네. 여기까지 와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제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왕건이 받아줄지 아니면 아들 손에 죽게 될지.
2: 잘 계신지 확인합니다.
0: 웃기지 마라. 혹시라도 내가 도망갔을까봐 감시하는 것 아니냐. 여기가 침소냐 감옥이냐. 갇혀서 꼼짝 못하는 내 신세가 참으로 우습구나.
1: 지금 견원을 구하러 온 거라고요?
0: 아이 참, 그 볏짚에 숨어 있으라니까.
1: 우와, 재밌겠다.
0: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저기가 견원이 갇혀있는 곳이야. 몰래 잠입해서 구출해 올 테니까 여기서 조용히 꼼짝 말고 기다려.
1: 네,

0: 으아, 깜짝이야.
1: 뭐냐 난.
2: 거기 누구냐?
1: 뭐야, 어떻게 된 거야?
2: 잡아라.
3: 일단 피하고 보자.
2: 잡아라. 저놈들을 잡아라.
4: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엑스맨 때문에 역사가 바뀐 건가? 결혼을 구출하는 게 원래의 역사야? 아니면 여기서 실패하는 게 원래의 역사야? 으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역사 공부 열심히 할 걸.

0: 보초병도 없고 나라도 견원을 구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맞나?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해?
1: 누구냐?
0: 저는 온달인데요. 혹시 할아버지가 견원이세요?
1: 누가 보냈어?
0: 아이 참 시간 없어요. 견원 맞아요? 아니에요? 아저씨!
1: 넌 또 웬 녀석이냐?
2: 왕건 폐하의 명을 받고 모시러 왔습니다.
1: 모시라? 왕건이?
2: 보초병들은 제가 따돌렸으니 안심하고 따라오시지요.
3: 누구냐?
0: 보초병들이에요!
3: 저 녀석들 잡아라!
0: 아니, 따돌렸다면서요!
4: 빨리 이쪽으로!

0: 예하, 준비가 끝나 싸웁니다.
1: 어디 갔었어? 어? 걱정했잖아.
2: 말해줘도 못 믿을걸?
0: 왕국 회안합쇼!

0: 이제 과거의 견원은 죽었습니다.
1: 폐하,
0: 이제부터는 고려의 아버지가 되어 저와 함께 큰 뜻을 펼쳐주시지요.
1: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0: 제가 아버지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2: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죠?
3: 그러게요. 어떻게 원수를 아버지로 삼아요?
4: 사실은 말이죠. 오늘 왕건의 결단은 훗날 둘이 힘을 합쳐 후백제를 물리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왕건은 견훤의 도움으로 후삼국의 통일을 이루게 되죠.
2: 와, 정말

0: 용서와 포용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온 거죠.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부르지만 용서와 화해는 위대한 평화를 가져온답니다.
1: X표가 지워졌네.
2: 응, 같이 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 웬일이래? 햄버거 때문에 복수한다더니?
2: 넓은 포용심으로 용서해주기로 했어.
1: 오, 그럼 용서하는 김에 하나 더 괜찮아?
2: 당연하지. 뭔데?
1: 사실 네가 냉장고에 남겨뒀던 케이크 내가 먹었거든. 용서해줄 거지?
2: 용서 못해!
1: 너 왕건이 어? 누군지 알아?
2: 당연하지. 왕건 덕이를 좋아하는 분이잖아.
1: 그게 아니라.
2: 장난친 거야. 원수였던 견원을 용서한 분이잖아.
0: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태조 왕건은 877년에 태어나 943년에 사망한 고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첩보병과 온달 총 두 명이 견원을 구출하러 갔었지만 실제로는 유금필이라는 지휘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함대를 이끌고 금산사라는 절에 갇혀 있었던 견원을 고려로 구출해왔습니다.
2: 선생님! 질문 있어요!
0: 뭐죠?
2: 견원을 용서한 다음 왕건은 어떻게 됐어요?
0: 견원을 받아준 이후에 왕건은 신라를 차지하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일리천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후삼국 통일을 이뤄냅니다. 그렇게 왕건은 통일된 고려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1: 아, 맞다! 선생님, 저도 질문이요.
0: 네, 말씀하세요.
1: 왕건이랑 견원이 전투를 벌인 곳은 공산이라고 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공산을 팔공산이라고 부르나요?
0: 전투가 벌어진 공산은 현재 팔공산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신순겸을 비롯한 8명의 장수가 이곳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팔공산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이제 왕건에 대해 잘 알겠죠?
2: 네!
0: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3: 야호! 왕건카드 수집 성공!
2: 음식에 만드는 숙제라니 짤 못해 포기야 포기. 적극이라뇨. 눈도 똑같고.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랜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Earwig.
1: Earwig.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재난기지 국민행동 요령 축산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구의 풍들도 많이 떠들어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 요망. 대피 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그림책 뽕뽕뽕.
1: 빨간 암탉, 아람. 오늘도 부지런한 빨간 암탉은 해님보다 빨리 일어났어. 앞치마를 두른 빨간 암탉은 이리 꼬꼬 저리 꼬꼬, 그래서 모두 빨간 꼬꼬라고 불렀지. 다른 친구들은 어디에 있지? 뱃살이 출렁출렁, 뚱보돼지 꿀꿀이는 2층에, 뒹굴뒹굴, 게으름뱅이 고양이 까망이는 3층에, 드르렁드르렁, 잠꾸러기 강아지 누렁이는 4층에, 쓱싹쓱싹 마당을 쓸고 또 쓸고, 빨간 꼬꼬는 언제나 신나게 청소했어.
2: 어? 노란 옥수수 씨앗이네?
1: 빨간 꼬꼬는 마당 한 구석에서 옥수수 씨앗을 발견했어.
2: 나는야 빨간 꼬꼬. 가장 신나는 일은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 뽀글뽀글. 나는야 부지런한 빨간 꼬꼬.
1: 빨간 꼬꼬는 옥수수 씨앗을 심기로 했어.
2: 누가 나랑 같이 옥수수 씨앗을 심을래?
3: 난 싫어, 꿀꿀.
4: 나도 싫어, 냥.
5: 나도 싫어, 멍멍.
2: 그럼 나 혼자 해야겠네.
1: 빨간 꼬꼬는 햇볕이 잘 드는 땅에 씨앗을 콕콕 심었어. 흙으로 꾹꾹 누르고 졸졸졸 물을 주었어.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옥수수 싹이 쏙 고개를 내밀었지.
2: 나는야 빨간 꼬꼬. 가장 신나는 일은 옥수수 씨앗을 심는 일. 뽀글뽀글. 나는야 부지런한 빨간 꼬꼬.
1: 하루 이틀 사흘이 더 지나자 드디어 옥수수가 주렁주렁 열렸어. 빨간 꼬꼬는 혼자서 옥수수를 따 바구니에 담았어.
2: 누가 나랑 같이 옥수수 껍질을 벗길래?
5: 난 싫어, 멍멍.
4: 나도 싫어, 냥.
3: 나도 싫어, 꿀꿀.
2: 그럼 나 혼자 해야겠네.
1: 거칠거칠한 옥수수 껍질을 벗으니 매끈매끈한 노란 옥수수가 당긋.
2: 나는야 빨간 꼬꼬. 가장 신나는 일은 옥수수를 따서 껍질을 벗기는 일. 꼬글꼬글. 나는야 부지런한 빨간 꼬꼬.
1: 바구니에 노란 옥수수가 가득 찼어.
2: 누가 나랑 같이 옥수수 빨래?
5: 난 싫어, 멍멍.
4: 나도 싫어, 냥.
3: 나도 싫어, 꿀꿀.
2: 그럼 나 혼자 해야겠네.
1: 빨간 꼬꼬는 옥수수를 빻았어. 매끈매끈한 옥수수 알갱이가 보슬보슬한 옥수수 가루로 변신.
2: 나는야 빨간 꼬꼬. 가장 신나는 일은 옥수수를 빻는 일. 꼬글꼬글. 나는야 부지런한 빨간 꼬꼬.
1: 커다란 그릇에 노란 옥수수 가루가 듬뿍. 집에 들어온 빨간 꼬꼬는 친구들에게 물었지.
2: 누가 나랑 같이 옥수수 빵을 만들래?
3: 난 싫어, 꿀꿀.
4: 나도 싫어, 냥.
5: 나도 싫어, 멍멍.
2: 그럼 나 혼자 해야겠네.
1: 빨간 꼬꼬는 큰 그릇에 달걀을 톡, 설탕이랑 버터를 넣고 휘휘, 우유랑 옥수수 가루를 넣고 휘휘, 주물럭 주물럭 반죽하고 오븐에 쏙 넣었어.
2: 나는야 빨간 꼬꼬. 가장 신나는 일은 빵을 만드는 일. 꼬글꼬글. 나는야 부지런한 빨간 꼬꼬.
1: 고소한 빵 냄새가 솔솔, 보들보들한 옥수수 빵이 먹음직스럽게 구워졌어. 그러자 돼지 꿀꿀이, 고양이 까망이, 강아지 누렁이가 부엌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어.
5: 빨간 꼬꼬야, 누구랑 같이 옥수수 빵을 먹을래?
2: 나 혼자 씨를 뿌리고, 나 혼자 옥수수를 가꾸고, 나 혼자 옥수수 껍질을 벗겼잖니? 그리고 나 혼자 옥수수를 빻고, 나 혼자 빵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 혼자 다 먹을래.
1: 빨간 꼬꼬는 옥수수 빵을 혼자 다 먹었어. 부스러기까지 남기지 않고 말이야. 그 뒤로 돼지 꿀꿀이, 고양이 까망이, 강아지 누렁이는 빨간 꼬꼬를 잘 도와주었대.
6: 황새가 된 임금님, 아람. 그날따라 임금님은 참 심심했어. 천장을 멀뚱멀뚱 쳐다보다 콧구멍을 후볐고 괜히 연못에 돌을 던지기도 했으니까. 그때였어. 장사꾼이 들이닥친 건 말이야.
7: 여러 나라에서 들여온 귀한 물건입니다.
6: 임금님은 장사꾼이 가져온 물건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어. 그러다 상자 하나를 발견했지.
8: 이 상자는 무엇이냐?
7: 이건 아주 특별한 것이지요.
6: 장사꾼은 임금님을 흘금 쳐다보았어. 상자 안에는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힌 쪽지와 거무스름한 가루가 담긴 통이 들어있었어.
7: 마음에 드신다면 특별히 임금님께 드리지요.
6: 임금님은 그 말에 솔깃해서 상자를 받았어. 쪽지에 뭐라고 적혔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 임금님은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학자를 불렀어. 학자는 쪽지에 적힌 글을 찬찬히 보며 말했어.
8: 이 가루를 먹은 다음 무타보하면 동물로 변합니다. 다시 사람이 되려면 동쪽을 향해 세 번 절한 뒤 무타보하면 되지요. 그런데 동물로 변했을 때 절대 웃으시면 안 됩니다. 주문을 잊어버리거든요.
6: 임금님은 어떤 동물로 변할까 생각하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 임금님은 믿을 만한 신하와 몰래 궁전을 빠져나왔어.
8: 어떤 동물이 좋을까?
6: 마침 연못에는 황새들이 딱딱 소리를 내고 있었어.
8: 바로 저거야.
6: 왕과 신하는 가루를 입안에 탁 털어넣고 무타보를 외쳤어. 그러자 다리가 가늘어지고 팔은 큰 날개로 변했지.
8: 와, 정말 황새로 변했습니다.
6: 신하는 날개를 퍼드덕거리며 폴짝폴짝 뛰었어. 임금님은 목을 쭉 빼며 늠름하게 걸었지. 그때 황새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
2: 개구리 다리 하나 나눠줄까?
1: 아니, 안 먹을래. 요즘 자꾸 엉덩이에 살이 쪄서. 그리고 지금 좀 바빠. 춤연습을 해야 하거든.
6: 황새는 한쪽 다리를 들고 날개를 우아하게 펼치며 춤을 추었어. 그러다 첨벙 넘어지고 말았지. 황새가 된 임금님과 신하는 웃음을 터뜨렸어.
8: 이를 어째?
5: 다시 돌아오는 주문이 뭐였죠?
8: 브라보? 아니야.
5: 그럼 무다리?
6: 왕과 신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도무지 주문이 생각나지 않았어. 황새가 된 임금님과 신하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 며칠이 지나자 새 임금님이 온다는 소문으로 나라 안이 떠들썩했어. 새 임금님은 다름 아닌 장사꾼의 아들이었어.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마법사가 장사꾼으로 변장해서 임금님을 속였던 거야. 그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 그때였어. 낡은 성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어.
4: 엉엉, 부엉. 저는 인도의 공주예요. 마법사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저를 부엉이로 만들어버렸어요.
6: 부엉이 공주가 한쪽 날개로 눈물을 닦으며 하소연했어.
8: 그거 참, 실은 우리도 마법사에게 당했다오.
6: 임금님은 부엉이 공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울음을 그친 부엉이 공주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어.
4: 마법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와 자신들이 저지른 나쁜 짓을 떠벌린답니다. 어쩌면 그때 주문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8: 오, 부엉이 공주, 그날을 알려주시오.
6: 부엉이 공주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4: 대신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저와 결혼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6: 한쪽 날개로 머리를 극적이던 임금님은 신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
8: 자네가 부엉이 공주와 결혼하기나.
5: 예? 저님이 오래전에 결혼을 했는걸요. 오히려 임금님이 아직 혼자 계시

0: 바보 같은 임금이 걸려들 줄이야. 그런데 그 주문이 뭐였나? 그건 바로 무타보라네.
1: 임금님과 신하는 기둥 뒤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성을 빠져나왔지. 임금님과 신하는 떠오르는 해를 향해 세 번 절하고 큰 소리로 무타보를 외쳤어. 그러자 펑 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지. 사람이 된 임금님과 신하는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 기뻐하던 임금님이 이상한 귀척에 뒤를 돌아보니 웬 아름다운 아가씨가 앉아있었어.
2: 설마 부엉이 공주?
3: 네, 제가 부엉이 공주입니다.
2: 정말 아름답군요.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1: 세 사람은 궁전으로 향했어. 임금님은 마법사를 잡아 벌을 주었고 왕노릇을 한 마법사의 아들에겐 거무스름한 가루약을 먹여 황새로 변하게 했어. 그뿐 아니라 간지럼을 태워 웃게 만들고는 세상에 가둬버렸지. 임금님은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어. 이따금 심심해질 때면 왕은 황새 흉내를 냈어. 딱딱 불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퍼드덕거리며 궁전을 돌아다녔어. 그럼 왕비도 부끄러운 듯 부엉부엉 소리를 냈지. 아이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어. 궁전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
4: 홀레 할머니, 아람.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와 두 딸이 살았어요. 게으른 친딸은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만 부지런한 의붓딸은 그러지 못했어요. 새엄마가 하루 종일 일을 시켰거든요.
5: 뭘 꾸물거려? 설거지가 끝났으면 얼른 청소도 하고 실도 뽑아야지.
4: 부지런한 딸은 잠시 앉아서 쉬지도 못했어요. 하루는 부지런한 딸이 실을 뽑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실패도 빨갛게 피로 물들었어요. 부지런한 딸은 실패를 우물물에 씻으려다가 그만 우물 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새엄마는 불같이 화를 냈지요.
5: 냉큼 가서 실패를 건져오너라!
4: 부지런한 딸은 밥도 쫄쫄 굶은 채 실패를 찾으려고 우물 속에 뛰어들었어요. 부지런한 딸이 깜빡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떴을 때는 꽃밭에 누워있었지 뭐예요. 어디에선가 고소한 냄새까지 솔솔 났어요. 바로 빵 굽는 오븐에서 나는 냄새였지요. 오븐 속의 빵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요.
6: 뜨거워! 아, 뜨거워! 제발 꺼내주세요! 까맣게 타버릴 것 같아요!
4: 부지런한 딸은 빵 주걱으로 빵을 하나하나 꺼내주었어요. 부지런한 딸이 또다시 길을 가는데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나타났어요.
7: 아휴, 무거워. 무거워서 팔이 부러질 것 같아. 사과 좀 따주세요.
4: 부지런한 딸은 이번에도 사과를 다 따주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때 저 멀리에 작은 오두막이 보였어요. 부지런한 딸은 오두막 창문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어요. 앞니가 대문짝만한 할머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부지런한 딸은 겁이 덜컥 났지요.
3: 얘야, 나는 홀레 할머니란다. 무서워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꾸나. 너는 깃털이 펄펄 날리도록 내 이불만 잘 털어주면 된단다.
4: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부지런한 딸은 오두막에 머물기로 했어요. 부지런한 딸은 아침마다 깃털이 펄펄 날리도록 이불을 털었어요. 그러면 온 세상에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지요. 부지런한 딸은 눈 내리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홀레 할머니는 부지런한 딸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부지런한 딸은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8: 할머니, 이곳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가고 싶어요.
3: 오냐 오냐, 나를 잘 도와줬으니 돌려보내주마.
4: 부지런한 딸이 홀레 할머니를 따라가는데 아주 커다란 문이 나타났어요. 부지런한 딸이 그 앞에 서자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져 내렸지요. 부지런한 딸은 온통 황금투성이가 되었어요.
3: 그동안 일해준 보답이란다. 잘 가거라.
4: 홀레 할머니는 실패도 돌려주었어요. 커다란 문이 열리는 순간 부지런한 딸은 어느새 우물 밖에 서 있었지요.
5: 꼬꼬다 꼬꼬꼬! 번쩍번쩍 황금 아가씨가 돌아왔어요!
4: 우물가에 있던 수탈기 후드덕거렸어요. 새엄마와 게으른 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황금투성이가 된 부지런한 딸을 보고는 어찌된 일인지 꼬치꼬치 캐물었지요.

0: 부지런한 딸은 홀레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1: 너도 얼른 가서 황금을 받아오너라.
0: 새엄마는 게으른 딸의 등을 떠밀었어요. 게으른 딸은 실은 뽑지도 않고 일부러 가시나무로 손가락을 찔러 실패에 빨갛게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피 묻은 실패를 우물에 던지고는 우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지요. 게으른 딸도 빵 굽는 오븐을 만났어요.
2: 뜨거워! 아, 뜨거워! 제발 꺼내주세요! 까맣게 타버릴 것 같아요!
0: 빵들의 아우성에 게으른 딸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3: 흥! 너무 뜨겁잖아?
0: 그러고선 그대로 지나쳐갔어요. 얼마 뒤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만났어요.
2: 아휴, 무거워. 무거워서 팔이 부러질 것 같아. 사과 좀 따주세요.
0: 게으른 딸은 심술궂게 대답했어요.
3: 치, 힘든 건 싫어.
0: 게으른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게으른 딸은 금세 홀레 할머니 오두막을 찾아냈어요. 앞니가 대문짝만한 홀레 할머니를 보고도 겁내지 않았지요. 게으른 딸은 다짜고짜 할머니 일을 돕겠다고 했어요.
3: 뭐든 시키세요. 저만큼 일 잘하는 아이도 없다니까요.
4: 그러렴. 깃털이 펄펄 날리도록 이불을 세차게 털어야 한다.
0: 게으른 딸은 홀레 할머니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어요.
4: 황금을 받아서 돌아갈 텐데 이 정도쯤이야.
0: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게으른 딸은 슬슬 꾀가 났어요. 그 다음 날은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홀레 할머니의 깃털 이불을 탈탈 털지도 않았고 하루 종일 빈둥거렸어요. 홀레 할머니는 게으른 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3: 당장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0: 게으른 딸은 홀레 할머니를 따라가며 속으로 좋아했어요. 곧 황금비가 내릴 차례니까요. 게으른 딸이 문 앞에 서자 황금은커녕 시커먼 기름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3: 그게 바로 네가 일한 몫이지. 잘 가거라.
0: 홀레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커다란 문이 닫혀버렸어요. 게으른 딸은 시커먼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울며 불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5: 꼬꼬다 꼬꼬꼬. 지저분한 아가씨가 우스꽝스럽네요.
0: 새엄마는 게으른 딸을 보고는 몸져 누워버렸어요. 게으른 딸은 몇 날 며칠 박박 문질렀지만 시커먼 기름은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게으른 딸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대요.
6: 백장미와 홍장미, 아람. 옛날 어느 작은 오두막집에 엄마와 두 딸이 살았어. 오두막집 앞에는 두 그루의 장미나무가 자라고 있었지. 한 그루에서는 눈처럼 새하얀 백장미가 피었고 다른 한 그루에서는 앵두같이 빨간 홍장미가 피었어. 엄마는 장미처럼 예쁜 두 딸을 백장미, 홍장미라고 불렀어. 백장미와 홍장미는 착해서 엄마도 잘 도와드렸어. 둘은 사이도 무척 좋아서 늘 붙어 다녔지. 백장미와 홍장미는 숲속을 돌아다니며 산딸기를 따는 것을 좋아했어. 숲속을 돌아다니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신기하게도 어떤 동물도 백장미와 홍장미를 해치지 않았어. 오히려 숲속 동물들은 백장미와 홍장미랑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지. 여느 때처럼 한가로운 저녁 시간.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렸어.
7: 홍장미야, 어서 가서 문을 열어보렴. 잘 곳 없는 나그네인가 보다.
6: 엄마의 말에 홍장미가 문을 열었더니 벌벌 떨고 있는 곰이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
7: 저런, 가여운 곰이구나. 어서 들어와서 따뜻하게 쉬렴.
6: 엄마는 불쌍한 곰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 백장미와 홍장미는 곰에게 다가가 말했지.
2: 우리가 눈을 톡톡 털어줄게.
8: 얘들아, 정말 고마워.
6: 백장미와 홍장미의 다정한 보살핌에 곰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 어느새 백장미와 홍장미는 곰과 친해졌어. 곰이랑 털실감기 놀이도 하고 곰의 등에 올라타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했어. 백장미와 홍장미의 장난이 너무 심할 때면 곰은 소리쳤어.
8: 아이고, 나 좀 살려줘.
6: 그러면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는 장난스럽게 말하셨지.
7: 백장미, 홍장미야, 네 신랑감을 너무 괴롭히지 마라.
6: 따뜻한 봄이 되자 곰은 다시 숲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
8: 나는 숲속에 나쁜 나

0: 난쟁이들로부터 내 보물을 지키러 가야 해. 땅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는 난쟁이들이 땅속에 있지만 따뜻한 봄이 오면 난쟁이들이 땅 위로 올라오거든. 그러면 내 보물을 보고 훔쳐갈지도 몰라.
1: 백장미와 홍장미는 무척 슬퍼하며 곰과 헤어졌어. 며칠 뒤 백장미와 홍장미가 숲을 거닐대었어. 쓰러진 나무에 수염이 끼인 난쟁이가 꼼짝달싹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었지 뭐야.
2: 나 좀 도와줘, 나 좀.
3: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난쟁이 아저씨?
1: 홍장미가 묻자 난쟁이는 마구 화를 내며 말했어.
2: 땔감으로 쓸 나무를 베다가 이렇게 됐지. 얼른 내 수염을 빼달란 말이야.
1: 마음씨 고운 백장미와 홍장미는 난쟁이를 도와주었어. 하지만 난쟁이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수염은 빠지지 않았어. 그러자 백장미는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어 난쟁이의 수염을 싹둑 잘라주었어.
2: 이런, 감히 내 멋진 수염을 잘라?
1: 오히려 난쟁이는 버럭 화를 내며 황금이 된 보자기를 들고 가버렸어. 얼마 뒤 백장미와 홍장미는 냇가에서 난쟁이를 또 보았어. 낚싯줄에 수염이 엉킨 난쟁이는 점점 물속으로 끌려들어가고 있었어. 이번에도 백장미는 난쟁이의 수염을 잘라줄 수밖에 없었지.
2: 에이, 뭐야! 또 내 멋진 수염을 잘라?
1: 난쟁이는 길길이 뛰며 진주가 된 보자기를 챙겨서 후다닥 가버렸어. 백장미와 홍장미는 심부름 가는 길에 난쟁이를 또 보고야 말았어.
2: 에이, 나쁜 독수리야! 나를 빨리 내려놔!
1: 난쟁이는 독수리에게 붙잡혀서 버둥거리고 있었지. 백장미와 홍장미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난쟁이였지만 가여웠어. 이번에도 난쟁이를 독수리에게서 간신히 떼어주었지. 그랬더니 세상에 난쟁이가 이렇게 말했어.
2: 너희들이 나를 세게 잡아당겨서 내 멋진 옷이 망가졌잖아.
1: 그러고는 보석이 든 자루를 들고 바위 아래로 쪼르르 들어가 버렸어. 백장미와 홍장미는 한숨을 푹 쉬고 가던 길을 계속 갔지. 심부름을 마친 백장미와 홍장미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나무 구멍에 보석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게 보였지.
3: 우와, 이렇게 많은 보석은 처음 봐.
1: 백장미와 홍장미가 보석을 구경하느라 정신없을 때 어디선가 난쟁이가 쪼르르 달려왔어.
2: 이건 다 내 거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1: 난쟁이는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어. 바로 그때 으르렁 으르렁 눈 깜짝할 사이에 커다란 곰이 달려왔어. 깜짝 놀란 난쟁이는 벌벌 떨며 말했어.
4: 존경하는 곰나리, 이 보물을 다 드릴게요. 저 대신 백장미와 홍장미를 잡아드세요.
1: 하지만 곰은 난쟁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난쟁이를 앞발로 뻥 하고 날려버렸어. 백장미와 홍장미는 너무 무서워서 앞만 보며 도망쳤어. 그때 뒤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
0: 백장미, 홍장미야, 도망치지 마.
1: 겨우내 함께 지냈던 곰의 목소리였어. 백장미와 홍장미가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곰의 가죽이 스르르 벗겨지더니 멋진 청년이 서 있었어. 황금빛 옷을 입은 청년은 말했어.
5: 나는 먼 나라의 왕자로 난쟁이의 저주에 걸려 곰이 된 거야. 이제 난쟁이를 물리쳤으니 저주에서 풀려났단다.
1: 그 뒤 왕자와 백장미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 왕자를 만나려고 온 왕자의 동생은 홍장미와 사랑에 빠졌고 말이야. 백장미와 홍장미는 결혼을 해서도 함께 엄마를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 난쟁이가 모아둔 보석은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지.
6: 그림책 뽕뽕뽕.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7: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7: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7: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7: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0: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철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서울 한복판.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 지역.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골목은 이제 철거 표지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깨진 유리와 잔해 사이에서 지친 삶을 이어가는 작은 생명들. 이곳의 고양이들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발로 뛰는 사람들. 철거의 그늘 아래 남겨진 고양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갈 곳을 잃은 고양이들이 모인 작은 공간.
1: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된 고양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여기는 보강동이랑 이제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한 아이들을 잠시 이제 임시 거처로 보살피고 있는 곳이에요.
0: 간신히 구조된 고양이들은 이곳에서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 대신 임시 보호처에서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을 만난 고양이들.
2: 제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제 재개발 용산구에서 이런 곳에 재개발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고양이들이 적어도 300마리 이상이다라는 내용을 듣게 돼서 그러면 저희가 함께 이제 구조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구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까지 저희만 구조한 걸로 따지면 일단 190마리 이상은 한 것 같고요.
0: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현장에서 구조자들의 손끝은 단 한 생명을 향해 닿았습니다. 이름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곳. 옹벽 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구조된 옹벽이
3: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4: 아이고 귀엽다.
0: 길에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데 온 힘을 쏟는 사람들.
2: 보고 있으면 안 먹어.
5: Every day like looking for food, looking for water. No one cares about them. And if there's no like people like us, they will just die in the streets. And that is, I think it's really sad.
0: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길냥이들.
2: 진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안에도 100마리 이상이 있는데요. 밖에 지금 저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이 공간에도 당연히 100마리 이상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고양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개체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 건너편도 마찬가지고요.
0: 이들 외에도 고양이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개인 활동가 김유진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작은 생명들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녀.
6: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보강동 재개발 지역에 남은 고양이들을 보살피러 가고 있습니다.
0: 같은 시간, 같은 골목에서 밥을 기다리는 고양이들.
7: 럭키 기다려. 놀래지 마. 놀래지 마. 맘마.
6: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2: 가방에는 뭐 애들 밥줄 그릇, 일회용 그릇이랑 사료, 그리고 물, 물티슈, 캔, 간식들 이런 거 가득 들어있어요.
6: 이거 몇 킬로나 될까요? 무겁지 않으세요?
2: 이거 한 10kg는 넘을 것 같은데요. 많이 가벼워진 거예요. 고양이들이 많이 줄어서 많이 가벼워졌어요.
7: 밥 줄게. 빨리 줄게.
0: 녀석은 드디어 맛있는 한 끼를 마주합니다.
7: 럭비. 맛있어. 많이 먹어.
4: 근데 록시 같은 경우는 제 발걸음 소리를 아는 건지 냄새를 아는 건지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뿅 이렇게 울면서 저를 불러요. 아, 잘 먹네.
7: 맛있어. 록시 이모 갈게.
0: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들의 하루를 이어주는 희망입니다. 또 다른 길고양이를 찾아 나서는 그녀. 그녀가 제공하는 따뜻한 음식 한 줌이 고양이들에게는 세상 전부입니다.
4: 저도 재개발 지역 고양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고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 가장 불쌍한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보상을 받고 떠나지만 고양이들은 그런 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잊혀진 채로 철거하면서 매몰돼서 죽고 이러니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0: 모두 떠나버린 재개발 지역. 무너져가는 골목 한편에서 작은 생명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상처만 남은 아이들. 먹을 것도 숨을 것도 사라진 재개발 지역에서 깨진 유리와 녹슨 철근 사이를 기어가다가 상처 입은 고양이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구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3: 제니! 아,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4: 네, 오늘은 네. 네, 한 마리 구조할 거고 네. 네, 트랩 놓고 꼭 성공합시다.
3: 할 수 있어요.
4: 네.
0: 높은 펜스가 세워진 후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철거지에.
7: 호돌아,
3: 이리 와. 옳지.
7: 옳지, 옳지, 옳지.
8: 호돌이는 여기 재개발 지역 가장 중앙에 살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호돌이가 여기까지 나와서 사료를 먹을 거라고 기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몇 개월 만에 만나게 됐고 근데 살이 많이 빠져있네요. 먹을 것도 없고 안에는 철거가 한창이기 때문에 바닥은 다 유리 파편이고요. 위험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살기 힘든 환경입니다.
7: 건강이 괜찮아.
3: 아,
0: 재개발 지역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3: 밀크야, 왜?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오늘?
4: 재개발 지역은 공가철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주를 하면,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이주를 하면 문을 아예 잠그고요. 못을 박아서 잠그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겁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면 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숨어요. 그래서 그 채로 이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창문도 닫혀 있고 문도 닫혀 있잖아요. 안에는 먹을 게 없고 그런 식으로 안에 굶어 죽는 거죠. 그렇게 굶어 죽어서 제가 찾아낸 백골 사체도 꽤 돼요.
0: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작은 생명들.
4: 이 구역 경계는 그냥 차도예요. 도로고 또 다른 지금 재개발, 철거 중에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양이들이 이동할 곳이 없어요. 고립지이기 때문에 구조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해야 합니다.
0: 철거 현장에 굉음이 울릴 때마다 고양이들

0: 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듭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구조들.
1: 집에 가자. 어야 어야 우리 새끼.
0: 오늘도 구조를 위해 트랩을 들고 나섰습니다. 과연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2: 트랩 끝 안쪽에 발판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뭐 캣닙 이런 거로 뿌려놓고요. 그 간식을 먹으려고 발판을 밟게 되면 이 문이 내려갑니다.
0: 또 다른 생명의 구조를 위해 고양이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구조할 고양이는 누구일까요?
2: 미라벨이란 아이가 있고요. 이 고양이는 지금 한 7, 8개월 됐을 거예요. 근데 한 두 달 전에 출산을 했고요. 지금 그 새끼가 죽은 걸로 추정되거든요. 아기 고양이가. 그래서 이 고양이도 시급하게 구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0: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미라벨을 간식으로 유인해 봅니다. 트랩을 설치한 후 미라벨이 들어가기를 기다리는데 한참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미라벨. 다시 미라벨이 갈 만한 곳으로 이동.
1: 미라벨!
0: 과연 이곳에선 미라벨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동한 장소에 다시 트랩을 설치했는데요.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됩니다. 벽 뒤에서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내는 미라벨. 숨소리마저 삼킨 채 미라벨의 움직임을 살피는데 이번엔 과감하게 아빠를 트랩 안에 넣었습니다. 위한 기다림도 잠시. 트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미라벨. 드디어 구조 성공!
1: 됐다!
2: 미라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기야.
3: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닥쳐요, 이러면.
0: 미라벨의 상태가 걱정인 그녀.
1: 너무 다행이에요.
0: 길에서 생활했던 미라벨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출산과 수유로 많이 쇠약해진 미라벨의 건강검진이 시급한 상황. 전염병 검사와 기생충 검사, 기본 건강검진이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4: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환경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원에 감염될 확률이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이제 생명에 크게 위험이 되는 이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진 않았고 이제 흔히 감염될 수 있는 귀진드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귀진드기는 이제 약물로 치료가 당일로 가능하고요.
5: 그런 먹는 고기 안에도 양성 반응 치질이는 지속형 항생제 시설을 도와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수면 진행해서 중성을 빨리 도와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2: 전염병 검사도 다 음성이고 뭐 피검사도 다 괜찮고 대신에 기진드기가 좀 있어서 그거는 처치해 주셨어요.
0: 구조 후에도 자신의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유진 씨. 그동안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한 고양이들 중 네 마리를 보살피고 있는데요. 이 중에도 아픈 손가락인 고양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는 마루입니다.
2: 엉덩이 쪽 터치는 가능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굴 쪽 가져가면은 아직은 엄청 싫어해요.
0: 2년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마르가 안타까운 집사.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구조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유진 씨.
2: 마르가 저는 개냥이

0: 이해가 안 돼도 좋으니까 제가 그냥 저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제가 기본적인 케어도 해주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 그녀의 고민 해결을 위해 출동한 나응식 선생님. 재개발 지역부터 같이 둘러보기로 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이미 공사 한창 중인 것 같은데 오늘 뭐 얘기를 많이 듣진 않았지만
0: 네.
2: 누가 봐도 여기 구조활동하고 계신 네, 보호자님 같은데 여기 지금 상황이 좀 어때요? 그러면?
0: 지금 펜스 처리가 다 마무리되고 안에서 철거가 한창인 상황.
2: 철거 한창인 상황?
0: 네.
2: 그러면은 여기 좀 둘러보면서 여기 현장 분위기라던가 그동안에 아마 엄청난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0: 네.
1: 현장 상황을 둘러보는 두 사람.
0: 작년 여름부터
2: 네.
0: 이제 상부역 경계가 있잖아요.
2: 네네.
0: 그럼 이쪽으로 아이들을 좀 이동시켜야겠다 계획을 하고 밥자리를 조금 조금씩 이동을 시켰어요.
2: 그렇죠. 네. 단계적 이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0: 네, 맞아요.
2: 고양이들은.
0: 이제 여기에 생태 통로가 생겼으면 좋겠다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좀 중요한 일들은 지자체에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2: 용산구청이나
0: 네.
2: 지금 건설사에서 그래도
0: 네,
2: 다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구나.
0: 네네.
2: 많은 사람들 뭐 여기 뭐 재개발하면 좋으니까
0: 네네.
2: 고양이도 그냥 다 싹 모아서
0: 네네.
2: 싹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0: 그렇게 많이들 저한테도 얘기하세요.
2: 그렇죠.
0: 네, 고양이는 네. 영역동물이잖아요.
2: 맞아요.
0: 네,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응 과정 없이 이 고양이들을 그냥 구조해서
2: 네.
0: 다른 지역에 방사하게 되면 생존 확률이
2: 매우 낮아지죠.
0: 네.
2: 이게 개인 일도 있으실 거고
0: 네네.
2: 개인 삶도 있으실 텐데
0: 네네네.
2: 어떻게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0: 많이 힘들었죠.
2: 그래서
0: 이제 구조를 한창 했을 때는 여기 저 3일간 자면서 노숙하면서 구조를 했었어요.
1: 직접 생태 통로와 임시 급식소의 상태를 보러 갑니다.
2: 생태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중에 여기가 하나?
0: 네, 하나예요.
2: 네.
0: 여기가 이제 고양이 이동 통로고요.
2: 지금 몇 분이 이렇게 지금 급식소 몇 군데다?
0: 지금 생태 통로가 네 군데 정도가 있고요.
2: 4군데.
0: 네, 그 네 군데 앞에 이렇게 급식소가 네 개씩 있고
2: 네 개?
0: 네, 저를 포함해서 다섯 팀.
2: 5팀? 매일 오셔야 될 텐데.
0: 네, 날짜를 정해서
2: 네.
0: 어떤 분은 오전에 오시기도 하고 저는 뭐 낮에 오고 저녁에 오시는 분 있고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서 하고 있어요.
2: 이거는 다 자체 제작하신 거예요?
0: 이거는 그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2: 지자체? 용산구청?
0: 네.
3: 이렇게?
0: 네.
3: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만든 거구나.
0: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저 밑에 하얀색 저런 거는 개미들 때문에
4: 맞아요.
0: 네, 신기패를 해가지고.
3: 맞아요. 개미들 네. 있으니까 이렇게
0: 해서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주고 있어요. 물이랑. 네.
2: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0: 맞아요.
2: 왜냐면 안에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정말 대부분은 이제 아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0: 맞아요.
1: 길고양이들의 이동과 생존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연결망, 생태 통로.
2: 이런 것들이 한 좋은 예로 남게 되면 저희가 뭐 서울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이주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지속적으로 이런 선례가 좋게 남는다면은 향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다음으로 며칠 전 구조한 미라벨을 보러 갑니다.
2: 그 워낙 뭐 베테랑이시니까 베테랑이 느껴지거든요.
0: 네.
2: 미라벨이라는 친구 지금 임시 보호하고
0: 네네.
2: 그 준비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0: 네.
2: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일단 이렇게 시선을 다 가려놓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0: 네.
2: 고양이들이 시선 자기가 노출됐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화장실에 앉아있는 거 많이 물어보세요. 왜 화장실에 앉아있냐고.
0: 네.
2: 근데 이거는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이기도 해요.
0: 맞아요.
2: 그래서 긴장감이 좀 낮아진 애들은 그래서 여기서 애가 조금 긴장이 떨어졌다 그럼 화장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자세를 볼 때 웅크리고 화장실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긴장감이 좀 높아졌다. 왜냐하면 화장실이란 공간은 내가 완전히 안전하고 내 개인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저는 항상 고양이들 순화시킬 때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고양이하고 친해질

0: 왜냐면 무심한 듯 유심하라고 하니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듯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듯 하는데 그냥 툭 그냥 툭 얘한테 그러다가 좀 친해지면 아이가 돼. 그래도 얘가 지금 다른 고양이가 있는데도 생각보다 긴장감이 높진 않은데.
1: 네 맞아요.
0: 아까처럼은 도망가지 않죠. 아무 다가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먹는지 안 먹는지는 요 시야를 가려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고민되는 친구 이름은 뭐예요?
2: 마르예요.
0: 마르에.
2: 마르.
0: 마르 그냥 마르.
2: 네.
0: 그다음에 그 친구하고 보호자님 관계는 좀 어때요?
2: 저와의 관계는 이제 길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0: 아 네.
2: 좋은데
0: 네.
2: 이제 실내 생활을 처음 해보잖아요.
0: 네, 네.
2: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움이 많긴 하죠. 생각하는데.
0: 아, 사람 손을 안 타는. 그럼 보호자님은 그러면은 마르라는 친구가 보호자님하고 좀 관계성이 좀 좋아지면은 네. 딱 좋을 것 같다.
2: 네, 좀 짐냥이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창문에서 하늘도 보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0: 그거를 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아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2: 네.
0: 말 한번 보러 가볼까요?
2: 네.
0: 이쪽인가요? 여기가 그러면은 마르가 있는?
2: 네, 마르가 주로 생활하는 방이에요.
0: 아, 여기서 주로 지내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마르인 거죠?
2: 네. 먼저 엉덩이 좀 만진 다음에 안심시켜주고요.
0: 보면은 고양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시그널들이 좀 있는데
2: 네.
0: 이게 보면 눈동자가 되게 커지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은 무심한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막 일부러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아이들이 더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2: 네.
0: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거리감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거긴 해요.
2: 네네.
0: 마르? 자.
3: 순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거리 좁히기는 성공한 마르.
0: 이럴 때 좀 페로몬을 좀 묻히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여기가 페로몬이거든요. 되게 깜짝이야.
3: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0: 아니야 지금
3: 마르도 야옹신도 너무 놀란 상태.
0: 이거 지금 너무 흥분된 상태인데 아이가? 아니야 모르는 거야. 아, 이건 아직 모르는 거야. 알았어 보면 돼. 고양이들끼리도 중요한 게 페로몬을 서로 묻히거든요.
2: 네.
0: 보통은 저희가 없잖아요 사람은.
2: 네.
0: 그래서 인공 페로몬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 페로몬을 보통 고양이를 만지기 전이나 내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보통 옷에다가 네 보통 6분 전에 뿌리기도 하고 담요 같은 거 있죠.
2: 네.
0: 보호자님 쓰고 싶은 담요.
2: 네.
0: 아이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위장막 같은 거죠.
3: 페로몬을 뿌려 위장막을 만들고 페로몬을 뿌린 담요로 마르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마르의 반응은?
0: 이런 데서 이제 먹을 수 있게끔.
3: 하지만 겁쟁이며 마르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0: 아니, 긴장해서 이제 치아도 되게 예민해버리네.
3: 페로몬에 반응하는 다른 고양이들.
0: 아까 얘기했던 이게 핸들링 교육, 핸들링 교육은 5분 시켜야 돼요.
2: 네.
0: 터치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오죠. 이렇게 만져주고 미간 만져주고 다시 안녕. 이걸 놔두는 게 아니라 터치하고 좀 주고 다시 터치하고 계속 미간 좀 만져. 미간을 만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간을 만지면 이게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고양이를 구조해서 입양했을 때 적응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순화라고 하고 순화의 과정에서는 핸들링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2: 네.
0: 이게 시간은 매일 5분씩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아이의 코 인사부터 페로몬을 묻히는 거,
2: 네.
0: 그다음 미간,
2: 네.
0: 따라서 그다음에 등이나 엉덩이 쪽으로 가는 걸 단계적으로 하시면은 아마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2: 네.
3: 다시 안정을 찾은 마르에게 먹이를 주고 스킨십을 시도하는 그녀. 전엔 얼굴 쪽엔 손도 못 대게 했던 마르가 드디어 집사의 손을 허락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된 다른 고양이들에게도 좋은 가족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보통 제일 중요한 게 보강동 같은 이제 이주가 필요한 고양이들은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관심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성화도 돼야 되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 구조된 상태에서 뭐 이주 자연스럽게 이주하는 것도 좋지만 입양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SNS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재개발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작은 생명들이 평생 함께할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술 과목을 맡은 정우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화가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성인이 돼서 새롭게 미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지루하지 않게 또 미술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스트리아 하면 떠오르는 화가 있으세요? 저는 딱 두 명이 떠올랐어요.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슐레겠죠. 이 둘은요, 나이 차이가 무려 29살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때론 친구처럼 또 때로는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처럼 자신만의 예술을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이 두 화가 이야기,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뭐 황금빛부터 에로티시즘 다 들어봤지만 이 화가의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먼저 클림트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황금빛의 화가로 잘 알려져 있죠.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오스트리아에 놀러 갔어요. 당연히 클림트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엔나 공항에서 봤던 광고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클림트의 키스를 보지 못했다면 다시 돌아가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클림트는 비엔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의 유명세와는 다르게요, 자신의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작가였어요. 생전에 뭐 자서전을 쓰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뭐 어떤 그림에 대한 설명도 거의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비의 화가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오죽하면요, 클림트는 생전에 나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은 내 작품을 보고 찾아내면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비의 화가라 부를만 하죠?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에곤 슐레의 사진을 볼게요. 생전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내가 너무 많이 앞서가서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슐레의 누드화는요,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아주 충격적인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드화가 또 현재는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보면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둘이 추구했던 예술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봐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비엔나 분리파입니다. 비엔나 분리파 성전이죠. 이곳은요, 당시의 오스트리아 예술가들이 새로운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에요. 자, 사진이 보입니다. 낡은 어떤 인습에 빠져있던 빈 미술가 협회에 반기를 들고서요,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며 결성된 모임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 시간에 모네와 르누아르도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통과 길을 달리 가는 거예요. 새로운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예술가들은 새로운 걸 창조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과거의 예술과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분리파 성전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입구에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대문짝만에 서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번역하면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이라고 써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분리파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단번에 파악이 되죠. 자, 클림트는요, 분리파 회원일 뿐만 아니라 초대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만나볼 에곤 슐레도 함께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을 이 빈 분리파로 한 번에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초대 회장 클림트의 유년기는 어땠을까요? 구스타프 클림트, 1862년 빈 근교의 바움가르텐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금세공사였어요. 조각공 일도 했죠. 성실하신 분이었는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림에 진짜 금박을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잘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난한 집안이었던 거죠. 그럼에도요, 예술적 재능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빈 응용미술학교에 입학해서요, 회화뿐만 아니라 뭐 프레스코와 모자이크와 여러 기법들을 습득했어요. 졸업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사실 클림트는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동생도 화가였거든요.
동생 이름이 에른스트예요. 에른스트와 친구 프란츠 마치와 함께 회사를 차려요. 아티스트 컴퍼니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빈에서요 재건축 붐이 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았겠어요? 뭐 천장화며 벽화며 의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의뢰받으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클림트가 처음부터 빈의 최고의 화가는 아니었어요. 빈의 우상이라 불리는 화가가 있었어요. 한스 마카르트입니다. 그림 어떠세요? 클림트가 존경한 화가입니다. 그 역사와 완벽한 조화의 비율의 웅장함까지 사실은 모든 면에서 대단했던 화가였어요. 초기에는요, 클림트에게 의뢰가 가는 게 아니라 다 이 한스 마카르트에게 의뢰가 갔어요. 그런데 이 한스 마카르트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의뢰들이 아티스트 컴퍼니에 쏟아진 거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클림트는요, 동생과 친구와 함께 벽화를 많이 그렸어요. 자, 클림트의 초기 실력을 알수 있는 벽화가 있어요. 브루크 극장의 천장화,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그 중에서도요,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무대를.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요, 로미오가 지하 무덤으로 왔어요. 딱그 모습을 포착한 거죠. 약간 어두운 배경 속에요, 하얀 수의를 입은 줄리엣의 얼굴이요, 더 창백해 보이지 않나요?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몰입했어요. 막 몰입해서 일어나서 보고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장면에. 그때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전달되죠. 자, 이 작품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서요, 클린트 본인이 카메오로 나왔어요. 자, 관람객 중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관람객 중에. 그림 오른쪽을 잘 보잖아요? 이 목에 두꺼운 흰색 카라를 두르고 있는 사람 있죠? 클림트예요.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클림트는 자화상을 그리지 않는 화가로 유명해요. 밝혀진 바로는 유일하게 자화상을 그린 게이 작품밖에 없어요. 그리고 클림트 뒤에 붉은색 멋진 옷을 입고 되게 당당하게 서서 보는 사람 있죠? 클림트의 동생 에른스트예요. 아까 같이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앞에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은 누구예요? 프란츠 마치 친구인 거예요. 다시 종합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림트의 화풍과는 다르게요, 아주 고전적인 화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초반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대가 원하는 예술을 해줬던 거예요. 자, 그리고 클림트의 출세작이라 평가받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요, 사실적인 묘사의 정점이에요. 브루크 극장의 관객석이에요. 당시에 브루크 극장을 허물고 새로 건축하게 되거든요. 근데 허물기 전에 그 내부의 모습을 남겨두라는 의뢰가 있었어요. 당시에 사진 있지 않았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진이 조금 저급하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런 건 그림으로 남겨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그림 처음 봤을 때 저는요, 진짜 놀랐어요. 사진인 줄 알았어요. 사진이네? 하고 보는데 그림인 거예요. 야, 사실적인 표현으로 진짜 기가 막히죠. 이 정도로 클림트는 사실 엄청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클림트의 센스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관객석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려져 있죠. 근데 클림트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당시에 실제 귀족들의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당시에는 중산층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부족함 없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또 슐레는요,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고 잘 따랐습니다. 집 앞이 여기다 보니까 어릴 때 슐레는 항상 기차에 관심이 많았고 역을 많이 그렸어요. 자, 슐레가 7살 때 그린 드로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7살 때 그림을 떠올려보세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캐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립니다. 자, 이 작품, 슐레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 재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실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방금 7살 나이 때였죠? 그러면은 15살 슐레가 그린 창밖을 보며 그린 풍경화가 남아있어요. 맑은 하늘에 슐레의 고향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슐레의 대표작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는 자연주의, 보인 대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기 전인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 놀라운 실력이죠. 학창시절에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대요. 그리고 공부엔 관심도 없었고요. 하지만 당시 많은 선생님들이 슐레의 드로잉 실력만큼은 재능이 대단하다고 칭찬했대요. 자, 그런 슐레는요, 빈 아카데미에 입학합니다. 자, 빈 아카데미, 전통을 중요시하는 학교예요. 처음에는 딱 들어갔을 때 그림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도 보수적이에요. 그 분위기에 실망합니다. 너무나 딱딱한 교육 방식이 문제였어요. 인체 해부와 기초 드로잉,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배운 후에야 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모델 드로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학년은요, 유아 물감도 못 만졌답니다.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에곤 슐레가 여기에 잘 적응했을까요? 딱 봐도 못했겠죠.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슐레의 관심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자유로운 예술을 추구했던 빈 분리파 쪽으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막 클림트를 찾아다녔어요. 한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우상이니까. 그리고 확실히 노력하고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1907년에 에곤 슐레는 자신의 정신적인 멘토인 클림트를 만나게 돼요. 하,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에곤 슐레 17살이었고요. 클림트 45살이었어요. 이 만남은요, 이 미술계의 또 다른 천재들의 출현을 예고했죠.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전해지는 일화예요. 에곤 슐레가요,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려고 들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클림트에게 보여주면서 그랬답니다. 내 스승이 되어달라고. 내 드로잉 몇 점 줄 테니까 클림트 선생님 거 드로잉 한 점을 달라고. 그랬더니 클림트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내 것과 바꾸려 하냐, 자네께 훨씬 더 훌륭하고 잘 그리는데 라고 얘기했대요. 딱 보자마자 안 거예요, 그 재능을. 클림트는요, 그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그림보다 훨씬 뛰어나다면서 스승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친구로 지내자, 동지로.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서부터가 이미 데인베이자 클림트 거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클림트는요, 슐레의 예술을 지지해줍니다. 길을 찾을 수 있게. 그리고 친구이자 후원자도 돼주고요.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해줘요. 이렇게 이 둘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우정을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논란도 있었어요. 자, 클림트의 누드화와 에곤 슐레의 누드화를 한번 볼게요. 자, 클림트. 이 그림 속 모델은요, 클림트의 아들을 낳았던 미치 짐머만이라는 여성이에요. 임신한 여성의 몸을 그렸는데요, 제목은 희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희망처럼 보이세요? 희망적인 배경이어야 되는데 배경이 해골도 나오고 악마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논란이었습니다, 이때. 응. 이런 거 왜 그렸을까요? 자, 그러면은 슐레 누드화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비너스, 아주 고전적인 신화 속의 여성 모습은 없죠. 막 누드로서 막 선남선녀? 신화 속 여성들의? 그런 거 없어요.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요,

슐레이 루드완이야 되게 노골적이야. 공격적이었고. 이걸로 논란이 있었어요. 클림트의 분리파 1회 포스터예요. 포스터의 내용은요. 그리스 신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윗부분을 볼까요? 반인 반수 미노타우루스를 살해하고 있는 용사 테세우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측을 보면요. 포스터 오른쪽에 여신 아테나가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마치 빈 분리파를 수호해주는 여신 같죠. 이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반인 반수로 묘사된 미노타우루스. 보수적인 미술 아카데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죽이고 있는 용사 테세우스는 누굴까요? 빈 분리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빈 분리파가 테세우스처럼 이 빈의 오래된 관념을 부수고 예술적인 승리를 이룬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부에서 좋아했을까요? 딱 봐도 싫겠죠. 그래서 검열에 들어가요. 그게 뭐였냐면 아니, 봐라. 아, 테세우스의 나체가 너무 사실적이다. 책을 못 쓰게 만든 거야. 근데 또 여기서 클림트의 센스가 보여요. 테세우스가 야해? 그럼 내가 알아서 바꿔줄게. 수정을 해요. 뭐가 바뀐 것 같으세요? 나무가 자랐어요. 그래서 중요 부위를 가려주죠. 그리고 이 가린 걸로 포스터를 사용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센스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클림트는요, 이제 논란이 생겨요. 사실은 이 전부터 의뢰받은 중요한 그림이 있었어요. 클림트 과거에 아주 멋있는 벽화, 이런 걸 생각하고 의뢰한 겁니다. 빈 대학 학부화예요. 철학, 법학, 의학, 세 종류를 그려달라는 거였어요. 과거처럼 멋있게, 웅장하게. 그죠? 근데 딱 완성한 클림트의 작품은요. 어때요? 난해해요. 솔직히 아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흑백이잖아요. 이 그림은 컬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2차 대전쯤에 나치에 의해서 원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찍힌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뭐였냐면요. 뭐 내용도 잘 모르겠고 무슨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둥둥 떠다니고 막 인간들은 괴로워 보이고 법학에서는요 알 수 없는 막 문어 같은 존재한테 남성이 막 벌 받고 있어요. 특이하죠. 이거는 지금도 사실 정확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의학이에요. 의학의 문제였습니다. 자, 의학을 한번 볼게요. 상단부터 보세요. 죽음을 상징한 해골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막 인간 군상들이 모여있거든요. 잘 보면 그쪽에 임산부도 있고요. 작은 아기의 모습도 있어요. 클림트는요. 마치 작품을 통해서 뭐 남자, 여자, 노인, 아이를 불문하고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죽음 같은 주제에 임산부와 아이를 그리는 건 뭐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클림트는 그걸 그냥 그대로 그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겠어요? 의학이잖아요. 아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이 의학인데 아니 죽음도 피해갈 수 없다. 막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이 교수들은요. 이 건방진 화가가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노발대발했어요. 그리고 앞에 하단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서 있죠. 건강의 신, 히기에야야. 근데 이것도 논란인 거예요. 아니, 건강의 신인데 너무 선정적이고 거만해 보이고 사람들을 치료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클림트는 왜 이랬을까요? 일부러 막 논란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는 사실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봤던 희망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주인공 누굴까요? 클림트의 아이도 낳았던 미치 짐머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가 1년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너무나도 슬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서요. 임신한 여성에게서
밝은 희망만은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가끔씩은 애도의 마음으로 해골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작품들은 너무 퇴폐적이라고 비난을 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클린트라는 인물은요, 한창 성공했을 때 아버지와 동생을 같은 해에 잃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에곤 슐레의 누드 자화상을 볼게요. 아, 또 다른 면으로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그림은 너무 독특하긴 해요. 어느 날 슐레는요, 독특하게도 자신의 약간 벌거벗은 몸에서 주제를 찾아요. 당시에 자화상은 물론 많았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드화 형식의 자화상?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고 슐레는요, 이 그림이라는 게 내면과 본질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화하거나 호장하면 안 된다. 진실을 드러내고 해체시켜야 된다. 그리고 바로 본인, 나 자신의 본질에 다가간 거죠. 병약해 보이고 창백해 보이고 가식도 없는 진짜 본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대중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이 슐레의 누드화, 누드 자화상까지 이건 포르노라고 비난합니다. 당시 누드화 생각해보세요. 막 신화 속 비너스 여성들 아름답게 막 그렸잖아요. 미화시키지도 않고 추한 이 누드화가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런데 또 슐레에게 이런 사연이 있어요. 유년 시절에 에곤 슐레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원래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매독에 걸려요. 그 매독에 점점 심해지면서 정신까지 이상해집니다. 정신질환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점점 폭력적으로 바뀌었대요. 막 에곤 슐레가 그린 그림들을 불태우기도 하고요. 점점 아버지가 이상해지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럼 매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충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 병적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에곤 슐레 인생에서요, 또 논란이 터집니다. 소란을 피해서 이 작은 도시 노일랭바흐라는 곳으로 가서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곳의 소녀들의 그 누드화를 그리니까 이 집에 자꾸 어린 소녀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에곤 슐레가 어린 소녀를 유괴한다고. 그래서 한때 유치장에 갇힌 적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 두 화가의 뮤즈를 통한 예술의 정점, 뮤즈를 그리면서 완성한 마스터피스를 만나볼 거예요. 두 화가의 마스터피스라 부를 수 있는 작품이에요. 뭐 클림트 워낙에 유명하죠? 그죠? 키스. 그리고 에곤 슐레의 죽음과 소녀예요. 클림트 그림부터 볼까요? 클림트의 그림 속 여성은 클림트의 뮤즈, 에밀리 플레게로 알려져 있어요. 남성은 클림트로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슐레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당시 슐레와 함께 계속 다니면서 동거했던 발리 노이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둘 다 연인들을 마스터피스에 등장시켰다는 것도 공통점이죠. 자, 클림트의 키스. 아마 지금까지 다뤘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클림트의 평생 연인이자 친구로 알려진 에밀리 플레게와 클림트 사진이에요.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저 키스라는 작품이 에밀리 플레게와 싸우고 잠깐 멀어졌을 때 사과하기 위해서 그린 거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키스를 보시면은 키스를 나누려고 하는데 위치가 절벽이라는 것도 그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해줘요. 아슬아슬하잖아요. 자, 에밀리 플레게,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빈의 패션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패션 쪽으로는요, 클린트만큼 명성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요, 연인 관계로만 평생 머물렀고 아이도 없었어요. 저 두 사람이 걸치고 있는 의상 있죠? 에밀리 플레게가 제작한 의상이에요.
클림트는 이 옷을 아주 좋아해서요. 휴식 중일 때 항상 입고 다녔대요. 그리고 에밀리 플렉에는요. 클림트의 그 여성 편력, 막 수많은 연애의 이런 이야기들도 알고 있지만 묵인했다고 해요. 클림트의 재산도요. 에밀리 플렉이가 모두 관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클림트의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가 하나 있어요. 전 이 편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애 편지예요. 내용 단순해요. 하트꽃이 펴 있어요. 하트꽃이 막 만발합니다. 근데 내용을 뭐라 써놨냐면 꽃이 없어서 꽃을 그려드립니다. 라고 써놨어요. 로맨틱하죠? 다른 이런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대표작 만나볼게요.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입니다. 빈에 살던 유대인 사업가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은요, 또 왜 유명하냐면 클린트 작품 중에서 실제 금을 가장 많이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클림트의 말년 작품 한번 볼까요? 의외로 황금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황금빛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기별로 그림이 다 다릅니다. 황금빛만 유명해진 거지. 또 한번 진화했어요. 이번에는 황금빛이 아니라 화려한 색상의 인간 군상이 보이죠. 근데 낫을 들고 그 군상을 지켜본 사신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클림트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삶이란 색상이 다양하고 꽃 피어나지만 사실은 항상 죽음이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 클림트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생과 죽음이 함께 그려지는 거죠. 생과 사가. 자, 그리고 클림트는요. 마지막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신부라는 작품이에요. 눈썹이 좋은 분들은 보자마자 아셨을 겁니다. 미완성이에요. 완성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 작품에 몰두할 때쯤 클린트는요.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어요. 클린트는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아주 긴 시간과 공을 들이는 편이었어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도요. 약 140장 이상의 스케치를 남겼대요. 하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1918년에 독감으로 인해서 뇌졸중을 겪고요. 그로 인해 사망합니다. 그 클림트가 세상을 떠날 때 에곤실레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클림트의 마지막 모습을 스케치에 담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클림트의 모습이에요. 자, 에곤실레는요. 클림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믿을 수 없을 만큼 완성된 예술가, 보기 드물게 깊은 인간, 그의 작품은 성스럽다. 클림트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던 두 예술가는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있었죠. 자, 그럼 에곤 슐레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자, 한쪽은 발리의 초상입니다. 맑고 푸른 눈으로 관람객을 바라보고 있죠. 아름답지 않나요? 눈빛에서 막 상냥함도 보여요. 당시 발리를 향한 에곤 실레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발리란 여성은요, 실레와 약 4년을 동거하면서 누드화 모델이자 헌신적인 연인이 되줬어요. 감옥에 있는 자화상입니다. 실레의 우울함, 고통, 그걸 묘사했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몸도 고통스럽게 꼬고 있죠? 자, 발리는요, 실내가 구금돼 있던 순간에도 항상 실내를 챙겨줬어요. 면회를 하고. 지극정성인 여성이었죠. 그런데요, 이 구금이 풀리고 돌아온 실내는요, 마음 변했어요. 조금이라도요,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중산층 집안의 여성과 결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발리에게 찾아가서 이별을 구합니다.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에디트란 여성이에요.
발리와 헤어지고

0: 실내는 에디티를 찾아갑니다. 중산층 집안의 여성이었어요. 딱 실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여성이었어요. 물론 실내는 그녀의 외모에 반하기도 했죠. 에디트는요, 이 여성은 발리와는 다르게 자기 표현이 확실한 여성이었어요. 실내와 결혼을 부모가 반대했지만 설득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 에곤 실내는 안정된 삶을 찾았죠. 그런데 다음 작품 볼게요. 자, 그림. 전 이게 진짜 에곤 실내의 대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연이 있어요. 이별한 발리의 소식을 듣고 완성한 작품이에요. 죽음과 소녀. 그림을 볼까요? 남성은 실내, 여성은 발리예요. 뭔가 막 알 수 없는 배경 속에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뭐 사랑스러움이 느껴지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 여성의 모습을 보세요. 말라 비틀어져 있고요. 팔로 막 남자에게 애절하게 매달려 있어요. 눈은 초점이 없어요. 남자는 그저 머리에 손을 대고 있을 뿐입니다. 여성의 팔이 막 늘어나서 곧 끊어질 것 같아요. 얇아졌어요. 마치 헤어지기 싫어서 에곤 실레이를 붙잡으려 하는 발리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레이의 눈은 공허합니다. 이별을 죽음에 비유하기도 하죠. 근데요, 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실내와의 이별로 인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발리는요, 종군 간호사로 전쟁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사망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여성이기도 하죠. 자, 그럼 실내는 행복했을까요? 유럽 전역에 퍼져있던 스페인 독감. 어마어마했죠? 너무 빠르게 전염돼서 1차 세계대전 때보다 희생자가 더 많았다. 그죠?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임신 중이었던 에디트가 스페인 독감에 걸려요. 그리고 임신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후 슐레는요, 스페인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약속도 나가지 않고 외출하지 않고 음식도 조심했어요. 그런데 그 슐레 또한 독감을 피해갈 수 없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약 4일 뒤쯤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실내 나이 고작 28살이었어요. 그럼 그의 유작을 볼까요? 되게 평화로워 보이죠? 아마 에곤 실내가 마지막에 꿈꿨던 가족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잘 보잖아요? 그 전에 누드와드는 고통스럽고 메말라 있었잖아요? 살이 차올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원했던 삶이니까. 가족입니다. 맨 뒤에 가족을 품고 있는 자세가 자신감이 넘치죠. 아이는 해맑은 얼굴로 엄마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엄마도 평온하게 앉아있죠. 이 세 사람의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평화로워요. 그런데 이루지 못한 희망이었죠. 안타까운 건요, 그림을 그릴 당시에 초반에는 실내는 에디트가 임신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가 아니라 꽃이 있었답니다. 근데 임신 사실을 알고 아이를 덧글여 넣은 거예요. 꿈꾼 거죠, 이 모습을. 하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클림트와 같은 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렇게 오스트리아 비는 혁신적인 예술가 두 명을 같은 해 잃게 된 거예요. 둘 다 자유로움을 추구했고 둘 다 본인만의 예술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비난도 감내해야 됐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이뤄냈던 그 예술들은요, 현재 독특한 예술 그리고 새로운 누드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굉장히 솔직했다는 거. 그죠? 내면까지도 표현했다는 거. 비난받을 각오가 없으면요, 솔직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용기가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3: 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철입니다. 여러분은 그림, 예술을 생각할 때 어떤 걸 주로 떠올리시나요? 뭐랄까요? 어떤 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 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림? 혹은 뭐, 이런 뭐, 상류층들의 그들만의 리그?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뭐,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부모의 지원이 없어도 정말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정말 행복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많고 정말 그 그리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화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 또 그런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어떤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두 명의 화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림 먼저 볼게요. 자, 그림 한 점이 나왔어요. 화가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제목이 컨트리 웨딩이에요. 시골에서 열리는 옛 결혼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요, 막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림? 저부터 해볼까요? 제 첫 느낌, 솔직하게. 너무 못 그렸어요. 왜냐하면 잘 보잖아요? 원근법도 뭔가 이상해요. 깊이감도 약간 애매하고 잘 보면은 사람들의 그림자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얼굴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들 얼굴이 똑같아요. 점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꼭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전 이 그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고 동심이 생기는 것 같고 그죠? 자, 그러면 다른 화가의 그림 또 볼게요. 이 그림은 어떠세요? 화가의 자화상이에요. 한번 이것도 자세히 볼까요? 화면 중앙에 거인처럼 화가가 서 있어요. 검은 양복과 멋있는 베레모를 쓰고 있죠? 붓과 팔레트를 들고 있어요. 배경 왼쪽에 잘 보잖아요? 잘 봐야 돼요. 에펠탑이 있어요. 자신이 예술의 중심지, 이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활동하는 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 보면 이 전의 그림과 비슷하게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볼 것 같으세요? 중앙에 주인공이 서 있고요. 왼편을 살짝 보면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걸어가는 사람에 비해서 주인공의 몸이 너무 커요. 뭔가 원근법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 발 보세요. 해부학을 배우지 않아서 땅을 짚고 있는 발이 어색해요. 그러잖아요.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 전문적인 화가와 아마추어 화가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자, 이 두 그림의 공통점. 뭔가 동심도 느껴지면서 좀 미숙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 정도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이 두 개의 그림을요, 하나로 묶으면 나이브 아트라 불러요. 나이브 아트.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소박파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치파라고도 해요. 맞아요. 유치에서 유치파입니다.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요. 독학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화가가 된 사람들이에요. 약간 이 복잡하고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해요. 동심이 느껴지니까. 미소를 띄게 해주죠. 자, 그러면은 오늘이 나이브 아트의 두 화가 만나볼 건데요. 그 모습도 한번 볼게요. 사진 있죠? 처음 봤던 그 컨트리 웨딩을 그렸던 주인공이에요. 바로 에나메리 로버트슨 모지스입니다. 사진 속에 평화로운 시골 풍경 그 속에서 여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 화가가 있잖아요. 모지스예요. 그런데 이 화가는 사실 이렇게도 불려요. 아마 더 많이 불릴 겁니다. 그랜마 모지스 혹은 할머니 모지스라고 불려요. 좀 별명이 특이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화가는 무려

76세 때 그림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떤 분들은 아예 뭐 새로운 시도 뭐 하겠어. 나이가 들었는데. 근데 이 화가는 76세 때 붓을 잡았어요. 그리고 현재 뉴욕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도 불립니다. 겨울이 되면요. 지금도 이 그랜마 모지스가 그린 크리스마스 엽서가 팔려요. 우표도 큰 인기를 끌었죠. 자, 그러면 아까 그 거대한 자화상을 그린 주인공도 볼게요. 화가 이름은 앙리 루소예요. 캔버스 앞에 아까 그 그림처럼 중절모를 쓰고 붓을 들고 앉아있죠. 당시 대중들은요, 이 루소의 그림을 보면서 엉망이라 하면서 막 비웃었어요. 화가 앞에서도 막 비웃었답니다. 그럼에도 이 캔버스 앞에 루소는요, 이 사진 속 모습처럼 항상 진지했어요. 그림 앞에서는 항상 진지했고요, 진심이었어요. 이 루소의 삶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화가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루소는 40대가 넘어서야 전업화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루소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이야기는요, 지금도 미술계에서 큰 감동과 의미를 줍니다. 자, 그러면 이두 나이브 아트의 거장, 순수함으로 똘똘 뭉친 이두 화가의 이야기, 먼저 그랜마 모지스의 이야기부터 만나볼 겁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귀여운 그랜마 모지스. 사진이 보여요. 자, 에나메리 로버트슨 모지스는요, 1860년 9월 7일에 뉴욕주의 그리니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 집안이었고요. 무려 10남매 중 셋째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뭐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한 칸짜리, 교실 한 칸짜리 학교를 잠깐 다닌 게 전부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미 10대 때부터 본인이 알았어요. 부모님이 나를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한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남의 집 농장일부터 집안 청소, 뭐 음식 준비, 바느질,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다 겪었던 거야. 그렇게 고되게 노동하면서 숙식만 제공받고 무려 15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이 모지스는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물감도 비싸고, 당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꿀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뭘 했냐면, 시간이 나면요, 그러니까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뭐 담쟁이, 레몬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색을 내는 그런 식물들을 가져와서 널빤지나 벽에다가 막 칠해보곤 했대요. 그죠? 그게 유일한 놀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12살 때 들어가서 27이 됐어요. 1887년에 같은 곳에서 일하는 토마스 모지스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게 27살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그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요. 남편과. 버지니아주의 스턴튼이란 곳이었어요. 부부가 함께 남의 농장 네 곳을 돌면서 돈을 번 거예요. 그죠?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그렇게 또 20년 일해요. 정말 먹고 사는 일에만 평생을 바쳤고요.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농장을 하나 얻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여서 행복했죠. 자, 그러면은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전 이 그림을 보면 볼수록 좋아해요. 제목이 빨래 널기가 아니라 빨래 걷기예요. 그런 말 있지 않나요? 꼭 내가 세차하면 비 와요. 그죠? 근데 그림 잘 보세요. 방금 저 많은 빨래를 다 널었어요. 근데 상단의 하늘 보세요. 소나기 옵니다.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나고 보니까, 노인이 되고 보니까 그것마저 추억이었던 거예요. 그것마저 행복했다. 그랜마 모지스는 항상 자신의 추억을 그려요. 자, 근데 갑자기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됐을까요? 자, 평생 자식들 키우고 먹여 살리는 삶에

충실했어요. 그렇게 자식들 다 낳았습니다. 항상 의지했던 남편도요, 6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딸의 집에 가게 됩니다. 또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 즐긴 게 없는 거예요. 평생 유일한 취미가 자수였던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자수를 했어요. 그게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또 문제가 생겨요. 관절염.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자수도 못하게 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동생이 이런 제안을 해요. 자수는 아파서 못하니까 그러면 대신 다른 걸좀 해보면 어떻겠냐. 자수 대신 그림을 그려봐라. 어렸을 때 그림 좋아하지 않았냐. 번뜩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76세였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어린 시절이 막 떠올리면서 손자방에 있던 물감이랑 도화지 가져왔대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잘 못 그리니까 아주 단순한 그림들, 막 원래 있던 이미지를 그냥 따라 그리기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의 주제가 정해집니다. 평생을 살면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추억들을 그리는 거예요. 막상 지나고 떠올려 보니까 그때는 너무 짜증나고 막 열받는 일이었는데 돌이키고 보니까 다 행복이었던 거예요. 자, 다른 그림 한 점 볼까요? 오래된 체크무늬 집이에요. 이 작품은요, 그녀가 살았던 뉴욕주 농장의 옛집을 그린 거예요. 이 집은 이 그레마 머지스가 결혼 후에 남편과 처음으로 가정을 꾸렸던 곳이에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이 집과 주변 경관을 자주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이 작품들은요, 테크닉이 뛰어나진 않지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옛 향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볼까요? 슈거링 오프란 그림이에요. 단풍나무 수액을 받아서요, 시럽을 만드는 과정인데 당시에 이 시럽을 만드는 날이 되면요, 큰 마을 축제였던 거예요. 꼭 무슨 크리스마스 같지 않나요? 그죠? 막 동네 애기들부터 막 어른들 동물 다 나와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95세 때 그린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겨요. 뭐 돈을 벌려고 그렸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행복해서 그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막 그냥 막 용돈 정도만 받고 그림 주고 선물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운이 생기냐면 어느 날이 뉴욕의 미술품 수집가 루이스 칼도어라는 사람이 동네에 왔다가 그 약국에 걸려있는 그레마 모지스의 그림을 본 거예요. 우연치 않게. 처음에는요, 아이, 막 실력 없는 화가가 그렸구나. 별 그림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보니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났답니다. 막 옛날 어렸을 때 시골 생각도 나고. 그러면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한 3달러에서 5달러 주고 10여 점을 구매해요. 그리고 가져가서 뭐 했을까요? 그 작품들을요, 맨해튼의 고급 화랑에 전시를 한 거예요. 자, 전시가 오픈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전시 당일에 그림이 다 팔렸어요. 화가가 한 번도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에 놀랬고요. 또 시골의 할머니였다는 거에 더 놀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느낌은 다 비슷하잖아요. 이 따뜻함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유명해집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에서까지 유명해져요. 전시도 하게 되고요. 처음에 5달러짜리였던 그림이요, 나중에는 1만 달러로 호가하고요, 나중에 100만 달러로 호가했어요. 자, 이 슈거링 오프 2006년에 판매됐습니다. 근데 얼마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76세 때 그림을 그린 이 할머니 화가 그레마 모지스의 최고가예요. 이 작품은 무려 120만 달러, 한 화로 14억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시겠어요? 사람들은요, 이 성공을 보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 조금 더 빨리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빨리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화가는 말합니다. 전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다. 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게 지금 두 번째 교과서잖아요. 그죠? 학창시절에 배운 교과서를 넘어서서 성인이 되고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혹시 두려워서 망설인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아, 너무 늦었는데, 아, 무슨 이 나이에,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이 화가의 도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다. 한번 시도해보라고. 이 그랜마 모시스가 76세 때 시작해서 이룬 업적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88세에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돼요. 93세에요. 타임지 표지 모델을 장식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100세가 되던 날, 100세 생일날 뉴욕시가 선포해요.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가 됩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 볼까요? 아, 제목처럼 아름다운데요. 그랜마 모지스는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인 조화, 자신이 바라본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싶었어요. 뭔가 되게 따뜻하지 않나요? 다음 그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전 이 그림 너무 좋아요. 제목이 생일 케이크예요. 누구 생일인가 봐요. 막 동네 아이들 다 나와가지고요. 파티하고 있어. 막 줄넘기 하고, 그죠? 너무 행복해요. 근데 누구 생일일까요? 맞춰보세요. 답은 케이크에 있어요. 누가 초를 저렇게 꽂아요? 초가 너무 많지 않아요? 모지스 할머니 생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일 때 동네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파티한 거예요. 그래마 모지스. 몇 점 남겼을까요? 이 76세 화가가 된 할머니. 101세를 살았잖아요. 무려 그 사이에요. 1600여 점을 그려요. 그리고 100세 때 그린 작품만요. 200점이 넘는데요.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은 충실히 보낸 하루와 같았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다. 나는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었고 주어진 삶을 최대한 잘 살았다. 삶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요. 정말 한 세기를 치열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살았던 이 화가가 남긴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진리가 아닐까요? 그러면 또 다른 화가의 이야기, 약간 결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앙리 루소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자, 앙리 루소의 사진과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린 거예요. 상상력 되게 좋지 않나요? 구름의 아버지 같았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의 동심이 느껴지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져요. 자, 루소는요, 1844년 프랑스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배관공이었습니다. 루소, 학창시절부터요, 그림과 음악의 소질을 보였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형편상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어요. 중퇴해야 됐죠. 근데 그런 루소가 그림에 본격적으로 흥미를 느낀 건요, 군 생활 때였대요. 업무가 끝나면 약간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때 취미 삼아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루소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 화가의 꿈을 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루소에게 아주 충격적인 비보가 날아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에요. 졸지에 루소는 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파리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때
그 화가로서의 꿈을 내려놔야 됐어요. 현실이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림이 아니라 빠른 취업을 선택한 거죠.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꿈보다는 현실을 선택한 거죠.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루소가 일하던 세관의 풍경이에요. 자기 직장 풍경이죠. 돌담, 울타리, 뭐 사이프러스 나무 보이는데요. 저 사람 보세요. 마치 병정 인형처럼 서 있지 않아요? 그죠? 이 사진은 당시 이곳에서 일할 때의 사진이에요. 루소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그냥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파리 도심에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징수한 일이었어요. 너무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어요. 정말 가끔씩은 막 그만두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루소는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됐거든요. 무려 22년간 성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성 클레망스를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게 되죠. 많은 돈을 벌진 못했지만 안정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요, 마음속 깊은 곳에 화가의 꿈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점점 이제 삶이 안정이 되면서 주말이 되면은 캔버스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림을 그릴 때만 그 모든 지루함이 끝났어요. 행복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시죠? 독학했잖아요.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승이 없던 루소는요, 시간 날 때마다 미술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장들의 작품을 따라 그립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실력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카니발의 저녁이에요.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고요한 밤. 둥근 보름달이 떠 있어요. 연미복을 입고 있는 연인이요, 팔짱을 끼고 데이트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냥 데이트하는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묘해요. 현실 속 풍경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일자로 배치된 풍경, 인물들. 또 나뭇가지는 또 디테일한 부분 되게 디테일해요. 그리고 구름과 하늘이 분리된 것 같아요. 이게 일반 화가들이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그 정석대로 배우는 테크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상상하면서 느낀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되게 몽환적인 풍경이 돼버렸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꼭 초현실주의 같은 느낌이에요. 당시 파리에는요, 루소처럼 무명 화가들을 위한 심사가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앙대팡당전이 있었어요. 여기는요, 단지 딱 15프랑만 내면 어떤 그림도 출품할 수 있었대요. 근데 이 작품 출품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사람들이 이 앞에서 그렇게 조롱을 해댔대요. 평가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앞에서 막 비웃고요, 모욕을 했답니다. 이 작품에 쓰인 기사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변장한 흑인 남자와 흑인 여자는 작은 카페가 있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전혀 밝게 비추지 않는 매우 둥글고 빛나는 달 아래서 펼쳐지는 카니발의 저녁이다. 약간 무미건조하고 부정적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대의 예술의 눈으로 봤을 때 엉터리였던 거죠. 또 하나 볼까요? 몽수리 공원의 전망이에요. 꼭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보시겠어요? 사람이라기보다 작은 인형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지키기 어려웠던 게 원근법이었을 거예요. 그런 디테일한 표현도 그렇지만 원근법과 명암이 이게 정말 선생님에게 배우지 않으면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차피 못 배운 거, 본인만의 스타일로 그리자, 그 순수함이 들어간 거죠. 루소는요, 그래서 어떤 미술행 운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갖고 스승도 없었고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자연만이 스승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 아세요? 순수한 예술 작품일수록 더 인간적인 면모가 투영돼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운 척하지 않는, 그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독특하고 개성적인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소를 평가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던 말이 바로 다르다.

결국 이 다름이 루소만의 매력을 만들어준 거죠. 혹시 여러분 만국박람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당시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만국박람회는요, 당대 이 기술 진보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이 참가해서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어요. 자, 이 수많은 나라가 초대되는 이 행사에 파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루소, 너무 충격받아요. 루소는요,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온갖 영감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특히나 타이티, 아프리카관에 사로잡혔어요. 막 이국적인 풍경들 눈이 막 돌아갑니다. 처음 보는 식물이에요. 상상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요, 그림에 뭘 그려요? 열대 우림을 그려요. 자, 그러면은 이 숲속 보기 전에 처음에 봤던 자화상 잠깐 다시 볼게요. 흥미로운 포인트 보면요, 본인이 하늘에 떠있는 열기구보다 높이 솟아있어요. 그 자부심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숲속 볼까요? 제목이 놀람이에요. 마치 요즘 일러스트 같지 않아요?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재밌어요. 막 폭풍과 몰아치는 정글 속인데요, 나뭇잎들이 막 휘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번개가 꽝 치니까 호랑이가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루소는요, 숲속에 이런 막 아프리카 열대우림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 만국박람회 가서 식물들 보고 혼자 머리로 조합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루소는요, 이 정글에 대해서 말해요. 낯선 나라의 이색적인 식물을 보면 나는 꿈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다음 그림도 볼게요. 뱀을 부리는 주술사예요. 루소의 작품 중에 현재는 대표작으로 뽑힙니다. 근데 어딘지 모르는 정글 밤이에요. 구름 한 점 없고요, 보름달이 떠있어요. 그리고 실루엣만 보이죠. 피리를 불고 있는. 막 자세히 보시면은 검은 뱀, 새, 수풀들, 피리 소리 듣고서요 다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 또한 어때요? 이 세상에 없는 또 다른 세계 같아요. 제가 생각한 루소는 이랬을 것 같아요. 캔버스 딱 앞에 앉아서 바로 붓을 드는 게 아니라 먼저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봤던 이 식물들, 자연들, 박제된 동물들 다 떠올리면서 자신만의 밀림을 머릿속으로 구상했을 거예요. 상상의 세상이라 세세한 디테일은 사라지고 단순화되지만, 그쵸, 꿈 같은 풍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루소가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자, 또 한 점 볼까요? 고요한 사막 풍경이에요. 파란 밤, 하늘에 달이 떠 있어요. 한 집시 여인이요, 곤히 잠들어 있어요. 평온해 보이죠? 옆에 뭐가 있어요? 만돌린 물병이 있죠. 그런데요,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약간 어깨 쪽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요. 꼬리를 약간 들고 있어요. 근데 뭐랄까, 해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이들 동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 같죠? 뭔가 막 무서운 동물은 아니에요. 이 그림 속에서만큼. 루소는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돌린을 연주하는 떠돌이 집사가 자고 있다. 그녀의 옆에는 물병 항아리가 놓여있다. 그녀는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졌다. 마침 지나가던 사자가 그녀의 냄새를 맡았지만 집어삼키지는 않았다. 달빛은 조용히 그곳을 비춘다. 라고요. 이렇게 루소의 대표작들 쭉 봤는데 오늘의 루소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조롱만 들었을까요? 그런 의미가 없죠. 누가 뭘 해도 기죽지 않고 꾸준히 계속 그렸어요. 계속 그렸습니다. 누가 뭘 해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요. 당시에는요,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많았어요. 그들은요, 이 루소의 신선한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전통에 때묻지 않은 순수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요, 몇몇은요,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전에 보았던 어떤 그림과도 전

0: 다른 새로운 전위적인 예술을 만들려고 했는데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거리의 중고 상점에서 지나가다 우연히 루소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 5프랑 주고 삽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3만 원 정도였대요. 이게 그림이 형편이었다고 생각해서 가게 주인은요, 화가들에게 이 그림 위에 물감을 덮어서 다시 그리라고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해버린 거죠. 피카소는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봐요. 그 어떤 규칙에도 구애받지 않는 루소의 그림에서 힌트를 받은 거죠. 참고로 루소의 여인의 초상은요, 피카소가 죽을 때까지 소유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해요? 루소만을 위한 파티도 열어줬어요. 평생 조롱받던 노년의 화가는 그리고 이날만큼은 활짝 웃었습니다. 이 작품은요, 루소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품했던 작품이에요. 루소의 인생 듣고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한 비평가가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대체 정글 한가운데 쇼파 여자가 왜 있냐? 그랬더니 루소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긴 의자 위에서 자고 있다가 밀림으로 옮겨지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목도 꿈이에요. 그 꿈속의 환상적인 한 장면이었던 거죠. 가끔 루소는요, 자신만의 밀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려 50여 가지 초록색을 사용했대요. 그리고 이 작품이 전시됐을 때 유명한 시인 아폴리네르는요,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아름다움을 분출하는 그림이다. 올해는 아무도 그를 비웃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말을 들은 루소는 그의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루소는 세상을 떠날 때 행복했을 겁니다. 아, 늦은 나이에 그래도 그림을 시도하기 잘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실제로 사실은 누구한테 영향을 줬을까요? 피카소도 피카소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줘요. 초현실이 뭐예요? 현실을 떠나서 꿈과 무의식에서 주제를 찾는 화가들이잖아요. 사실 루소가 하고 있었던 건요, 지금의 초현실주의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감을 준 거죠. 한마디로 시대를 앞서갔어요. 그걸 혼자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생전 루소의 이 순수함은요, 사실은 비웃음도 많이 샀고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꿈을 이룬 그 노력이 결국에는 세상의 비웃음을 존경으로 바꿨죠. 자, 우리는 가끔 타인의 속도와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불안해요. 아, 쟤는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난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불안해하죠. 괜히 이거 이 나이에 했다가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음속 꿈도 막 억누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 어떠세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는요, 이 화가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고 뚝심 있게 나아가는 것. 타인의 시선에 뭐 의식하거나 주눅드는 게 아니라 그저 나만의 개성으로 시도하고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화가의 두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행복하고 또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영감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안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0: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0: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0: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0: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용철입니다. 자, 벌써 아쉽게도 중반이 넘어섰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세 명의 화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뭐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지금 딱 생각나는 여성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이 나오시나요?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프리다 칼로 혹은 로댕의 연인이었던 까뮈? 이 정도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그죠? 그 길고 긴 미술사. 사실 미술사가 인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긴 역사 속에서 왜 떠오르는 여성 화가가 별로 없을까? 이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여성 화가가 등장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19세기 미술 아카데미에서는요, 여성 회원을 받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유럽에서. 당시 여성이 신화, 역사, 종교화를 그리고 있으면요, 막 못난 남성 화가들이 가가지고 캔버스 찢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더욱더 옛날에는 여성 화가가 탄생할 수가 없었던 배경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그리면서 그런 시대에 맞선 위대한 여성 화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왜 스스로를 그려야 했고, 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이렇게 모아봤어요.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수잔 발라동, 그리고 프리다 칼로입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강인한 여성 화가. 그죠? 수잔 발라동은 자유롭고 대담한 시선을 가진 혁신적인 여성 화가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프리다 칼로. 자신의 고통과 정체성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입니다. 시대 순으로 조금 볼 거예요. 화가 한 명 한 명. 처음 만나볼 작가는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입니다. 자, 그럼 젠틸레스키의 자화상을 한번 볼까요? 초기 바로크 시대 여성들은요, 미술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젠틸레스키는 10대 때부터 미술에 대한 어마어마한 재능이 나타났어요.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였던 아버지는요, 그 딸의 재능을 금방 파악하고 미술을 본격적으로 가르쳤어요. 물론 젠틸레스키는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요, 타고난 재능에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훌륭한 화가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막 행복하지만 않았어요. 12살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보살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는요, 젠틸레스키에게 원근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시 친한 화가였던 아고스티노 타시를 찾아가서 딸의 교육을 맡겼죠. 그런데 엄청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젠틸레스키, 이 집안에 보호자가 없다는 걸 타시는 알았어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러 온 젠틸레스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했어요. 이후 타시는요, 젠틸레스키를 사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사랑했기 때문에 저지른 행동이다 하면서 결혼을 약속해요. 젠틸레스키는 그래도 그래, 결혼하면 자신의 그런 손상된 명예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 거죠. 요즘은 지금 뭐예요? 가스라이팅. 그죠? 그런데 이 타시라는 사람은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젠틸레스키와 그녀의 아버지는요, 타시를 고소했습니다. 로마에서는요, 성폭행 사건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피해자인 여성이 직접 고소하는 것은요, 더 전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피해자인 젠틸레스키는요, 그럼 가해자인 강간범이었던 타시를 직접 대면해야 됐어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요,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런 젠틸레스키를 고문까지 했대요.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무려 이런 일들이요, 7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그리고 이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피해자임에도 또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됐죠. 그나마 다행히 타시는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요, 앞으로 그려지게 될 젠틸레스키의 작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비겁한 남성들에 대항하는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중 특히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를 그린 작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젠틀레스키의 최고의 대표작이 됐어요. 먼저 짧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되니까. 사실 혹여나 어린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놀랬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출신의 유디트는요,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였죠. 당시 아시리아 장군은요, 장군 홀로페르네스였죠.

그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유디트가 사는 마을까지 장악했죠. 그리고 승리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디트는요, 스파이를 자처해요. 거짓 투항을 하고요, 연회장에 들어갔죠. 그리고 홀로페르네스가 유디트에게 홀딱 반했고요. 그리고 수에 잔뜩 취한 홀로페르네스가 잠에 들자 그 전까지 고분고분했던 유디트는 그때서야 본인의 딱 본색을 드러내죠. 그리고 같이 숨어들어온 하녀와 함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뱁니다. 딱 그 장면이죠. 대장을 허무하게 잃은 군인들은요, 전의를 상실해요. 그리고 도망치게 되죠. 돌아온 유디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전쟁 영웅 유디트, 사실은 수많은 예술가들이 과거부터 그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나왔던 작품들과 젠틀레스키가 그린 이 작품, 큰 차이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작품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유디트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고요, 홀로페르네스가 아주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극적인 순간을 담았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유디트와 하녀의 포즈예요. 그리고 몸을 자세히 봐보세요. 굉장히 다부진 팔로 홀로페르네스를 완벽하게 제압했어요. 그죠? 그 전에 등장했던 어떤 연약하고 또 뭐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게 포인트예요. 유디트는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인물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유디트의 팔찌에 보시면요, 활을 쏘는 그리스 신화에 이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그려져 있어요. 그 팔찌가 주목을 받으면서 더욱 그림이 유명해졌죠. 여성의 힘과 용기를 대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의 배경인 기원전의 옷이 아니에요. 17세기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젠틀레스키가 활동하던 17세기인 걸 딱 감안하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남성에게 복수하는 본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젠틀레스키의 우아한 복수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화가가 그린 유디트를 한번 봐야 돼요. 종종 비교가 되는 바로크의 거장 카라바조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물론 테크닉적으로는 카라바조가 정말 어마어마한 작가입니다. 거장의 실력이죠. 유디트의 모습이에요. 이 전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몸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포즈도 약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걸 해내지 못하면 지금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유디트 봐보세요. 마치 옷에 피라도 튈까봐 약간 인상을 찌푸리면서 몸을 뒤로 빼고 있어요. 적장의 목을 벤 인물이라 하기엔요, 연약해 보이지 않아요? 그 전에 유디트는요, 그저 예쁘고 가녀린 소녀스러운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된 거죠. 하지만 젠틀레스키의 유디트는 몸을 사리는 소녀가 아니에요. 강인했고 자신의 목적이 명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를 제압하기 위해서 강인한 투지가 보이는 거죠. 신화를 그려도 본인의 감정과 그런 역사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그림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전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어지는 그림 한번 볼게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딱 벤 직후의 모습이요. 그리고 유디트는 검을 들고 있고요, 하녀는 머리를 천에 감싸고 있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동작을 잠깐 멈췄어요. 누가 지나가나 봐요. 혹은 소리가 들리거나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젠틀레스키는요, 유디트에게 여왕처럼 왕관을 씌워놨어요. 유디트는 자신의 업적을 이룬 당당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표현된 거죠. 또 그림 한 점 볼까요? 홀로페르네스를 죽인 후에 여인들이요, 마을로 돌아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잘 보시면 하녀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고 있어요. 귀족과 하녀, 신분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을 딱 바구니에 담겨있는 게 보이는데 아, 끔찍하죠.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결연한 의지만 보일 뿐입니다. 젠틀레스키는 이후에 로마를 떠나서 피렌체에 거쳐

거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디치가의 귀족,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이런 거장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갔죠. 그리고 1616년에는요, 여성 최초로 이탈리아 화가협회, 아카데미아 델 디제뇨의 회원 자격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서양 최초의 여성 화가가 받은 것이었어요. 칭송받게 되죠. 자, 그러면 그녀의 다른 작품도 만나볼까요? 신화 속 이야기예요. 메데이아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인물이죠. 사랑에 빠진 남자 이아손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조국을 배신했어요. 그를 돕기 위해서 마법까지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아손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자 어땠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분노했겠죠. 그리고 그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자녀들을 죽여서 이아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이 메데이아를 소재로 한 그림들은요, 마법과 주술을 상징하는 물건들과 함께 그녀를 마녀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젠틀레스키의 작품 속에서는요, 메데이아는 뭐 단순한 마녀, 악녀로 그려지기보다는요, 사랑과 배신, 이 복수란 아주 복잡한 감정을 지닌 인물로 묘사돼요. 그럼 그녀가 아이에게 칼을 휘두르는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집이었던 카사부오나로티의 갤러리아, 천장 속 아르테미시아가 그린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요, 이 미켈란젤로를 기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그림 속 인물에 자신의 모습을 넣었어요. 머리카락 한번 볼까요? 막 제멋대로 뻗쳐서 덥수룩해요. 그죠? 젠틀레스키는 자신의 재능을 아주 역사적으로 훌륭한 남성 화가들과 겨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녀는 생전에 말했습니다.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 카이사르의 용기를 가진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요, 당시 남성 중심이었던 미술계에서 여성 예술가들의 입지를 단단히 굳혀줬어요. 그 시대의 편견을 극복하고요, 뛰어난 기술과 예술적 비전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후대에는요, 여성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화가 만나볼게요. 수잔 발라동입니다. 그녀는 이 초기 인상파 화가들의 모델이었어요. 자,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고 본인의 힘으로 당당히 화가가 된 여성입니다. 자, 아까 전에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볼 때 바로크 시대의 여성 화가들이 등장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9세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쉽지가 않았어요. 여성의 사회활동, 뭐 교육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였죠. 그 와중에 수잔 발라동, 아주 가난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 수많은 불행 속에서도 자신의 화가의 꿈을 이룬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은데요. 자, 수잔 발라동의 어머니는요, 세탁부로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갔어요. 근데 심지어 알코올 중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본인의 삶의 무게를 본인이 짊어져야 됐어요. 10대가 되는 순간 뭐 재봉사, 세탁부로 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도시의 발달,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시켰죠. 상류층은 더 부자가 됐고요, 하층민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층민의 여성으로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이 가난의 구렁텅이를 벗어나는 게 만만치 않았죠. 당시에 하층민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모델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화가의 모델이었던 시절이 르누아르의 모델이었을 때예요. 그리고 르누아르와 수잔 발라동, 약간 잘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 연인으로도 함께했습니다. 당시에 화가와 가난한 모델, 정부가 되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머리를 땋는 소녀와 도시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이 나오죠. 둘 다 모델이 수잔 발라동이에요. 평온해 보이고 걱정 따위 없어 보이고 예쁘게 그려졌죠. 예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10대 때부터 그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 했던 이 여성이 진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신을 솔직하게 그려주지 않는 저 남성 화가들을 보면서 화도 났을 것 같아요. 화가들의 주문에 맞춰서 아름답게 꾸며진 모습은 즉 진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삶의 무게를 끊임없이 지탱해야 했던 고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림 보면 딱 다르죠. 본인이 그린 자화상이에요. 아마도 전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진실된 모습을 그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스스로 구슬듭니다. 배우지 못하고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악조건이었어요. 하지만 화가로서의 꿈을 꾸게 되죠. 내가 직접 그리겠다. 그리고 형편상 미술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델을 하면서 화가들의 어깨 너머로 독학을 한 거죠. 붓터치를 배워간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요. 몰래 구석에 가서 연필로 연습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자화상을 탄생시킬 겁니다. 당시에는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여성으로서 그것도 모델이었던 여성이 스스로 화가가 된다? 아쉽지 않았죠. 대부분의 화가들은요. 자기도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다 꺼려했어요. 외면하고. 아무도 이 여성의 내면과 꿈, 아픔도 바라보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외된 그녀의 앞에 딱 나타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바로 뚤루즈 로트렉이었죠. 로트렉,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유전병으로 인해서 뼈가 약했고요. 키가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따돌림 당했고요. 귀족 사회에서 놀림을 당하고 소외감이 뭔지를 알았던 화가예요. 로트레크의 시선에는요.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잔 발라동을 만나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화가로서의 꿈을 키워주게 돼요. 로트렉은 정식으로 그녀에게 그림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녀의 문제작이 하나 있어요. 어떠세요? 아담과 이브죠. 뭐 얼마나 많이 그렸어요, 아담과 이브를.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특이해요.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묘사를 벗어나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그림 속 이브, 뭐 종종 유혹자나 죄인, 뭐 수동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발라동의 작품에서는요, 좀 달라요. 오히려 그녀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은 오히려 아담은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아 보여요. 아, 뭔가 궁금하긴 한데 나서긴 싫어. 아, 괜히 내가 먼저 나서면 죄를 뒤집어 쓸 것 같아. 이게 수잔 발라동이 바라봤던 그 남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발라동은 금기를 깨기 위해서 이 당돌한 이브를 자신과 빗대어서 그린 거죠. 이브 뒤에 망설이는 아담. 수잔 발라동에겐 누구였을까요? 그동안 만났던 상당수의 소심한 남성들이었던 거죠. 이런 그림 속에도 본인의 마음을 넣은 거예요. 또 다른 자화상을 볼까요? 어떠세요? 그녀는 더 이상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이 아닙니다. 그저 이 험난한 세상을 끊임없이 버텨가며 이겨내며 살아가야 했던 한 인간이었죠. 그물 던지기란 작품도 있습니다. 보통 미술사를 보잖아요. 여성 누드가 많아요. 대부분은 그죠. 남성 누드와 별로 없잖아요. 여성 누드 중심이었던 시대에 굉장히 보기 드문 아주 노골적인 남성 누드와요. 잘생긴 얼굴, 또 근육질의 몸매, 그죠? 이 남성 셋이요. 낚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당시 예술계에서 성 역할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누드화를 그리는 건 항상 남성, 그려지는 건 여성이란 인식을 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수잔 발라동의 대표작을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목은 파란 막이에요. 한 여인이 담배를 물고 누워있어요. 그렇죠? 자세 보세요. 보통 저 자세는 무슨 자세일까요? 아름다운 비너스의 자세.

것이죠. 근데 다 깨버렸어요. 자신을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려나갔습니다. 뭐 주름이 생기면 생긴 대로, 살이 찌면 찐 대로 그려나간 거죠. 그죠? 그림 속 발라동은요,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편안하게 누릴 뿐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혹은 시대에 그런 요구 다 깨버리고 자기 몸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그려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 화가는요, 또 다른 훌륭한 화가를 낳았습니다. 귀여운 꼬마아이가 있죠? 수잔 발라동은 18살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모리스 위트릴로예요. 그리고 이 모리스 위트릴로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아주 훌륭한 화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조금 특이한 그림이죠. 조르주 카스란 화가가 그린 수잔 발라동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편견과 외롭게 싸워야 했던 그녀는 72세의 나이로 뇌졸중으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불합리한 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예술, 그리고 아주 전통적이고 규칙이 있었던 모든 그 예술을 하나씩 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깨줬기 때문에 현대미술도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런 사람들 덕분에 여성 예술가들도 아주 자유롭게 자신의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다음은 마지막 화가입니다. 그 유명한 프리다 칼로예요.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강인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화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별로 좀 보면서 현대까지 온 거예요. 그죠? 최초의 추상화가라 불리는 칸딘스키, 우리 다음에 만나볼 거거든요. 그 칸딘스키는요, 그녀의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천재화가 피카소는 너무 감명받아서 그녀의 그림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나도 당신도 프리다 칼로처럼 그림을 그릴 순 없다.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에게 한 말이야. 그럼 프리다 칼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사진을 볼까요? 프리다 칼로, 1907년 멕시코의 코요아칸에서 사진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사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런 아이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첫 아픔은 척추성 소아마비였어요. 그죠? 그리고 9달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걸어 다닐 때마다 제대로 못 걸었겠죠? 뚜벅뚜벅 걸으면서. 절뚝절뚝했을 거예요. 그런 프리다를 보면서 아이들은요,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나무다리 프리다, 절름발이 프리다 라고 놀려댄 거예요. 그럼에도 프리다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올바르고 선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뭐 재활 프로그램도 스스로 직접 짜고, 축구, 자전거 같은 당시엔 뭐랄까요, 남자아이들이 즐겨하던 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강인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줬죠. 사랑으로 병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나가고 꿈도 꾸게 되죠. 하지만 어땠을까요? 운명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 의사의 꿈을 꾸면서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요. 프리다가 탄 버스와 전동차가 들이받는 최악의 교통사고였죠. 이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뼈들이 골절되거나 부러졌습니다. 그 부러진 손잡이가 그녀의 배를 관통했고 자궁을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요, 평생 동안 프리다 칼로를 괴롭혔어요. 의사들은 프리다가 이 수술을 버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남겨놨습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을 거다.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은 그대로 전해지죠. 그리고 사고 이후에 약 1년 동안에 척추 고정형 코르셋을 착용한 채 병원 생활을 해야 됐어요. 부모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누워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침대에 특수 이젤과 거울을 설치해줬죠.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프리다 칼로, 수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자화상이 참 많은 화가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자신의 정체성, 고통까지 담았습니다. 무려 작품의 3분의 1이 자화상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왜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평가해 줄 사람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당시 가까이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던 디에고 리베라라는 화가를 찾아간 거죠. 멕시코의 거장이라 불리던 남자였습니다. 당시 멕시코의 문맹률이 약 80%에 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멕시코 민중들에게 역사, 신화, 서민 생활을 그림으로 전하기 위해서 벽화 운동이 한창이었거든요. 그 선두에 있었던 화가예요. 프리다 칼로는 그를 찾아가서 대뜸 그림을 보여주면서 평가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리고 그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첫 만남 이후에 곧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죠. 멕시코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을 그린 작품이 있는데요. 그림 속 프리다는 좀 화려한 색상의 복장을 하고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죠. 그런데 손을 보시겠어요? 디에고의 손에는 화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붓과 팔레트가 들려있죠. 그런데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프리다에는 손을 보세요. 붓을 들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결혼한 후에 프리다는 잠시 작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디에고가 벽화 그리는 걸 따라다니면서 도와줬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내려놓고 디에고의 아내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결혼을 하며 꿈꿨던 그런 장밋빛 나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디에고의 엄청난 바람피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리다는 다시 붓을 들기 시작해요. 자신의 아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디에고의 불륜을 알면서도요, 눈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처 속에서 또 프리다는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뭔가 이런 디에고의 바람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부성애가 생기면서. 그래서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희망도 가졌죠. 하지만 산산이 부서집니다. 유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녀는 그 유산에 대한 아픔,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괴로움을 그림으로 표출시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프리다의 모습이 있는데요. 붉은 실로 이미지들이 연결돼 있죠. 뭐 교통사고로 다쳤던 척추에 있는 철골, 디에고 리베라와의 사랑이 변치 않길 바라는 뭐 보라색 꽃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약해진 골반, 뭐 잃어버린 아이, 달팽이처럼 느리게만 가는 시간, 병원에서의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 황량한 산업단지의 풍경이 절망, 외로움을 더해주죠. 프리다라가 했던 말 중에 누군가는 그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왜 나는 가질 수가 없는가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몇 번의 유산, 또 디에고와의 이별과 만남, 그 속에서 몸은 약해져만 갔어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수술을 받는데요. 몸에 철심을 심어야 되는 척추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한 자신이 느꼈던 그런 고통들이 현재 대표작으로 남아있죠. 부러진 척추, 잿빛 하늘, 텅 빈 사막 앞에 서 있는 프리다. 눈을 보시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있죠. 그럼에도 정면을 응시합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아요. 자신의 척추를 기둥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둥은 다 부서져 있죠. 정형 외과용 코르셋이 몸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프리다는 말했죠. 나는 1년을 앓았고 척추 수술을 7차례나 받았다. 자주 절망에 빠진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다. 저는 이 살고 싶다는 말이 너무 인상 깊어요.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프리다 칼로 얘기하면서 막 죽고 싶단 말도 농담처럼 쓰이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더욱 깊이 다가오는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친구들과 디에고 리베라는 마지막 전시를 열어줍니다. 이 전시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한 장 한 장 손수 초대장을 작성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우정을 담아 저의 보잘것없는 전시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그리고 멕시코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죠.

0: 전시에서 프리다의 그 가치가 확실히 증명이 됐죠. 그리고 남겨진 마지막 작품. 파란 하늘 아래 붉게 익은 싱싱한 수박이 보이죠.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박이 어떤 과일일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견고하지만 속은 한없이 부드럽고 연약한 과일 아닌가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그림 속 싱싱한 수박,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프리다의 삶과 겹쳐지면서 더 안타까운 배가 됩니다. 이제 너무 유명해진 말이죠? 하단에 써져 있는 말, 비바라비다. 인생이여 만세. 프리다 칼로는 평생 3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았고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자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현재 멕시코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세 명의 여성 화가 이야기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다 각자 아픔이 있었죠? 각기 다른 시대, 다른 배경에 살았지만 의외로 비슷한 아픔도 많았어요. 고난도 많았고.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고난들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그들이 캔버스에 남겨둔 어떤 관습과 규범, 그거에 대한 저항. 이 저항이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여성 예술가들이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에 지워진 혹은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작가들 또 발견해보는 시간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2: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3: 데이비드 커퍼필드.
2: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3: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2: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0: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언어장애, 치매, 생명까지 앗아가는 뇌졸중.
1: 2018년도에 뇌경색이 한번 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다시 또 올해 23년도에 8월에 뇌경색이 또 왔어요.
2: 저는 당뇨 진단받은 지 4년 된 당뇨 환자이고요.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뇌졸중에 대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조언도 받고 또 운동이나 음식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좀 더 합병증 없는 당뇨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 당뇨병과 고지혈증.
3: 최근에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기도 하고 뇌경색이 오셔서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아들이 들으면서 가족력이 의심이 되다 보니 저도 식습관 개선 및 제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나 조언을 좀 받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0: 음주와 흡연, 고혈압 전 단계에 뇌혈관 질환 가족력까지. 모두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올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4: 방금까지 괜찮았는데, 방금까지 멀쩡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어젯밤까지 괜찮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망한 채로 발견되시거나 또는 반신불수가 되거나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시거나 이럴 수가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0: 뇌졸중, 막을 수는 없을까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법, 귀하신 몸이 공개합니다. 첫 번째 귀하신 몸. 유정님은 요새 부쩍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이 걱정이랍니다.
5: 아, 금방 먹어서 또 잊어버렸네.
6: 자주 요새는 많이 잊어 먹으세요?
5: 그냥 막 이런 약속은 안 잊어 먹는데 그냥 남편하고 한 약속은 나가. 그리고 뭐 한 얘기는 다 잊어버려요. 병원 간다고 그런 것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엊그저께도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전화했더니 지금 병원이라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좀 이런 뇌경색이 안 왔을 때는 뭐 하나 까먹으면 아, 나 치매인가 그냥 장난으로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소리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0: 당뇨 전 단계와 고지혈증이 있긴 했지만 건강하다고 믿고 있던 유정님에게 뇌졸중이 찾아온 건 5년 전 새벽입니다.
5: 자다가 이렇게 몸을 뒤척이는데 다리가 이게 한 왼쪽 다리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힘이 없이. 그래서 남편을 깨워가지고 나 병원 가야 되겠다고 해갖고 바로 이제 그냥 들어갔더니 거기서 뇌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꽉 막혔더라고, 사진에 보니까요.
0: 천만다행히 증상을 빨리 알아채 제때 처치를 받았고 큰 후유증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뇌졸중은 어떤 이유든지 갑작스럽게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그런 병을 의미를 합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거, 어떤 이유든지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거를 보통 의미를 합니다.
0: 혈관 안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쌓이면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로 올라가면 뇌혈관을 막아서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되고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4: 이 뇌졸중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생깁니다. 방금까지 멀쩡하다 갑자기 생기거든요. 한쪽 팔, 다리, 또 한쪽의 뭐 감각이 뭐 입주위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또는 다리의 감각이 방금까지 멀쩡했는데 또는 어제 갑자기 어제 밤까지 괜찮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팔에 힘이 없다. 그럼 보통 이제 제가 오시면 앞으로 나는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눈 감아보시라고 하면 마비가 있는 쪽 손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이거를 사람이 보상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니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서 한쪽에 좀 처지는 아주 약하게 뇌졸중 때문에 마비가 있는 경우에 출혈이나 경색에 상관없이 편측 마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게 마마, 랄라, 가가 한번 꼭 한번 따라해보셔서 내가 이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이러시면 가까운 빨리 신경과 신경외과 있는 병원에 꼭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는

0: 평상시 겪어보지 못했던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시야장애 또는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신속하게 병원에 가셔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빠르게 진단을 받으시고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 두 차례나 뇌경색을 겪으며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유정님.
2: 어머님이 직접 이렇게 아, 나 뇌경색 알았다라고 얘기하시기 전까지 주위에서는 모르시죠?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3: 예, 예. 조금 다리, 왼쪽 다리가 조금 지금 좀 안 좋아요, 지금도.
2: 왼쪽이?
3: 예, 왼쪽 다리가.
2: 아, 걷는 게 조금 뭐 불편하신 거예요?
3: 아니요. 힘이 없어요, 운동해보면.
1: 또다시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에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운동.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헬스장을 찾습니다. 이제 70대에 접어든 유정님. 능숙하게 근육 단련 기구에 앉으시더니 번쩍번쩍 잘 들어올리십니다. 젊은이를 못지 않은데요.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 근육을 단련한 모습. 그런데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요? 어느덧 3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유정님의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3: 네, 좀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맨날 많이 한다고 혼나요.
2: 누구한테요?
3: 아들, 남편. 많이 한다고. 너무 오래 여기서 있는다고.
2: 헬스장에서?
3: 처음엔 여기서도 선생님도 그랬어요. 너무 오래 한다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빨리 가라고, 집에.
1: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유정님. 혈관도 그만큼 건강할까요? 정밀 검사를 통해 유정님의 기저질환과 혈관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0: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과 교수 송태진입니다. 네, 요 부분이 이제 뇌 경색이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소혈관이 열공성 경색이라고 이제 시상이라는 부위에 이제 생긴 건데, 생기면 뭐 감각이 반대편이 뭐 저리고 남의 살 같고, 어떤 분들은 통증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손이 막 꼬이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열공성 경색이라고 있습니다. 뇌 경색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큰 혈관은 의외로 막히거나 좁아지면 새끼리 생길 수 있지만 작은 혈관들은 새끼리 없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때문에 그 소혈관이, 작은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막히게 되면 새끼리 없기 때문에 쉽게 뇌경색이 와버립니다. 증상도 부위에 따라 굉장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마비가 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평생 감각 이상이 생겨서 사는 분들 계신데, 오 유정님 같은 분은 감각 이상이 오는 자리에 오신 거죠. 네, 우리 어머님. 근데 네. 오른쪽에 약간 동맥경화가 있으세요?
3: 예, 특히 까만면
1: 까만. 경동맥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쌓여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0: 여기서 여기 사이.
3: 아, 그래요?
0: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엄청 이만큼씩 좁진 않아도 여기 보니까 여기 혈관 벽이 약해져 있습니다. 트어져가지고 이게 혈전이 생겨서 뇌로, 이게 어디로 가냐? 뇌로 가는 거죠, 뇌로.
1: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 동맥경화증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특히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뇌로 보내는 중요한 혈관이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동맥경화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0: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굉장히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지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주요 원인이 뭐 나이가 드셔도 그럴 수 있지만 대개는 고혈압, 뭐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토금, 뭐 여러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동맥경화증 때문에 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나 손상이 오게 되면 그 혈관이 혈류가 점점 느리게 흐르겠죠.

0: 정체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정체된 것 때문에 피가 고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처럼 혈관 내에 덩어리 가지고 덩어리처럼 만들어진 거를 보통 저희가 혈전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혈전이 생기면 당연히 뇌로 날아가겠죠. 아니면 그 혈관이 막혀서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겠죠.
1: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이 있거나 흡연, 포금하는 습관은 뇌졸중을 유발하는 중요한 위험 인자로.

0: 두 번째 귀하신 몸, 정원님.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있으신데요. 아침 식사 대신 양배추, 당근, 사과를 갈아 드신다고 합니다.
1: 이거 많은 양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담아서 놓고 먹거든요.
2: 식사 대신 드시는 건가요?
1: 네, 아침 식사 대신.
2: 그러니까 아침에 뭐 이렇게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1: 이유는 딱히 없지만 그 제가 요즘에 즐겨 보는 동요 유튜브하고 이제 책에서 보고 완전 배출을 위해서는 이 주스가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듣고 이제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는 그걸 믿고 싶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0: 아마 건강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과일 채소 식단. 가공식품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 위주로 섭취하는 식단이라고 합니다.
1: 많이 충격받았고 너무 창피했어요. 나 자신이. 내 몸이 당뇨가 오게 만들었다는 나 자신이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때부터 야채를 많이 먹었어요. 샐러드 주로. 식사의 반은 샐러드라고 할 만큼 많이 샐러드 먹었고. 그때 또 한참 저탄고지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저탄고지를 듣고 나서 이제 그나마 먹던 통곡물도 다 끊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한 1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냉장고? 잠깐요. 한
0: 귀하신 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관문, 냉장고 불신 관문이 있겠습니다.
2: 어머님이 주로 드시는 건 뭐?
1: 과일.
2: 과일?
1: 네. 과일 밖에도 있고 여기다 가득 채워놔요.
2: 구입하는데 쓰시는 비용이 꽤 되시겠는데요?
1: 일주일에 그렇죠. 일주일에 한 10에서 15만 원?
2: 과일만?
1: 네.
0: 두 달째 과일 채소 식단을 실천하며 좋아하던 과일을 원 없이 먹고 있다는 정원님. 그런데 정원님은 당뇨병이시잖아요. 과일이 당을 올릴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1: 채소 과일식 그 동영 유튜브를 보면서 그게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그 부분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먹으면서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기 시작했고요.
0: 끼니 때마다 밥보다 과일을 찾는 모습. 다행히 혈당 수치는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데요. 대신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1: 갑자기 앉아서 TV 보는데 갑자기 손이 막 그 뭐라 그럴까 마비될 정도로 저려서 뭘 못 잡을 만큼 손이 심하게 저리더라고요. 손만 저리고 여기도 저린 것 같아요. 입 주위로 이렇게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앞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딱 뭘로 꽉 조이는 듯한 느낌.
0: 전에 없던 두통을 느끼고 있다는 정원님. 기저질환과 함께 혈관 건강을 살펴봤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송태진입니다. 네. 여기가 혈관입니다. 네. 이게 요쯤이 여기고요. 여기가 여기고.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정상 따라가다가 여기 뭐 이렇게 하얀 거 밑에 여기가 색깔이 어떤가요? 일정하지 않죠?
0: 경동맥 초음파 결과 이미 혈관벽에 지방 덩어리가 쌓여 있는 모습.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3: 정상적인 어머님의 나이대보다 혈관이 훨씬 굳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혈압을 잘 조절하시고 당 조절도 잘 하셔야 되는데 당 수치 자체는 조절이 어느 정도 우리 어머님이 되시는데 이거 보세요. 중성 지방이.
1: 네, 맞아요.
3: 왜 이렇게 높아요? 270cc. 와, 되게 높습니다, 어머님.
1: 자. 제가 두 달 전에 했을 때는 251이었는데, 네.
0: 과인 섭취한 과일의 당분이 지방세포로 변환되면서 축적된 건데요. 건강식이라 믿었던 과일,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3: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신 건 맞는데, 주식이 과일,

0: 일이 되면 곤란해요. 과일을 드시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과일도 어머님 엄청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당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조절이 안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서 대사장애, 그러니까 고지혈증도 생기고 중성지방도 매우 높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올라가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혈관 상태를 더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이 있으신 분들, 당뇨병이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혈액 역학적 장애,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액 상태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피가 안 통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가 있겠죠.
1: 세 번째 귀하신 몸,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범선님입니다. 주말 아침부터 컵라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와, 아침부터 컵라면 쉽지 않은데 심지어 김치도 없이 진미채 볶음이랑 같이 드시는데요.
2: 라면 자주 드시나 봐요?
3: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
2: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세요?
3: 최소 세 번?
1: 맵고 달고 짜고 건강보다는 입에 맞는 자극적인 음식을 주로 드시는 범선님.
2: 좀 그런 날도 있으세요? 집에서도 라면 드시고 회사 가서도 라면 드시고.
4: 네.
2: 아니, 보통 라면 한번 먹으면 그날은 안 먹죠.
3: 근데 그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라면을 먹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 메뉴가 아 내가 싫어하는 거다 만약에 아예 안 좋아하는 건데 그럼 일단 배가 고프니까 뭘 먹을 게 없으니까.
1: 어릴 적 편식하던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데요.
5: 어? 밥 먹었네?
3: 라면 먹었지 뭐.
5: 어?
3: 뭐지 뭐가 있대 밥이 없는데 뭐 라면 먹지 뭐.
1: 채소는커녕 김치도 안 먹는 역대급 초딩 입맛. 아내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5: 제가 없으면은 밥을 뭐 저렇게 간단하게 라면을 때운 것도 있고 제가 있으면은 그래도 뭐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데 뭐 먹어야 무슨 말이죠.
1: 범선님의 하루를 지켜봤는데요. 점심 메뉴는 고추장 비빔밥. 그런데 고추장을 두 스푼이나 넣고 비빔밥은 비빔밥인데 채소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김까지 싸먹으면 너무 짤 것 같은데요. 현재 고혈압 전 단계인 범선님, 이렇게 짜게 먹어도 되는 걸까요? 게다가 얼마 전엔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하셨답니다. 뇌혈관 질환 가족력도 있으신데 이제는 건강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3: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이렇게 뭐가 이게 무거운 게 막 누르는 것 같은 순간적으로 너무 아파서 약간 말이 잠깐 안 나올 정도로 근데 거기서 조금 진정하고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지나니까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때 한번 머리가 좀 많이 아팠고 그 전에도 조금씩 그런 건 있었는데 회사에서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꼭 전 단계 고혈압이라고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그 소견, 그 마지막 최종 소견에서.
1: 범선님은 어떤 상태일까?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의 상태를 살펴보고 혈관의 탄력성과 노화도를 측정해봤습니다.
0: 선생님 연세가 지금 만 나이가 40세 맞으신 건가요?
3: 네.
0: 네. 40세의 혈관 상태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한 50대 중후반 선생님의 그 정상적인 나이대에는 없어야 되는 게 벌써 있어요.
1: 이미 혈관벽에 기름덩어리가 붙어있는 모습. 이제 마흔이신데 벌써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0: 동맥경화가 있는, 덩어리 뭉쳐있는 이 기름때가 낀 거거든요. 그리고 이 0.17은 요거 사이에요. 담배 계속 태우시고 술 많이 드시면 이게 이렇게 가요. 이러다가 이게 털어서 이 혈전이 생겨서 뇌로 날아가면 우리 죄송한 말씀인데 아버님 뇌경

0: 보시듯이 뇌경색이 쌤 조기에 나이가 젊으신데 빨리 올 수가 있는 지금 정도 피검사 결과면 우리 김범선님께서는 우선은 최대한 술을 끊으시고 야 이게 되냐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큰일 납니다. 담배도 최대한 빨리 끊으시고 오늘 당장 끊으셔도 이게 담배 효과가 오늘 아침까지 핀 담배가 악영향이 한 달을 갑니다. 술도 마찬가지.
1: 사실 범선님은 일주일에 4, 5일 이상 술을 드시는 데다 흡연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폭음과 흡연은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요소죠.
2: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좋아질 수는 있는 거예요.
0: 당연하셨어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당장 오늘 해도 뭐 일주일, 2주에도 뭐 확 좋아지진 않더라도 분명히 차도가 있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뭐 좋아지겠지. 전혀 좋아지지 점점 나빠집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걸어서 멈추게 하셔야 돼요. 뇌졸중은 당연히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혈압을 좀 더 철저하게 조절하시고 당 조절 철저하게 하시고 특히 고지혈증 같은 게 있는 경우에 필요하면 약을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술, 담배는 더더군다나 반드시 끊어야 되겠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야채도 많이 드시고 기름기 많은 거 피하시고 너무 짠 음식들을 드시면 혈압도 올라가고 몸에 이 염증 반응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시고 탄수화물만 많이 드시는 것도 뇌졸중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1: 뇌혈관 질환 예방엔 무엇보다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영양 전문가와 혈관을 살리는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3: 가장 중요한 거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 섭취 줄이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 지방이 필요한 건 맞지만 필요한 만큼은 다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부랑 콩, 그 다음에 메추리알, 그 다음에 살코기, 생선, 그 다음에 계란이 이렇게 있죠. 딱 봐도 되게 담백해 보이고 기름기가 없는 느낌 드시죠. 제일 권장되는 식품이고요. 그 옆에 제한식품 보면은 삼겹살, 갈비, 간, 뭐 치킨, 가금류, 껍질, 맛있는 음식들 다 몰려있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은 이 동물성 지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맛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보시는 거와 같이 여기 베이컨 보면은 하얀색 기름이 있죠? 근데 살코기는 하얀색 기름이 없죠? 이걸 드시면 이게 그대로 혈관에 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만큼.
1: 혈관을 살리는 식단 첫 번째 원칙.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살코기나 달걀, 생선, 두부는 드셔야 하고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햄, 삼겹살 같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저염식인데요. 짠 음식은 혈압 조절을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3: 나트륨 섭취, 즉 소금을 줄이는 저염식을 실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제 혈압이 높아지고 또 다른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굉장히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류는 혈관 청소를 위해 추천되는 음식인데요. 단, 과일의 경우 양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3: 섬유소는 충분히 섭취한다. 이 부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혈관에 쌓인 지방을 밖으로 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채소, 그다음에 잡곡, 콩류,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세 분 모두 다 지금 하루에 과일을 한 번 드실 수 있어요. 그 한 번의 양은 딱 이 한 종류의 양입니다. 아, 굉장히 적죠. 예를 들어서 포도는 20알 정도 하루에 드시면 그날은 끝인 거예요. 또 귤을 드신다 하시면은 하루에 귤 두 개 드시면 그날은 이제 다른 과일을 드실 수 없고요.
1: 세 분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야 해서 과일의 양도 제한했습니다. 과잉 섭취한 당은 체내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3: 특히 이제 즙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갈아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3분의 1개의 사과를

0: 갈아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종이컵 반컵도 안 되겠죠.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더 넣으세요. 양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과일 섭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야채 싫어하시는 분들이 ABC 야채 주스 먹으면은 뭐 그것도 식이섬유가 뭐 들어 있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자, 이 야채들 갈아 만들면요. 섬유소 거의 다 파괴돼요.
1: 다음은 운동 솔루션.
2: 운동을 했을 때 몸에 좋은 물질들, 좋은 사이토카인 호르몬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혈관을 탄탄하게 하고 탄탄하다는 게뭐 딱딱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 탄력성을 좋게 하게 되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뇌나 심장으로 가는 아주 좋은 물질들이 많이 뿜어져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중강도나 저강도의 근육 운동, 앉았다 일어나기 정도 가벼운 아령으로 이제 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보통 이제 무릎 괜찮으시면 하루에 적어도 만 보는 걸으시라. 한 번에 만보 걷기 어려우시니까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열심히 걸으시라고 합니다.
1: 뇌혈관 질환 예방 운동은 다른 운동과는 달리 강도 조절이 중요하다는데요. 혈관 건강 운동법을 배워봤습니다.
3: 오늘은 제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자, 가볍게 빠르게 걷기입니다. 자, 힘차게 걸을 건데, 이때 무릎을 조금 펴시고, 조금 팔을 힘차게 흔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힘차게 걸어 주시고, 앞으로 손을 쭉 위로 뻗어서 쭉 호흡 같이 하면서 숨 들이마시고 후. 이번에는 뒤꿈치를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깍지끼고 스쿼트 한 다음 뒤꿈치를 터치합니다. 스쿼트 반대쪽 뒤꿈치.
1: 무리하지 않고 중강도 혹은 저강도로 한 번에 10분씩 3번, 하루 2차례 반복하면 됩니다.
3: 식사 직후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식사를 만약에 하셨다면 보통 2시간 정도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제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기르는데 제일 좋습니다.
1: 식습관부터 운동까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14일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전 9일째 정원님 댁을 찾아봤는데요.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있는 정원님은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었습니다.
4: 실제로 식단들이 좀 많이 바뀌셨나요?
5: 그렇죠. 전에는 과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사실 배가 고프지 않아서 밥량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지금은 과일을 줄이니까 이제는 밥을 반 공기 정도, 반 공기 이상 먹는 것 같아요.
1: 이전에는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릴까봐 걱정돼서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5: 네, 뭐 항상 먹는 양이에요.
1: 이제는 식판까지 마련해서 단백질과 섬유소, 통곡물까지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 모습. 과거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스로 갈아 드셨던 정원님.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의 섬유소가 파괴돼서 득보다 실이 많았었죠. 이제는 과일 섭취를 대폭 줄이고 부족한 열량은 잡곡밥으로 대체했고요. 대신 섬유소가 많은 채소는 제한 없이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4: 어머님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식사를 해보시니까 뭐가 좀 이렇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좀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눈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무릎을 꿇고 뭐 힘을 준다거나 할때 다리 발에 직관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쥐안 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일주일째 지금 쥐안 나고 있어요.
1: 혈관 건강과 직결되는 중성지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두 번이나 뇌경색을 앓았던 유정님. 하루 3시간씩 젊은 분들도 하기 어려운 근력운동을 젖 먹던 힘까지 끌어내서 하시던 모습 기억하시죠?
2: 이 특히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 동맥류가 있다 또는 뭐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다 이런 분들이 너무 이를 악물면서 근육운동을 심하게 하면 그 동맥류가 터지거나 이 약해진 혈관이 혈압 조절이 안 되면서 오히려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분들 특히 이제 아스피린이나 이런 혈전방지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아주 강한 강도의 이 운동은 좀 피하시고 중강도나 저강도의 근육운동 앉았다 일어나기 정도 가벼운 아령으로 이제 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1: 도전 12일차 유정님 댁을 다시 찾았는데요. 고강도 근력운동 대신 하루 10분씩 3차례 혈관건강 체조를 하는 모습. 유정님은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 혈전방지제와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의 근력운동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운동을 해도 근육량이 늘지 않았다던 유정님. 식습관도 달라졌는데요.
4: 시간하고 식단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6: 첫째는 이제 시간을 일단 맞추려고 하고요. 이렇게 좀 단백질을 좀 먹으려고 하고요.
4: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6: 예.
1: 부족했던 단백질은 매끼 살코기 위주의 육류나 생선으로 보충하고 있고요. 과거엔 운동하느라 식사 때를 놓쳐서 하루 두 끼만 먹다 보니 늦은 밤에 간식을 찾곤 하셨습니다. 이제는 규칙적으로 하루 세 끼를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6: 밥을 많이 안 먹어도 이렇게 배도 안 고프고 이렇게 과일 같은 것도 덜 먹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좀 덕분에 음식을 골고루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도 이렇게 좀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속으로 지방 좀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겁니다.
1: 일상이 180도 확 바뀐 분이 또 계십니다. 세 번째 귀하신 범선님. 범선님은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입니다. 10분짜리 혈관 건강 운동도 범선님에겐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이날이 도전 9일째인데요. 확실히 혈색이 확 좋아지셨네요.
4: 어떠세요? 그동안 운동해보시니까.
7: 처음에 운동 시작하고 첫날, 뭐야, 둘째 날 정도까지는 엄청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 이제 조금 힘들기는 한데 운동을 워낙에 안 했어가지고 그동안에 하고 나니까 지금은 좀 뭐 조금 힘들긴 한데 그거 견딜만 해요.
4: 땀 많이 흘리시네.
1: 과거 컵라면으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기름진 음식을 선호했던 범선님. 일주일에 세 번은 삼겹살을, 일주일에 5-6일은 반주를 즐겨 썼는데요.
0: 나 소주 한 병에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8: 모르겠네.
0: 모르시겠어요? 소주 한 병 칼로리가 400칼로리예요. 매일 드시는 술 섭취만 줄이셔도 하루에 무려 400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정말 엄청난 양이세요. 그래서 체중 관리나 아니면 전반적인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무조건 네, 금주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1: 반주 한 잔의 낙 대신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샐러드부터 생선까지 일절 손도 안 대던 음식들을 매끼 챙겨 드신답니다.
8: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처음에 먹을 때는 별 맛이 없었어요. 뭐 맛도 별로 안 나고 뭐 향도 잘 안 나고 뭐 아니 왜 먹는 거야 이랬는데 제 몸을 생각해서 그동안은 육류 이런 걸 기름기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저도 생각에 야채를 채소를 그동안 너무 안 먹었다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물론 맛은 없지만 그 생각하면서 그냥 조금씩 그냥 계속 먹고 있어요.
1: 특히 고혈압 전 단계인 범선님은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했는데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싱겁게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음주와 흡연, 고혈압, 당뇨병과 고지혈증,

0: 뇌혈관 질환 가족력까지. 뇌졸중 위험 인자를 가진 귀하신 세 분의 도전. 혈관의 기름때를 벗고 황골 탈퇴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있지만 과일을 지나치게 섭취했던 청원님.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혈관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1: 아이고, 네, 이정원님. 네. 어머님, 우리 어머님 저기 지난주에 뵌 거죠?
2: 네.
1: 네, 잘 지내셨습니까?
2: 네, 잘 지냈어요. 네.
1: 약간 제가 이 혈관이 이게 딱딱하다 정도가 이렇게 네, 됐다고 네.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2주 동안 어머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수치가 1600, 1700대에서 거의 정상이 됐죠.
2: 그래요?
1: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아주 좋은 소식이고. 네. 운동도 어머님 열심히 하셨나 봐요.
2: 네.
1: 그래서 2주 만에도 이렇게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느시고 또 동맥 경화도에 중에 동맥 경직도 딱딱한 정도로 많이 좋아지신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0: 혈관 나이를 보여주는 동맥 경화도 수치가 1600대 후반에서 1500대로 좋아졌습니다. 딱딱해졌던 혈관이 탄력 있게 변화했다는 의미. 걱정했던 중성 지방 수치는 271에서 117로 정상치까지 떨어졌습니다.
2: 혈관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쁘고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동안 제 생각대로 내가 음식 먹고 또 병원에서 주는 약도 안 먹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대로 잘 유지하면서 약 잘 섭취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0: 혈색부터 좋아졌던 우리 범선님은 어떨까요?
1: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하시는데 어려운 건 없으셨어요?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네,
3: 좀 초반에 많이 힘들었는데 네. 뭐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힘들어서 노력.
1: 아니 근데 저희 김범선님 제가 2주 전에 뵀는데 오늘 2주 전에 뭐 혈색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3: 네.
1: 아주 그냥 굉장히 양호하십니다. 반짝반짝 하십니다. 선생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 고지혈증에 관련된 이상지질혈증에 이제 관련된 여러 수치 중에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줄어들었죠. 151에서 32로 아주 완벽하게 되셨고 요걸 보시면 진짜 약주를 끊으셨나 봐요.
3: 네.
1: 그죠? 이야, 그 어려운 걸 또 하셨네. 자, 술 같은 거나 많이 드실 때 올라가는 수치가 통풍 관련 수치인 요산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9.0이나 되면 그냥 약 드셔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수준인데 네. 실점고로 많이 떨어졌죠.
0: 중성지방의 경우 정상치가 150인데요. 151에서 32로 대폭 좋아졌고요. 술과 직결되는 요산 수치도 9.0에서 7.9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금주한 보람이 있네요.
1: 요게 이제 선생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게 약 1500대 나이대에 비해서 지금 선생님 만나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딱딱하다, 혈관이.
3: 네.
1: 응?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3: 네.
1: 오늘 하신 걸 보니까, 자, 보시면, 1300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완전 딱딱했다가 지금은 점점 딱딱한 정도가 낮아졌고, 전체적으로 좋아진 양상입니다.
0: 동맥 경화도 수치도 1500대에서 1300대까지 좋아졌습니다. 혈관이 그만큼 탄력있고 건강해졌다는 뜻이죠.
1: 이렇게 지금 2주 만에도 열심히 하셔서 모든 게 확 좋아지고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아 이제 다 좋아졌으니까 이제 뭐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이러시면은 다시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남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생활습관 유지하시고 그리고 특히 꼭 담배는 끊어주시면
3: 네, 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0: 다음은 뇌경색을 이미 알았던 유정님.
1: 우리 어머니 잘 지내셨습니까? 네. 2주 만에 우리 중성지방 어머니
4: 네, 네,
1: 네. 182에서 103으로 완벽하게 정상이 되셨어요.
4: 이번에 많이 내려왔어요?
1: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성지방이
4: 식단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서
1: 그렇죠.
4: 좀 신경을 썼어요.
1: 제 생각도 그렇고요. 관리를 잘 하신 것 같고 식생활 습관 관리하시면서
4: 네,
1: 하지 근육 더 올랐어요.
4: 네, 네,
1: 그러니까 느껴지시죠?
0: 정상치인 150보다 높았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치까지 떨어졌고요. 무엇보다 하체 근력이 확 좋아졌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인 유정

0: 대통령님에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합니다.
1: 특히 이제 운동 처방 받으시고 운동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셔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내당 능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 근육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심 그 근육,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몸통의 근육과 하지의 근육이 특히 중요합니다. 허벅지나 이런 쪽에. 그런 근육량도 굉장히 개선이 된 것을 오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도 재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흔한 이유가 혈압 조절을 그냥 방심하고 안 하시거나 또는 뭐 당조절. 이게 어머님이 내당능장애, 당뇨병 전 단계인 건 맞는데 당뇨병 전 단계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 폭식을 하시거나 이 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예를 들자면 드시게 되면 이제 혈당이 막 확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마치 당뇨병 환자분처럼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또 고지혈증도 갑자기 심해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당능 장애도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히 음식 관리는 좀 더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니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 생각했던 것보다 너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2주밖에 안 되긴 했지만 워낙 좋아져서 아,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3: 제가 그냥 원래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효과가 날까 정말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엄청 걱정을 했죠. 너무 이 방송을 너무 잘했다 싶고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할 겁니다. 식사 시간도 좀 지키려고 노력하고 식단도 좀 야채 위주, 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그렇게 하려고요.
0: 불과 2주일 만에 이루어진 혈관의 변화, 놀랍습니다. 노화로 인해 딱딱하게 굳고 탄력이 떨어진 혈관, 콜레스테롤과 노폐물, 기름때가 낀 혈관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1: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위험인자들을 철저하게 조절하시면 뇌졸중으로 고통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뭐 혈압, 뭐 당뇨병, 고지혈증, 술, 담배 이런 거 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조절하셔야 되고 그 위험인자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조절을 잘 하시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특히 동맥 경화도, 혈관 속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2주에서 한 달만 해도 굉장히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맥 경화반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간에 그렇게 열심히 생활 습관 교정을 하고 운동하시고 안 좋은 거 안 하시고 하면서 플러스 필요하면 고지혈증 약 드시고 필요하다면 뭐 혈전방지제를 같이 드셨을 때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당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안 좋은 걸 안 하시고 좋은 걸 하시고 필요하면 약제를 복용하시면서 건강관리를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That's a beautiful shot.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0: sta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는 인형 로봇 눈에 설치된 카메라가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컨트롤룸의 진행요원이 버튼을 누르자 움직인 참가자들의 흰 티셔츠 안 가슴에 설치된 무언가가 터진다. 네, 그 오징어 게임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해설 내용인데요. 요즘은 이런 음성 해설이 영화나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뭐 공연, 무용, 또 전시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내 제1호 음성 해설 작가이시고요. 그동안 무려 7,700여 작품을 해오신 서수연 작가를 초대했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0: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음성 해설 작가?
1: 2002년도에 제가 처음 제안을 받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KBS 대추나무 사랑 걸려내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그 약간 시작하게 된 그 역사가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0: 뭡니까?
1: 네.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음성 해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에는 사실 화면 해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0: 화면 해설?
1: 네, 그죠. 예, 예. 화면 해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건 이제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용어의 쓰임에 있어서 먼저 그 영어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그 오디오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0: 오디오 디스크립션.
1: 네, 그렇죠. 그것을 이제 1대1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음성 해설이고요.
0: 그렇죠.
1: 네,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건 198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의 워싱턴 아레나 극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바라 소령이라는 연극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0: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1: 연극에서
0: 우선이었군요.
1: 네, 네,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0: 예, 예.
1: 네, 그리고 또 1980년대 후반에 WGBH라는 그 워싱턴 방송사에서 이제 DBS라고 이제 디스크립티브 비디오 서비스 이걸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됐는데 이게 설명해주는 비디오 서비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DBS를 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도입을 해 오게 됩니다.
0: 아하.
1: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0: 예.
1: 그래서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이것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제 2000년도에 두 연구원을 미국으로 파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작을 하는 걸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01년도에 국회에서 그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0: 국회에서?
1: 네네.
0: 예.
1: 그리고 동시에 이제 농아인협회가 이제 제1회 장애인영화제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에서 이제 화면 해설이라는 용어로 처음 제공을 하게 되고요.
0: 영화에서 우리는 시작이었군요.
1: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제 MBC에서 전원일기라든지 그리고 6mm 세상 탐험 이걸 하게 됩니다. 근데 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이벤트성이고 일회성이잖아요.
0: 시험 삼아 한번 해본다
1: 네,
0: 이런
1: 그쵸.
0: 거죠.
1: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대본은 그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의 직원이 썼고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리고 서랍에 사실은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0: 왜요? 왜 잠을 자요?
1: 이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3년도에 KBS에서 이제 그 당시 지상파가 낮방송을 안 했었고 지금 24시간 방송을 하지만
0: 그때는
1: 그
0: 당시는, 안 했었죠.
1: 네, 예, 예. 교수님 기억하시죠? 네. 근데 낮방송을 하고 싶죠. 지상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낮방송 때 화면 해설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0: 그렇겠죠.
1: 그렇게 해서 다시 서랍에 있던 그 서비스가 이제 지상으로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즈음 해서 이제 제가 2002년도에 한국장애인연합회에서 낭독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고.
0: 아, 네. 마침 또 낭독 봉사.
1: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구성 작가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도 쓰고 이제 작가 일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어서 마침 쓰고 읽을 사람으로 적합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게 뭔지 몰랐고.
0: 몰랐겠죠.
1: 네,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정말 처음 있는 일이니까.
0: 보질 못했으니까.
1: 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가요? 근데 또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또 새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전원일기라는 그 대본, 그러니까 직원분이 쓰셨다는 그 대본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0: 협회 직원이 쓴 글을
1: 네, 네. 예. 이걸 참고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봤어요. 근데 봤더니 약간 지문을 읽어주는 듯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0: 대사와 대사 사이의 그쵸. 지문.
1: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그러니까 시력이 불편하신 분들이 컨텐츠를 보려 그러면 거의 대사 위주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청각 정보, 그러니까 시각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움직임이라든지
0: 예, 예.
1: 이런 것들은 이제 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어려운 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소리라 하더라도 좀 모호한 소리들이 있어요. 만약에 삼겹살 예를 들자면 삼겹살 굽는 소리가 어떤 그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으면 빗소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0: 식하는 소리니까.
1: 네.
0: 그러니까 삼겹살 굽는 소리가 들리는 장면에서는 삼겹살 굽는 소리라고
1: 네, 그렇죠.
0: 말해줘야 되는군요.
1: 네, 그리고 보글보글이라는 것도 뭐 찌개가 보글거리는지 된장국이 예. 다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 모호한 소리들을 설명해 주는 것, 시청각 정보를 이제 언어로 번역해서 하게 되는 이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그 제가 봤던 그 전원일기의 그 대본 자체가 그 복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0: 있죠, 있죠.
1: 기억하시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는 복길 이렇게 좀 짧게 정말 지문처럼 적혀 있는 거예요.
0: 예.
1: 저는 그때 읽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니터도 하면서 제가 듣다 보니까 아, 드라마가 스토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좀 재미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이제 바꾸게 됐죠.
0: 어떻게 바꿨어요?
1: 복길이 방으로 들어간다.
0: 아, 그렇게?
1: 어. 별건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0: 이왕이면 거기서 네. 복길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간다.
1: 만약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걸음도
0: 거죠?
1: 상당히 달라지는 거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서술형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렇게 계속 이제 어떤 포맷을 바꾸게 되고
0: 예,
1: 어떻게 하면
0: 예.
1: 좀 더 시각장애인 분들이 재밌게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
0: 그게 이제, 2003년이군요.
1: 네, 2003년이라고
0: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 먹고
1: 네.
0: 7,700여 작품을 하셨다.
1: 네, 네, 맞습니다.
0: 너무 작품 수가 많아서
1: 너무 많죠. 제가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그런 아주 지겨운 말이 있는데요.
0: 네, 네.
1: 정말 그렇게 제가 살았었습니다.
0: 네,
1: 일주일에 7-8편을 마감을 하는 건 부지기수였고요.
0: 네,
1: 뭐
0: 네.
1: 크리스마스, 뭐 추석 연휴 전혀 없었고요.
0: 네.
1: 그렇게 했고 어떤 다른 분이 펑크를 내시면 가서 또 제가 대신 해드리기도 하고 제가 중간에 이제 공부를 위해서 잠시 이제 해외로 간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계속 마감을 했었습니다.
0: 유학하시면서도
1: 네. 네, 네.
0: 역시 또 원고 작업하시고
1: 네. 어. 그래서 그 편수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네.
0: 20년이 훌쩍 넘고 7,700여 작품. 뭐 예를 들어 어떤 작품들입니까?
1: 한국 기행을 제가 쭉 했었고요. 그리고 CSI 과학수사대 MBC 그 아직까지 시각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고 대장금 또 불멸의 이순신 그런 과거 작품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마스크걸 작년에 했었던 거 그리고 또 지배종이라는 드라마를 또 최근에 했었고요. 그리고 뭐 장장 5시간이라는 그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한 집이라는 연극. 조시구와 복수의 씨앗, 만선, 벚꽃동산 이런 다양한 공연 작품들을 또 했습니다.
0: 네, 우리 방송사마다 이런 음성 해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무슨 편성 비율이 있나요?
1: 네, 10%라고 딱 제정이 되어 있어서
0: 지상파
1: 네, 10%가 의무적으로 10%를 화면 해설 방송이라고 지금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0: 네,
1: 네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화면 해설하고 음성 해설 그 용어에 대해서 또 잠깐 짚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음성 해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0: 그 영어 원어로는 음성 네네, 해설이 맞다고
1: 그렇죠.
0: 하셨죠?
1: 네네 이게 음성 해설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면 해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화면에만 그 스크린에만
0: 그렇죠,
1: 딱 제한적인
0: 그렇죠.
1: 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확장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콘텐츠라는 게 영화나 뭐 드라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0: 예,
1: 요즘
0: 예.
1: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공연도 있고 미술 작품도 있고 박물관 전시 현장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는 것도 있는데
0: 그건 화면이 없는 거니까
1: 없죠. 예, 그러니까
0: 통칭해서
1: 그렇죠. 음성 해설.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 있죠.
1: 네, 그게 이제 OTT 플랫폼에 예, 보면은 예. 그 자막이 흐르는데 발화자의 이름을 괄호로 쳐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대사를 적어주고 그리고 어떤 효과음이나 배경음악 같은 것들을 또 설명해 주잖아요.
0: 네, 네.
1: 문이 뭐 쾅 닫히는 문소리 뭐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1: 이게 이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해설인데 이거랑 화면 해설이랑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면에 자막이 흐르니까 그게 해설이냐. 화면 해설이냐. 네네. 그래서 많이 좀.
0: 음성 해설이 맞네요.
1: 네. 그래서 어떤 확장성과 혼란성을, 낮춰주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분들이
0: 네.
1: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상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는 화면 해설이고 그것이 공연으로 넘어가면 음성 해설이다. 계속 혼란을 줄 순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목표와 기능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수행이 되는
0: 알겠습니다.
1: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음성 해설이라고
0: 네, 네.
1: 계속 말씀드리고
0: 아, 그게 맞는 용어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네.
0: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잠깐 네. 읽어드린 대목이
1: 네.
0: 그 공전에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의
1: 네,
0: 한
1: 네.
0: 대목인데
1: 네, 네.
0: 오징어 게임

0: 상당히 많은 스페인, 뭐 독일, 프랑스 이런 식으로 뭐 힌디어도 있고요. 이게 다양한 언어로 음성 해설이 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언어로 제작된 드라마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히트 쳤으니까 세계인들이 다 보고 싶어
0: 네,
1: 하니까
0: 맞아요.
1: 다양한 언어로 할 수밖에
0: 네,
1: 없었다.
0: 맞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각장애인들도 동시에 함께 즐길
1: 즐길 수
0: 수가
1: 있다.
0: 있게 됐다.
1: 시차 없이.
0: 네,
1: 사전 준비 다 끝내가지고.
0: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시각장애인 분들이 소리를 듣고 대사를 듣고 하면서 줄거리를 따라갈 수 있지만 그 대사와 대사 사이의 동작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풍경이나 장면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애매모호한 소리의 정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대사를 따라 들으면 훨씬 더 즐길 수가 있다.
0: 그럼요.
1: 작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음성 해설 원고를 작성하실 때 처음에 무엇부터 하시는 거예요?
0: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시작했었을 때는 먼저 눈을 감고 한번 다 들어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1: 눈을
0: 그럼
1: 감고 영화나 드라마를 듣는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0: 아마 5분도 눈을 감고 못 있으실 거예요.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방 눈을 뜰 수밖에 없는데, 그 고비를 넘기고 이제 먼저 하시라라고 말씀을 하는 건, 이제 뭐이 일을 처음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좀더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좀 이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현재는 이제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저도 많은 어떤 감각이 좀 열리는 그런 기분을
1: 그러니까
0: 느꼈고요.
1: 처음에 눈을 감고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눈을 뜨고 다시 보면
0: 네, 완전히 달라요.
1: 완전히 다른데, 아, 요 대목을 써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군요.
0: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되지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나 이제 그런 파일을 받게 되면은 보면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게
1: 그냥 바로
0: 작업을 하게
1: 보면서,
0: 되죠. 이제 20년 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이제 바로 알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무슨 드라마다. 그거 작업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0: 저는 좀 약간 손이 좀 빠른 편이라서요. 이제 좀 빨리 끝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드라마가 보통 한 70분 기준의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24시간 혹은 하루 반나절 이렇게 좀 잡으시는 것이 좋고요.
1: 그렇게 오래 걸려요?
0: 네, 그렇게 해야지 좀 퀄리티가 좀, 이게 좀질 좋은 그런 텍스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질이 좋은 텍스트가 나와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비시각장애인들은 N차 감상이 가능하잖아요.
1: 여러 번볼수
0: 여러
1: 있죠.
0: 번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음성 해설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번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작을 하고 나면 거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정보를 계속 또 다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질이 좋은 그런 텍스트가 그렇게
1: 제공돼야 된다.
0: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그게 이제 하루
1: 네.
0: 혹은 하루 반나절인데 시간을 더 많이 들면 들일수록 더 좋겠죠.
1: 70분짜리를 거의 24시간 걸려서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한 1분, 2분 보고 원고 작성해놓고 다시 또 보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로군요.
0: 네,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를 그냥 쭉 하면서 이렇게 다 써요.
1: 한꺼번에?
0: 한꺼번에 쭉다 쓰고 덮어놓습니다.
1: 70분에 그럼 끝내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저는 한 7, 8시간 걸려요.
1: 계속 70분을 보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지금 보다가 스톱 시켜놓고 쓰시고 이런
0: 그렇죠.
1: 식으로 하시는 거겠구나.
0: 그렇게 쭉다 쓰고, 근데 이게 한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뭐, 붓길이 방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 대사 사이에 이제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혹은 추격신이나 아니면 뭐 어떤 격투신이나 그런 건좀 길기도 해요. 뭐
1: 그렇죠.
0: 3분, 5분 길기도 하지만, 이거를 다 맞춰주려고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1: 맞아요.
0: 문장을 또 다듬고,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는 크라프트라 그래가지고 조각하듯 다듬듯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정말 1분의 그 격투씬을 쓰는데 1시간이 걸리기도
1: 그렇게
0: 하고요.
1: 걸리겠네요. 이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0: 네, 맞아요.
1: 무작정 자세히 쓴다고 되는 것도
0: 맞습니다.
1: 아닐 거고, 그죠?
0: 네, 네, 네. 그렇게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접근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기술을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사이에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0: 또 다른 방법을 또 개발을 하게 돼요.
1: 뭐요?
0: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정지를 하는 겁니다. 정지를 하고 근데 꼭 필요한 설명들 같은 경우는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플레이를 하는 보통은
1: 그런
0: 네.
1: 경우도
0: 그게 이제
1: 생기는군요.
0: 유튜브나 혹은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한 곳에서는
1: 예.
0: 가능한데 10분짜리 프로그램이 20분이 될 수도 있는
1: 네,
0: 거고요. 제가 이제 미디어 아트 그 방앤리 작가님과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때 또 상당히 즐겁게 했었던 3분 정도 되는 그런 미디어 아트 영상이었는데
1: 예.
0: 다 작업하고 났더니 거의 10분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을 또 했었습니다.
1: 뭐 하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꼭그 시간을 맞출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0: 네.
1: 그죠?
0: 여러 버전이 저는
1: 예.
0: 이게 여러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성해설 버전 그리고 이제 비시각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일반 버전.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당연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이런 버전들이 좀 다양하게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1: 그렇게
0: 합니다.
1: 해서 음성해설의 원고를 쓰시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럼 누구 목소리로 합니까?
0: 초반에는 제가 읽고 낭독을 했지만은요.
1: 직접 하셨어요?
0: 네. 지금은 이제 많은 성우분들이,
1: 성우가.
0: 네. 그래서 영상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성우분들이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영역이 되게 많이 장르가 확장이 됐어요. 이제 공연, 미술, 박물관 등으로 확장이 됐을 때 공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1: 직접
0: 낭독을 하기도
1: 하세요?
0: 합니다. 네.
1: 그럼 그 옛날에 저 영상에서도 직접 하셨고 지금도
0: 네.
1: 하고 계시니까
0: 네네.
1: 한 대목 좀 들려주실래? 뭐 영화나 드라마 중에 뭐 하나
0: 들어볼까요?
1: 골라가지고.
0: 네. 미나리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1: 미나리
0: 네네.
1: 유명하죠.
0: 그죠. 네. 배려프리 영화위원회에서 제작을 했고, 그 박보검 배우님이 낭독을 해주셨던 미나리예요. 네. 낭독을 해드리면, 동양계 남자아이 데이비 씨, 달리는 차 뒷좌석에 묵묵히 앉아있다. 차 전면 유리 너머 앞서가는 이삿짐 트럭을 따라 30대 동양계 여자 모니카가 운전한다. 조수석에 앉은 여자아이 애는 책을 읽고 있다. 데이빗이 창밖을 본다. 롤 모양의 건초꾸러미가 흩어져 있는 들판 위로 제목이 뜬다. 미나리.
1: 첫 오프닝 장면.
0: 네, 맞습니다.
1: 아, 이게 눈에 선하게 딱.
0: 네, 이거 동양계 남자아이 데이빗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딱 플레이하고 제가 되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이 데이빗이 미국 그 2세잖아요. 남자아이고. 그러니까 비시각장애인들이 먼저 화면을 딱 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왜냐면 대사가 없이 쭉 진행이 되는 차를 타고 쭉 진행이 되는 건데 그 뒤에 배경을 보면은 아, 차구나. 뒷좌석인데 무슨 차 종류인지는 몰라요. 차구나. 그리고 남자아이구나, 소년이구나, 그리고, 한국계인 것 같은데, 한국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데이빗의 첫 번째 대사가 영어로 되게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데이빗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외국인인가라고 생각을 할
1: 서양
0: 수가
1: 사람인
0: 있는
1: 줄
0: 거죠.
1: 알겠죠?
0: 네. 그래서 동양계라는 게 들어가고, 이게
1: 예.
0: 왜냐면 한국인이라고 또 바로 얘기하면 정보가 노출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1: 네.
0: 나중에 이게 그 이민자들의 아들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미리미리 다 생각을 해서 스포일러가 되지 않게끔 동양계, 남자아이, 데이빗. 동시에 이게 맞는 것이 그 화면 자체에 남자아이 얼굴이 보이거든요.
1: 네.
0: 상반신이. 그래서 이 용어로 딱 시작을 하게
1: 알겠습니다.
0: 된 것입니다.
1: 나중에 밝혀야 할걸또 미리 밝혀서도 안 된다.
0: 네네.
1: 신경 쓸게 많군요.
0: 재미가 또 중요하죠. 네.
1: 한 작품 70분짜리 남들은 한 24시간 걸리는 거한 7, 8시간이면 하신다고 했잖아요.
0: 네.
1: 제일 오래 걸린 작품은 뭡니까?
0: 이게 2006년도에 그 장애인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됐던 궤도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76분인가 8분인가 되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단세 마디만 딱 들을 수 있는 거였고 나머지가 대사가 하나도 없이 진행이 됩니다.
1: 76분짜리 영화인데
0: 네네.
1: 대사가 세 마디예요?
0: 네, 한마디도. 네, 세 마디밖에 없어서 되게 짧은 대사가 있었고요. 그 팔이 없는 분이 남자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제 여자가 주인공이라서 대사가 없는 거죠.
1: 말
0: 그래서
1: 못하는 여성과
0: 네네.
1: 팔이 없는 남성.
0: 네. 그리고 응시하는 장면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한 이틀 걸리고 제가 약간 알아놓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1: 그 작품의 한 대목을 좀 읽어줄 수
0: 이게
1: 있습니까?
0: 2006년도 작품이라서요. 아주 좀 되게 오래됐죠. 이제 방 안은 TV 소리로 가득하다. 두팔 없는 지체 장애인 철수는 바닥에 앉아 두 발로 종이 담배를 말고 있다.

0: 엄지와 검지 발가락을 능숙하게 써서 손바닥만한 종이를 반으로 쓱쓱 눌러 접는다. 발끝으로 몇 번 더 눌러서 누름 자국을 확실히 만들어 두 발가락으로 쭉 잡아 찢는다. 발 동작은 섬세하고 세밀하다. 이때 그 카메라가 진짜 그 발 동작을 포커싱을 하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1: 그럼 그 작품 같은 경우는 76, 7분 내내 시각장애인들은 계속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이 궤도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 고민을 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을 필터로 거치고 가는 건데
1: 예, 예.
0: 이것이 과연 맞을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요. 제가 유학을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원인이 됐던 중에 하나가 또 이 작품이기도 했었어요.
1: 새로운 도전이었으니까.
0: 네네. 뭔가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그동안 7,700여 작품 중에 제일 많은 게 드라마, 영화 이쪽이죠, 아무래도.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연이나 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1: 네, 네.
0: 뭐, 아까 공연 중에 뭐 하나 좀 들려주신다고 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1: 작년에 국립극단하고 아주 즐겁게 마쳤던 그 공연인 연극인데요. 조시고아의 복수. 라는 공연이었어요.
0: 유명한 작품이죠.
1: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 분 남편분이고 이제 아내분이 같이 관람을 하러 오셨어요.
0: 예.
1: 그래서 시각장애 남편분이 상당히 공연을 감상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공연계에서는 음성 해설이 이게 지금은 제공이 되고 있지만 많은 횟수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없어도 이제 많이 관람을 하셨다고 해요.
0: 일부러 찾아서 오시는 거죠. 그게 지정되는 그 경우를 찾아서.
1: 그때는 몰랐다고 하셨어요. 근데 마침 돼서 이제 음성 해설로 공연을 들으시게 됐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라고 리뷰를 주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문익극단 PD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전달해 주셨던 저도 되게 매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낭독을 했던 공연이었어요.
0: 네. 그 한 대목 좀 들려주시죠.
1: 아, 네. 중앙회장이 거치며 대례복에 면류관을 쓴 영공이 노쇠한 몸을 이끌고 나타난다. 그럼 이제 음악이 막 나와요. 그럼 제가 음악을 좀 들으실 수 있게 약간 퍼즐을 두거든요. 옥좌에 올라서지 못해 절절매던 영공은 위강이 도와주려고 부축해도 밀어낸 후 비틀거리며 혼자 올라선다. 그리고 움직임을 또 봐요. 왜냐면은 이게 낭독실에서 저는 스크린을 통해서 무대를 보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정말 그 비틀거리면서 올라서는 그 모습을 스크린으로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0: 예.
1: 그러곤 면류관에 늘어진 구슬자락이 귀찮은 듯 옆으로 돌려 삐뚤음하게 쓴다. 이렇게 하고 나면 영공이 이제 대사를 하게
0: 시작하는
1: 되는 거죠.
0: 거죠. 네. 그럼 이런 공연 작품을 할 때는 연극 연습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해야 되겠는데.
1: 네, 맞습니다.
0: 그죠?
1: 네. 그래서 런스루라고 있어요. 이제 장면을 연습하셔서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전체적으로 다 연습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0: 그걸 리허설 한다고 그러지 않나요?
1: 네, 런스루라고 합니다. 쭉 이어서 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가서 이제 연습을 이제 관람을 하고 예. 참관을 하고 어느 부분에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0: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는 원고 쓴 거를 성우가 이렇게 녹음하면서 자꾸 네. 수정할 수 있지만
1: 네.
0: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발 변수가 막 생기겠는데.
1: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2023년도에 했었던 만선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이 만선도 상당히 이제 오래되고 인기가 많은 그런 공연인데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등장인물 중에 이제 슬슬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슬슬이라는 딸이 우연히 이제 물동이에 그 아침에 물동이에 물을

0: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다가 엄마하고 이제 오빠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1: 예.
0: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상대가 마을의 부자 노인이에요. 물론 엄마 아빠는 오빠는 다 반대를 하죠. 그런데 그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머리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데 마침 무대에는 실제 돌로 이렇게 부착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돌에 맞아서 물항아리가 깨지는.
1: 네.
0: 그 공연이 이제 공연이 매회 실제로 물항아리를 깨거든요.
1: 오.
0: 그런데 마침 음성해설을 제공하는 그 회차에 그 물항아리가 분명히 돌에 맞았는데 얘가 대굴대굴대굴 굴러가서 무대 정면에 딱 그냥 무대 중앙에 딱쓴 거예요.
1: 안 깨지고?
0: 안 깨지고.
1: 예.
0: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구포댁이라고 하는 그 엄마 역할을 정경순 배우님이 하셨는데 그 배우님이 아, 너는 아침부터 그 물항아리를 깨우 그런디야 이런 대사가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저 모니터로 제가 딱 봤을 때도 배우님이 살짝 당황을 하셨어요.
1: 안 깨졌으니까.
0: 네, 근데 얼마나 또 노련하신 분이십니까? 대사를 확 바꾸는 거예요. 너는 아침부터 물항아리를 떨어뜨리고 그랴 이렇게 하신
1: 그럼
0: 거예요.
1: 그 전에 물항아리가 대굴대굴 구르는 거는 구르고 있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0: 그거는 못하고 떼굴떼굴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그 다음 상황이 있었어요.
1: 어.
0: 그 다음 상황이 이제 조각이 깨지면 오빠가 이제 막그 조각을 막 치우고 걸레로 닦고
1: 예,
0: 막 그런
1: 예.
0: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굴대굴 굴러가서 이제 선다라는 그 장면을 설명하게 되는 즉석에서 설명을 하게
1: 원고와는
0: 됐던.
1: 다르게.
0: 네네네. 당황하지 않고 그걸 하려고 되게 집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그런 그 낭독실에서 하시는 거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별도의 이어폰 같은 거를 끼고 이렇게 그분들만 듣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공연은 이제 개방형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또 폐쇄형이라는 방식이
1: 그건
0: 있는데요.
1: 뭐예요?
0: 네, 이게 공연 같은 경우는 개방형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무대 옆에 이제 음성해설사가 앉아서 실제로 낭독을 하기 때문에 객석에 앉아 있는 모든 관람객이 함께 들으실 수가 있어요.
1: 시각장애인 아닌 분도?
0: 네네, 그렇죠. 그래서 개방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우님도 함께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합을 다 맞춰봅니다. 연습을 다 하고,
1: 예.
0: 어디 어디 들어가겠다. 저희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개방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폐쇄형이라고 하면은,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 만성 같은 경우는 폐쇄형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 티켓박스에서 음성해설 수신기라는 거를 이제 빌려가게 됩니다.
1: 시각장애인들만
0: 네네.
1: 수신기를
0: 그렇죠.
1: 듣는다.
0: FM 라디오처럼 생겨있는 건데 이어폰이 꽂혀 있고요. 그걸 객석에 앉아서 듣게 되면 낭독실에서 이제 송신기를 통해서 옵니다.
1: 근데 개방형은 왜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아닌 분들이 왜 그걸 들어야 됩니까?
0: 개방형은 이게 감각의 확장 그리고 연극 공연의 어떤 확장, 콘텐츠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국립 정동극장에서 이것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개방형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해 주셨고요.
1: 시각장애인 아닌 분들도?
0: 네네네. 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죠. 그래서 무장의 공연이 아니고요. 배려프리 공연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이라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접근성. 제가 계속
1: 그렇죠.
0: 접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장애인도
0: 네.
1: 함께 즐길 수 있는 접근성.
0: 그렇죠. 그래서 무장애라는 용어를 제가 요즘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의미는 상당히 좋은데, 무장애라고 했을 때 이게 장애를 없애야 하나? 장애가 장벽인가? 오해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함께 우리 옆에 같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그런 무장애라는 용어를 좀 생각을 좀더 하셔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쓰는 뭐 웹 접근성, 미디어 접근성 이렇게 했을 때 전혀 위화감이 없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좀 좋은 용어로 정착이
1: 접근성으로.
0: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연극까지 우리가 지금 잠깐
0: 네.
1: 들어봤고요. 제가 정말 또 궁금한 건
0: 네.
1: 대사도 없는 무용.
0: 아, 네.
1: 그건 어떻게 합니까?
0: 무용 같은 경우는

0: 사전에 같이 연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1: 어.
0: 예, 근데 무용은 좀 좋은 것이 이제 안무가님과 함께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여쭤보게 됩니다.
1: 안무가가 동작의 의미나 이런 걸 설명해 주면 그걸 전달하는 거군요.
0: 네, 먼저 이제 촬영을 한걸 가지고 이제 먼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용 안무가님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하고 한번 동작도 한번 따라해봐요. 그 제가 쓴걸 가지고 같이 동작을 했었을 때 동작이 좀 이상하거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로 수정하기도 하고.
1: 잠깐 좀 읽어주세요. 무용 대목은요. 어떤 식일까 궁금합니다, 정말.
0: 알렉시스와 민수가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부드럽게 위로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한다. 손바닥을 위로 오게 한 둘은 리듬이 담긴 동작으로 서로 손을 포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동작 위주로 들어간 거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안무가님에게 충분히 여쭤봐서 그 동작의 의미 그리고 조명과 음악과 만났을 때 어떤 의미를 생성해내는가 그런 것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그런 해석적인 부분도 조금씩 들어가야지만이 들으실 때 한편의 무용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또 이제 마지막 궁금한 게 미술 전시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0: 보통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드 투어를 하기도
1: 예.
0: 하는데요. 하나하나 작품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이제 오디오 음성 해설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면, 작품 옆에 QR코드가 붙어
1: 있죠, 있죠.
0: 있어요.
1: 요즘 그렇죠.
0: 그래서 QR코드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음성 파일로 들으시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어떤 그 구도라든지 어떤 모양인지 색감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만은 보통 가이드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진행은 되지 않고요. 저희가 말 그대로 투어를 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북시립미술관에서 했던 가이드 투어 중에 한 장면인데요. 뭐 이제 우리는 그리기 시리즈와 공사 시리즈 작품 앞에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기 시리즈가 공사 시리즈로 연결되는 두개 작품을 지금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저희가 이 작품을 위해서 뭐 타일을 이용해서 모형을 몇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작품도 설명하고요. 작품을 좀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끔 촉각 도구 같은 것도 같이 제작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모든 감각 시각이 조금 불편하시니까 청각이라든지 혹은 가능하면 뭐 후각도 괜찮고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데 비시각장애인들도 상당히
1: 좋아하시겠네요,
0: 좋아하십니다. 네,
1: 그거는.
0: 사용하지 않던 감각을 사용하니까
1: 그래요.
0: 새로워하시더라고요.
1: 야, 이렇게 뭐 영화, 드라마, 공연, 무용, 전시, 온갖 군데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표현을 찾아내는 게 일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제가 EBS 한국 기행을 되게 오랫동안 작업을 했었거든요.
1: 아, 한국기행 같은 교양 다큐도 합니까?
0: 네, 다큐멘 모든 장르를 다 하는데요. 2005년도에 이제 EBS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기행을 그때 제가 쭉 했었는데 얼마나 다양한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그 직군의 분들의 그 어떤 얘기들이 펼쳐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어선, 특히 어선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모르는 도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막 카메라가 막그 도구를 막 보여줘요. 근데 그 도구를 설명하려면은 정말 긴 문장이 필요한데 그 도구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정말 인터넷을 막 뒤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1: 각종 모양의 외계인들이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0: 이게 아마 좀 힘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게 머리가 크면 머리가 큰 외계인, 눈이 크면 눈이 큰 외계인. 이게 대사가 있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장 좀
1: 특징되는
0: 특징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거나 그리고 그 이외에도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음성 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1: 음성
0: 소개.
1: 소개?
0: 네, 오디오 인트로덕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영국 가서 공부를 했었을 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설명을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따로 빼서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에서 그 길이에 따라서 5분에서 15분이나 되는 그런 미리 뭐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계인이라면 그 외계인의 그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설명을 해요.
1: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0: 네, 그래서 그걸 따로 이제 뭐 인터넷이나 나 그런 걸 음성 소개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배려프리 영화위원회도 제가 그 컨텐츠를 소개를 해드려서 이제 미나리나 이런 작품에도 음성 소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이

0: 음성소개는 지금 공연계에서 너무나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1: 그럼 그거는 시각장애인들이 그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미리
0: 미리.
1: 예습하는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미리 저희가 이제 파일로 다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해드리면은 그분들이 링크를 이제 받아서
1: 네.
0: 들으시고 미리 오세요. 그러면 의상이 어떻게 됐는지, 무대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 아,
0: 기본적인 배경 정보
1: 알겠습니다.
0: 이런 것까지.
1: 그 작품이 진행되는 사이에서는 상세히 못하는 대목을 미리
0: 네네. 네,
1: 해준다.
0: 맞습니다.
1: 7,700여 작품 중 본인 스스로 꼽는 베스트 3를 꼽는다면?
0: 그 OTT 드라마 중에 이제 더킹 영혼의 군주라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또 브람스를
1: 그건 왜
0: 좋아하세요?
1: 꼽으셨습니까?
0: 환혼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비시각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좋아해 주셨어요.
1: 그 결과를
0: 네, 저는 이 음성 해설이 비단 시각장애인만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늘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정말 눈으로 목격했었던 그런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해외에서는 그 많은 논문에서 이제 다양한 그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음성 해설이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볼수 있었던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시고와 복수의 씨앗 아까 했었던
1: 연극.
0: 네, 그 부분도 있었고요.
1: 그건 왜 그렇게 또 좋으셨어요?
0: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뷰가 상당히 좋았어요.
1: 리뷰가
0: 네,
1: 좋았다.
0: 시각장애인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음성 해설을 듣고 공연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좋았다 이런 것들.
1: 더 킹, 조시고와
0: 네.
1: 마지막은?
0: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쓴걸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요. 또 제가 상당히 노력을 공을 많이 들여갖고 작품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번 제작되고 나면 다시 수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장애인
1: 완성품을
0: 분들에게
1: 만들어야 한다.
0: 네, 좋은 작품으로 드려야지라는 마음이라서 사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1: 국내
0: 네.
1: 1호인데 지금 음성 해설 작가로 활동하는 분들은 몇분 정도 계십니까,
0: 한 50명이 채안 되는 것
1: 우리나라에?
0: 같아요. 전국으로 봤을 때 50명이 채안 되고, 공연계에도 10명이 채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뭡니까? 한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1: 앞으로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 또 공연 이런 데서 더 많은 음성 해설을 제공하는
0: 그럼요. OTT도 이제
1: 그런
0: 해야
1: 어떤 법도
0: 되니까.
1: 좀더 강화돼야 되고 그랬겠군요.
0: 네네. 뭐 지상파는 이미 이제 10%라고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1: 알겠습니다.
0: OTT도 곧 하게 되니까.
1: 요즘 이제 또 AI 시대잖아요.
0: 네.
1: 이 AI가 학습하면 이 영상 화면을 보면서 AI가 원고를 쓸수 있지 않을까요?
0: 왜냐면 이게 너무나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용어를 찾아야 되고 배치를 또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뭐좀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차 문을 닫는 그런 영상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쓸때 누구가 차 문을 닫는다 이렇게 하면 쾅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이제 살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쾅그 소리를 살려주고 차 문을 닫은 누가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제가 이제 만든 용어긴 하지만 선해설, 후해설 이게 뭐냐면 대사가 너무 계속 이어지니까 중요한 정보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앞에 당겨서
1: 앞에
0: 설명을 해요.
1: 하거나
0: 네.
1: 뒤에 하거나.
0: 스포일러가 되지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정보라서 그래야 대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1: 거기까지는 아직 AI가 못한다.
0: 네. 힘들죠. 전체를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1: 그래도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런 작품을 감상하신 후에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이걸 이렇게 했을 텐데요라고 코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0: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봤죠. 특히 공연에서는 시각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이제 봤는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감상을 했는지, 이때는 좀더뭐 이런 걸좀더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면 대본을 수정한다거나 네, 이렇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쉽게
0: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1: 말해서.
0: 들었어요. 이게 제가 초반에 일을 했었을 때 직업을 물어볼 때, 화면 해설, 그때는 제가 화면 해설 작가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여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관심을 안 보이십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0: 한다면, 아, 이건 정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건 비시각장애인의 연대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어떤 그 시혜적인 일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여야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접근성으로 남아서 다양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돼야 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1: 계속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하시기
0: 안
1: 바랍니다.
0: 돼요. 이제는 이제 양성을 좀 하고요. 이제 많은 후배 작가들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1: 그래야죠.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아,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접근성이란 용어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그런 장을 함께 만들어가고 펼쳐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강의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 조명이 평상시와 조금 다르죠. 네, 오늘 조명 디자이너를 초대했기 때문인데요. 이분은 단순한 실내 조명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최초로 건축 조명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이 경복궁, 또 국립중앙박물관, 부산 광안대교 등등 모두 천여 곳이 넘는 조명을 디자인하셨는데요. 빛의 마술사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고기영 조명 디자이너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조명 디자인, 그러니까 뭐 밤에 경복궁 가면은 그 궁즉 궁궐들을 좀 아름답게 보이도록 조명을 어디 어디에 배치해서 설계할 것인가. 네. 이거 하는 거 맞죠?
1: 맞습니다.
0: 조명 디자인이 적용되는 영역은 무궁무진하겠는데요?
1: 그렇죠.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존재 같이 해야 되겠죠.
0: 그죠? 네. 근데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죠.
1: 그렇습니다. 사실은 없었죠.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디자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전기적인 그 기능성 위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0: 그
1: 그렇죠,
0: 때문에
1: 그렇죠.
0: 네, 이런 분야는 아마 제가 처음 시작을 한게 아닌가.
1: 우리나라에서는.
0: 네, 맞습니다.
1: 해외는 어떻습니까?
0: 해외에도 그닥 그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갔을 때에도 저희 클래스가 생긴 지가 한 4년, 5년 정도밖에
1: 아,
0: 안 됐었기
1: 몇
0: 때문에
1: 년도에 공부를 하러 가셨죠?
0: 저는 1989년도에 공부를 하러
1: 89년.
0: 갔었고요.
1: 미국으로?
0: 네. 그 뉴욕에 있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1: 네.
0: 당시에 이제 뭐 조명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 미국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그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초창기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저도 뭐 여기저기 해외여행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가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고성을 밤에 아주 멋지게 이렇게 불을 밝혀서 그다음 또 아주 오래된 다리 이런
0: 맞습니다.
1: 것도 상당히 그 빛의 그 예술을 본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0: 뭐 조명 디자인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부분 등기구라고 하는 그런 오브젝트를 디자인하는 단순 분야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건축을 비롯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전반에 대한 그런 디자인을 의미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공간 그러면 비어 있는 사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1: 공간, 그렇죠.
0: 그런데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빛으로 가득 찬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비어 있는 공간이지만 빛으로 가득 차 있다.
0: 네.
1: 그런데 그 빛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강도로 만들 것이냐를 기획하는 사람. 그게
0: 그렇죠.
1: 조명
0: 네,
1: 디자이너군요.
0: 맞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24시간 낮과 밤이 계속 교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에 조명 디자인 그러면 밝게만 만드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
1: 당연하죠.
0: 그런 어둠 속에서 내가 원하는 풍경들을 하나 둘씩 꺼내서 새로운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조명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어떤 영역은 일부러 좀 밝게 하고,
0: 그렇죠.
1: 어떤 영역은 일부러 좀 어둡게 하고,
0: 그렇죠.
1: 그렇게 되는 거죠.
0: 그럼요. 내가 보기 싫은 공간은 어둠 속에 밀어넣으면 되고, 낮하고는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조명 디자인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1: 네. 미대를 졸업하셨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국내에서는 조명 디자인을 공부할 데가 없었습니까?
0: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그 공간 디자인을 하면 주로 그냥 그 전기하시는 분들께서 밝기 위주의 작업을 하던 게
1: 기능성
0: 일반적이었죠.
1: 위주로.
0: 그렇죠. 기술적으로 공간 디자인을 한 거죠.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환경 디자인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때는 방학 중에 인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저희한테 도화지에다가 한 1m 간격으로 그 점들을 찍어라. 그러면 그게 바로 전등의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이게 그러면은 어떤 밝기에 어떤 광원으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공간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 그건 신경 쓸거 없고 전기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빛의 내용에 따라서 같은 공간이라도 분명히 다르게 읽혀질 텐데 싶어서 이제 공부를 어디 더할 데가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해외 학교들을 쭉 찾아봤더니 이제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아키텍처 라이팅 디자인, 그러니까 건축 조명 디자인이라는 석사 과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5회 차인 거고 그 뒤로는 이제 그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1: 그럼 이제는 국내에는 이런 건축 조명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좀 여럿 생겼습니까?
0: 지금은 그 당시로 비하면 많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이나 이런 디자인의 그 어벽의 확대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아직은 초보 단계가 아닌가,
1: 아직은
0: 그렇게,
1: 초보 단계.
0: 네, 그렇습니다.
1: 네. 89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석사를 하시고 국내에 들어오셔서 첫 작품 하신 게 어디예요?
0: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어쩌면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원래 광화문에 있었죠.
1: 예.
0: 그 위치가 이제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게 1995년도였어요.
1: 네.
0: 네.
1: 그럼 그 국립중앙박물관 조명을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0: 맞습니다. 저희가 그 설계 사무실이 이제 그 세계 디자인 컴피티션에 참여를 하실 때 조명이라는 분야를 같이 참석을 시켜 주셨고요. 이제
1: 예.
0: 그런 상황에서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자연광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광에서부터 어떻게 인공조명으로 공간을 만나서 들어가서 전시물을 볼 것인가. 네,
1: 그렇죠.
0: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 네.
0: 어쩌면 국내에서는 처음 조명이라고 하는 분야를 제대로 된 장르로서 인정을 해줬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중앙박물관 전시실 안에 조명까지 다 책임지신 거죠?
0: 그럼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경관 조명, 그리고 실내 환경 조명,
1: 예.
0: 그리고 전시 조명,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조경 조명, 전체를 다 설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 국립중앙박물관 그 1층 로비에 쭉 들어가면 맨 끝쪽에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인가 이게 높이가
0: 네,
1: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죠?
0: 네.
1: 거기는 제 생각에 그 위가 천장이 뚫려 있었나요?
0: 천정에서 천창으로 되어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천창에서 자연광이 들어오게
1: 맞아요.
0: 되었고요.
1: 그것도 직접 그렇게 구상을 하신 거죠?
0: 건축에서 이제 그러한 플랜을 만드셨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냐면, 그 길이 한 100m 정도 되는
1: 예.
0: 그 역사의 길, 그래서 스트리트 오브 히스토리라는 이제 길을 만들고, 건축에서는 자연광이 그쪽으로 풍부히 들어와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하나의 어떤 그 아이코닉한 그런
1: 네.
0: 오브제가 됐으면 했는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 겨울에 한 2시간 정도밖에 자연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러면서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그럼 자연광을 가지고 어떻게 외부 환경의 분위기를 낼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이제 데일라이트라고 하는 분야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런 데일라이트를 디자인하시는 그 독일의 그 회사에서 그 헬리오스테이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태양을 따라가는, 그래서 빛에 대한 것을 그런 전체적인 전반 조명뿐만이 아니라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강조해주는 그런 그 엑센라이트 기능을 해주는 그런 그 방식을 적용을 해서
1: 예.
0: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외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의도를 해
1: 만들어내고.
0: 주었고,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인공조명에 대한 설계를 시작을 했었죠.
1: 네. 그 유물 하나하나를 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반가사유상
0: 네.
1: 일부러 좀 어둡게 만들지 않았었나요? 그죠?
0: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광에서부터 아주 그 예민한 그런 유물에 대한 보존과 또 관람객들에게 하나의 흥미를 주기 위한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그 눈에 대한 어떤 암순응 과정들을 또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게
1: 그렇죠.
0: 되었고요.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는 앞에서의 경천사지 10층 10층 석탑과 그런 그 종이나 어떤 그 섬유의 그런 것을 아주 예민하게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말 그대로 생각하는 공간을 그렇죠.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예. 그렇게 이제 건축에서 원하셨고 그거에 맞는 조명 방식을 그 제안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죠.
1: 그 방가사유상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전시하면서 사유의 방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네네. 공간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0: 그냥 밝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었는데,
1: 예.
0: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그 골프라고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1: 고급 스포츠였죠, 그
0: 맞아요.
1: 당시는.
0: 네네.
1: 예.
0: 그렇다면 그거에 걸맞는 그 공간도 표현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워낙 그 수형이나 나무의 형태나 아니면은 그린이나 아니면 건축물도 굉장히 아담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고급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그런 빛이 계획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전반 조명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가로등을 다 없애고,
1: 가로등을 아예 없앴어요?
0: 그러지는 않았죠. 이제 기능적으로 갈,
1: 일부는 남기고.
0: 네네, 일부는 남겼지만 이제 조명 방식을 다르게 간 거죠. 그래서 등기구가 주인공이 아니라 낮에는 수목이 주인공이니 밤에도 그런 수목의 형태들을 강조를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 예.
0: 사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어두워? 뭐 이런, 네네, 그런 또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또 발주처에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도 나인브릿지에 대한 이미지를 고급스럽고, 굉장히 편안한 공간으로, 기억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 지금 설명 말씀을 듣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가로등이 있으면 주변이 밝아지잖아요.
0: 네네.
1: 근데 가로등이 아니라 나무를 향해서 빛을 쏘면
0: 네.
1: 나무가 돋보이게끔 빛날 것이고
0: 네.
1: 어두우면 없어지잖아요.
0: 그렇죠.
1: 가로등하고 비슷한 기능일 수 있겠네요.
0: 그렇게 생각을
1: 그죠?
0: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등기구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어둡다고만 생각을 하시죠.
1: 예.
0: 그렇지만, 인간의 눈은 어떤 정면성이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그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빛을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빛의 내용들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액센트 조명을 통해서 공간이 생동감이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런 방식을 배운 대로 적용을 해본 거죠.
1: 길을 비추느냐, 아니면 나무를 비추느냐, 그 관점의 차이, 발상의 전환,
0: 네네.
1: 이거로군요.
0: 그렇죠.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는, 그럼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변신시켜주는 그런 게 조명 디자이너로서의 또, 긍정적인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또 이제 우리 2008년에는 이 서울 스퀘어에 아주 획기적인 시도를 하신 적이 있죠.
0: 네,
1: 뭐였었죠?
0: 맞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대우빌딩 하면은
1: 서울역 앞에
0: 서울역
1: 있는.
0: 앞에 있는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대우빌딩의 모습을 이제 새롭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게 가능한 게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조명을 하면서 백열 전구, 형광등 이외에 다른 어떤 광원이 탄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즈음에 LED라고
1: LED.
0: 하는, 예,
1: 요즘은 대세가 LED죠.
0: 그렇죠. 100%죠. 그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재료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뭐 태양으로부터의 빛의 방식 또는 번개나 그런 천둥과 같은 그런 방식의 빛하고는 다른 그런 내용이 이제 건축에 입혀지게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시대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방식이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또 스토리가 운명적이었어요. 산업화 시대의 아주 특징적인 건물이었죠. 예전에 이제
1: 그렇죠.
0: 대우빌딩이라는 곳은 서울역 앞에 내리면 그 자긍심과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1: 지방
0: 날,
1: 출신들은 서울역 앞에
0: 네.
1: 딱 내리면 위압감을 느낀다고
0: 그렇죠.
1: 했어요.
0: 맞아요.
1: 너무 커가지고.
0: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위압감을 없애고자 건물 전체를 유리로 전체를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였었어요. 그 전체를 유리로 만들어서 낮에는 약간 시각적으로 공간에 사라지게 하는 그런 위압감을 없애고자 했는데 그게 잘안 됐어요.
1: 왜요?
0: 중구청과 또 또 발주처가 서로 의견이 안 맞다.

0: 했더니 아, 외부는 절대로 대수선을 못 해. 그러니 안에는 너희 마음대로 하는데 외부는 기존에 있는 그런 그 타일과 색상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 이제 이런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갑갑해진 거예요. 뭐 낮에는 더더욱 힘들지만 밤에도 그것을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조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건물을 어떻게 밤에 새로운 표정을 만들까라고 하다가 캔버스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 캔버스가 있잖아요. 건물의 인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캔버스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러려면 LED라고 하는 소재를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LED라는 소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것을 건물에 그 인입을 하자니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그래서 발주처에다가 이런 재료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건물에 그 인입을 해서 표현을 하면 다양한 아트 피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건물도 우리가 옷을 입으면 다양한 옷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양한 아트를 제공해 줄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좋은 일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브리핑을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하시는
1: 그
0: 거예요.
1: 건물 벽면 전체를
0: 네.
1: 하나의 캔버스처럼.
0: 캔버스로. 네. 그래서 이제 그 LED를 써서 캔버스로 만드는 작업은 방식은 한 가지 방식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거기에 이제 어떤 종류의 그런 콘텐츠를 넣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다 아시는 줄리안 오피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초빙이 된 거고 건물 전체에 LED를 넣어서 굉장히 무리한 어찌 보면 시도를 했지만 그로 인해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1: 미디어
0: 이름도
1: 파사드.
0: 네, 이름도 생기고 그런 표정이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1: 그게 최초였군요.
0: 맞습니다.
1: 요즘은 뭐 도처에 미디어 파사드들이
0: 네,
1: 있잖아요.
0: 지금은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을 이제 조절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서울스퀘어의 미디어 파사드를 만들고 나서,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이런 거 우리도 하고 싶은데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어찌 보면 세계에서는 제일 큰, 그 당시로서 제일 큰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였습니다.

0: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에 저희가 이게 판넬을 걸어놓은 게 이게 경복궁이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작업하신 거예요?
1: 네, 2018년도에 작업을 했었죠.
0: 어.
1: 그 팬데믹 바로 직전,
0: 직전에.
1: 네,
0: 네.
1: 맞아요.
0: 야간 개장이 아주 인기를 끌게 된그 계기가 바로 이 조명덕분 아닐까 싶어요.
1: 맞습니다.
0: 그죠?
1: 네, 사실은 경복궁보다 먼저 창덕궁의 달빛기행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달빛기행에 맞는 조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창덕궁 부용지에 달빛기행을 위한 그런 야간 경관 조명을 한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궁궐 전체를 마스터 플랜을 해서 작업을 한 것은 경복궁이 처음이죠.
0: 뭐 어디에 좋았점을 두셨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1: 네. 교수님께서도 가보셨죠. 우리나라 건축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곡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실 경복궁은 법궁으로서의 위치를

0: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약간의 테마파크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나라의 법궁을 테마파크처럼 만드는 건좀안 맞는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야간 경관 조명을 한다면, 아,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곡선을 살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기회가 왔고, 저희가 이제 그 일종의 컴피티션을 해서 당선이 된 거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낮에는 자연광에 의해서 공간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밤에는 달빛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빛이 소프트하게 떨어지면서 또 우리나라의 단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명 방식, 그리고 실내에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만들어서 여기를 걷는 사람들은 500년 전에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풍경을 만들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1: 실내에는 누군가 있는 것처럼. 아,
0: 맞습니다.
1: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안에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인데 불을 환하게 켜놓으신
0: 네,
1: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정전에서는 임금께서 밤새 공부를 하시는 표정을 만든다든지, 중전께서 이제 바느질하는 그런 풍경을 만든다든지, 안에는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밖을 걸어가면서는 아, 안에 누군가가 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경복궁의 전체적인 공간 프로그램이 굉장히 근사해요. 우리나라의 건축 그 기법들이. 그래서 그 홍례문에서부터 홍례문, 근정전, 사정전, 태화전을 잇는 그런 직선적인 그런 그 공간을 기준으로 빛에 대한 위계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수목이라든지 물길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석축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마치 하늘에 뿌려져 있는 별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자. 그래서 메인 축은 해의 축이라고 표현을 했고, 나머지 이제 비대칭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달의 축. 그리고 작은 요소들은 별의 풍경,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1: 해와 달과 별.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 기행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넣어서 만들었고, 현재에 있는 우리가 이 공간을 거닐 때는 마치 오래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1: 이 경회로의 경우 조명을 저렇게 하면 물에도 이렇게 비추어서 보일 것이다. 이런 발상을
0: 맞습니다.
1: 하신 거죠.
0: 맞습니다.
1: 아, 참.
0: 이 경회로의 기본적인 그 사용처는, 여기는 연회를 하던 공간이잖아요. 그런 연회를 할때 물에 이제 연꽃을 안에 등을 넣어서 띄워놓고 그 연회를 했다고 그래요.
1: 옛날에
0: 네,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여기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 색상의 변화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졌고, 우리의 그 물을 쓰는 방식은 뭔가를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빛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그런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풍요를 아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경회로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디자인을
1: 정말
0: 해봤습니다.
1: 아름답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뭐 이런 이제 건물, 고궁 이런 거 말고도 부산의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다리 조명도 하셨죠?
0: 네,
1: 그거는
0: 맞습니다.
1: 어떤 데 주안점을 두셨습니까?
0: 사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런 건축 공간과 또 교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태생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을 연결해주는
1: 그렇죠.
0: 그런 역할인 거고, 그 연결의 대부분은 이제 물과 연계되어진 뭐 강이나 바다나 이제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또그 염분에 의해서 부식되어지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그런 바람들,
1: 예,
0: 굉장히 강한 그런 자연의 재해를 또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 친수공간과 연결되어지는 또 어떤 서정성도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다 감안을 해서 여러 그 분야의 분들과 같이 이제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법규적으로나 제한적인 이런 구조적,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1: 신경 쓸 게 더 많군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그 코즈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페르시아만을 잇는 그 당시로서는 제일 긴 다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동일한 상황이 돼야 되고 바다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 예, 예.
0: 또 멀리서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또 다른 그런 분야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안전 문제, 재난 대비 뭐 별의별 걸 다 신경 쓰셔야 되고
0: 그러게요.
1: 그런데 네. 그냥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안 드러나고
0: 그렇죠.
1: 그런 거죠?
0: 맞습니다.
1: 뭐 이렇게 영역을 가릴 것 없이 천여 곳 넘는 작업을 해오셨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한 조명 디자인 작업 중에서 베스트 3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0: 굉장히 어려운 질문. 프로젝트가 크던 작던 또는 손가락 10개 찍어서
1: 안 아픈 거 없죠.
0: 네, 맞습니다. 예. 다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두 애정이 가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법궁을 가장 새롭게
1: 경복궁?
0: 네, 만들었다는 경복궁을 저는 꼽고 싶고요.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남양성모 성지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당 프로젝트인데요.
1: 예, 예.
0: 그 마리오 보따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같이 작업을 했던 공간인데 심리적으로 공간을 굉장히 그 빛으로 충만한 상황을 건축가께서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이제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함께 작업을 했던
1: 네.
0: 굉장히 신성한 그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1: 성스러운 분위기가 네. 물씬 풍기는 성당.
0: 네, 맞습니다.
1: 또 마지막 세 번째.
0: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의 영역이 확장이 되다 보니 제가 좀 더 그 어벽을 확장을 해서 그 수안보의 유원재라고 하는 그 호텔이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말은 뭐 호텔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수안보 하시면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죠?
1: 온천
0: 네,
1: 유명한
0: 맞습니다.
1: 곳이잖아요.
0: 임금님께서 다녀가실 정도의 유명한 그 사이트인데 사실 지금의 수안보는 거의 죽었거든요. 저희가 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 소멸에 대한 그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수안보의 온천 문화를 세계적인 그런 그 지역으로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빛이다.
1: 네,
0: 사람들이
1: 네.
0: 와서 힐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빛을 기반으로 공간 디자인을 함께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또 어벽에 대한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빛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 디자인까지
1: 예.
0: 다 같이 했던 프로젝트이다 보니 새로운 그런 영역에 대한 신호탄
1: 영역 확장
0: 네, 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여서 굳이 꽂으라고 하면 그 세 가지를 꽂고 네. 싶습니다.
1: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강릉 호수에 달도 띄우셨죠?
0: 아, 네, 맞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세계적인
1: 예.
0: 대회였죠. 그런데 낮에는 이 상황들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한 두 달 정도 남겨놓고 그 메인 동선에 대한 조명을 해서 그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좀 확고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1: 예,
0: 주셨어요.
1: 예, 예.
0: 대부분의 경기가 강릉에서 치러졌고 또그 해외하고의 시간대 때문에 야간의 풍경이 굉장히 중요한
1: 그렇죠.
0: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개의 달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강릉은.
1: 그렇죠.
0: 네.
1: 이뭐 호수에 다리 있고 하늘 위에 다리 있고 술잔 위에 있고 뭐그내 앞에 앉은 사람의 눈 속에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섯 개의 달을 기반으로 또 오륜기니까
1: 네.
0: 다섯 개의 달을 기반으로 해서 다섯 군데 이제 달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강릉하면 경포대
1: 예.
0: 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에 달을 띄우기도 하고 또 가로등에 오륜기를 상징화하는 다섯 개의 달을 또 띄우기도 하고 또 월화거리에 또 그러한 그 달의 표정들을 가지고 또 축제적인
1: 네.
0: 이미지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달려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또그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게 된
1: 예.
0: 그런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공간에 어울리는 조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0: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이신데 그 빛을 한 가지 한마디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좋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음악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이 좀그 강하게 우리를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공간에 내가 존재를 하려면 다른 공간들을 거쳐서 그 공간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들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공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1: 맞아요.
0: 때 편안함, 즐거움, 기대감 이런 마치 좋은 음악을 들어서 내 귀를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처럼 공간도 그런 흐름을 가지고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빛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1: 네.
0: 저는 생각을 해서
1: 어렵네요.
0: 네. 빛은 음악이다.
1: 빛은 음악이다.
0: 네.
1: 조금 쉽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럼 우리 집 조명을 좀 내가 좀 바꿔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0: 그럴까요?
1: 네.
0: 내 집의 조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1: 예.
0: 네라는 측면에서 저는 첫 번째로 하실 일이 전체적인 공간의 색온도를 통일시켜 주는.
1: 색 온도를 통일시켜라.
0: 네. 빛에도 색이 들어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연광으로 치면 한낮의 빛보다는 한낮의 빛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하는데 저녁으로 갈수록 노을 뭐 이런 상황을 만나면 굉장히 편안하고
1: 편안해지죠. 네.
0: 따뜻해지잖아요. 집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온도를 저희가 이제 켈빈이라고 하는 지수를 쓰는데 3000 켈빈 그래서 굉장히 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음식을 한다든지, 세탁을 한다든지, 또는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그 상황에 맞는 색온도를 조절해 줄수 있는.
1: 곧 특별한 지역만 좀 밝게.
0: 맞습니다. 색온도도 그런 부분은 4000 켈빈? 이라고 하는 색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1: 높여서,
0: 네, 하게
1: 예.
0: 되면 전체적으로는 따뜻한 분위기가 나면서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1: 알겠습니다.
0: 기능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 집에, 내 식구들과의 분위기가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이제 뭐, 근 30년째 다양한 이 조명 디자인 작업을 해오고 계신데, 이 조명 디자인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게 있다면 뭐고, 또좀 아쉬운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0: 네. 보람된 부분은 아무래도, 한두 가지, 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1: 완성해냈을 때.
0: 그렇죠. 스위치 온할 때, 사람들이 와우! 라고 해주실 때가 제일 보람됐던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어떤 기능의 순간이든지 간에.
1: 예.
0: 두 번째로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1: 높아지고.
0: 높아져서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가장 보람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1: 예.
0: 아쉬운 부분은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나 아니면은 디자인을 통해서 나의 위상이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1: 예, 예,
0: 네,
1: 예.
0: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
1: 그렇죠,
0: 굉장히
1: 그렇죠.
0: 속상하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1: 예산도 좀 많이 들 텐데
0: 그렇죠.
1: 이제 그건 이제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럴 경우
0: 네,
1: 그런
0: 네,
1: 거죠.
0: 네. 그래서 뭐 끊임없이 협의를 해서 상황에 맞게 당연히 가야 되는 네.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그 노력을 해주시면 더
1: 네.
0: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1: 그렇죠,
0: 텐데
1: 그렇죠.
0: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는 그 빛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의 생활로 들어온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가 되는데 이런 라이팅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이 없다.
1: 국내 대학이
0: 없다.
1: 아직 없어요?
0: 없습니다.
1: 오.
0: 그 클래스로는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1: 예.
0: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가
1: 그래요?
0: 없어요.
1: 아니 미국에는 85년부터 만들어진 그 석사과정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0: 네.
1: 오.
0: 그 굉장히 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1: 예.
0: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빛이 갖고 있는 특수성 예를 들면 뭐 건축, 조경, 실내 디자인, 뭐 프로덕트 디자인, 또 아트 이런 모든 것들이 또는 전기공학, 전자공학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정점의 그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런데 이런 그 타 분야하고의 연결된 그런 것을 이해해주는 대학이
1: 학교가 아직 없어요?
0: 없더라고요.
1: 아.
0: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1: 앞으로 만드셔야 되겠는데.
0: 그렇죠. 만들어야죠. 그게 또 저의 또 다른 소망이기도
1: 네,
0: 하는데,
1: 네.
0: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한 헤게모니를 분명히 줄 수 있는 게, 이 단순 라이팅 디자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1: 예, 예.
0: 뭐 AI와 연결되는 수많은 그런 기술과의 연계성이 아트와 테크놀로지를 연결하는
1: 그렇죠.
0: 그런 측면으로 확대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가는 추세라고 한다면 그러한 헤게모니를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야 되는 것이
1: 예,
0: 아닌가
1: 예.
0: 그런 생각을
1: 알겠습니다.
0: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그 대학 과정 같은 걸 만드실 게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되겠고
0: 네.
1: 또 내가 이제 조명 디자이너로서 앞으로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영역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0: 네. 빛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1: 빛을 처음 만든 분이요?
0: 네.
1: 글쎄요. 우주의 탄생 아닌가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담고
1: 네.
0: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장르들이 있는데, 이 인공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면서부터 이제 인간의 그 시간은 확장되기 시작을
1: 네,
0: 했죠. 그러면서 이 어벽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건축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같이 엮어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디자인의 영역들 다시 말씀드려서 라이팅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공간 디자인 또는 아트워크 또는 뭐 인스톨레이션 뭐 아니면 프로덕트 디자인 뭐 여러 가지의 연계성이
1: 예, 예.
0: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자동차 디자인을 했었어요. 네. 자동차의 그 인테리어 공간을
1: 네.
0: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을까?
1: 예, 예.
0: 그 말은 뭐냐 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공간인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 안에서 내가 굳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많아지죠, 앞으로는
0: 네.
1: 더더욱.
0: 그러니까 자동차의 움직이는 공간이 어떨 경우에는 콘서트홀로, 어떨 경우에는 영화관으로, 어떨 때는 회의 공간으로, 어떨 때는 분위기 있는 식탁으로,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이
1: 앞으로는 그렇게
0: 만들어지잖아요.
1: 되겠죠.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디자인 그 프로젝트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1: 그것도 빛을 출발로 하되 공간
0: 맞습니다.
1: 디자인으로 확대돼.

0: 그렇죠. 네.
1: 네.
0: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패턴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0: 기치라고 하는 소재의 업역의 확장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1: 네.
0: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1: 계속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서 확대하겠다.
0: 네.
1: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0: 네.
1: 오늘 아주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때 항상 빛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우리는 빛을 보는 게 아니군요. 빛은 음악처럼 우리 공간을 채우고 있는,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0: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바위 능선이 험준하기로 이름난 허골산 아래 조금은 특별한 암자가 있습니다. 고요해야 할 산사에 울려 퍼지는 괭음. 그 정체는 거대한 돌을 나르는 굴삭기인데요.
1: 들어올 때 와, 이 소리 나옵니다. 싸울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2: 저기 균형감이 잘 맞아야 될 건데. 오늘부터.
0: 아찔한 돌탑을 쌓는 이는 이 절의 스님. 산에 흩어진 돌을 모아 한층 한층 쌓아 올립니다.
3: 제 수행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 1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온 장엄한 시간. 한 사람의 시간이 쌓여 천불천탑의 풍경이 됐습니다. 합천 황매산자락의 허골산. 산 중턱 굴 안에 부처가 있는 것 같아 올라가 보니 빈 굴만 있었다 하여 허골산이라 불린답니다. 부처의 전설이 깃든 허골산엔 놀라운 풍경을 품은 산사가 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돌탑, 오직 한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믿기지 않는 풍경입니다.
1: 이걸 다 어떻게 쌓았을까? 다 사람이 쌓았나? 이렇게 쌓았다는, 쌓을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요.
4: 신기하게도 혼자서 쌓기가 좀 힘드는 탑인데 어떻게 쌓는가 궁금하기도 했고.
0: 무려 600m에 이르는 돌탑길. 끝없이 이어진 돌탑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천탑을 일군 용탑 스님. 탑이 들어선 이 길이 곧 암자가 되었답니다. 산사의 하루는 새벽 예불로 시작됩니다. 조금 특별한 풍경이 있다면 견보살들이 함께 예불을 드린다는 건데요.

0: 앞장 보시는 거 자, 앞장. 옳지. 저, 거부를 붙이는 보고 절해야지. 예, 똑바로. 자, 절. 손목 해야지, 허리. 손.
1: 산사에 버려진 남매를 거두며 견보살과의 인연이 시작됐답니다. 그런데 예불을 드리는 이곳에는 대웅전도 불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님이 예불을 드리는 곳은 거대한 바위.
0: 이 바위가 천불천탑을 쌓게 된 시작점이 된 바위인데 용바위입니다.
2: 왜 용바위인가요?
0: 이 형성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이를 보시면은 용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수행하다가 수행 중에 그 이 자리에 용을 타고 계시는 간세한 보살님을 청결하고 이 자리에 보니 땅이 위로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해 가지고 이 형성이 드러난 거래요. 그런 용도 간세한 보살도 모시고 그리고 부친 또 진신살도 모시고. 예, 모셔가지고 점화를 했습니다.
1: 용바위와의 인연이 천불천탑의 시작이었답니다.
0: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선사 고대 시대 사람들이 기도했던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 성열이라고 바에다 이래 돌을 문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더라. 이게 성열을 하더라.
2: 예. 아, 거기 파인돼가요?
0: 예, 파인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1: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의 발길이 이어져 온 흔적. 까마득한 선사시대 사람들도 이 바위에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흘러도 간절한 마음은 이어져 온 거죠. 천불 천탑은 그 마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천계의 불상을 상징하는 천불. 용탑 스님에게 천불, 천탑은 그 자체로 거대한 야외 법당입니다. 어떤 틀이나 격식에 머무르지 않고 산 전체를 수행처로 삼은 스님. 오늘도 돌을 쌓습니다.
3: 크레인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0: 저희 처음 왔을 때는 산에 길도 없고 나무만 우창하고 이런 산대에서 이제 산에 1차적으로는 산에 길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하다가 이제 탑을 훈련도 생각이 부처님 인연을 해가지고 탑을 이제 쌓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굴삭기 됐죠.
1: 굴삭기 자격증까지 따며 산에서 나온 돌을 하나둘 쌓기 시작한 일이 어느새 수행이 되었답니다. 크기도 모양도 지각각이라 미리 짜맞출 수는 없는 노릇. 설계도는 오직 스님의 머릿속에만 있답니다. 돌이 이끄는 결대로 쌓다 보니 같은 모양의 탑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돌 하나까지 빈틈없이 규어야 하기에 탑 하나를 완성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린답니다.
2: 굉장히 꼼꼼하게 쌓으시네요.
0: 예, 튼튼하게 해야 천년을 걸렸죠. 몇 년 전에 그 경주 지진 날 때 여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2: 그런데도 탑은
0: 흔들리는데 건물, 여도 건물이 흔들리고 막 했는데 돌탑은 괜찮더라고요.
1: 그런데 거대한 돌탑마다 가운데가 비어있습니다.
0: 사람마다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처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본인이 부처다 하는 그러한 그

0: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공간을 비워둔 거죠, 크게.
1: 탑마다 비워진 공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는 용탑 스님. 보기에도 아찔한 돌을 들어올리면서도 무게의 버거움에 짓눌리지 않는 건 이런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오를수록 마음을 집중시키고 발걸음을 다잡다 보면 노동과 수행의 경계가 사라진답니다. 마주한 환경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법이랍니다.

0: 13년 수행의 시간이 쌓인 이곳은 이제 많은 사람이 찾아와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 되었습니다.
1: 일단 맛있다. 곰 끓여서 만드신 것 같은데
2: 한국이 남겼다는 게 감각이 엄청 맛있다.
1: 눕는다. 나왔다.
2: 저게 균형 방법을 잘 맞아야 될 거네.
1: 저는 와 완전.
3: 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2: 오, 너무 멋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대단하신 것 같다.
0: 탑을 쌓으면서 잡념을 비워낸다는 스님. 그 마음이 돌탑에 고스란히 스며서 보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건네나 봅니다.
4: 탑을 쌓는 행위 자체가 제가 수행이 되고 이제 무심의 마음으로 이 탑에 제 마음의 흔적을 안 묻히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 탑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마음이죠.

0: 여름 산사는 꽃을 피워내 또 다른 장관을 이룹니다. 불가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 전에 정성을 다해 꽃을 올린다죠. 산중 암자에서는 용탑 스님이 꽃을 피워냈습니다. 인고 끝에 피어나는 건 꽃도 수행도 다르지 않다는 용탑 스님.
1: 수국이 사차라고 잘 어울리잖아요. 이게 불도화하고 비슷한 느낌 들거든요. 돌반하게 복스럽게 생겨가지고 그 수국 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심었어요.
0: 불도화는 부처의 머리 모양을 닮은 꽃으로 수국과도 닮았는데요. 스님은 5년 전부터 매년 수국을 심어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홀로 수행 중인 스님을 돕기 위해서 주말이면 일손을 보태러 한 걸음에 달려오는 이가 있는데요. 공양 준비를 하다 말고 보살님이 꺼내든 게 있습니다.
2: 너무 심한 거야, 이거.
3: 이게 스님 있는 바지예요?
2: 예, 스님 작업복. 이러면서, 이거 봐라. 요. 이게 다 새로 입은 거잖아. 깊고, 깊고, 이것도 깊고. 한 15년 되지 싶다, 이 바지는. 우와. 이거 봐라.
3: 아이고, 다 찢어졌네.
2: 오. 이거 봐라. 오만 삼마. 이래가지고. 근데 이 바지가 그렇게 편하대요. 그렇게 편하대. 그래가지고 꿈에 오르신다. 버려야 되겠어요. 꿈에 들여야 되겠나.
3: 아니, 왜 이렇게 절약을 하시는군요?
2: 자기 자신한테는 한 푼도 안 쓰잖아. 그래. 그러니까 꿈에 들여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불비력 난다.
0: 하루 종일 몸으로.

0: 그럼요. 자랑은 맨날 일만 합니다. 일만. 너무 일만 하니까 보기가 좀 안쓰러워요. 사람으로서는 좀 하기가 좀 힘들지, 그죠? 부처님 앞에가 없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 보상 두품 잘 먹겠습니다.
0: 네.
1: 오늘 잘 먹겠습니다.
0: 네.
2: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소박한 한 상도 스님에겐 산중 별미. 뜨겁게 흘린 땀이 가장 맛있는 잔이 됩니다.
1: 시원하네. 이 콩국수를 딱 밖에서 이런 맛이 있고 시원해. 좋네.
2: 아름다운 풍경에 이끌려서 왔다가 묵묵히 제 길을 걷는 스님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3: 어디 갔다 친구분들하고
4: 친구분들
5: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5: 어, 여기 자주 오시나 보네요.
3: 예, 너무 스님이죠. 아,
5: 스님이 좋으셔가지고.
3: 여기가 너무 좋아서 공기가.
4: 마음이 편안하게 수행이 됩니다. 자주 와서 보니까 스님이 그만큼 인내가 있어가지고 참 정성을 많이 들여가서 타국사는 게 보기 안 좋습니까?
2: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면 귀여운 견보살 도반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용탑 스님은 무엇 때문에 산 아래 산사를 두고 이 높고 외딴 산 속으로 후련히 왔을까요?
1: 이거 자세하기 좋잖아요. 딱 편편하게 전망도 좋고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2: 비워낼수록 더 채워지는 삶. 고된 길을 지나 봐야 비로소 기쁨도 아는 법. 스님은 즐거운 고행 중입니다.
1: 모든 행위를 그냥 하고 있을 뿐이니까 거기는 시간 개념이 없죠. 항상 이 자리, 그 순간 그냥 여기서 내 존재할 뿐이죠.
2: 천불 천탑에는 오늘도 굳건한 시간이 쌓여갑니다.

20년 이상 해보셨으니까 대단하신 분. 엄마의 손맛. 전국 어디에도 이런 맛은

0: 옛 동국 지역에는 낭만과 향수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1: 너무 아름다운데요?
0: 발길 닿는 곳마다 특별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2: 이야, 트라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0: 괴테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래요.
2: 괴테 시절에도 여기 관광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0: 옛 동독의 소도시를 시작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여정, 지금 떠납니다. 19세기 후반까지 독일은 소규모 도시국가와 영주국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지역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도시에서 출발합니다. 바이마르는 1918년까지 바이마르 공국이라는 영주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인구는 약 6,000명, 현재는 6만 6,000명으로 예나 지금이나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바이마르는 독일 문화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독일 민족의 자의식은 바이마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 역사가가 있을 정도로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 그런 도시의 역사 한복판에 서 있는 익숙한 인물이 있습니다.
2: 바이마르 광장, 극장 광장인데요. 여기 서 있는 두 명의 극작가, 작가 괴테와 프리드리히 쉴러가 여기 있네요.
0: 독일의 자랑 괴테와 그의 평생 보시자 문학 동지 쉴러입니다. 실제로는 괴테가 쉴러보다 20cm 정도 작았지만 동상은 비슷한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괴테 탄생 250주년이던 지난 1999년, 바이마르는 유럽의 문화 수도로 지정되었습니다. 괴테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은 프랑크푸르트였지만 삶의 대부분을 머문 곳은 여기 바이마르였죠. 괴테가 50여 년간 살았던 이 집은 그의 마지막 자손까지 사망한 이후 박물관으로 개방되었는데요. 그가 남기고 간 자료의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옆에 있는 건물까지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여기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 집에서 1782년부터 1789년까지 1792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았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Hallo, guten Morgen.
3: Wie geht's Ihnen?
2: Ist gut.
3: Ja?
2: Freue mich.
3: Und wenn Sie wollen, können wir jetzt mal ganz kurz gucken, wo Goethe gelebt hat.
2: Gerne. 여기가 괴테하우스의 안마당이었었어요. 호프라고 하죠.
0: 넓은 정원이 포함된 3층짜리 이 집은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18세기의 건물입니다.
3: So this is the entrance hall. In Deutsch, ne?
2: Ja.
3: Wenn Friedrich das Haus gekauft hat, waren hier sozusagen zwei Räume gewesen. Und okay. Er wollte halt aber das halt nach dem antiken klassischen Stil haben und hat halt die große Eingangshalle extra konstruieren lassen.
0: 예술성과 실용성을 모두 중시했던 괴테는 이 집의 구석구석을 손수 개조하고 꾸몄습니다.
2: Die Treppe nicht so eine Etage nicht so hoch. Das damit kann man Eleganz. Ja.
0: 세월이 내려앉아 있는 계단을 올라 괴테의 생애 그 끝자락의 어느 날로 들어갑니다. 괴테가 바이마르 공국과 연을 맺은 건 18 어린 나이에 공국을 다스리게 된 칼 아우구스트 때문이었습니다.
2: 칼 아우구스트 대공은 이곳 바이마르 소공국의 수장이었었어요. 이분의 어머니께서 자기 두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독일에 있는 그 많은 지성들을 이 도시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괴테는 이 도시에 26살에 왔고 괴테가 이곳에 살며 자신의 정치와 예술을 했던 공간이죠.
0: 괴테는 자신보다 어린 대공의 스승이자 친구로 또 바이마르 공국의 네 개의 부처 장관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2: 그 많은 공무들을 수행하면서 11년을 보냈습니다. 괴테, 그분의 본직은 어쨌든 예술가잖아요. 신이었던 괴테가 그런 11년간의 자신의 행정 업무에 이제 지친 나머지 그야말로 홀연히 새벽에 이 집을 나서서 로마로 이탈리아를 향해서 여행을 갑니다.
0: 2년에 가까웠던 이탈리아 기행은 공직자로 사는 동안 침체해 있던 그의 예술적 감각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괴테의 집에 그리스, 로마 관련 장식품이 유독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2: 여기가 괴테의 작업실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수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괴테가 자기 친구 요한 하이니시 마이어라고 하는 화가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거처는 인생의 절반이다. 어쩌면 그런 작가의 생각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가의 작업실이라 생각합니다.
0: 괴테는 타고난 천재인 동시에 엄청난 노력파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1시까지 글을 쓰고 오후에는 정치활동을, 저녁에는 주로 극장에서 연극을 올렸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괴테만큼 뜨겁게 살아낸 이가 또 있을까요?
2: 전지 마크. 괴테의 침대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1832년 3월 22일에 괴테가 영면했습니다. 그가 남겼던 유언이 굉장히 유명해요. 괴테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건 손주와 그리고 며느리였는데 아마 이 창문 앞에서 햇빛을 좀 가리고 있었나 봅니다. 괴테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금만 더 빛을. 그 순간까지도 빛을 좀 더 보고 싶었던 그의 열망. 어쩌면 괴테가 세상에 대해 늘 궁금해하고 조금 더 알려고 하고 어딘가를 향해 지향했던 그의 열정과 그의 성향을 담은 멋진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0: Vormittag zu schreiben, nachmittags seinen Geschäften nachzugehen.
1: Goethe는 공사 다망한 중에도 많은 시간을 이 정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훌륭한 정원사이자 식물학자이기도 했죠.
2: 와, 괴테가 여기가 침실이니까 바로 여기만 나오면 이렇게 조용한 가든에서 아름다운 꽃도 심고 과일도 심고 그리고 약초 같은 것도 심으면서 자신의 공간을 걷고 가꾸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창작도 하고.

0: 정원을 거닐며 고요한 사색을 즐겼던 괴테는 반면 활기찬 대화의 시간도 사랑했습니다. 지인들과 단골 식당에 모여 좋은 음식과 우정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1: 어, 가스트하우스 춤 바이센슈반. 백조라는 카페 겸 여인숙 정도 되겠고요. 이곳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갔던 곳이래요.
0: 괴테의 집에서 몇 걸음 거리에 있는 이곳은 4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운영되고 있는 백조 여관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게스트하우스 중 하나인데요. 괴테는 친구를 초대하며 보낸 편지에서 이 식당을 언급할 만큼 좋아했다고 합니다.
2: 네, 루임테 로이테 히어 베즈우켄 베어바 비센즈 베어바 히어 스탐쿤데. 아, 네, 오, 세고.
1: 이 백조라는 카페가 워낙에 단골 손님들이 유명한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단골이 누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메뉴판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2: 루카스 크라나, 요한 세바스찬 바흐, 볼프강 폰 괴테, 쉴러, 리스트, 빌리 브란트.
3: 와우, das ist Pappe, Spitz, Dienstikone, das ist Kalb, Rind.
2: Dankeschön.
1: 야,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괴테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래요.
0: 실제 이 메뉴의 이름이 괴테가 좋아했던 음식입니다. 소고기를 육수로 익힌 파펠 슈피츠와 8가지 허브로 만든 그린 소스가 함께 나오죠.
3: 8가지의 허브들이 들어간 아주 자연주의적인 소스. 괴테가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그린의 소스에 프랑크푸르트와 또 이 바이마르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이 고기 육향 자체가 좋습니다. 근데 이 위에 매콤한 고추냉이랑 같이 곁들여서 그린의 소스를 살짝 찍어서 같이 먹는 겁니다.
1: 괴테의 집 앞뜰에서 이렇게 괴테가 좋아했던 음식 먹으면서 있으니까 뭔가 괴테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괴테의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0: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열렬히 사랑했던 괴테. 집과 정원, 친구와 맛있는 음식처럼 그가 사랑한 많은 것들 중엔 여행도 있습니다. 괴테는 말했죠.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 말을 떠올리며 조금 멀리 달려왔습니다.
1: 국경이다. 잠시

0: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이제.
1: 괴테가 이탈리아와 함께 아주 좋아했던 여행지는 스위스입니다.
0: 스위스 국가 깃발도 보이고.
1: 유럽 중부에 있는 독일은 여러 이웃나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0: 와, 물소리 들으니까 절로 흥분이 되는데요. 와, 폭포가 막 호수를 무너뜨리려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 저 물 한 개. 눈이 부십니다.
1: 12세기에 지어진 성을 지나 폭포 곁으로 다가갑니다.
0: 괴테가 여행 좋아했었잖아요. 이태리도 많이 가고 스위스도 세 번이나 왔었는데 그때마다 이 라인팔, 라인 폭포에 왔었대요. 그리고 이 성에 올라서 이 풍광을 내려다보며 글도 좀 남겼네요.
1: 세관 건물로 지어진 이 성은 19세기부터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괴테도 반했다는 라인 폭포 한번 감상해볼까요? 라인 폭포는 스위스 알프스에서 발원한 라인강의 상류에 있습니다. 폭포의 높이는 23m 정도로 멀리서 보면 생각보다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웅장함에 압도되고 맙니다. 150m에 달하는 너비, 초당 60만 리터의 엄청난 유량을 가진 라인 폭포는 아이슬란드의 베티포스와 함께 유럽 최대의 폭포로 손꼽힙니다.
0: 여기서 배를 탄 여러 가지 투어 상품이 있는데 우린 그중에서 펠젠파트, 저 바위까지 가는 걸 선택했고요. 이 노란 배가 거기까지 가는 배네요. 할로우. 벌써 곧.
2: 할로우.
0: 스마일 박스네.
2: 땡큐.
0: 땡큐쉔. 사람이 많진 않네요.
1: 라인 폭포 속으로 떠나봅니다.
3: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을 맞이하며 출발합니다.
0: 아니, 괴테 시절에도 여기 관광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1: 폭포 중간에 있는 바위까지는 10분 정도면 닿는 가까운 거리인데요. 그 10분 만에 세상이 달라집니다.
0: 안개가, 이 물안개가 엄청나요.
1: 물 속에서 폭풍이 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 태풍의 눈으로 점점 다가갑니다.
0: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우와! 완전 놀이기구 타는 건데요?

0: 삼켜버릴 것 같아요. 우리. 와!
1: 이 거센 물살을 거스르며 보트는 기어이 라인 폭포 한복판에 있는 바위에 도착합니다. 와, 제가 지금 강 위에 있는 게 맞나요? 풍경은 거의 해양 블록버스터급입니다.

0: 바위에선 20분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바위의 꼭대기는 이 구역의 모든 폭포 전망대 중에서 단연코 최고의 조망터입니다.
1: 와, 여기 완전 하얀색의 그냥 뽀송뽀송한 스펀지 같아요. 그냥 뛰어들어도 수분할 것 같아. 와, 어떻게 이런 기포가

0: 정도 규모라니.
1: 와, 무지개다. 구름이 여기 떠 있어요. 구름이에요, 이건. 와, 엄청나요.
2: Super.
3: Am am Aussee. Mega gut.
2: Am Aussee. Ich sag, willst du noch nicht schwimmen gehen da drin?
4: 지금도 이토록 경이로운데 그 옛날엔 어땠을까요? 괴테가 몇 번이나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1: 이 강이 흘러서 스위스를 지나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로 들어가서 나중에 네덜란드까지 흘러가거든요. 그 장대한 물줄기 시작이 여기예요. 스위스. 물론 여기보다 조금 더 안쪽이지만 그 장대한 시작점에 서 있는 기분이 굉장히 황홀.

0: 괴테의 발자취를 따라 스위스의 라인폭포까지 둘러본 여정은 이제 옛 동독 지역에 있는 드레스덴으로 향합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됐죠.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에 있던 동독은 여행자들이 다가가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1: 야, 밀수확하는 모습이 장관인데요. 서쪽에서 여태 포도밭 관리하는 것만 보다가 이제 동독이에요, 동독. 옛날 동독.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다닌다고 동독, 서독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건 아닌데, 아, 그래, 도시 들어가면 조금 느낌이 다르긴 다르죠. 이제 우리는 작센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0: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 전 세계에서 독일을 찾는 여행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독 지역이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동독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말할 때 저는 주저없이 드레스덴을 꼽습니다. 어떤 도시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엘베강의 진주, 엘베의 피렌체. 이 도시의 수식어에는 강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엘베강 유역, 왠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 같은 고풍스러운 건물들의 도시 드레스덴에 도착했습니다.
1: 이 정도로 도시의 외관만으로도 사람을 가슴 떨리게 하는 도시가 또 독일에 어디 있을까요? 이곳은 옛 작센 왕조의 수도 드레스덴입니다.
0: 작센 왕조가 다스렸던 작센 공국은 독일의 수많은 옛 지방 공국 중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작센 공국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가 여기 드레스덴이었죠.
1: 작센의 선제후의 친구였던 브릴 백작이 이곳에 멋진 발코니를 세우라고 해서 만들어진 긴 발코니입니다.
0: 원래 이곳에는 강변을 따라 성벽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18세기 군주의 후원 아래 성벽의 일부가 지금과 같은 정원과 산책로로 꾸며졌습니다.
1: 여기 올라오면 지대가 좀 높고 왕궁과 그리고 돔, 샘퍼오퍼 그리고 엘베강까지 한눈에 보이는 멋진 전망을 안겨다줘요. 괴테가 이곳에 와서 이곳을 유럽의 발코니라고 불렀다고 하죠.
0: 부지런한 여행가 괴테가요.

0: 독일 놓칠 리 없었겠죠? 괴테뿐 아니라 당시 많은 귀족들, 예술가들이 테라스에 모여 드레스덴의 경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잔잔한 엘베강과 기품 있는 건축물들의 조합, 독일에서도 독보적인 드레스덴의 도시미는 한 인물의 열정과 집착이 만들어내는데요. 엘베강 북쪽 노이슈타트 거리에서 그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작센 공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아우구스트 2세입니다.
1: 이곳의 선제후였지만 당시에 폴란드의 국왕이 죽자 자신도 로마 교황청이 지정한 18명의 폴란드 왕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당시 로마에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를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동네 시민들에게 루터파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던 당시 분위기 속에서 욕을 많이 먹었죠. 어쨌든 그의 노력 끝에 폴란드라는 나라는 이 작센이 또 차지하게 되고요. 영토를 넓히고 부강하게 만드는 데 역할은 했지만 평생에 걸쳐서 워낙 사치와 또 낭비가 심했던 나머지 부작용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게 있다면 이 도시에 이 아름다운 바로크의 유산을 남겼다는 것이죠.
0: 아우구스트 2세는 슈타케, 영어로는 스트롱, 바로 강건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름처럼 작센 공국의 선제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군주였죠. 그는 드레스덴을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1: 이곳 작센 지역을 포함한 독일 동부 지역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열풍이 강했던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곳 드레스덴은 그 수도인데도 굉장히 화려한 바로크의 장식이 가득한 건물들로 울퉁불퉁해 보입니다. 그건 이곳의 왕가 자체가 시민들과는 달리 카톨릭을 믿었던 이유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왕가가 이용하던 돔, 대성당도 있었습니다. 작센 선제후 국가는 이후에 폴란드 지역까지 다스리게 되면서 영토가 넓어지고 그 엄청난 영토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더욱더 화려한 왕가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래서 엘베의 피렌체란 이름을 얻게 했죠.
0: 드레스덴의 웅장한 건축물 대부분은 아우구스트 2세의 통치 기간에 완성됐습니다. 당시에는 화려한 건축물과 예술품들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었죠. 아우구스트 2세는 왕권 과시욕이 아주 강했고 생활도 사치스러웠던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멋진 도시를 거닐 수 있는 거겠죠? 아우구스트 2세는 폴란드에서 사망했지만 그의 심장은 드레스덴으로 돌아와 여기 궁정교회에 안치됐습니다. 몸은 다른데 있어도 심장은 영원히 이곳에 머무르고 싶었던 옛 군주. 그 지독한 애착이 만든 드레스덴 풍경은 오늘날까지도 여행자들을 매료시킵니다.
1: 보졸 에스말 인 드레스덴 쿠켄 히어.
2: Also here in Frauenkirche?
1: In dieser Straße ist am schönste Straße für dieses Video.
2: Eigentlich schon, ja.
1: Ja. Dresden은 작센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이 작센을 통치했던 선제후들이 말 타고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그림이에요. 신기한 건 이 그림 자체가 여기다 그린 붓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마이센 도자기, 유럽 최고급 도자기이죠. 바로 이 옆 동네에서 만드는 마이센 도자기로 한 2만 3천 개의 타일로 만든 걸 여기다 붙여서 만든 거죠. 이 동네의 보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건물 외벽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와, 굉장히 긴데요? 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닌가? Hello. Hi. 아, 마네킹이네. 깜짝이야.
0: 101m 레지던츠 궁전의 긴 담장을 따라 작센 군주의 연대기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행진하는 35명의 선

0: 한재우 행렬 뒤로는 과학자와 장인, 그 벽화를 설치한 화가까지 일반 시민들도 따르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도 드레스덴에서 놓칠 수 없는 명소죠.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언제나 아름답기만 했을 것 같은 이 도시. 독일 전역이 쑥대밭이 됐던 제2차 세계대전. 드레스덴은 전쟁의 막바지까지도 멀쩡했습니다. 사람들은 차마 연합군도 이 아름다운 도시를 파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바람은 곧 부서졌습니다.
1: 프라우엔 교회입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쿠폴라라고 하죠. 둥근 돔의 일부분의 조각이 지금 여기 아래에 떨어져 내려와 있네요. 왜 이럴까요? 1944년, 45년 2차 대전이 끝나가던 무렵 영국군과 그리고 미군의 공군 분대가 떨어뜨린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폭탄으로 이 도시는 다 불바다가 되었고 이 교회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시 재건해냈지만 이전의 잔해 속에서 이 부분만큼은 남겨놓고 시민들은 이곳에 기념하고 있어요.
0: 사흘간의 대규모 폭격으로 최대 2만 5천 명의 시민이 희생됐고 작센 왕조가 빚은 화려했던 도시도 이 교회 잔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1: 전쟁 뒤 분단기를 거치면서 동독 사람들 그리고 통일 이후에 독일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무너진 잔해들을 잘 조립해서 다시 복원시키는 건 큰 과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에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독일 전체에 대서특필될 만큼 이 교회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은 아주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검은색으로 좀 잔해가 예전의 잔해가 많이 보이는 곳은 무너진 교회에서도 그나마 살아있었던 일부분 아주 극히 일부분 남아있는 벽이 있고요. 이렇게 하얀색의 외벽이 보이는 사암이 좀 새것처럼 보이면 이건 다 새롭게 완전히 복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드레스덴 시민들은 부서진 교회 잔해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겨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무려 40년 넘게 보관했습니다. 그 덕분에 복원 작업 시 석재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네요. 시민들의 눈물로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쌓아 올린 교회는 무너진 지 60년 만에 원래의 모습으로 우뚝 섰습니다. 67m 높이의 교회 도매는 시민들을 위한 전망대가 새롭게 문을 열었죠.
1: 275개 계단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전망 보고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땡큐신.
0: 교회의 외관은 18세기 모습 그대로인데 전망대 가는 길은 적당히 현대적이죠. 21세기에 복원한 곳이라는 실감이 납니다.
1: 워낙에 두꺼운 돌로 만든, 사암으로 만든 교회다 보니까 이 전쟁, 2차 대전 때만 여기를 폭격받은 게 아니거든요. 2차 대전 이전에는 7년 전쟁에서 그때도 대포 공격을 받았지만 워낙 두꺼운 돌로 만들었으니까 파괴가 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2차 대전 때 영국군과 미국군의 공습은 피할 수가 없었죠.
0: 수많은 계단과 긴 경사로를 따라 가파른 철제 계단이 나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 우와. 야, 이런 풍경이구나. 여기 제가 드레스덴에 10수년은 다녔을 텐데, 야,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0: 너무 아름다운데요?
1: 이야, 여기는 꼭 와야 되겠구나.
2: 전쟁의 상흔은 독일 곳곳에서 마주치지만 프라우엔 교회에서 보는 드레스덴 풍경은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0: Lausanne is a very, very beautiful city.
1: Spirit of the city that we could see around.
2: 그건 아마 이 교회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캐낸 눈부신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이겠죠. 무너진 다음엔 일어설 일만 남았다고 드레스덴의 애틋한 풍경이 제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0: 통일 이후 건물들이 복구되고 사회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도시는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너무 빠른 변화의 바람은 오히려 과거의 향수를 불러오기도 하죠.
1: 이 신호등은 암펠만이라고 해요. 옛 동독에서만 쓰던 신호등 디자인인데요. 통일이 되고 나서 이런 디자인이 됐건 대부분의 사회 시스템이 서독의 것으로 다 바뀌었겠죠. 그 시절 동독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것 중에 이런 소중한 추억들,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들 다시 되살리면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다시 옛 동독 지역에서는 과거에 이 귀여운 암펠만 디자인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단순 명료하면서도 캐릭터가 참 정감 있죠. 드레스덴이나 베를린처럼 옛 동독의 중요한 도시들에서는 암펠만 상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암펠만 신호등 같은 옛 동독의 상징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1: 이야, 트라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0: 트라비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자동차, 트라반트입니다. 1957년부터 생산된 동독의 국민 자동차였는데요. 1991년 단종됐지만 여전히 독일에는 트라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1: 베를린 4-6-2-7 오늘 나의 차 베를린 차를 탑니다. 어때요? 예쁘죠? 제가 직접 고른 이 가게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든 디자인입니다. 브렘제.
2: In der Mitte ist Bremse,
1: ja.
2: Rechts ist Gas.
1: Ja, genau.
2: Und da, das immer bevor du ein. Genau, da läuft er auch.
1: Ja. Erste. Schubai!
0: Taltalgorinen, die Soli durchschießt, Joe. Trabi 특유의 트랙터 같은 엔진 소리입니다.
1: 일단 속도계는 있어요. 40km. 그냥 원리 자체는 일반 차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은데 그건 그런데 승차감이 완전 경운기.
0: 트라비는 1950년대 동독의 낮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아주 단순하게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1: 출발! 이거 빵빵이 없어.
0: 실내 장치는 기본 중에 기본만 갖췄고요. 차체는 강철 대신 강화 플라스틱을 써서 안정성도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동독 서민들에게는 트라비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인기를 바탕으로 이런 투어 상품까지 운영되고 있죠.
1: 서독에는 폭스바겐이 있었다면, 물론 폭스바겐은 동독 서독 분리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회사지만 동독에서는 바로 이 트라반트가 그 역할을 했대요. 경제적이고 실용적이고 모든 가족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로서 이게 나온 모델인 거죠. Neues Auto bestellt dauert lange Zeit zu bekommen.
3: 18 Jahre.
1: Dann wie lange dauert zu bekommen?
3: 18 Jahre.
1: 18 Jahre?
3: Ja.
4: Ja.
3: Wir wurden geboren, da haben unsere Eltern ein Auto bestellt auf unseren Namen.
1: Und 18 Jahre später, nachher,
4: ja, das
1: haben wir...
4: das Auto bekommen.
1: Oh mein Gott. Hufen?
3: Also, jetzt.
1: Aha. Ach so. Aha, 이게 저기, 이거 뭐라, 클락션이라고 하나?
2: 한번 나 vorne drücken.
1: 엔진 켜고 이렇게 하면은 후펜이 울려. 후펜.
2: Stand messen wollt, habt ihr hier einen kleinen Stab.
1: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대요.
2: Der ist extra für den Tank da, ne? Nur dafür gemacht. Dann könnt ihr sehen.
1: Oh mein Gott.
2: Und hier hat man jetzt gerade 13 Liter.
1: 13 Liter. 13 Liter가 들어있는 걸 안에 계기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0: 동독의 부족한 자원과 기술의 한계 속에서 탄생한 트라비. 한때는 서독이나 다른 유럽의 자동차와 비교되며 장난감 차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박함과 친근함 때문에 지나간 동독의 시간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트라비 투어를 신청하면 직원이 동행해서 운전 안내와 도시 가이드를 해주니 일거양득. 드레스덴에 여러 번 왔던 제게도 이번 트라비 투어는 아주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느덧 드레스덴에 어둠이 내리는 시간이네요. 저는 여행을 시작했던 강변의 테라스에 다시 들렀습니다.
1: 먼저 맥주 한 잔이 나왔는데 필수죠. 보헤미아의 필수를 최초로 만들었던 집이 이 집이에요. 사실 이런 황금빛이 드레스덴의 저녁 조명 닮아서 이 도시 하면 저녁에 이런 색이 떠오르기도 하죠.
4: 독일에서 여기보다 야경이 좋은 데가 멋진 데가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드레스덴을 능가하는 야경을 갖고 있는 도시를 찾는 건 좀 어렵네요.

0: 서독의 대도시들이 아닌 동독의 소도시들에서 독일의 속살을 살짝 들여다봤던 여정. 그 마무리는 그림 같은 국경의 호수 위에서 합니다. 알프스 산맥의 북쪽 기슭에 있는 보덴호는 길이가 63km, 폭이 14km에 달합니다. 무려 세 개의 나라에 걸쳐 있는 그야말로 바다 같은 호수.
1: 보덴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3국을 맞대고 있는 독일이 갖고 있는 호수 중에서는 제일 큰 호수예요. 빙하기에 만들어진. 저 앞에 콘스탄츠라는 도시가 있고 동쪽으로는 린다우하고 브레겐츠가 있는데 오늘은 콘서트를 보러 가는 날, 브레겐츠에 가는 날입니다. 포도밭과 호수 참 아름답네요.
0: 알프스의 아름다운 호수를 말할 때 빼놓으면 서운한 이곳, 보덴제. 저에게 보덴제는 한여름마다 달려오고 싶어지는 호수입니다. 매년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음악 축제 브레겐츠 페스티벌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공연장이 있는 지점이 바로 브레겐츠, 오스트리아의 도시입니다. 독일 린다우라는 소도시에서 유람선을 타면 2, 30분 만에 닿는 곳이죠. 인구 3만이 안 되는 작은 도시에 음악 축제 기간 찾아오는 인파가 무려 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 붉게 노을이 물들어 왔는데 이제 곧 있으면 봄이 시작됩니다.
0: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상징은 거대한 수상 무대입니다. 보덴호에 바지선을 띄우고 그 위에 대형 무대를 설치한 건데요. 올해는 높이 12m의 교회탑과 지름 6m의 보름달이 등장했습니다. 수상 무대는 2년에 한 번 새로운 공연에 맞춰 교체됩니다.
3: Wir sind zum dritten Mal jetzt hier. Es wird das dritte Programm, was wir sehen.
1: Hier. Wow.
2: Wow.
1: 끝내주는 경관과 함께하는 무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일몰에 맞춰 시작되는 브레겐츠 페스티벌. 발레나 오케스트라 공연도 함께하지만 주로 이 무대에서는 오페라를 공연합니다. 꼭 오페라 마니아가 아니어도 즐길 수 있는 유명한 작품들 위주로 선보입니다. 정확히 해지는 시각에 맞춰 저녁 9시 15분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4: Der hochverehrtes Publikum. Schon gut in diesem Rock.

19세기 초 작품이 현대 장르인 호러물로 재해석돼 펼쳐졌습니다. 그 넓은 호수 전체가 극의 배경이 되면서 환상적인 분위기에 빠져듭니다.

0: 2시간이 찰나처럼 지나갔습니다.
1: 차오르는 감동을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0: 여행의 낭만은 때로 잠들지 않고도 꿈을 꾸게 합니다.
2: 알펜가도의 하이라이트죠. 휴센에 왔습니다. 오버암모가우, 그야말로 벽화의 마을입니다.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원 갤러리 대표이사 김동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불멸의 예술가 첫 번째 시간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는 미술, 발명, 수학, 과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였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릴 적부터 특히나 특출났던 건 미술적 재능이었습니다. 미술 공방을 다니던 유년 시절, 나날이 성장하는 레오나르도의 실력을 누구도 따르지 못했다는 건데요. 급기야 스승마저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 고대부터 성화 주제로 많이 쓰였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입니다. 예수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공식적인 작가는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레오나르도의 스승입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림의 일부분을 그렸을 뿐입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왼쪽 아래에 있는 천사입니다. 이 두 명의 천사 중 누가 레오나르도가 그린 천사일까요? 네,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왼쪽 천사입니다. 실제 옷감, 감촉이 느껴질 듯 섬세한 주름, 천사의 촉촉한 눈빛과 발그레한 뺨의 홍조가 그야말로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지 않나요? 스승 베로키오는 자신보다 더 잘 그려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레오나르도의 재능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날 이후로 베로키오는 회화는 포기하고 조각에만 몰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알아본 사람은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데 메디치입니다. 로렌초 메디치는 화가뿐 아니라 시인, 과학자, 철학가 등 모든 예술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마키아벨리와 갈릴레이도 있었죠. 메디치 가문의 엄청난 후원 속에서 예술가와 학자들은 르네상스 문화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50살 무렵 레오나르도의 예술 인생에 처음으로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조각상을 만든 주인공이죠. 다비드상입니다. 실제와 같은 해부학적 임체미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다비드상으로 인해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미술의 아이콘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레오나르도는 중년을 넘어 어느 정도 예술계에서 기반을 닦아놓은 상황이었죠.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3이나 났지만 사사건건 대립합니다. 이 다비드상도 말하자면 레오나르도의 자존심을 딛고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1500년경 피렌체 성당 관계자들은 성당 작업실에 방치되어 있던 대리석 조각을 예술작품으로 완성시켜줄 예술가를 찾고 있었는데요. 최종 후보는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원래 이 작업은 선배 레오나르도에게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미켈란젤로가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서 결국 작업을 따게 된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다비드상으로 인해 당대 최고의 조각가라는 명예를 얻기 시작하고 레오나르도는 이후 미켈란젤로와 더욱 냉랭해집니다. 두 천재는 성격과 작업 방식까지 정반대였습니다. 레오나르도가 훤칠한 키에 금발 곱슬머리, 빼어난 외모로 인기남이었던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어릴 적 싸움으로 눌러앉은 코뼈 때문에 평생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살았습니다. 레오나르도 곁엔 늘 사람이 북적였지만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를 스승은커녕 선배로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레오나르도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 둘 다 메디치 가문의 전속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가 훨씬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들어오면서 가문을 대표하거나 성당의 중요한 미술 작업은 대부분 그에게 맡겨졌거든요. 그런 두 사람이 세기의 라이벌 매치를 벌이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작품으로 경연을 벌였던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곳, 베키오궁 안에 있는 500인의 방입니다. 말 그대로 5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인데요. 시민 평의회 의원들이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곳입니다. 이곳에 피렌체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전투 장면을 그려넣기로 한 겁니다. 한쪽 벽 그림은 레오나르도에게, 다른 한쪽 벽은 미켈란젤로에게 맡겨졌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가로 20m, 세로 7m의 벽에 앙기아리 전투를 그리기로 합니다. 앙기아리는 15세기 중반 피렌체 공국이 밀라노와 치열한 전쟁을 벌여 대승을 거둔 곳입니다. 말들이 부딪히고 사람들은 밑에 깔려 나뒹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를 선택했습니다. 카시나 전투는 피렌체가 피사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죠. 그런데 이상하죠? 전쟁 상황에 모두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여름날 피렌체 병사들이 피사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나서 목욕을 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딱 봐도 스타일이 다릅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이 가진 장점을 한껏 살려

상반된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자존심을 걸고 시작된 두 천재의 대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아쉽게도 두 작품 모두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로마 교황의 무덤 조각 작업에 급히 불려가야 했고, 레오나르도 역시 밀라노 수도원으로부터 주문받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떠나야 했거든요. 중단이 된 두 천재의 벽화 작업은 회의실에 화재가 나면서 새로운 그림으로 터치라는 바람에 사라졌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미루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미완성 작품이 많습니다. 생전에 그가 완성한 미술 작품은 20개가 채 되지 않죠. 그중 하나가 불멸을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열두 제자와 가졌던 마지막 성찬 장면입니다.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이 걸작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일렬로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기존의 성화에선 곧 배신할 유다를 예수의 상대편에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레오나르도는 유다도 열두 제자 무리에 똑같이 앉혔습니다. 각자의 얼굴과 몸짓에도 개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이 중에서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 3명씩 네 그룹으로 나눠보죠. 왼쪽 셋은 놀라는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화를 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에게 질문을 하는 그룹. 네 번째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룹의 칼을 들고 있는 제자가 속한 그룹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칼 든 자는 베드로고요. 유다는 그 옆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30냥에 판 장본인입니다. 예수와 12명의 제자가 등장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4년입니다. 그런데 4년이란 시간이 걸린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작품은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 모나리자입니다. 흔히 모나리자는 천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를 마주하면 행복한지 슬픈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뒷배경이 웅장해서인지 지극히 정적으로 앉아있는 모나리자가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입체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모나리자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완벽하게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미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니까요. 소문으로만 듣던 모나리자를 실제로 본 후 실망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나리자가 신비롭게 보이는 이유는 레오나르도가 처음 창안했다고 알려진 스푸마토 기법 때문입니다. 스푸마토 기법은 색과 색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뭉개듯이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얇은 덧칠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나리자의 입술 주변은 30번 이상 붓질을 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겹쳐진 여러 색감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묘하게 달라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침실에도 걸려있던 모나리자는

현재 루브르 박물관의 최고 인기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왜 프랑스에서 보관하고 있을까요? 다빈치는 63세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에 푹 빠져있던 프랑스와 1세가 궁중 선임 화가로 모셔갔죠. 이때 레오나르도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모나리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가 침실 머리맡에 두고 잘 만큼 아꼈던 그림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로 간 지 4년 만에 레오나르도가 사망하게 되고 모나리자는 프랑스 왕실 소장품이 된 겁니다.

레오나르도는 현재의 평가와 달리 당대에는 재능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완성된 미술 작품도 적습니다. 그가 발명한 수많은 아이디어는 단 하나도 상용되지 않았고 만 장 넘게 쓴 노트 기록은 한 장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또 평생 동안 후원자를 찾아 이탈리아 곳곳을 헤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놓았습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그의 예술성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레오나르도 스스로 쓴 기록이 답해주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고통 없이 위대한 재능은 없다. 이렇게 말이죠.

0: 소백산자락 청아한 땅에서 옛 사람의 지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것. 영주에 가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느리게 살아도 괜찮다며 어깨를 다독이는데요. 그곳에 가면 변치 않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1: 내가 한 80몇 년 되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10살까지는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 52년 만에 내가 고향에 들어왔어요.
0: 이 댁도 꽤 오랜 역사를 자랑하죠.
2: 이 집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이 집은 350년 됐어요. 네, 13대가 이사 안 가고 요 똑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0: 외나무 다리가 끝나는 곳의 섬 하나. 오늘은 수백 년의 삶을 간직한 무섬 마을로 가봅니다. 무섬 마을은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 마을을 휘감아도는 전형적인 물돌이 마을입니다. 너른 모래톱 위에 말발굽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어 물 위에 떠있는 섬. 그래서 물섬이라 부르던 것이 무섬 마을이 되었죠. 외나무 다리는 마을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오랜 세월 외로웠을 섬 하나.
3: 이 다리를 안 건너려면은 저 산맥을 태백산맥을 타고 저쪽 평은역이 있어요. 글로 나가면은 그거는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그래서 무섬 마을에서는 이제 영주 장날이라든가 뭐 이렇게 갈라 그러면은 이 다리를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단거리니까 이 다리를 안 통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 다리를 이제 썼죠.
0: 삶의 희로애락도 켜켜이 쌓였습니다. 시집 올 때 가마 타고 와서 상례를 타야 나갈 수 있다던 애환이 서린 다리. 물론 옛날 옛적의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4: 오늘 무슨 마을 처음으로 와봤는데 이 다리,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처음에 중심을 잡을까 생각을 했는데 중심도 잘 잡아지고 물결이 너무 좋고 예, 깨끗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 설레임이 한결. 예.
0: 40여 년 전 수도교가 놓이면서 마을의 사정도 달라졌습니다. 장마철이면 또 내려가던 다리는 전설로 남았고 외지인의 발길도 잦아졌는데요. 하지만 마을의 살림살이는 여전합니다. 물과 바람, 혹여는 개나 고양이들이 오가도록 담장에 구멍을 내었던 옛 시절도 생생하고 오래된 것들 가운데는 느리게 사는 미덕도 빼곡한데요.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죠?
3: 여러 곳을 이렇게 다녀봤지만은 무슨 말만큼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곳이 없다고 봐요. 아직은 문명을 조금 덜 받았다 하나? 예. 자연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곳이 이곳인 것 같아요.

0: 집단속 끝이 없는 옛집이지만 그래서 정이 담뿍 들기도 합니다.
1: 어르신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예, 예.
1: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2: 이게 이제 봄도 됐고 해가지고 여 풀 뭐 꽃밭이라고 뭐 이래 만들어 놓는데 풀이 나가지고 풀 좀 해보세요.
1: 지금 예. 계절이면 어떤 예. 꽃들이 지금 한참 날 때?
2: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저 연산홍이거든.
1: 연산홍.
2: 예, 연산홍이 빨리 피어요. 그래서 내 연산홍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근데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풀 좀 뽑고 있어요.
0: 연산홍 걱정이 하루를 바쁘게 합니다.
2: 아따, 오늘 날씨 좋다.
0: 사시사철 자연을 고스란히 담아온 옛집입니다. 봄 다르고 여름 다르고 그래서 사는 재미도 쏠쏠하죠.
2: 저 200년 조금만 안 돼요.
1: 네?
2: 200년이 안 돼요. 180몇년 되실 거예요. 내가 어설픈 데 한번 가봅시다. 그냥 호민 앞에 두고 가볼까? 가봅시다. 뭐 이게 옛날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조상들이 살고 내가 어릴 적에 살던 집이에요.
0: 어르신은 17년 전에 귀향을 했습니다. 미음자 포근한 한옥이 그리워서였는데요.
2: 옛날에 옷에는 저 떡국을 귀에 빼지만도 옛날에 막 안 반놓고 다 때려가면서 손으로 만들어서 떡국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떡국도 만들고 그런 장소에 안 떨어요, 여기가.
0: 집도 사람처럼 나이가 드니 추억 또한 켜켜이 쌓여갑니다. 오래된 집이라 가끔은 엄살을 부릴 때도 있다는데요.
2: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개둥이 옛날에 하도 오래 집을 준수하면서 새로 갈아엮잖아요. 밑에 기술이 좋네요. 오래 이사 넣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있었고 처음에 처음 내려앉아 하도 오래돼가지고 무너진 걸 정부에서 국가 전통말이 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보수를 해줬어요.
0: 사연이야 어디 그뿐일까요? 그래서 무엇 하나 내치기도 어렵습니다. 신주단지도 보이네요.
2: 우리는 이제 용단지라 했겠어 옛날에. 왜냐 하면 저 도가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짓잖아요, 그죠? 농사 지어가지고 제일 첫째 수확되는 걸 그 고놓잖아요. 양식이 제일 중요한 그때는 그걸 제일 처음에 여기다 보관을 시켜요. 어제 같으면 내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뭘 좀 곡식을 넣어놔야 되는데 곡식은 안 넣어놓고 그래서 뭐 손님 오면 뭐 드릴까 싶어 뭐 보관 좀 해서 뭘 좀 봐야 알아요. 아이고 이 안에 뭐 많이 들어있네.
0: 곡식을 넣어두었던 자리에 새 식구가 여럿입니다.
2: 이거 뭐 신선주도 있고 이런 맥주도 있고 손님 오면 딜라고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술 종류 넣어놨어요. 귀한 손님 오면 드릴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곡식 넣어놔야 되는데.
0: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네요. 옛 것을 묵묵히 지키면서 말입니다.
2: 내가 어릴 적에 여기서 내가 10살까지는 여기서 살았어요. 6.25 사변이 내가 10살 때 났거든요. 사변 나기 전까지 여기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대우로 갔어요. 그래 52년 만에 내가 고향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만큼 옛날 전통을 유지한다는 건 이것이 고마운 이야기죠.
0: 정성껏 살면 될 일입니다. 빨리 간다고 멀리 가는 것은 아니죠. 한때는 무선 마을에도 속도전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업 때문에 혹은 취직 때문에 마을을 떠난 이도 많았었죠.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옛집입니다.

0: 마을의 역사를 여쭈러 갔는데 다행히 사람이 있네요.
1: 예, 그 나무하고 그 틈새가 예. 약간 벌어진 부분을 단디 있게 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근데 워낙 좁아서
1: 예, 그렇죠.
2: 손이 안 돼요.
0: 오래된 집이라 종종 앓는 소리를 냅니다. 수백여 년을 견뎌냈으니 그럴 만도 하죠.
1: 이 집이 360년 가까이 돼서 계속 보수를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또 문화재 전문 그 장인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보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2: 집이 360년 된 집이라고요?
1: 예예. 예. 정확하게 356년. 지금 여기 벽체 같은 게 조금 조금씩 훼손이 돼요. 이 세월이 지나니까는 그런 부분을 이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와서 장인들이 와서 또 아무나 못 거치고 문화재 전문 이제 그 장인들이 와서 또 이제 수선을 하는 날 마침 오셨네요.
3: 지금 당장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주인분이 내려오셔서 사신다니까 보존이 굉장히 잘 된지 원형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창건 당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후대로 내려오면서 많이 훼손됐느냐, 이걸로 볼 때 이 집은 창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0: 만죽제는 반남박씨 종갓집입니다. 무선마을의 입향조였던 박수 선생이 병자호란 후 충절의 마음으로 은둔 선비의 삶을 시작한 곳이 이 집이죠. D자형 안채와 일자형 사랑채가 자연스럽게 중정을 만듭니다. 영남지방의 전형적인 미엄자 구조인데요.
1: 이 집이 저부터 12대조 할아버지가 이제 무선마을을 처음 개척하고 지은 집이에요. 그 당시 이제 병자호란이 있고 나서 이제 많은 선비들이 은둔 군자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유풍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12대조 부님이 집을 짓고 저까지 13대가 적자 장손으로 이사 안 가고 한 집 한터에서 살고 있는
0: 만죽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사랑채입니다. 마을의 다른 고택과는 달리 만죽제는 사랑채 공간을 분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연마당까지 따로 두었으니 이야, 입양에서 보는 운치가 장관이겠네요.
1: 사실은 한옥이 올해 360년, 400년 가도 이렇게 건설 이제 건강하게 집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제 선대분들의 그런 수고로움도 있고 또 구조 한옥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람이 이게 통풍이 잘 되게끔 되기 때문에 흙집이지만은 상당히 건조하는데 그러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0: 살아온 역사가 온전하게 시대상을 전해주는지 만죽제에는 별채도 있는데요.
1: 여기는 성계초당인데 옛날에 선대들께서 여기서 시도 짓고 또 공부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아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0: 섬계는 마을의 옛 명칭입니다. 물 위의 섬마을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만죽제는 박수 선생의 팔대손이 훗날에 지은 집입니다. 만죽제의 시작은 섬계 초당이었습니다. 은둔 선비가 지향하는 청빈의 삶이 이 집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으로 벼슬을 버리고 오막살이를 자처한 집. 한 마을과 한 집안의 역사는 그리 시작이 된 거죠.
1: 상 어떤 거 내려? 요거네?
0: 다과상을 꺼내어 내림 손맛을 준비합니다. 부부는 1년여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어머니 먼 길 떠나시고 이 집의 안주인이 된 춘옥 씨에게는 지난 배움이 하나하나 소중한 경험입니다. 물론 새댁 시절에는 말 못할 고충도 많았었죠.
4: 처음에는

0: 여기 와서 부엌에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1: 왜못 나가셨어요?
0: 와서 일해야 되잖아요. 제가 며느리가 혼자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또다 남자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뭐 여기 오면 시골에 오면은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엌에서 떠나지를 않았고 동네 구경을 못했어요.
2: 곶감 호두마리를 준비합니다.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니 그것을 대비해서입니다. 나이가 드니 만죽재에서의 삶도 달리 보인다는데요.
0: 점차 저 동네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이렇게 되고 봄에 보니까 이집 주위가 전부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것도 캐서 먹어야 되고 저것도 캐서 먹어야 되고 이러다가 병이 났어요.
2: 옛날 옛적의 오래된 삶도 살아보니 보물단지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오래된 미래라 했던가요? 돌고 돌면 어차피 인생사 길어야 백여 년인 것을 겪어봐야 옛 사람이 고맙고 그길 위해서 사는 재미도 배우는 법이죠. 젊은 시절에는 고향 마을이 답답하더니 세월 따라 생각도 달라집니다. 가장 귀한 것이 고향에 있었다죠.
3: 이게 지나갈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이 틀리고 또 사시사철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지만은 매번 다른 느낌. 그렇지만은 또 같은 정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2: 꽃 피고 새 울고 이제는 봄도 활짝 피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꽃집처럼 꽃을 다듬고 계시는군요. 아니 그런데 여기는 꽃을 너무 잘 갖고 오셔가지고 예.
4: 푸른 이걸 좀 제거해야 돼요.
3: 무섬에서 그이 집이 제일 꽃이 이뻐가지고 저기 오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2: 옛집의 꽃의 향연이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철쭉도 제철이고 진달래는 한번 다녀간 듯한데요. 어르신도 무섬 마을로 귀향을 했습니다. 사는 게 바쁠 적에는 옛집의 재해가 이리 귀한 줄 깨달을 틈도 없었죠.
4: 그때 불편한 거는 말도 못하지 뭐그 낱낱이 불편한 거다 얘기하려고 하면 큰일 나지. 그때는 뭐 어른 시키는 거나 하고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그냥 지금 같이 못 다녔어요. 다니지도 못하고 그 정말 물길로 다 밥하고 뭐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옛날에는 빨래도 다 뜯어가지고 했잖아요. 옷을 한복이니까 그거 뜯어다가 씻어서 또 빨아 널었고 뭐 일이 많았어요. 그때는 놀 시간이 없어요.
2: 만물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더해갑니다. 박도 바가지가 되려면 세월을 버텨내야 하죠. 오래된 것의 편안함이 삶의 위로가 됩니다. 봄이 만개했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시네요. 세월을 거꾸로 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까닭이죠.
3: 자꾸 이게 겨울이고 여름이고 불을 떼줘야 되는 게 이게 한우가 전부 흙집이잖아요. 흙집이라서 난방도 뭐 이렇게 불을 떼갖고 하지만은 집이 이제 흙집은 이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살아야. 살아야

0: 불 피우고 건조하고 그래야만이 이제 집에 오래 가는 거죠. 160년이 돼도 이렇게 건강한 게 이렇게 한 번도 우리가 안산 적이 없어요. 360년 동안 여기 안산 적이 없어요. 13대를 계속 산 거예요, 이 집에서. 그러니까 이 집이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도 깨끗하죠? 예, 그 깨끗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1: 몸을 놀려야 살수 있는 집에는 살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돈과 편리의 가치를 우선으로 따지자면 떠나야 마땅한 집. 하지만 부부는 이 집이 행복하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리 여기고 사셨죠.
0: 요거는 증자 할머니가 여기서 낳았고, 지금 요거는 이제 할아버지.
1: 오셨네요.
0: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일부러?
2: 네, 일본 분이세요.
0: 아, 일본 분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일본 와세대학교 나오셨어요. 그 일본 전경학부 와세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사진도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 가면은 무선 마을이 다 한눈에 보이는 정자가 있어요. 이건 디딜 방앗간. 옛날에 곡식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여기서 쪘어요. 이거, 예, 한번 해봐. 예, 세게 눌러야 돼. 예. 여기는 아침 되면은 여기는 새 소리가 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액자가 이만한 액자가 걸려 있는 것처럼 그냥 창 풍경이 탁 보이는 거죠. 네. 커피 한잔 드릴까요? 아이고.
1: 활짝 열린 마당에는 마음의 문도 넉넉하게 열어두었습니다.
2: 전혀 관계가
0: 상관없어요?
3: 아유, 참잘 오셨어요.
0: 아이고. 괜찮아요?
2: 괜찮아.
0: 괜찮아.
2: 집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4: 아, 좋은데
2: 좋아요.
4: 너무 좋아요. 좋아요.
0: 자, 조심히 가세요. 또 구경 많이 하시고요. 예, 아이고, 너무 즐거웠어요. 예, 너무 즐거웠어요. 예. 네, 아이고. 예.
1: 무슨 마을은 지금이 참 좋은 시절입니다. 오랫동안 견뎌온 힘에 생활의 지혜를 더해서 뿌리는 든든하고 그래서 어지간한 것 세월의 덕을 보며 살아왔죠.
5: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3: 싹이 났네. 이제 서울에 살 때는 뭐 이렇게 꽃이 막 있어도 그거를 막 바라볼 여유가 없고 여기 와서는 풀한 포기, 뭐 저런 야채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담장을 보면은 아, 정말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제 뭐 초가집을 보면은 아, 좀 이렇게 정감이 가고.
1: 무섬 마을에 가면 외길을 가면서도 외롭지 않은 삶 하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섬. 그곳이 바로 수백 년을 품은 무섬 마을입니다.
6: 이 마을이 보물이죠. 옛날 이제 어르신들 살아계셨는데.

0: 어렸을 때부터 그 소나무를 이제 수호신처럼 이렇게 여기 왔고, 소나무는 항상 든든하죠.
1: 한 송이 떨어진 꽃이 낙화진다고 서러마라.
2: 공기도 좋고요. 인심도 좋고요. 물도 좋고요.
1: 낙화진다고 서러마라. 낙화진다고 서러마라.

0: 나는 야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기타를 연주해 기타 플룻을 연주해 플룻 플룻
0: 아닌데

0: 연주하니
1: 맞춰봐
2: 아코디언을 연주해 아코 아코디언
1: 아니. 트라이앵글을 연주해 트라이 트라이앵글
3: 아닌데
2: 어? 아 알겠다 드럼

0: 남만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옷장이 다 찢어졌어.
1: 이게 무슨 일이야?
2: 이럴 수가. 꽃밭도 당황망이 됐네.
0: 누구야?
2: 도대체 누가 이런 거냐고.
3: 아기 염소?
0: 어야, 가지마. 아기 염소.
3: 그건 꽃이야, 꽃.
0: 아, 정말.
2: 아유, 정말. 하지마, 하지마. 휴지는 먹는 게 아니야.
4: 염소들은 초록색 풀을 뜯고 있고 마침 하늘은 화차. 아!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다냐.

0: 염소! 염소! 이제 아기 염소들이 기분이 좋아졌나 봐.
1: 다행이다.
0: 엄마 염소가 금방 온다니까 여기서 놀고 있으면 돼.
2: 엄마 염소도 없이 여기까지 오다니. 중간에 늑대라도 만났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냐.
3: 늑대? 무서워.
0: 늑대가 나타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노래를 하면 되지.
3: 노래야?
0: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아주 아주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모두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0: 덕후게 쿵쿵쿵 쿵쿵쿵 쿵쿵쿵 쿵쿵쿵 쿵쿵쿵.
1: 이제 늑대가 나타나도 하나도 걱정 없다 뭐.
2: 아, 설마 늑대가 나타나겠냐?
3: 맞아 맞아.
0: 오, 베리야. 화장실 가고 싶어? 응, 가자, 가자, 가자. 자, 얘들아,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놀아야 해.
4: 네.
0: 가자,
4: 가자. 얘들아, 가자.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1: 그치.
4: 뭐 하고 놀지?
5: 뭐가 좋을까?
4: 얘들아, 얼른 가면 안 돼!
6: 아기 염소들아, 어서 돌아가자.
4: 어서.
7: 여기 있구나. 엄마랑 어서 가자.
8: 엄마.
7: 그래. 나 염소 엄마야. 어서 가자.
1: 아니야.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털 색깔도 아기 염소랑 좀 다른 것 같고. 저기 있잖아요. 이거 한 번만 보셔봐요.
9: 아, 내가 왜, 아, 내 뒤에.
7: 그래, 나 늑대다. 아기 염소들은 내가 데려간다.
10: 딩동쌤이 알려주신 거.
6: 딩동쌤?
10: 늑대님! 아기 염소들이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노래 부르면 안 될까요? 소원이에요.
7: 소원? 뭐 그래. 내가 마지막 소원도 안 들어주는 또 그런 나쁜 늑대는 아니거든.
10: 친구들도 딩동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같이 노래 불러줘요.
6: 음악 큐!

0: 와, 한 번 더!
1: 한 번 더!
2: 홀짝홀짝 콩콩콩 흔들흔들 콩콩콩 신나는 아기 양손이
0: 와, 완전 신나! 와, 홀짝홀짝 콩콩콩 흔들흔들 콩콩콩 홀짝홀짝 콩콩콩 흔들흔들 콩콩콩
3: 늑대 이 녀석! 딩동댕 마을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
4: 물리쳤다.
3: 너희들 모두 괜찮니?
5: 네, 딩동쌤.
3: 딩동쌤이 유치원에서만 놀라고 했지.

0: 아, 아이, 죄송해요. 아기 염소들이 갑자기 나와서.
1: 그랬구나. 앞으로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다 같이 해보자.
2: 네.
1: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3: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1: 잘했어. 자자자, 이제 유치원으로 들어갈까? 자, 우리 염소들도 같이 가!

필삭필삭 노래가 오늘의 미션. 신나는 얼굴, 강도 듣는 얼굴, 찡그린 얼굴, 엉엉 우는 얼굴, 재미난 얼굴. 다음 표정을 따라하며 노래해보라냐.

0: 오늘의 점수는? 와우! 정말 최고의 가수시네요. 모두 모두 잘했다뇨!
1: 잘했다!
2: 잘했다! 잘했어!
1: 최고! 최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이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래.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 왔다.
7: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8: 여긴 뽀로로방.
9: 안녕.
8: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10: 우리 집에 또 놀러와.
11: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3: 오래오래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치약, 약.
1: 배불러. 밥을 먹고 나서는 이를 닦아야지. 칫솔로 이를 닦자.
2: 응.
3: 치약은 여기에 있어.
2: 치약. 치약을 쭉 짜서 이를 닦자.
4: 바꿔라 한글.
2: 어? 치약이 약으로 바뀌었어.
5: 우리는 이를 닦아야 하는데.
3: 우리는 치약이 필요해.
5: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6: 한글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8: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9: 나는 야 붐베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아, 이,
9: 야,
7: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5: 치약이 약으로 바뀌었어.
3: 치약, 치약이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치약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아.
2: 난 위로 가볼게. 짠! 차!
3: 난 저쪽으로 가볼게.
2: 히엇!
4: 난 여기에서 찾아볼게. 저기 앞에 있는 것은 한글 치약이 틀림없어. 가지러 가보자. 한글 치약을 찾았어. 천지?
0: 한글 치약을 찾았군. 하지만 너는 가져가지 못해. 한글 치약의 위치가 변할 것이니. 헛! 휘!
4: 뒤도 문제 없어.
0: 헛! 휘!
4: 한글 치약이 자꾸 내 뒤에 있잖아.
3: 어?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됐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4: 앞! 한글 치약이 내 앞에 있어.
3: 지금이야.
0: 아니,

0: 나의 뒤 공격을 앞으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2: 한글 치약이 파괴됐어.
3: 치에 이가 사라졌어.
4: 걱정 마. 내가 치약에 치를 쓸게.
5: 나와라 한글!

0: 치약.
1: 저장 완료. 치약.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치약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제 이 닦으러 가자.
1: 응, 가자.
2: 칫솔 챙기고
0: 가자.
3: 이제 할아버지 차례. 치약, 치약, 약, 약, 약, 치약, 치약, 치약, 치카 치카 양치 않은 치약, 칫솔은 어디 있을까?
4: 슝. 치약에 치 먹어야지. 냠. 냠냠. 슝.
3: 아, 개운해. 오잉. 약만 남았네. 치는 어디로 갔을까요? 악어? 치약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약, 치, 약, 치약. 순서대로 써볼게요. 치읓이 이를 만나 치, 이응이 야를 만나 야, 야가 받침 기역을 만나 약, 치약.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치, 약. 친구들 따라해봐요. 치, 약. 끝.
4: 예약에서 예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약, 악.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약, 악. 히힛.
3: 치약, 약. 훈민이와 정음이가 이를 닦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치약을 약으로 바꿔라 한글. 치약이 약이 되었어요. 어? 치약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앞으로 막아냈어요. 한글 치약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치약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치약을 짜요. 훈민정음이 치약을 짜요. 훈민정음이 치약을 짜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가지, 가지.

0: 집 완성! 와!
1: 훈민아, 우리 연못도 만들자. 여기.
2: 그래.
0: 이제 물을 넣을까?
1: 응. 자, 조심. 오! 물을 가져가자!
0: 자. 에? 에게? 물이 없잖아.
1: 아, 오는 길에 다 새었나봐.
0: 그럴 땐 바가지를 쓰면 돼. 바가지.
1: 아, 바가지. 아, 이제 물을 안 흘리고 가져올 수 있겠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들아.
3: 바꿔라, 한글.
1: 바가지가 가지로 바뀌었어.
0: 우리는 바가지가 필요한데.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욕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5: 야
3: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바가지가 가지로 바뀌었어. 바가지, 바가지가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바가지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1: 모두 내 거야!
0: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한글 바가지는 어디에 있지? 저기 한글 바가지가 있어.
1: 나와라.
0: 천지?
2: 한글 바가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 거야. 한글이 잘 보이지 않을 테니.
3: 흐릿하다!
0: 한글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어. 잘 보이지 않아.
4: 천지! 어림없지!
2: 누가 할 소리?
5: 안개 때문에 한글이 더 안 보여.

0: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흐릿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뚜렷하다!
2: 저기 있어! 이제 한글 바가지가 잘 보여!
3: 아니, 나의 흐릿하다 공격을 뚜렷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한글 바가지가 파괴됐어!
2: 바에 아가 사라졌어!
1: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알을 만들게!

0: 바바지. 바바지.
1: 저장 완료. 바바지.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바가지 한글 카드다. 바가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와, 바가지를 찾았다.
3: 정은아, 얼른 연못을 만들자.
2: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3: 바가지로 물을 옮겨요.
2: 가요.
4: 조심 조심.
2: 자.
3: 우와. 멋진 연못 완성.
2: 바가지 최고.

0: 물고기 많이 기다렸지.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바가지. 가지. 가지. 먹는 가지. 암, 냠, 냠. 바가지. 바가지. 물뜨는 바가지. 화분에 물을 줘야겠어요.
2: 헥. 바가지에 바 먹어야지. 냠. 냠냠. 슝.
1: 오. 오잉. 바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바가지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바가지. 바가지.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아를 만나 바. 기역이 아를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바, 가, 지.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바, 가, 지. 친구들 따라해봐요. 바, 가, 지. 끝.
2: 바가지에서 발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가지, 기지.

0: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가지, 기지, 힛,
1: 바가지, 가지. 훈민이가 바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가지를 가지로 바꿔라 한글! 바가지가 가지가 되었어요. 어? 바가지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흐릿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뚜렷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바가지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바가지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바가지로 물을 담아요. 훈민정음이 바가지로 물을 담아요. 훈민정음이 바가지로 물을 담아요.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4: 오래오래 락토핏.
1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성. 얼굴엔
2: 순한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2: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뭐야? 이게 왜 이러지?
1: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리야!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 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2: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1: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3: 우와, 루루가 이겼다!
1: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1: 다시 수업 시작할게.
2: 좋아.
1: 아니, 왜 이러지?
3: 가서 확인해보자. 알았어. 학부가 떠오르고 있어. 뭐야, 커버.
1: 안전하게 대피해. 기가 들떠 변신.
3: 포키본 변신 완료.
4: 마이티본 변신 완료.
3: 레이본 변신 완료.

0: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1: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0: 저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2: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1: 보고!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2: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1: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부.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2: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1: 어떻게 좀 해봐.
2: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1: 어떻게?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2: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도대체 이거 왜 이래?
1: 뭐 하는 거야?
2: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1: 도와줘!
0: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1: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2: 뭐? 야! 내 발명품을!
1: 야!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3: 어? 뭐야?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0: 어? 자석의 미는 힘과 당기는 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4: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3: 당겨.
5: 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2: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1: 그럼 이번엔 집중기 수업을 해볼까?
2: 나의 천재적인
1: 포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2: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1: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빌더, 도울 준비 됐어?
6: 출동 준비 완료!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4: 땅파는 내가 또 전문이지!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7: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빌더!

0: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어?
1: 정말 고마워, 기나비다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마 이 녀석들아.
3: 도서관을 부탁해.
4: 됐는데 이거 뭐야? 아하!
5: 안 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4: 역시!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1: 아,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5: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2: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5: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2: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5: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어?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아, 안 돼. 이혼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불어!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2: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3: 어? 준비 완료!
2: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룰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뚱은 자가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가빌더 출동!
2: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0: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2: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3: 그래,

0: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1: 우와, 멋지다.
0: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 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서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보고와 뜯어지듯.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4: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4: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0: 에? 왜 저러는 거지?
1: 얘들아, 빨리 사사 로봇을 막자!
2: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1: 얘들아, 기가 곳이다 설 차례야! 기가 밀도 변신!
3: 포키봇 변신 완료!
4: 사이즈봇 변신 완료!
5: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봇 변신 완료!
1: 다 같이 사사로봇을 막아보자!
2: 아하, 멈춰! 지금 사설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1: 사설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2: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1: 뭐? 안 돼! 난 아직 이 권을 못 봤단 말이야!
2: 잘한 미꾸라지 같은 녀석!
1: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5: 우리한테 맡겨!
1: 어디 있어, 사서로봇아! 그만해!
6: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1: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4: 제거하라!
2: 세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1: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이러다가 잡히겠어.
1: 오케이. 자, 너 할 수 있어.

0: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1: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 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1: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2: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권이잖아. 오예!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길게,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9: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8: 출발. 돼버리가 9번 간다. 3위 쫓아가야지.
9: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8: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벨가족.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8: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10: 안녕.
11: 재밌게 공부해요.
12: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배치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오세요,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0: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1: 난 토마토 스튜.
2: 난 파마산 토마토.
3: 난 토마토 샐러드.
0: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4: 난 토마토 너무 싫어.
5: 말도 안 돼.
6: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7: 뭐? 그건 우리 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8: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2: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4: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고는 없어.
7: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8: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7: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0: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2: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4: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9: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0: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4: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6: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5: 응, 준비됐어.
6: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2: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다리다 출동.
6: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질 거야. 다들 알겠지?
7: 자, 출발!
0: 알았어, 알겠지?
7: 알았어.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0: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 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2: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3: 정말 너무 뿌듯해.
4: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4: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5: 뭐야?
6: 저기 봐.
4: 아,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6: 포부와 두더지는 짓이야.
0: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6: 어이, 거기서 도망치고 있어.
4: 멀리는 못 갔을걸.
6: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기가 빌더. 예.
4: 이제 넌 잡혔어, 포부.
0: 아니, 못 잡았거든. 쥐 방어탄 발사!

0: 기회를 막아야 해. 준비됐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븐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기가봇 준비 완료!
1: 이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0: 우리 토마토 내놔.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1: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지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0: 다행히 기가 막토는 무사해.

0: 어?
1: 안 돼.
0: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1: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2: 어?
3: 어? 아, 미안.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다섯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2: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0: 그것 봐. 토마토가

0: 누구게?
1: 정부다!
0: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2: 아, 미안,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0: 네? 무슨 일 있으세요?
2: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안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0: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2: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0: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안녕, 기가빌더 여러분.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1: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2: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0: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3: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4: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1: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5: 물론이지, 아비.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쿠키!
4: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1: 수학 천재 루루!
3: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1: 눈부신 아티스트 리!
4: 내 종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1: 블록사킷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 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빌더 출동!
1: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4: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1: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5: 예! 우리만 믿어.

0: 물고기들을 새 집으로 옮겨볼까?
1: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0: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2: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래.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3: 우리는 하나, 기다리고 이모 완수.
4: 오, 해냈구나. 정말 멋진 수족관이야.

0: 너희 기가 빌드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1: 전 괜찮아요.
2: 자, 들어가 보자.
3: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2: 아메! 세상에 이렇게 멋진 풍경은 처음 봐.
4: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 완벽해.
5: 당연하지. 우린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1: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0: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2: 야, 만세! 만세!
6: 오, 상어다! 아기 상어도 있어!
5: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 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2: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0: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3: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이 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0: 그래,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안 돼! 빨리 도망쳐! 아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불타를 써.
1: 형,

0: 너무 빨라! 잠깐 멈춰!
1: 이 수족관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2: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1: 응? 아!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3: 버버와 두더지들이에요!
4: 버버샐요!
2: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기가 들다 출동!
5: 출동 준비 완료!
2: 포키몬 변신 완료!
6: 마이티몬 변신 완료!
7: 레이몬 변신 완료!
8: 스케몬 변신 완료!
2: 코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0: 나도 그러고 싶어!

0: 사나워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킵, 고복포터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고사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3: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0: 정말 다행이네요. 어버, 대체 왜 그런 거야?
4: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4: 다음에 꼭 복수해 주마.
3: 기가 빌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0: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5: 얼굴엔
1: 순한 길길,
5: 중물엔
1: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넘버블럭스 친구들
10: 모여라.
9: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0: 20까지 밥해.
11: 우리 같이 놀자.
9: 5와 3이 만나면
11: 8이야.
9: 당신
12: 우리 모두 8.
9: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1: 함께 놀아요.
9: 넘버블럭스 4대 가족.
1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5: 지당하신 말씀.
1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5: 얼굴엔
1: 순한 길길,
5: 중물엔
1: 덥덥한
6: 순하게
11: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7: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수학 공부 차차차 음악 공부 딩동댕
1: 호비는 아프대요
0: 그래 놀이 해전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0: 소름의 지원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